0: Swaziland.
1: Well, I quite like the sound of Swaziland.
0: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공식 채널입니다. 오늘 스토리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Yes.
0: 선생님도 이제 콘서트 많이 보러 가보셨나요?
1: Sometimes. Yeah, sometimes. I normally go and see sort of plays or musicals, but I'm happy to see anything. Any performance is always interesting.
0: I think the audience members of this particular concert would have been quite surprised to see someone sitting amongst them go up on the stage and then perform.
1: Quite pleasantly surprised,
0: yes,
1: I would say.
0: Indeed. 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my McDonald. This is The Life.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That was This Is The Life by Amy MacDonald. Well, now we're going to have a look at today's New York Times article. 지금부터 news coverage 시작합니다. Paul, what's the title?
1: Out of the audience, into the orchestra. Aspiring musician saves the show.
0: 객석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뮤지션을 꿈꾼 한 청년 공연을 구하다. 여기 제목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는 오늘 오프닝에서 들으셨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공연을 보러 갔던 이 청년이 급하게 자리를 비운 연주자를 대신해서 즉석에서 무대에 올라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1: When Sterling Nasser, 21, woke up Saturday, he could not have imagined he would soon be performing in front of 2,000 people. On that day, which he described as run-of-the-mill, he helped a friend with a student film and drove around town to run some errands. Later on, he was planning to watch the

0: whatever it is.
1: 돕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이 상황에 개입돼 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든 돕기 위해서든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you step in.
0: Yes, and for this kind of task, we could also use step up.
1: Oh, yes.
0: Can you step up to the challenge? Are you able to do it? In this case. Not in every case of step in, but when you have a difficult thing ahead and it's going to be a challenge and you're brave enough, then you can step up.
1: 맞아요. 이런 이제 도전 같은 것에는 이제 단순히 돕기 위해서 나서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도전이니까 도전하다 의미의 step up도 쓸 수가 있겠죠.
0: Yeah, you finish talking. Do you want me to step in with the next paragraph?
1: Yes, please.
0: The request to perform with a professional orchestra with no preparation was nothing short of daunting. And in this case, Nasser had to flip his own pages, working his way through the show with new challenges waiting at every turn. It was the musical equivalent of the question, "Is there a doctor in the house?" Nasser said. As a clutch of hands went up at Hurwitz's request, Scarlett Pierce, the friend with whom Nasser was attending the performance, took charge. "I was kind of a maniac," she said in a phone interview Tuesday, adding that she shouted into the 2,000-person crowd that Nasser was the man for the job. "He was just like, I don't know, maybe," Pierce said as her friend tentatively raised his hand. "I grabbed his hand and put it in the air for him. I don't think he was very happy with me at the start," Pierce 21 said, but she told her friend, "You'll thank me in 10 minutes."
1: 준비할 시간도 전혀 없이 전문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라는 거는 그야말로 벅찬 요청이죠. 게다가 이번 경우에는 스털링이 직접 악보를 넘기면서 매 순간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는 공연을 소화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스털링은 이에 대해서 마치 이게 여기 혹시 의사 계세요? 라는 그런 상황의 음악 버전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작곡가 허위츠의 요청에 몇몇 손이 올라왔는데요. 스털링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그의 친구 스칼렛트가 나서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역시 21살인 스칼렛트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때 당시에 약간 이제 광기 어린 상태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 2,000명의 관중을 향해서 이 스털링이 이 일을 해낼 적임자라고 소리쳤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렛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털링은 하는 식으로 주저하면서 슬그머니 손을 들기는 했는데 제가 그의 손을 휙 잡아서 대신 들어 올렸죠. 그런 나를 스털링이 처음에는 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 친구 스털링을 향해서 말했죠. 10분 뒤면은 나한테 고마워할 걸? And she was right.
0: Fortunately. She was... I mean, I can see another situation where maybe Nasser wasn't prepared and wouldn't have been able to do it. It could have been embarrassing.
1: That would have been a very different scenario and a different news story.
0: Not everyone can step in, Sue.
1: Exactly. 자, 표현 보겠습니다. To be nothing short of something?
0: Yes, in this case, doing this, you know, with no preparation was nothing short of daunting. We don't actually need nothing short of. We could just say it was daunting. Mm. Nothing short of means it was equal to, the same as. It's a way of just emphasizing how much of whatever the thing is. In this case, really daunting. So it might be nothing short of frightening, nothing short of amazing, nothing short of brilliant. Whatever it is, you're just emphasizing how much of that thing, this feeling or whatever it is may be.
1: Mm. 이 daunting, D-A-U-N-T-I-N-G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벅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this was daunting
0: yes.
1: 해도 되지만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it was nothing short of daunting. 이런 어려운 벅찬 상황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갑자기 처음 보는 악보를 이 많은 관중 앞에서 라이브로 공연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요청을 받았어도 쉽지 않을 텐데 자진해서 사실은 약간 옆에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바람에 본인은 쭈뼛쭈뼛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무대 위에 올라간 스털링입니다. And what about tentatively?
0: So this is a word. And

0: we use it in English, and it was used somewhere here, I think. Friend.
1: Why are you tentatively talking so tentatively?
0: Well, I don't want to make a mistake, and I'm waiting for Karen or Shane or Jason or Ray to come in. If we do something tentatively, we don't do it confidently.
1: Uh-huh.
0: We do it without confidence. We're unsure. We're nervous. We're embarrassed, perhaps. Whatever the reason, whatever the emotion, we're not doing it 100%. We're doing it at about 10 or 20%.
1: 망설이면서 방금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요. 자신감 없이. 그래서 스텔링 원래는 손을 이렇게 자신감 없이 들었는데 옆에 Scarlett 이 친구가 잘했네요. 손을 번쩍 잡아가지고 들었어요. 예요, 예, 잘해요. 이러면서 소리쳤답니다. Let's take a break. Give us a quiz again, please.
0: Which city is the movie La La Land set in? Number one, New York. Number two, Los Angeles. Number three, San Francisco.
1: 네,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정답 받겠습니다. 우리 라라랜드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곡입니다. This is John Legend, Start a Fire.

0: Sorry, was I not meant to clap?
1: Well, if you're going to clap, you might clap more enthusiastically, not so tentatively. I was going to say. 자, 존 레전드의 Start a Fire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갑자기 아파서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한 연주자를 대신해서 즉석에서 무대에 올라 멋진 공연을 펼쳐 보인 한 청년 관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바로 스털링 나사예요. 무대 위로 올라오고 낙점을 받은 이 청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 After

0: some encouragement, Nasser got up from his chair and went toward the stage, where Hurwitz and the orchestra were waiting to applause from the audience. "I just tried not to fall down the stairs," Nasser said. Once he got to the stage, Hurwitz asked him for his name and handed him off to the keyboard technician, who gave him the briefest of rundowns. Half a minute later, it was showtime. "I was pretty nervous," Nasser said in a phone interview, but about 10 minutes into his performance, Nasser said he found his groove and started appreciating the moment. "When else are you going to have this opportunity? You just have to go for it." The performance included a solo on the keyboard during the song Start a Fire, which is sung and performed by John Legend in the film. Nasser improvised and received loud cheers from the audience.
1: 주변의 격려를 받은 스털링은 의자에서 일어나 관객들의 박수 속에 지휘자 허위츠와 오케스트라가 기다리고 있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은 계단에서 넘어지지만 말자였다고 합니다. 일단 무대에 오르자 허위츠는 그의 이름을 물었고 건반 기술자에게 그를 안내했고 기술자는 아주 간략하게 연주 순서를 설명해줬습니다. 뭐 채 1분도 안 되는 한 30초 정도 후에 바로 2부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스털링은 당시 이제 시작할 때 굉장히 긴장했었다라고 하면서도 공연이 시작된 지 한 10분쯤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그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그냥 해보는 수밖에 라고 했습니다. 공연에는 영화에서 존 레전드가 노래하고 연주하는 Start a Fire 중 키보드 솔로 파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스털링은 여기서 무려 즉흥 연주까지 선보이면서 관객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Wow, he was on fire.
0: Not literally.
1: Start a fire.
0: yes. He did very well.
1: He did. Okay, what's a brief rundown? What is a rundown?
0: Well, you're queen of the rundown.
1: Okay,
0: at the top of every hour, you give a rundown of what's on the show.
1: Yeah, so Paul, on today's show today, we have 5 headlines. And then after that, we're going to go over the Mumuha Munjang. And in hour 2, we'll look at a story in the New York Times.
0: Yeah.
1: And then we have the idioms. That's a rundown of the show.
0: Exactly. If you listen to the radio, you'll hear a rundown usually once an hour. And that's where the presenter will say, on the show today, we've got blah, blah, blah, blah, blah. Just giving you a brief summary, a brief list of what's going on. And that's what a rundown is. It's a report.
1: Yeah.
0: Your boss may give me a rundown of the meeting today. What happened?
1: Yeah.
0: I don't need all the details. Right. I just want the main points.
1: Mm. Today we discussed first quarter sales and we are up by 5%.
0: No, just the main points.
1: 자, rundown. 한 단어예요. Rundown. 이게 뭐냐면은 간략한 설명이라는 뜻인데 요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이러한 일 얘기를 했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록을 쭉 열거하는 것처럼 이러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딱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털링이요. 넘어지지만 말자 이러면서 무대 위에 올라왔어요. 아마 그때 샬롯을 조금 원망하지 않았을까 제
0: Maybe?
1: 생각에는. 아우 정말 샬롯 때문에.
0: 스칼렛.
1: 아, 스칼렛이었네요.
0: 네.
1: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손 번쩍 들게 하고 소리쳐서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스털링이 아우 몰라 이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30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런다운을 브리핑 같은 거 그리고 받고 바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0: Quite amazing.
1: It is.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0: For Nasser, his brush with fame came at a pivotal time. He is about to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of Sydney, where he is studying international relations. His real passion, though, is music. Nasser said his impromptu performance gave him the confidence to consider pursuing it as a career. Holding his own among such skilled musicians, he said, shows that his goals were not completely out of reach.
1: 스털링에게 이번에 이 잠깐의 유명세는 중요한 시기에 찾아왔는데요. 현재 시드니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고 곧 졸업할 예정인 그런 시점이죠. 하지만 스털링은 자신의 진정한 열정의 대상이 음악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즉흥 공연을 계기로 음악을 직업으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날 쟁쟁한 뮤지션들 사이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자신의 목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What's a brush with something?
0: Well, it means you get to experience something briefly. It's often used with something that's maybe a little bit scary or something a little bit bad. The one I associate with a lot, or the two rather, one is a brush with fame.

0: article in the second.
1: 오늘 모닝 스페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헤드라인을, 2부에서는 뉴욕타임 기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해도 런다운이죠. 그래서 이게 쭉 짧게 요약해서 설명한다는 느낌. That's called a rundown. 자, 그다음에 a brush with something.
0: It's when you come into contact with something briefly, and we often use it in a negative sense. Something that's not very nice, something unpleasant.
1: 네, 살짝 스쳐가는 건데요. 이런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문 볼게요.
0: I think a brush with fame can often be less exciting and more stressful than it might first appear to be.
1: 잠깐의 유명세를 타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생각해.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Hold one's own.
0: To not be Sue. Or just back then. No, to hold one's own means to be confident, to be strong, to do something well, do something as expected or better than expected.
1: 그래요. 자기의 어떤 입장을 고수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죽지 않고 잘 해내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0: I went into that tennis match worried I might not be able to hold my own against Sue. But I emerged victorious.
1: 수아의 그 테니스 대결에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기죽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우승을 했다.
0: Game, set, match.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어요. All right, well. You can check out the article again if you go to the 방송 내용 게시판 on our website. And of course, our quiz answer is what we have for you up next. What is it?
0: The answer is number two, Los Angeles.
1: That's where La La Land was set in. And when we say La La Land, it has two meanings. It has the sort of la la la la la sound, la la,
0: yeah.
1: But also L.A., La, I think it has two meanings.
0: Yeah, but to be in La La Land means to be a little bit sort of...
1: Cuckoo?
0: Yeah, to not be in touch with reality. Because LA is the land of Hollywood, the land of fiction. So if you're in La La Land, you're not down to earth. You're not focusing on what's real.
1: 그럼 뭐 두 가지 뜻이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 뜻을 가지고 있는
0: 뭐 하나 더
1: 제목.
0: 만들 수 있어요.
1: 하나 더 있어요?
0: 너 만들 수 있어요.
1: 만들 수 있다고요? 네. 이 영화 제목 La La Land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성이 부족한 그런 세계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음악이 또 흐르는 그런 뮤지컬 영화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LA라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LA가 배경이었던 영화였고요. Congratulations to two listeners. 시카크림과 앰플 선물은 3576님께 드릴 거고요. 곡물 라떼 파우더 변임진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변임진님이 수원에서 양천까지 수업 가는 길에 뉴스 기사에 푹 빠져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0: Oh, thank you. You too. Have a good day.
1: Yes, I hope you enjoyed that.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take a break. This is Eric Carmen,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0: 계단 위에서 바람 쐬면서 남산타워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호화로워집니다. 네. 반면 경주박물관은 고즈넉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경주박물관에는 금이며 옥이며 화려한 전시물이 많아서 까마귀처럼 눈이 번들번들거리게 돼요. 하셨습니다. Yeah, all these great museums and so wonderful to see that it's gaining traction around the world as well.
1: Yeah, you know why it's even better to go to the museums in summer?
0: Why?
1: Because they've got air conditioning.
0: Ah, it's so nice and cool.
1: Yes.
0: 신진영 님이 저는 평생 몸치인 줄 알고 살았는데 2년 전부터 훌라댄스를 배우면서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 춤으로 무대에 오를 날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말이에요.
1: Fantastic. Congratulations.
0: I guess it was this person's 숨은 끼 that they didn't even know about.
1: Yeah, their hidden hula hoop.
0: Yes. 자, 김은미 님은요. 저의 숨은 끼는 춤입니다. 역시 네. 20년 전 대전에 EBS 라디오 노래 자랑할 때 Oops, I did it again. 핀 마이크 하고 불러서 1등 했던 기억이 있어요.
1: Wow, amazing.
0: 오, 정말 춤 잘 추시나 본데요.
1: Yeah.
0: Britney Spears.
1: It would be amazing to see.
0: Choreography, yeah.
1: I mean, Sue, if you want to do the Britney Spears song next week.
0: Let's do it. Oops, okay. I did it again. No,
1: still not holding your own.
0: I do know the song. 자, 김민애님, 실제 운전 못하는데 카 레이싱 게임 난이도 어려움에서 첫 시도에 톱4를 차지했어요. 오. 실제 운전은 언제 잘할 수 있을까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1: That's a good hidden talent. I like it.
0: Well, at least you can win with these computer games where you drive not in real life, but
1: no, but you're still you're driving in the game.
0: 그래요. 뭐 그렇게라도 운전을 하면 되지만 실제 운전은 레이싱이랑 많이 다르긴 하죠.
1: Yeah, I can't drive, but I do drive a car on a computer.
0: Yes. Yeah. 선생님도 똑같이.
1: I have no license. I'm the same as you, 김민혜님.
0: 네, 좋습니다.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Paul, for your time this morning.
1: Thank you. I'll be back next week. See you then.
0: 네,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최수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Texas In Demand 들려드릴게요. See you in 22 hours.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2: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클래식 연주회나 미술 전시회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일단 공연장 건물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부터 찍어주고요. 객석에 앉으면 그제야 오늘 연주될 곡의 해설을 살펴봅니다. 그림 작품도 스치듯 지나가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인, 예술을 감상할 때도 속도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조급한 마음에는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물방울의 화가 김창열 화백은 물방울을 그리는데 50년을 바쳤고요. 피아니스트 이민찬은 단 두 마디를 위해 7시간을 연습했다고 말했죠. 예술의 전부를 쏟아넣은 그들의 시간을 떠올린다면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볼 때 조금 더 미리, 그리 조금 더 천천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은 바흐의 건반 협주곡 5번 F단조 바흐작 번호 1056중 2악장 라르고 다비드 프레이의 피아노와 트위츠 칸머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도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예술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무대에 한번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민과 땀이 필요한지 그걸 생각하면서 음악을 감상하시면 한 시간의 연주회가 24시간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즉석 신청곡으로 들려드리는 2부 첫 곡도 여러분 신청해주세요. 오늘따라 이 음악을 듣고 싶은 이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연은 한 줄만 작곡가와 곡명도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정숙님, 정클클의 주인장 정경님 오늘 더더 멋져 보입니다. 멋진 연음말과 바흐의 감미로운 선율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바흐 음악까지 함께해 주셨군요. 안정숙님 고맙습니다. 이은홍님 오늘도 바흐로 힐링하며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박종숙님 정크를 찾아오는 것은 옛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이랄까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동인데요. 김민희님 김창열 화백전시에 가서 뼛속 깊이 아티스트시구나. 물방울과 눈물을 왜 그리 오래 그렸는지 알고서야 작품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음악과 미술 그 모두가 시간과 쉼표와 이해가

필요한 세계입니다. 어우, 멋진데요. 시간과 심표 이해. 김민혜님, 오늘도 한 수 배웠습니다. 메시지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차이콥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왈츠입니다. 앙드레 프레블린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앙드레 프리블린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왈츠 감상했습니다. 0162님, 예술 감상마저도 일종의 속도 경쟁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더 깊이 예술을 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0162님. 김혜영님, 저도 오프닝 멘트 정말 와닿네요. 허겁지겁 자리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사람이었는데 악기를 배우고 나니 연주자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알게 되고 조금은 달라졌어요. 하지만 조용한 부분에서 졸린 건 어떻게 안 되네요. 보내줬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신 조용한 부분도 정말 좋아질 분, 그 시간이 곧 오실 겁니다. 김혜영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윤현희님,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보고서 쓰느라 두통이 올 지경이라 정클크를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두 시간은 집중하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우, 기쁜데요. 이 정클클이 윤현희님의 이 두통도 없애주고 일의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데요. 보고서 파이팅입니다. 아이다 7723님, 오늘은 정클클 스튜디오에 변화가 있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예리하십니다. 예, 저희가 잠깐 왔는데 예, 아마 내일부터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석희님, 정클클에서 어제 선물 배송된 거 와서 CD로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우, 축하합니다. 요즘은 음원으로 많이 듣지만 또 이 낭만적 감성에는 CD와 LP가 그만이죠. 이석희님,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드립니다. 자연 다큐나 광고, 애니메이션의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는 곡인데요. 음악 나갑니다.

음악에서 연상되는 풍경이 아침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슈베르트 세레나데, 2번 그리그 아침의 기분.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앞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떤 악기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악기가 바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프랑스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인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의 맑고 순수한 음색에 빠져보실까요? Le temps de cherise, 체리가 익어갈 무렵.

들으신 곡은 루텅 더 쉐리스, 체리가 익어갈 무렵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소년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혼탁한 마음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맑아지는 느낌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순수의 시대로 돌려놓는 음악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엘리오 모리콘의 영화 음악 미션 OST 중에서 미션, 그리고 가브리엘의 호보에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주에서 배수민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어제와 그제는 참 더웠는데 오늘은 좀 시원하네요. 갈수록 습한 더위가 심해지면서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매년 최고의 무더위라고 하니 걱정도 됩니다. 한 20년 뒤엔 여름 기온이 몇 도나 될까요?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조금씩 개선되길 기원해봅니다. 베토벤 소나타 17번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파국을 막기 위한 최종 저지선이 지구온도 1.5도씩 상승을 맞는 거라고 하던데요. 이미 2024년도에 일시적으로 이 저지선이 뚫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수민님 말씀처럼 앞으로 20년 뒤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한다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 혼자라도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배수민님 고맙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적모로 31의 2 템페스트 중 사막장 알레그레토 피아니스트 파지 사이가 연주합니다.

파즈의 사이가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중 3악장 알레그로도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 꼭 듣고 싶으시다면 2부 즉석 신청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의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분이 좋으셨다면 퀴즈도 기분 좋게 마치실 것 같은데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슈베르트 세레나데, 2번 그리그 아침의 기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라디오 앱에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유희경님, 전 지구온난화를 늦춰보겠다고 물티슈를 쓰지 않아요. 덕분에 딸들도 자연스레 동참하고요. 손님들이 살짝 당혹스러워하면 화장지로 대신하죠. 이렇게라도 꾸준히 실천해보려고요. 나 혼자라도요. 아, 유희경님 정말 멋집니다.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유희경님 메시지 덕분에 저도 자극받습니다. 3357님, 오늘 오프닝을 들으며 최근 혼자 다녀온 갤러리 나들이가 떠올랐어요. 혼자 천천히 감상하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작품들 중에 까미오 피사로의 그림이 있었는데 무스록스키의 전람회 그림 음악이 떠올랐어요. 미술과 음악이 연결되어 신기했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수준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또 이렇게 미술 작품 보면서 바로 전람회 그림을 떠오르셨습니까? 3357님, 앞으로도 갤러리 자주 가실 것 같은데요. 예, 음악도 많이 들어주세요. 배은영님, 언어만 그런 게 아니라 클래식도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거 투성이었는데 들을수록 점점 알아가는 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곡도 또 어떤 연주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클래식이 신나집니다. 배은영님, 이 세계에 잘 오셨습니다. 박소연님, 요즘 가족들 문제로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바흐의 음악으로 마음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느림의 미학으로 생각의 흐름도 잘 흘러가겠죠? 네, 곡을 보면 빠른 곡도 있고 느린 곡도 있는데요. 느린 곡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빠른 곡보다 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느림의 미학을 발견하게 된다면 꽤 큰 걸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8737님, 출근할 때 달리고 퇴근할 때 뛰면서 조급하게 살던 때가 그리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 시절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출근할 때 고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시절이 다시 그리워지시는군요. 8737님.

추억은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음에 오늘도 8737님 보내주신 소중한 추억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초록이 한층 짙어지는 여름의 전원 풍경을 그대로 담은 곡입니다.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시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개 이름으로 외우던 곡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개 이름으로 이 곡을 또 공부하고 외우셨군요. 서진아님, 클래식 잘 모르는 저 같은 청취자도 맞출 수 있게 신박한 힌트를 주셨네요. 정크클 덕분에 오늘 아침 기분 엄청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그리그의 페르킨트 모음곡에 나오는 아침의 기분은 주인공 페르킨트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맞이하는 아침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침 풍경은 어땠을까요? 출근에, 등교에 정신이 없으셨다면 이 음악이 평온을 되찾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그의 페르킨트 모음곡 1번 작품으로 46중 아침의 기분.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와 데이비드 미샤미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크라인이 지시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전해드린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이었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3483님, 솔미레 도레미 하면서

그리그의 프랭켄티 무음곡 1번 작품으로 46중 아침의 기분. 제임스 고레의 플루트와 데이비드 미샤미 지휘하는 내셔널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부 끝곡은 형제와 모녀가 총 출동한 하모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형제 르너 카피숑과 고티에 카피숑이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어머니 마르타 아르리치와 딸 리다 체니 피아노와 비올라를 연주합니다. 슈만의 피아노 사정주 이플레 장초 작품은 47종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이 곡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8103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대님. 오늘은 비발디 사계종 여름 그 힘참을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비발디 사계종 여름 3악장 프레스토 사라장의 바이올린과 호르페스트의 오케스트라 함께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승님 상쾌한 아침이에요.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대회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80세 넘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참으로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모두 파이팅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강릉에 계시는군요. 정숙님 반갑습니다. 조은지님 오늘 아침 둘째가 스스로 일어나 숙제도 하고 등교 준비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다 컸군요. 조은지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화요일 오페라 인사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너무 잘 지냈고 오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드톤의 따뜻한 스튜디오 오니까 또 기분이 색다른 것 같아요.
0: 마음에 드십니까?
1: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약간 그 저희가 원래 하던 데는 그랜드한 맛이 있다면
1: 네네.
0: 여기는 뭔가 이 소극장 오페라 같은
1: 오늘의 오페라와 또 어울리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우선 청취자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봉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오페라는 많이 문외한인데 밀라노에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다가 문득 오페라를 듣고 싶어져서 어떤 오페라를 검색해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듣기 좋은 오페라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탈리아에서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그림을 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어떤 오페라를 감상하면 좋을까요?
1: 그 실제로 밀라노에서 최후의 만찬을 직접 보면 정말 그 감동이 엄청 큰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저는 어머니께서 어릴 때 그거를 이렇게 수를 놓으셔서 엄청 큰 작품을 만드셨는데도 실제로 그 작품을 보고 와, 정말 거대하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일단 미술 작품과 클래식 음악 매칭하실 때는 비슷한 시대의 음악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바로크 음악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영 다른 시대지만 어울리는 음악, 특히 이탈리아 회화 보신다면 저는 토스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일단 주인공이 화가죠.
1: 그렇죠. 주인공이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저는 토스카를 보시다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예요?
0: 왜냐면 프리마돈나가 토스카잖아요.
1: 네네.
0: 토스카가 좀 처음에 좀 뭐랄까 좀 까다롭게 구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성악가들은 다 저런가 생각하실까 봐 살짝 걱정되지만 태영쌤이 토스카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오페라에는 어떤 그림이 어울릴까요?
1: 오늘 오페라는 동화적인 측면도 많고요. 또 환상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임스 터렐이라는 미국 작가, 한국에서도 원주에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 그 작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빛과 어둠의 대비를 이용해서 설치도 하시고 여러 작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작품과 오늘의 오페라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자, 어떤 오페라입니까?
1: 오늘 오페라 바로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술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세 개의 오페라로 꼽자면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고스판 두떼가 있는데 오늘 만나볼 작품은 모차르트가 죽기 두 달 전에 완성한 바로 마술피리죠. 바로 그 유명한 밤의 여왕 아리아가 나오는 오페라입니다.
0: 그렇군요. 이 모차르트는 좀 바쁠 것 같아요.
1: 왜요?
0: 탄생 270주년, 서거 또 몇 주년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그 기념으로 계속 작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여러분 한 5년 있으면 275주년

0: 하거든요.
1: 자, 방금 말씀하신 아리아 정말 유명합니다. 밤여왕 아리아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이 마수의 피리가 모차르트의 마지막 시기에 쓰여졌다는 건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쩌다가 마수의 피리가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가 됐을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모차르트는 음악계의 대표적인 요절한 천재거든요. 이 마수의 피리는 1791년 3월에 친구 요한 슈카네더가 핀란드 동화집의 고대 이집트 이야기로 오페라 작곡을 할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 문화가 사실은 유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다른 작품을 쓰고 있어요.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 그리고 레퀴엠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작품의 마감기 안에 쫓기다 보니까 모차르트가 스트레스와 이 압박을 극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고까지 사실 겹쳐있던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뭐 오스트리아에서 프라하까지 이동하는 그 마차 안에서도 작곡을 했다고 하니까 뭐 열정을 불태웠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대관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관식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마술피리에 집중을 해서 결국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행군 탓에 너무 건강을 해친 거죠. 그리고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시에 여러 작품을 다 한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아니, 그렇게 작곡할 게 많으면 지금 이걸 끝내고 해야 되니까 바쁩니다. 끝난 다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왜 못했을까요?
0: 그게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프리랜서의 운명은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동시에 여러 가지 작품이 들어와도 사실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편지들을 보면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보면 폭풍 잔소리를 쏟아내는 장모를 보면서 그 유명한 밤의 왕 아리아의 영감을 받아 쓰게 되지 않습니까?
0: 네네.
1: 실제로 그랬을까요?
0: 아,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이 모차르트 특히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여러 가지 각색된 부분이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요. 뭐 여러 군데서 영감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모차르트의 또 천재성을 영화에서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수의 피리. 오페라 마수의 피리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줄거리일까요?
0: 예, 사실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왕자 타미노라는 인물이 마술피리의 그 아름다운 소리, 그러니까 마법을 부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고 결국에 공주 파미나를 구출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과 지혜의 세계를 완성하는 이 모험과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아, 이 스토리 자체가 딱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재밌게 볼 만한 스토리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버전으로도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되고 하지만 굉장히 깊은 어떤 지적 세계를 담고 있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1: 자, 일단 오페라가 시작이 되면 서곡부터 시작을 하고요. 서곡이 이어 막이 오르면 주인공 타미노 왕자가 등장합니다.
0: 네, 이 타미노 왕자가 커다란 뱀을 만나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의 여왕의 세 명의 시녀들이 등장하고 뱀을 쫓아낸 뒤에 이 타미노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에게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세자비 빠빠게노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내가 뱀을 물리쳤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다가 이 세 시녀들에 의해서 입에 자물쇠가 채워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1: 자,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0: 네, 타미노 왕자가 이 조그마한 그 목걸이 펜던트 되어 있는데 그게 시계도 있고 초상화도 이렇게 심을 수 있고 그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액세서리.
1: 네.
0: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상상하시길 부탁드릴게요. 파미나의 초상화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타미노입니다. 그러면서 이 타미노 왕자가 세 시녀들 앞에서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초상화가 너무나 아름답다 하면서 자신의 상상 속에 파미나를 그리면서 사랑에 빠져가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1: 네, 감상해 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 피리 중 디스빌트니 트위스트 von Schubert 쉔. 이 초성화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테너 페터 슈라의 음성,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페라 마술피르 중 니세빌트니스트 이스트 버처번트 쉔. 이 초상화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파미노에게 테너 페터 슈라이어였고요.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은홍님, 지금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오페라를 듣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 괜찮을까요? 와, 또 이 강가 바라보는 마술피리 색다를 것 같습니다. 김혜영님, 모차르트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라니 충격적이네요. 짠하면서도 천재의 운명인가 싶기도 하네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서 네. 생각을

0: 겪고 이렇게 작품 때문에 과도사로 죽었다는 게
1: 그렇죠. 직접적 그 사망 원인은 막 여러 추정이 있지만
0: 네.
1: 어쨌든 뭐 과로가 이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니까 분명한 것
0: 아,
1: 같아요.
0: 참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방금 그 유명한 이 This Wilderness를 우리가 들었는데
1: 네.
0: 마술필 음반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1: 예.
0: 이 음원을 고르기 쉽지
1: 아,
0: 않았겠어요.
1: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스트리밍에 찾아보시면 음반이 뭐한 3, 40개가 그냥 상위 랭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불멸의 명반으로 꼽히는 1972년 볼프강 자발리쉬 지휘의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음반을 골랐습니다. 이 자발리쉬 뭐 역사에 정말 손꼽히는 거장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성악 가수진이 쿠르트몰 페터 슈라이어, 에다 모저, 아넬리네 로텐베르거 이 정말 이 독일 오페라의 최고의 출연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터 슈라이어는 우리 많은 청취자들께서 사랑하는 테너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독일 레퍼토리의 거장이죠. 지적이고 정교한 목소리를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0: 또 리트도 많이 불렀죠.
1: 네, 정말 독일 가곡의 거장이기도 하시죠.
0: 자, 이 멋진 모차르트의 음악이 세상에 처음 선을 보였은 건 언제입니까?
1: 네, 1791년 9월 30일인데요. 빈 근교의 프라이하우스 극장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던 이 슈카네더라는 사람이 이 극장장이자 가수였어요.
0: 오호.
1: 그래서 본인이 바리톤으로 직접 파파게노 역할을 맡았습니다.
0: 어우, 좀 의미가 있네요.
1: 욕심이 많았던 거 아닐까요?
0: 예. 자, 그런데 그 극장이 빈 시내에 있는 고급스러운 극장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극장입니까?
1: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시지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장터에 줄을 서서 입장권을 사야 하는 그런 서민적인 곳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0: 이야.
1: 그런데 징슈필이라는 장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어를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던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독일어로 된 노래의 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처럼 음악과 이런 노래가 합쳐져 있기는 한 극이지만 오페라보다는 조금 더이 독일어권 시민들의 정서에 더 맞게 맞추어서 만들어져 있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은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라고 불리는 그 작품들은 이탈리아 어로 되어 있고 또 이탈리아 오페라 형식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이 모차르트가 아주 독창적으로 이 마술피리에서 징슈필이라는 장르를 개발했다고 볼수 있죠.
0: 요즘으로 치면 약간 뮤지컬처럼 생각하면 되겠군요.
1: 당시에 뭐 그렇게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에게 친근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0: 자, 그런데 초연을 한 이후에 그렇게
1: 네.
0: 초연을 한 이후에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대박, 천만 관객 흥행 돌풍 같은 초대박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1: 네, 초연 극장에서만 100회가 넘게 공연이
0: 와.
1: 되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흥행 성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슈카네더의 극단의 재정 상황도 단숨에 호전되었습니다.
0: 야, 이 극장장이 기뻐하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데요.
1: 이 당시에도 사실은 이 정도 흥행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아마 그 흥행의 비결 중엔 이 캐릭터의 등장도 한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연보다 더 인상적인 조연, 그야말로 신스틸러죠. 밤의 여왕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1: 네, 아까 전에 타미노 왕자가 보고 있던 그 초상화 속의 여인 파미나 공주는요, 바로 밤의 여왕의 딸입니다. 자라스트로라는 악마에게 지금 이 파미나 공주가 납치당해서 잡혀 있다. 그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타미노 왕자가 공주를 구하러 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때 갑자기 밤의 여왕님이 등장해서 두려워 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뭐이 아들은 뭐 남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썼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인데 이 아리아 또한 너무나 어렵고 또 들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0: 그 많은 소프라노 이 마술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밤의 여왕 아리아 중이 첫 번째가
1: 네.
0: 더 까다롭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레시타티보도 말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드라마틱해야 되고요.

0: 그리고 기교적으로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자, 이 음반에서는 밤의 여왕 누가 맡고 있나요?
0: 네, 에타 모우저고요. 당연히 독일어의 네이티브시고 가장 압도적이고 또 극적인 밤의 여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소프라노입니다.
1: 자, 밤의 여왕의 첫 번째 아리아입니다. 오 티트로 니슈트, 마인 리버존. 오 떨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소프라노 에다 모저의 음성,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이 부르는 첫 번째 아리아 오치트러니슈트 마인 리버존 오돌지 말아라 내 사랑한 아들아 밤의 여왕 역의 소프라노 에다 모저였고요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엘린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김민혜님 정태양님 방송을 들었다면 오페라 개론 교양 수업 A+ 받았을 텐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민혜님이 조금 성적을 A+는 못 받으셨나 봅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0: 괜찮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되죠. 지금 들으시면서 더욱더 오페라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0903님, 정태영 선생님 설명 듣다가 생각났어요. 작년 여름 뮌헨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바이에른 오페라 국립극장에서 오페라를 관람했거든요. 어떤 오페라였을까요?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 다녀오셨군요.
0: 아, 자. 지금 뭐 음악 끝날 때 이 네. 천둥 소리의 이 뭐랄까 연출도 우리가 네. 들을 수 있었는데 예. 오페라 마술피리 의상과 분장이 중요한 또 오페라입니다. 밤의 여왕만 해도 이번에 어떻게 캐릭터를 형상할지 항상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여러 마술피리를 보셨을 텐데 예.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오페라 있습니까?
1: 일단 밤의 여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실 수 있는 게 블랙 드레스에 일단 화장이 스모키로 들어가지
0: 그렇죠.
1: 않나.
0: 그렇죠. 일단 그 기본 세팅 아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 연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피리는 정말 뭐 1년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요. 일단 우주를 품은 듯한 이 베일과 그런 화려한 드레스로 위험과 공포의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현대 연출에서는 가죽 수트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약간 인간이 아닌 듯한 그러니까 약간 곤충처럼 이렇게 기하학적인 어떤 구조물과 함께 결합해서 그런 현대 예술의 그 미를 뽐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파게노라는 역할도 이 파파게노가 새 장수입니다. 새를 잡아서 파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 약간 동화적으로 이 깃털로 새 깃털로 된 옷을 입혀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약간 각색을 해서 굉장히 모던한 초록색 수트를 입힌다던가 어떤 상징만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자, 지금 이야기만 들어봐도 무대 디자이너에게 마술피리는 그야말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자 공간이 아닐까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이렇게 충격 받았던 프로덕션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베를린 코미셔 오퍼에서 공연했던 마술피리 공연인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배경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안에 있는 어떤 캐릭터처럼 이 성악가들이 움직이는 프로덕션이거든요. LA 오페라에서도 그 작품 공연했고 마드리드 오페라에서도 리바이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정말 와 이런 것도 오페라에서 가능하구나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는 미디어 아트까지 결합해서 네. 마술피리가 기존에 또 우리가 생각했던 연출을 뛰어넘는 그런 네. 또 아주 색다른 연출 여러분 이 프로덕션마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환상적인 무대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로 치면 춘향전의 방자 캐릭터 이 파파게노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물쇠로 입이 채워졌습니다. 퇴사와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1: 그렇죠. 자물쇠를 풀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입에다가 자물쇠 걸어놓으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사실 모차르트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오토튠과 전자악기와 사실 불가능한 어떤 음악 구현의 영역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차르트 시대만 해도 가사를 성악가가 가사를 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음악으로 만든다. 이거 자체가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코믹하고 신기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파게노가 자물쇠를 입에다 물고 막 빌고 하는 음악을 준비

0: 있거든요. 그런데 파파게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 명의 시녀가 결국에 자물쇠를 풀어주게 되고 입이 트여서 이제 막 말을 시작하게 되죠.
1: 자, 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0: 네.
1: 그 영화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리에르가 기가 차면서 이 음악이 장난이야. 이 모차르트가 음악으로 장난을 쳤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그 천재성에도 주목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사실 뭐 모차르트는 음악 속에 정말 장난과 그 메시지들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오죽하면 음악에서 일부러 막 틀린 화성을 이용해가지고
1: 불협으로
0: 예, 웃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제 관객을 놀리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페라 꼬시판투테에서도 초연 당시에 소프라노가 고음일 때는 고개를 자꾸 들고 저음일 때는 고개를 숙이는 버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음, 저음, 고음, 저음으로 이어지는 곡을 써서 닭처럼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서 모차르트가 그 장면을 관객석에서 보면서 엄청 웃었다고 합니다. 자기 오페라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1: 아, 여러 각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오페라를 보러 가면 아무래도 이 엄청 조용히 집중해야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 부분을 모차르트가 한 번 또 이 긴장된 부분을 이완시켜 주려고 이렇게 작곡을 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0: 맞아요. 왜냐하면 모차르트 당시에 이제 궁정에서 이제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압감 또는 그런 규칙들에 조금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모를 자신의 작품 속에서도 많이 풍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이 모차르트의 작품이 지루하지 않고 생동감을 얻고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이야기 나눈 그 장면을 들어보겠습니다. 파파게노와 타미노 그리고 세 명의 신역 함께 부르는 오중참 입니다. 세 명의 신역은 소프라노 레오노레 키르슈타인, 메조 소프라노 브리기테 파스벤더와 일제 그라마트키, 타미노는 테너 페터 슈라이어, 파파게노는 바리톤 발터베리, 그리고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렌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입이 자물쇠로 묶인 파파게노의 오중창 장면을 들어봤습니다. 마술피리에는 오중창도 있고요. 삼중창, 이중창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중창도 모차르트 오페라 특징 중 하나로 꼽히죠?
1: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의 꽃은 대규모 중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네. 8, 9, 10명까지 나오는. 그런데 아리아가 보통 나오면요. 한 사람이 딱 정지해서 부르잖아요. 그게 흐름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창에서는 여러 인물이 동시에 노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다섯 명이 대화를 하면서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또 두 명은 이 얘기하고 세 명은 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한 음악으로 묶이면서 실시간에 어떤 박진감 넘치는 극 전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혼자 조금 멋을 부린다고 할 수 있는 이 아리아보다는 다른 가수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앙상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 모차르트 아리아 하면 그 화려함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1: 그렇죠.
0: 확실히 말기가 되니까 후계가 네. 되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는 중창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1: 이 중창이 정말 약간 오아시스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중창, 삼중창, 사중창, 오중창 정말 다양하게 이 마술피리에도 들어있습니다.
0: 음악 형태도 또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쉽게 네. 말하면 발라드, 댄스, 록, 인디, 트로트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면 될까요?
1: 그 음악의 모든 장르를 다 섞어놓은 종합성

선물 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금 소박한 가곡 스타일, 그리고 민요, 진지한 종교 음악, 화려한 이탈리아 오페라 스타일이 골고루 섞여 있고요. 그래서 오페라에 익숙하진 않은 청중도 편안하고 다채롭게 음악을

0: 했죠?
1: 돈 조반니.
0: 조반니
1: 했었죠.
0: 네. 그리고 실제 뭐 국립에서는 워낙 또 다양한 오페라 네, 많이 네. 하셨을 텐데 이 모차르트 오페라와
1: 네.
0: 예, 모차르트가 아닌 네. 지금 얘기한 뭐 푸친이라든가 베르디 오페라 차이점이 있을까요?
1: 아, 물론 시대적인 작곡가의 뭐 어떤 작곡 방식에 대한 어떤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요. 그 모차르트가 또 우리가 고전주의에 있는 오페라고 또 뭐 엄격한 룰이 있는 형식의 시대였고 그렇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모차르트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와 시대가 가까운 푸치니 베르디보다 이 모차르트 시대가 훨씬 더 즉흥성이 강하고 또 규칙 안에서 자유롭고 여러 가지를 주지 않는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정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비교하면서 저도 하는 재미가 큰 것 같아요. 네.
0: 또 아주 재미있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왠지 이 질서 부분에 있어서 모차르트가 더 규율을 넘칠 것 같은데 더 자유로움을 느낀다.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술필의 힐막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경이 이집트풍으로 바뀌었네요.
1: 네, 바로 이 오페라가 이집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미나 공주를 구하기 위해 마술피리와 마술종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는 타미노 왕자와 이 빠빠게노는 자동으로 뭐랄까 조금 시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자라스트로의 신전에서는 자라스트로의 부하 모노스타토스가 파미나를 차지하려고 위협을 하는 중입니다. 이 모노스타토스가 그렇게 인격이 좋은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빠빠게노가 나타나서 구해주게 되죠.
0: 자, 여기서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바로 Fischtark ist nicht dein Zauberton이라는 노래인데요. 너의 마술피리는 참으로 강력하구나 라는 노래입니다. 이 파미나가 잘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 마술피리를 꺼내서 불자 갑자기 동물들이 교감하면서 주위를 에워싸고 춤을 춥니다. 이 플루트의 독주가 테너의 목소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듯 그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어린이들도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이 전 연령대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장면들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파미노 역의 테너 페터 슈라이가 부르는 피슈타크 이스트 니슈트 다인 자버톤. 네, 마술피르는 참으로 강력하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는 마술피리 2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막은 1막과 조금 다르죠?
1: 네, 좀 달라져요. 이집트 분위기가 확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악의 구도가 뒤집히는 반전이 있고 지금까지 보면 빠빠게노가 입에 자물쇠도 걸리고 또 이 마술피리로 해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 동화다, 굉장히 환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이제 철학의 메시지로 점점 접근하는 그런 심오한 오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2막이 될 예정입니다.
0: 네, 정태형의 오페라 인사이드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1: 네, 여러분 이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아름다운 만큼 스토리도 흥미진진하니까 계속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0: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도니제티의 미공개 악보를 국내 최초 소개하는 테너 김건우 리사이틀 도니제티의 광채. 7월 4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원의 챔버리고요. 같은 장소에서 6월 19일 금요일엔 피아니스트 함수연의 리스트 초절 기교 연습곡 전곡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선 엘렌 메르셰의 피아노와 다니엘 로라코비치의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라마이노프의 보컬리제입니다.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과 엘렌 메르셰의 피아노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0: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새끼 산토끼가 하품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땐 신기했지만 녀석은 하루 종일 반복해서 하품을 했다. 누워 있을 때도 했고 뒷다리로 앉아 있을 때도 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선명한 분홍색 혀를 이빨 밖으로 길게 내밀었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지 눈을 감았다. 산토끼들은 좀처럼 긴장을 풀지 않고 눈도 감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이제 나는 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동물처럼 축 늘어져 쉰다는 것을. 클로이 달튼의 책 산토끼 키우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진아, 이경록이 함께한 곡 Ordinary Days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들으시고 김지희님 깜짝 놀라셨네요. 지금 북카페 시작하기 직전에 하품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첫 멘트가 산토끼가 하품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깜짝 놀라셨는데요. 아, 할 일은 있는데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마음, 제 마음 다 어떤 마음인지 알죠. 아, 마치 지희님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문장 카펫을 확 펼친 것처럼 그렇게 산토끼 하품하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바람북스에서 펴낸 클로이 달튼의 책 산토끼 키우기의 문장들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이책 진짜 감동적이고 사랑스러운 그런 산문이더라고요. 어떤 생각했냐면 이책 보고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어떤 무언가와 이제 사랑에도 빠져야 되는데 두렵기도 한 요런 사람들 곁에 있다면 이책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요. 새 일을 도전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육아를, 부모님이 되어서 육아를 시작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뭐,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누군가와 화해를 시도하거나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튼 무언가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려움과 약간 긴장감과, 그러면서도 약간의 설렘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토끼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저자가, 작가가 느끼는 어떤 그 경이로움이 무엇인지 이 책을 들여다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금요일 우리 제철 산문 시간에 다룬 적이 있고요. 이 책에 대한 얘기, 지난 방송들 목록 속에서 이 산토끼 키우기 클로이 달튼 책 다루었던 금요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훅 반해버린 책이었어요. 9749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집 강아지는 떡장에 있던 강아지인데 처음엔 벌벌 떨던 녀석이 지금은 푹 자는 모습이 저를 믿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믿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내 곁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푹 자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얼마나 뿌듯할까. 그리고 이 클로이 달튼이 지금 산토끼를

키우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도 굉장히 많이 달라짐을 느끼거든요. 변화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아마 9749 쓰시는 카페이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이님들, 네, 송태종님, 서창민님 등등, 이용유님 등등 반짝하면서 인사하시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시즈의 마들렌 러브 그리고 호아의 투머러 인 투머로까지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재현님 반짝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북카페에 반짝이라는 간단한 말로 인사 남기실 수도 있고요. 이혜정님 상해 댁 근근하게 잘 지냈어요. 근근하게 지내셨다고요? 도서관 네곳 다섯 곳 돌아다녀도 한글 책이 거의 없어서 속상해요. 그래도 아이와 함께 다녀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상하이의 그 한글 책이 이렇게 도서관에 해외에 계시면 좀 그렇죠. 도서관에 한글 책이 많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아, 또 이렇게 한국 안에 도서관에 가면 한국 책이 주였던 그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빨리 이 한글로 된 우리 책들이 좀 많이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이 공간적 제약이 없는 북카페가 있으니까요. 시간적 제약도 비교적 없는 편이죠. 음악은 물론 생방이나 본방이나 이제 재방으로만 들으실 수 있지만 놓친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듣기 통해서 내용은 이야기 나눈 내용은 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책 이야기 고프시면 북카페로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손경선님 반짝 어제 오늘 왠지 마음이 허해서 마음 채워줄 친구를 찾다가 아차 북카페 하면서 북카페에 딱 붙어 앉아 있을게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북카페 오늘 또 화요일은 무리하는 시인들 오는 시간이죠. 많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편한 자리에 앉아주시죠. 최준호님, 잠시 들러서 발자국 찍어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님도 최근에 또 북카페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글 제가 읽었는데요. 보면 너무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잠시 들러서 북카페 발자국 콩 찍고 가는 그 마음 너무 소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카페에서 쉬는 그 맛, 뭔가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는 맛 많이 느끼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타심입니다. 우리 흔히 자연을, 정말 이렇게 냉정하다, 자연도 냉혹하다, 약육강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오해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흔히 자연의 법칙을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라는 매서운 단어들로 설명하곤 합니다. 숲을 떠올려 보아도 마찬가지죠. 한정된 햇빛과 수분을 차지하기 위해 나무들은 쉴 새 없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키가 큰 나무가 잎을 넓게 펼쳐 햇빛을 독차지하면 그 그늘 아래 놓인 작은 나무들은 도태되어 시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섭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태학자들은 숲의 땅속을 깊이 들여다보고는 이 잔혹한 경쟁의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숲의 땅 속에는 나무들의 뿌리와 곰팡이류가 얽히고 설켜 만든 거대한 통신망, 이른바 균사체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나무들은 이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길을 통해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자원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숲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덩

덩치가 큰 마더트리, 즉 엄마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햇빛을 받고 가장 깊은 곳에서 풍부한 물을 길어올리는 이 거대한 나무는 자신의 에너지를 결코 혼자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빛을 보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어린 묘목들이나 병이 들어 쇠약해진 이웃나무들에게 자신이 광합성으로 얻은 영양분을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심지어 자신이 수명을 다해 쓰러져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남은 에너지를 곁에 있는 숲의 가족들에게 전부 쏟아부어주고서야 조용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숲이 수백 수천 년 동안 푸르고 거대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개별 나무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약한 자를 기꺼이 품어 안는 이 경이롭고 다정한 이타심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숲의 이 조용한 연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으며 각박하게 달려온 우리의 일상이 못내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홀로 완벽하게 살아남는 나무가 없듯 우리 역시 누군가 내어준 다정한 그늘과 따뜻한 양분 덕분에 지금까지 무사히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유독 삶이 팍팍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날이라면 내 발밑에도 누군가와 연결된 따뜻한 뿌리가 뻗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 역시 오늘 하루쯤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의 햇빛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 든든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진원의 나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렇게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이 자연의 섭리 만나봤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인간들도요. 아, 이기적인 게 본성이야.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타심이라는 주제로 나누는 얘기들 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박주영님은 산에 다니다 보면 위드댐이 보여요. 우리 함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다는 거죠. 자연을 이렇게 찬찬히 관찰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뭐 적자생존, 뭐 약육강식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만 보이지만 우리는 더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신 거죠. 이미. 백승주님도 반짝하고 인사 주셨고요. 이렇게 반짝이라고만 찍어주시는 요것도 참 좋은 것 같은 게요. 물론 얘기를 더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반짝만 찍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다 기록이잖아요.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또다 잊히는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날 거기 있었다, 사연이 읽혔다, 반짝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흔적처럼 나 거기 있었다라는 기록 북카페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반짝 찍어주셔도 되고요. 참미선님 반짝. 점심시간에 쉬면서 듣고 있어요. 곧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몰래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머리카락 사이에 이렇게 이어폰 살짝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마 미선님은 이제 사무실 들어가시면 딱 이렇게 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또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이걸로 좋습니다. 김주희님, 너튜브에서 사람이 식물 잎사귀에 손을 닿을락 말락하니까 잎사귀가 손에 닿을 듯말듯 춤을 추듯 움직이길래 어제 햇살 받으며 1월 호수공원 걸으며 벤치에 앉아 꽃청포 잎사귀랑 교감하려 했으나 저는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교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 식물이 인간의 손을 타는 거를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도 하니까, 어떤 기록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바라만 봅니다. 뭐, 사진 소리 없이 찍는 거, 소리는 나지만, 찰칵 하면서 사진 찍는 거에서도 스트레스 받진 않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사진으로 담아둡니다. 6387 쓰시는 카페이님. 수국 찻집. 제가 얼마 전에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죠? 요거 동화책을 라디오에서 소개해 주셔서 초등학교 1학년 막둥이 아들 학교 가방에 어제 슬쩍 넣어줬어요. 근데 저녁에 책을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슬펐지만 엄마도 읽어봐야 한다며 저에게 읽어주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막둥이 아들이 읽어주는 수국 찻집 이야기 어땠을까? 감동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편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며 오늘 저녁에는 장미저택을 같이 읽기를 기대해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 수국 찻집, 장미저택, 튤립 호텔, 그리고 수국 찻집이 이제 가장 그 김지한 작가님 최근에 나온 그림책인데 그 뒤에 곧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다음 예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음 예고도 그 식물에 대한 거고요. 그 약국이었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다음 책도 그래서 얼른 기다리는 마음이 됐습니다. 장미 저택은 전못 봤는데,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0179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올해부터 유치원 일을 다시 시작하느라 본방은 잘못 듣지만 다시 듣기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우주 최강 셀리야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0179 쓰시는 카페이님 셀리군요. 우주 최강 셀리야 생일 축하해. 6월. 나는 진짜 1년 중에 6월이 가장 이 체감하기로 날씨로 너무 아름다운 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날에 태어났네, 셀리.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생일 축하해. 그리고 서보람님.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조용히 북카페와 함께 있었는데 방금 숨은 카페인을 만났네요. 진짜요? 어디서? 지금 볼게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선생님과 처음으로 도시락 메이트를. 그러다 카페인인 것도 알게 되고. 오늘 재미난 날이에요 하셨습니다. 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셨는데
카페인이었던 거예요. 서보람님이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사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보람님과 또 그 카페인님, 네. 너무너무 신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카페인 우정도 너무너무 응원드리고요. 이수경님, 저도 반짝입니다. 항상 점심 식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수경님 반짝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사연들 뒤로 하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딕펑스의 스페셜 그리고 안녕하신가영의 지금이 우리의 전부 두 곡 듣고 갈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제가 계속 이렇게 관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네. 이 로고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은 지점에서 상혁 시인님이 웃으세요.
0: 아,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네.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1: 왜요?
0: 이걸 무리하시네요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저예요, 제 거예요, 제 향이에요라고 말할 때. 물회로 들리는 거예요. 물회. 물회하시네요. 그래가지고.
1: 물회요? 물회하다? 물회하다? 물회는 뭐야?
0: 물회는 뭡니까 또? 아니 그래서 이 네. 다음 텍스트를 미리 읽느라고 네. 오늘은 그걸 안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물회 예의가 없다라고 들리니까 네. 깜짝 놀라서 아니다 물이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1: 근데 전 또 그게 물회로 들은 이 앞으로 이 로고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제 참 지 않고 어떻게 듣죠?
0: 그러니까.
1: 웃긴 것 같아요.
0: 물회.
1: 물회까지 떠올랐어. 자, 아무튼 우리 카페인 하늘곰님이 보내주신 이 북카페 보라 이미지 여름판 두 분이 이렇게 잠자리채로 이제 책을 막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낚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방생하는 느낌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미지를 보시고 두 분 감탄하셨습니다.
0: 네.
1: 네.
0: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이제 거기다 잠자리 정도 저 같으면 그려 넣었을 것 같은데 여름 잠자리 안 어울리죠? 나비? 나비 정도?
1: 나비.
0: 근데 책이 날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 집 컨셉에 딱 맞는다.
1: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 잠자리 채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긴 하잖아요.
0: 그렇죠.
1: 무리수도 네. 비슷하고.
0: 책이 커요 또.
1: 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소연 시인님은 너무 닮은 것 같다고 좀 놀라셨어요. 네.
2: 뭔가 제 자신이 캐릭터화된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저게 나야 이래야 되는데 네. 어머 정말 나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1: 신기하죠?
2: 지난번에도 그랬는데요.
1: 지난번에도.
2: 네, 100일장 때도.
1: 네. 상혁 씨님은 계속 화면이 좀 미화됐다.
0: 네. 저는 사실 항상 어디서나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희미하게 생겼기 때문에
1: 네.
0: 캐릭터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1: 아.
0: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잡으면 좀 뭔가 옹졸해지고. 그냥 캐릭터를 부여하면 너무 네. 나같지가 않고.
1: 아.
0: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네. 저 정도면 저는 좋죠. 미화된 게 낫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렇죠. 미화된 걸 우리 기대하죠. 네. 네. 아무튼 여름 분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은정님도 북카페 지금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다라고 사연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네 분이 아니고 두 분이 네 작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중에서 상혁 시인님 골라오신 것부터 네. 볼게요.
0: 한서범 기자죠. 한서범 기자의 독자되는 법, 한서범 작가의 독자되는 법을 해서 요즘 그 텍스트 힙 이런 거 제가 많이 듣고 사실은 저도 여기에 뭔가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1: 오.
0: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글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0: 과시용 독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텍스트 힙이라는 표현이 MZ세대의 독서 풍경을 설명하는 데 동원됐다. 읽는 것은 멋지다는 의미의 텍스트 힙은 멋진 것을 찾아 헤매는 MZ세대의 관심이 심지어 책 읽기에까지 도달했다는 일종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책 인증 사진을 찍어 북스타그램, 독서그램, 책스타그램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읽은 책을 따라 읽고 출판사 팝업스토어나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책갈피나 북커버 같은 책 관련 굿즈도 즐겨 사는 이들의 독서 문화는 이전 세대에게 확실히 낯선 풍경이었다. 하지만 과시용 독서와 텍스트 힙이라는 신조어는 정작 읽기보다는 책을 둘러싼 분위기와 이미지만 소비하리라는 내심의 진단을 늘 동반했다. MZ세대에겐 책 읽기마저도 자신의 개성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 허영, 허세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반짝 유행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재언도 뒤따랐다. 그런데 이후 사람들이 SNS에 과시용 독서하기 좋은 목록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과시용 독서를 둘러싼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상 받은 책, 어려워 보이는 책, 가지고 있으면 똑똑해 보이는 책 등 과시하기 자격인 책을 낸 출판사도 등판해 과시용 책을 한 보따리씩 소개했다. 읽지도 않을 책을 사는 사람은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 됐고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지 않은 채 반납하는 사람은 책 산책시켜주는 사람이 됐다. 다 못 읽으면 어때? 우리는 지금 책으로 즐거운 놀이 중인데? 이런 생각으로 어떤 죄책감에도 시달리지 않는 새로운 독자. 과시형 독서는 읽기라는 책무에 결코 짓눌리지 않는 세대의 새로운 놀이 방식으로 스스로 진화했다.

0: 너드 커넥션의 그림자 놀이 띄워드렸습니다.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한소범 작가의 책 독자 되는 법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얘기예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남편 얘기예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은 과시형 독서자 저희 남편이요. 제가 책을 좋아한다니까 연애할 때 책을 007 가방 속에 넣어 다녔어요. 95년도에요. 결혼 후에 보니 안 읽더라고요. 제 카톡이나 문자도 긴 것은 안 읽어요. 너무 길어서 메시지도 못 읽는. 95년도에 그러셨다면 진짜 텍스트 유행이 있기도 전에 이미 과시형 독자셨던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까지는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아, 문자는 그래도 조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길면 요약해줘 이러기도 하잖아요.
1: 재밌게 말씀하신 거실 텐데도. 네.
0: 맞아요. 또 볼까요, 사연들을? 네. 하미경님, 과시형 독자. 네.
2: 네, 과시형 독자. 어머나, 제 10대 후반 얘기 같아요. 파스칼의 팡세를 끼고만 다녔더랬죠.
0: 파스칼의 팡세를 선택하셨군요.
2: 네.
0: 과시할 대상으로.
2: 맞아요.
0: 네, 이주연님은 과시형 목록이라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신나는 놀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또 좋기도 하네요. 과시 없이 놀이할 순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놀이를 하려면 일단은 좀 그러니까 놀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는 게 부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실패해도 되고. 뭐큰 어떤 신념 없어도 되고 그런
1: 네,
0: 느낌?
1: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냐면 그 유행했던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에코 있잖아요.
0: 아, 네, 맞아요.
1: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약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기도 하는데 그게 꼭 예전에는 근데 부정적인 느낌으로 웃음이 났다면 지금은 와 정말 모든 것을 다 자본주의가 약간 흡수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 보인다기보다는 그래 어차피 우리가 다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
0: 네.
1: 시 근처를 조금 흡수해서 저 재생산해 주면은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과시형 독서라고만 그냥
0: 네.
1: 그걸 소수의 사람들이 몇권 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것에서 멈췄는데 이게 과시형 독서하기 좋은 목록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 사고 책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니까 지금 출판사들이 등판해서 과시용 독서 책 목록을 스스로 발표하고 판매량을 높이고 있잖아요.

0: 근데 궁금해요. 과시용 독서 목록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1: 여기 상 받은 책 어려워 보이는 책 가지고 있으면 똑똑해 보이는 책.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기준 이런 기준으로 과시용 독서 목록을.
2: 그리고 다른 또 페이지를 읽어보면 두꺼운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무조건 두꺼운 벽돌책 이런 걸 이제 한소범 작가도 가지고 다녔대요. 네. 그리고 산 적도 있고. 근데 그걸 실제로 펼쳐보긴 되게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 정말 과시원 독서로 제일 좋은 건 두꺼운 철학책이나 역사 철학책 같은 거.
0: 딱 각 잡힌 거.
2: 각 잡힌 거 네. 있으면 멋지죠. 하드커버에.
1: 어떤 식으로 멋지냐에 따라서 또 누군가는 또 전혀 말랑말랑한 책을 과시용 책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저 이 한소범 작가의 이 독자 되는 법 여기 보면 동방신기 팬픽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던 이 너무나 책 전문가라고 할 법한 네. 이력의 작가인데 네. 그렇게 고백을 해주니까.
2: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너무 시원했어요. 팬픽을 어디서 이제 무슨 책 읽으세요라고 질문을 네. 받으면 그 팬픽 이름은 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시용 독서랑 또 관련해서 생각해보면은 네. 소연 시인님이 잠깐 말했지만 그 너무 두꺼운 책보다는 약간 적당한 책이 좋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읽을 때 엄청 두꺼운 하드커버를 들고 읽으면 그게 되게 민망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여기에 뭐
0: 대백과 사전
2: 그러니까
0: 갖고 나온
2: 그런
0: 사람처럼?
2: 거 안 돼요. 너무 크고. 근데 정말 좋은 책이 가벼운 에세이나 시집이 그래서 또 많이 많이 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텍스트 힙 지금 얘기 현상을 지금 이 책이 다루고 있는데 아까 살짝 언급도 하셨지만 포엣 코어 그러니까 시인처럼 입고 다니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예전에 소연 씨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눈 적도 있잖아요. 방송에서 말고 네. 음악 나가는 사이에 근데 그것도 참 재미난 현상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 룩이라는 게 뭐지? 포엣 코어가 정확히 어떤 것이 시인을 규정하느냐 해서 제가 막 찾아봤잖아요. 네. 거기는 안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뿔테 안경이.
2: 그렇죠. 네. 안경 저도 떠올라요. 책을 많이 읽고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눈부터 나빠지게 되거든요.
0: 네.
2: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부정적인 건 빼겠죠. 구부정한 허리.
0: 아, 뭐 그런
2: 아픈,
0: 거 거기 나오긴
2: 아픈
0: 하는데.
2: 허리 뭐 이런 거 있잖아.
0: 그리고 이렇게 뭐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듯한 자유로운 뭐가
2: 네,
0: 있어야
2: 그렇죠.
0: 된대요. 너무 각자 붙지 않은 소연 시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제 동료 시인들이 저보고 포에코라고 놀렸어요.
0: 그래서 놀렸다고요?
1: 네. 네. 그래서 포에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그 놀림 받았던 순간이 떠오르고 그리고 저를 자꾸 점검하게 되고 저가 뿔테 안경을 어느 순간부터 쓴단 말이죠.
0: 네.
1: 너무 영락 없이 저도 약간
0: 거기서 말하는
1: 예,
0: 그런
1: 예. 그러니까 저도 왜 뿔테 안경을 쓰기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다 저만의 이유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죠.
0: 이게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지성이랄까 이런 걸 좀 추구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2: 네.
0: 약간 그리고 뭔가 틀에 갇히지 않은 나만의 어떤 다른 시인의 영혼을 장착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2: 그렇죠,
0: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이런 유행이라고 하는 네, 거에는 네. 텍스트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2: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저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집을 계속 이제 읽어야 되니까
0: 네.
2: 그걸 사고 나면 바로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밀어놓긴 하는데 그 너무 길어지면 6개월 후에 읽고 어떤 책은 1년 후에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책을 그냥 쌓아두면은 그 작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한국 시인이면 낭독회를 한다. 그럼 거기를 한번 먼저 찾아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가 샀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0: 그렇죠.
2: 그 낭독회를 듣고 와서 좋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럼 그 책을 얼른 읽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바뀌어도 그게 뭐 아주 그냥 책에 대한 관심,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그 도서관에서 빌려 읽지 않고 그냥 반납하는 거를
1: 네.
0: 책
1: 산책시켜주는
0: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말 자체에 너무 멋있는 네. 느낌이 드니까
1: 그렇죠.
0: 이렇게 책을 네. 산책시켜주는 네.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2: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책이 거기 책꽂이에만 꽂혀 있는데 아무도 안 빌려가면.
0: 그렇죠.
2: 근데 제가 빌려서 햇빛도
0: 맞아요.
2: 좀 세게 해주고 바람도 새로운 신선한 공기도 좀 맞게 해주고
0: 그렇죠.
2: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산책하기라는 이 말은 너무나 절묘하고 예쁜 것 같아요.
0: 그리고 실제

0: 정말 그 대여율이 굉장히 낮은 책들은
1: 그러니까.
0: 폐기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어떤 상황이 됐을
1: 맞아요,
0: 때.
1: 맞아요.
0: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책을 구해주는 느낌도 막 들고.
1: 저는 산책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많이 빌리고 못 읽거든요.
0: 네. 다시 갖다
1: 네.
0: 주고. 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마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리세이의 리더 및 오스서 준비했고요. 우리 입으로 건너가기 전에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웃는 걸까요? 이게 무슨 분위기죠? 했는데, 네, 이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5690 쓰신 카페인님이 잠시 못 들은 사이에 유쾌한 시한 편을 읽어주셨나 봐요. 같이 웃고픈데 꾹 참았다가 밤빵을 들어야겠어요. 뭔가 지금 흐름을 놓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입으로 건너가시면 계속 또 이어집니다. 우리 입으로 함께 건너가시죠.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아, 원래 무리하는 시인들인데 오늘은 어쩐지 물회하는 시인. 오늘 한 번만 한정판으로 물회하는 시인으로 지금 가는 느낌도 있고요. 우리 도서관 그 산책자 얘기를 하면서 넘어왔는데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지금 책 산책 시키는 전문가다라고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좀 읽어볼까요?
1: 네. 0688님이 저도 책 산책자입니다. 도서관에서 최대 가능 권수까지 대출해서 이고지고 크크 집으로 오는 길 물소리 바람도 함께 맞으며 데려오죠.
0: 와, 최대 가능 권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 만약에 최대 가능 권수가 더 이렇게 높아지면 많아지면 그거 다 채우실 수
1: 그러니까요.
0: 있을까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최대 가능 권수.
0: 그렇죠. 하미경님, 특히 관외 대출 책 산책시키기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상호대체 이런 거 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또 볼까요?
2: 네. 이주연님, 책 산책 잘 시켜주는 저 자신 칭찬하게 돼요.
0: 아, 우리 이렇게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보통은 책 빌려갔다가 열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될 때 약간 아유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될 수 있는데 이 한수범 작가님의 책 이후로 이 독자 되는 법 이후로 좀 뿌듯한 이 책 산책을 시키는 사람으로서의 또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1263 쓰시는 카페이님, 책 산책 잘 시켜줍니다. 주로 북카페에서 소개된 책들이죠. 늘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어릴 적부터 과시형 독서를 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늘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니셨대요. 오, 어릴 때부터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이제 펼쳐볼 수 있을 때 언제든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렇겠죠. 근데 예,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했으니까 읽는 일보다 갖고 다니는 게 더 그게 의미 또, 있었다 그런 뜻 아닐까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이게 시집이 갖고 다니기 좋은 게 그냥 한 5분 정도 놔도 읽기가 되게 좋거든요.
2: 맞아요.
1: 잠깐
0: 한
1: 시간만
0: 한 편씩 네. 이렇게 끊어 읽어도 네네네. 되니까. 그리고 그 각 한 편 한 편을 다른 장소에서 읽는다라는 것도 재밌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2: 네. 제가 이번에 팔레스타인 번역가의 이중생활이라는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북펀대에 참여해서 너무 읽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책이 출간됐고 이걸 읽고 있는데 너무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2: 이 저자가 알라 알카이시라는 가자 출신의 네. 가자에 살고 있는 그런 저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래 본업은 번역가예요. 그러니까 아랍 문학을 영어권으로 소개하는 일을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되게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분이고
0: 네.
2: 근데 이제 전쟁통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실상을 기록해 두겠다 증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조용히 누가 읽을 걸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이제 기록해온 것이 책으로 묶였는데 후반부에 꽤 많은 분량으로 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어요.
0: 네.
2: 산문이 훨씬 더 이제 사실적이어서 저는 산문보다는 시를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자. 언젠가 12월에 알라 알카이시. 가자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시. 한때 조용한 12월 속에 숨쉬던 그 도시는 이제 전쟁의 무게 아래 헐떡이고 있다. 12월이면 도시들은 빛으로 핀다. 금빛을 두르고 흰색으로 장식된 채 묵은 한 해를 가슴에서 털어버리고 희망을, 꿈들을, 휴식을 걸쳐 입는다. 하지만 가자의 겨울은 한때 그 모든 것보다 더 엄숙한 고요를 불러오곤 했다. 바다에 실려온 도시, 잔잔하고 밝았다. 밤 아래 소리 없는 노래처럼. 그 숨결은 소금, 목소리는 낮았다. 부드러운 바람 속에 흐르는 속삭임. 폭풍도 성내지 않았고 천둥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안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어부들은 바다에 달띠 다른 은빛 그물과 함께 아침을 맞고냈고 아이들은 떨리는 물줄기처럼 모래 위에 스쳐가는 꿈들을 그렸다. 하지만 쉿! 파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배들은 너무 약해진 그물을 싣고 돌아온다. 물거품 위로 실려오는 자장가도 없고 바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었다. 이제 침묵은 울부짖는 사이렌과 함께 찾아오고 희망에는 다 해진 베일이 드러누워 드리워져 있다. 도시는 불타고 하늘은 붉어지며 죽은 이들 모두의 이름을 헤아린다. 더는 조용하지도 더는 밝지도 않은 그 도시는 경로한다. 밤의 수의를 입은 채 품고 있던 고요는 찢겨 나갔고 그 심장의 메아리들이 대신 들어섰다. 그리고 세상이 사랑의 노래와 축하의 잔들로 한 해를 밝힐 때 가자는 남아있다. 잿빛 옷을 입은 유령처럼 시간이 멈춰서서 어디로도 흘러가지 않는 그곳에.

0: أما قليل تقيمون عالمكم فوق عالمنا، من مقابرنا تفتحون الطريق إلى القمر الاصطناعي. هذا زمان الصناعات، هذا زمان المعادن، من قطعة الفحم تبزغ شمبانيا الأنبياء. هنالك موتى ومستوطنات، وموتى وبلدوزرات، وموتى ومستشفيات، وموتى وشاشات رادار ترصد موتى يعيشون بعد الممات، وموتى يربون وحش الحضارات موتى، وموتى يموتون كي يحملوا الأرض فوق الرفات. إلى أين يا سيد البيض تأخذ شعبي وشعبك؟
1: 글 항아리에서 펴낸 알라 알카이시의 책 팔레스타인 번역가의 이중생활에 담긴 시 가자 언젠가 12월에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르 트리오 주브란의 얼터너티브 사일런스 듣고 왔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출신 세 형제가 결성한 그룹의 곡인데요. 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억압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위를 상징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침묵을 대체하고 존재와 저항을 드러내자라는 의미를 담은 곡 이어서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네, 아, 이 순식간에 정말 우리가 가끔은 잊기도 하는 그러나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그 비극 속으로 이렇게 옮겨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도 제 기능을 하는 도시였던 시절이 네. 이제 한참 동안 묘사가 되잖아요. 뭐 그런 모습의 가자를 사람들이 다 잊고 있을 때 이렇게 또 열심히 적어서 이것마저도 같이 증언하고 있는 이 시인의 네. 모습이 조금 저는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이 SNS 시대에서 그러니까 어느 저랑 살이 닿지 않은 어떤 일에서 일어나는 불행을
1: 네.
2: 외면한다는 게 그러니까 외면해서 내가 좀 더 안락을 지킨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져 버렸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상황 속에서 기왕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잘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알라 알카이 씨의 이제 이 작업이 저는 꼭 내가 나야말로 과시용 독서가 되든 어쨌든
1: 네.
2: 펀딩에 참여를 해서 꼭 사고 싶은 책이었고 그리고 책이 오면은 꼭 이거 이 책만큼은 꼭 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주에 열심히 읽었어요. 아 근데 읽는 동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1: 괴로웠어요.
2: 네, 그래서 사실 한 편 가지고 오는 것도 뭔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 살기 힘든데 가자 이야기를 또 환기시키나 내 목소리로 그런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이 시를 발견하자 네. 갖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 지금 들으시면서 이주연님 얼마 전 힌드의 목소리를 봤는데
2: 네.
1: 모두가 즐거울 성탄지음의 잿빛으로 남아있는 가자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힌드가 좋아했던 가자 바다가 어서 다시 빛나기를요 라고 하셨습니다.
2: 네, 저도 얼마 전에 힌드의 목소리를 봤어요.
1: 네,
2: 아, 이 영화도 좀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렇게 또 이어서 같이 책도 보시고 이 네. 영화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23 쓰시는 카페인님도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독자를 가자로 데려가 놓아주질 않네요. 세상 어딘가의 처참함 속을 조용히 지켜보는 시인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라앉은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뉴스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라앉은 눈까지 들여다보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이렇게 한 편의 글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3: 네. 가자지구는 진짜 좀 예전부터 항상 뉴스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곳이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제가 예전에 하던 SNS를 닫게 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어요. 2023년에 닫았는데 그때 네. 가자지구에 대한 되게 폭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많이 그때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을 애도한다라고 말하고 오전에 그걸 올리고 제가 이거 얼마

0: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녁 때쯤에 뭔가 오늘 뭘 맛있게 먹었어 이걸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나중에 타임라인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애도를 한지몇 시간 2023년 오전에 애도를 하고 그 같은 날 저녁에 이걸 너무 맛있다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올리는
1: 네.
0: 이 행위가 과연 맞나? SNS를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트위터였던 그 X로 넘어갈 때
1: 네.
0: 그때 그걸 지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곳이에요, 항상. 내가 지금 뭔가 편하게 살고 있고 내가 여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할 때마다 뭔가 다른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네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빠져 있고 행복해 좋아만 할수 없는 그런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1: 그쵸.
0: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그런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라는 곳 자체가 저에게는.
1: 맞아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조각조각 분리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지금. 이 읽어주신 시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원래 그 가자의 옛 모습, 을이 여기 나열된 문장들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그려보게 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져서
0: 그쵸.
1: 그게 더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것
2: 그쵸.
1: 같아요.
2: 예, 그리고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을 다그 가자에서 지금 어떤 공포에 떨고 지금 살아남아 계신 피해자들이
1: 네.
2: 기억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1: 그쵸.
2: 그럴수록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러면서 저는 알라 알카이시가 기록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이걸 좀더 헤아리게 됐어요.
1: 네.
2: 그러니까 정말 기록하고 싶은 것은 고발하는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이 다 기록에 해당된다면
1: 그렇죠.
2: 아름다웠던 가사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걸꼭 기록하고 싶어 했구나. 이 번역가의 번역하는 마음? 이런
1: 네.
2: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아름답게 전달됐어요.
1: 특히 맨 마지막 연에 나오는 그 모두가 사랑의 노래와 축하의 잔들로 하늘을 밝힐 때 가자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이거는 진짜 너무
2: 그죠.
1: 쿵하게 만들잖아요.
2: 예.
1: 유령처럼
2: 맞아요.
1: 그곳에 있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 시간에도 거기에 있다. 근데 또 잿빛 옷을 입은 유령처럼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자지구의 실상을 알리는 데는 산문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소현시님 말씀한 것처럼, 요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의 참상도 있지만, 과거의 아름다움도 같이 기억할 때
1: 그렇죠.
0: 분명히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과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회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때를 그리워할 때고요.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오히려 시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네. 그래서 골라오신 소현시님의 마음도 너무나 이렇게 손에 잡힐 것처럼 섬세하게 전달이 돼서 더 뭉클하게 들었습니다. 아, 야드우드의 곡 듣고 가시죠. 골든 브라운 띄워드릴게요.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강상원 시인의 시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이 강상원 시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원지 왔니라는 우리가 시집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근래 문장엽진에 신작 시를 발표해서 이게 재밌는 내용이어서 그냥 듣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재밌고
0: 톤을 맞추시는 거예요?
1: 톤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0: 네, 낭독 듣고 가시죠.

친구 강상헌. 친구에게 전화해 네가 잘못한 게 있다고 말했다. 그 전에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이게 잘못이 맞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다시 친구에게 전화해 네가 잘못한 게 있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 미안하다.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들어줘서 고맙다. 그때 생각이 난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전화를 피했다.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그가 전화를 피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다. 턱없이 부족한 주말이 갔다. 사소한 문제들. 우리들 죽음에 비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저 이번 주에도 함께 죽음을 비껴갔구나. 그러나 다음 주에도 그것은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친구에게 전화해, 다음 주말에도 친구에게 전화해, 그 다음 주말, 그 다음 주말에도. 죽었으면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고.

0: 장세사님이 노래 좋네 라고 하시는데요. 김창원 밴드의 세븐티 듣고 왔습니다. 문장 웹진 2026년 6월호에 실린 강상헌 시인의 시 친구 만나봤고요. 우리 이 시랑 너무 잘 붙는다 노래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네,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었는데요. 아, 7179 쓰시는 카페이님 왠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1: 네. 아, 그 처음에 읽을 때 이 시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 좀 집중해서 읽으면 재밌고 약간 가볍게 읽어도 되는 시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시인이 아,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약간은 우울한 정서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처음에 재밌고 좀 적절한 톤으로 읽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0: 소리가 띵띵띵 기타가 깔리는 거예요, 조용한.
1: 아.
0: 아, 이 분위기다라고 해서 그 배경 음악에 맞춰서 읽었는데 그렇게
1: 네.
0: 읽고 나니까 저도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 아, 어떤 톤으로 읽느냐에 따라.
0: 네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읽을 때 보니까 후반부, 그러니까 즉 조금 비극적인 것을 오히려 비켜가기 위해 사소한 이야기를 그냥 나누어 버리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서 더
1: 네.
0: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읽혔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좀 오래 전, 한 예전에 한 열, 꽤한달 전에 이제 6월 1일 딱 되고 나서 그때 바로 읽었던 시거든요.
1: 네.
0: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읽고 나서 느꼈던 그 감정은 사실 요즘 근래 어떤 좀 비극적인 사건,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는 지인이 뭐 세상을 떠났다거나 이런 일을 들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은 아, 꼭 그렇잖아요.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 걸.
1: 그쵸.
0: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걸 보면서 또 그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대입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전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읽을까 고민하다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이런 아픈 말도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야 내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이런
1: 네.
0: 식으로 또 약간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서리법처럼
1: 그쵸.
0: 이런 식의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잘못한 거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아 말해줘서 고맙다. 너도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친구끼린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1: 진짜 저는 이시 따라 읽으면서 그런 풍경도 떠올랐어요. 우리 몇번 얘기했었지만 그 모자무사의 그 사람들의 관계 보면 굉장히 막 말들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0: 네.
1: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막 얘기를
0: 안
1: 말로 이렇게
0: 하죠.
1: 하지도 않는
0: 네.
1: 교우 관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0: 그쵸.
1: 그걸 보면서 옛 추억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에서도 그래도 그 정서를 담고 있는 느낌이라서
0: 네.
1: 전화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느라 주말이 다 갔대잖아요.
2: 그래서 저는 갑자기 강상헌 시인이나 젊은 시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 잠깐 해서 확인도
1: 맞아요.
0: 해봤고요.
1: 그래서 강상헌 시인의 나이까지 찾아봤죠.
0: 네네.
1: 네.
0: 너무 재밌어요.
1: 네.
0: 아니, 그 모자무사에도 나오지만, 그 뭔가 서로 친구들이 같이 있다는 것, 특히 전화로도 할수 있지만, 만나서 서로 어쨌든 감정이 계속 부딪치기라도 하는 거,
1: 그렇죠.
0: 그런 게 오히려 살아갈 힘이 되잖아요. 혹은
1: 그죠.
0: 욕을 먹고 나서 그거를 창작 동기 삼아서 밤새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런
1: 네.
0: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하든, 어쨌든 행복하게 하든 그런 자극들이,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나쁜 생각 같은 것은 좀 덜하게 하는
1: 맞아요.
0: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어쨌든 지금은 많이 목격하기 힘들어지고 저도
1: 그쵸.
2: 경험하기 힘들어진 가면을 전혀 쓰지 않은 이 맨살로
1: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 이 친구들과의 이 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지고 볶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1: 네.
2: 이 자체가 되게 큰 그리움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1: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도 죽음을
0: 네.
1: 비껴갔구나. 근데
2: 맞아요.
1: 다음 주에도 그것은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 연이 저 너무 훅 들어왔습니다.
0: 네.
1: 마음에.
0: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구나. 죽음을 비껴가는 힘, 죽음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비극을 비껴가는 힘이 우정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2: 네,
0: 생각을 했고.
2: 그쵸. 그 우정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말도
0: 그러니까요.
2: 오가는 우정인 거예요.
0: 네.
1: 그렇죠. 이걸 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손절 문화잖아요. 아니다
0: 그렇죠.
1: 싶으면 뭐 이런 뭐
2: 그렇죠.
1: 내가 죽기를 바래
2: 재빠르게.
1: 이런 말 하면 진짜 완전히 손절되는 분위기일
2: 그렇죠.
1: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대화는 너무나 촌스럽고 투박한 것일 수도
2: 맞아요.
1: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아 이렇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구 1번한테 전화해서 네가 잘못한 게 있어라고 말하고 그 전에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하고 또 다른 세 번째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이렇게 전화를 계속 걸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내가 잘못한 게 그때 맞냐? 아니면 네가 그거 잘못했는데 그걸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이거를 물어볼 다른 친구가 또 있다는 건데 이런 관계 자체가 요즘 흔하지 않거든요.
1: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강상헌 시인의 시였습니다. 시는 꽤 젊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2: 그렇죠.
1: 우리는 저기 또 김창완 밴드

0: 세븐틴까지 들었기 때문에 네. 상상한 게 좀, 젊으셨어요. 네.
1: 저는 아까 노래 들을 때 김창완 밴드 노래 부를 때 세븐티라고 적힌 걸 세븐틴으로 당연히 알고 근데 세븐티구나 제가
0: 차이가 큽니다. 네, 우리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보겠습니다. 새소년의 난춘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 골라오신 작품들 열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이 시를 미리 조금 뭔가 안내 코멘트를 하고 읽어드려야 할지 그냥 탁 읽어드리는 게 맞을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0: 반만 해주세요, 그러면. 반만? 네, 살짝만.
1: 예, 시집 제목이 크런치 모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자연 시인의 첫 시집인데 이자연 네. 시인이 실제로 게임 업계 종사자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1: 요게 딱 반.
0: 아, 아.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지 않아요?
2: 조금만 너무 짧은 더, 반인데.
0: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냥?
1: 네, 그리고 시집 제목이 크런치 모드고, 이 크런치 모드라는 말 자체가 그

0: 쪽의 용어라면서요. IT 업계
1: 아,
0: 사람들의
1: 네.
0: 그 너무 과로하고 혹사하면서 불태우는 야근 시스템, 그 불태우는 모드 자체를 크런치 모드라고 한대요.
1: 네.
0: 그게 뭐꼭 부정적인 뜻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약간 불나방스러운 그런 뜻인 걸로 저는 느껴졌는데,
1: 네.
0: 아무튼 그 태도 자체를 시에 녹였다고 볼수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게임의 어떤 상황이 조금 등장하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떤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하는 부분들을 소화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0: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버리고 온 것들, 이자연. 물에 빠져 수영장에 타일을 샜다. 물속에서 녹지 않는 생각을 했다. 수영장 샤워실에서 귀신을 처음 알았다. 나 마음조차 흠뻑 젖었어. 귀신의 떨리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귀신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분명히 느껴졌다. 너무 싫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이다. 귀신을 보고 싶었다. 귀신은 내 손을 쥐고 수채화를 그렸다. 이게 나야. 영원히 그리고 싶은 수채화여서 영원히 완성을 시킬 수 없었다. 귀신은 나에게 집으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자꾸 시간이 멈춰서 막차가 오지 않는 걸.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한심한 세제로 화장실을 닦았다. 어느 날은 셔틀버스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깨고 보니 버스 차고지였고 사람이 없었다. 창밖의 귀신에게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보기 싫은 얼굴만이 창에 비쳤다. 성불하지 못한 것, 우리 되어 버려라. 어느 날 귀신의 소식을 들었다. 물속에서 부서지고는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나 그걸 조금 마신 것 같은데. 햇살 아래 우산을 쥐며 걸었다. 백열등이 비추던 복숭아를 깎아 먹었다.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다. 비참한 복숭아는 물이 많다.

0: 더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근데 또그 정보 없이 이시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시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1: 네. 어쩐지 만나는 귀신이 좀 범상치는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귀신에 대해서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물에 빠져 수영장에 타이를 샜다부터 이시 뭐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렇죠. 보통 물에 빠져서 누가 그 정신으로 타이를 새겠어요.
0: 그쵸.
1: 그래서 이건 뭔가 다른 거다. 공포가 없이 물에 빠져야 타일의 수를 셀수 있는 건데, 뭔가 정황이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 게임 속 세계에서 그냥 이렇게 만난 NPC들이
0: 네.
1: 귀신이려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훨씬 쉬웠는데, 몇번더 읽어보니까, NPC가 나하고
0: 네.
1: 귀신이 퀘스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 시가 너무
0: 네.
1: 재밌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마치 이 시를 읽는 것 자체도
1: 네.
0: 그냥 시를 읽는 독자일 수도 있지만 뭔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드는 거예요. 한
1: 그쵸.
0: 구절 한
1: 예.
0: 구절 다 이렇게 좀
1: 네.
0: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
2: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귀신이 오히려 나에게 집으로 가지 않, 왜너 집에
1: 그니까요.
2: 안 가? 물어보니까.
0: 이게 너무
1: 여기서 저도 생각을
0: 저도
1: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아, 자꾸 시간이 멈춰서 막차가 안 오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0: 네.
2: 이 부분 너무 재밌었고, 눈길이 갔는데, 이걸 어떻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막, 시간 정말 안 가고 지긋지긋한 그 시기를 지날 때, 정말 귀신도 안 무섭거든요. 차라리 귀신이 나타나면 그게
0: 네.
2: 내 이벤트가 될것 같고.
0: 아.
2: 그리고 셔틀버스 안에서 창밖에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1: 네.
0: 그쵸. 네.
2: 근데 이제 내가 만나고 싶은 귀신은 안 나오고, 보기 싫은, 나,
1: 내
2: 예를 들어,
1: 얼굴.
2: 얼굴만이 계속 창에 비치는 거, 막
0: 그렇죠.
2: 지치고, 막그 생활에 어떻게 찌들러 있는 그내 모습을 보거나, 혹은 만약에 내 얼굴과 비춰진, 뭐 내가 싫어하는 나를 닮은 어떤 사람의 얼굴도 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0: 네.
2: 그런 게막 섞여서 직장 상사 얼굴이 보일 수도 있고.
0: 그쵸.
2: 어쨌든 창밖이니까 아마 내 얼굴이 제일 많이 먼저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엄청 힘들구나, 혹은 물에 빠져도 그런 게 별로 충격이 되지 않을 만큼, 어쩌면 이 사람의 생활이라는 건 정말로
1: 극한.
2: 극한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혹은
0: 네.
2: 지루함 속에 살고 있구나, 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귀신은 뭐 다른 귀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들어봤던 많은 귀신들 중에 너무 능력이 좀 없지 않아요?
2: 그러니까
0: 여기 있는
2: 무능해.
0: 귀신 너무
1: 그렇죠.
0: 무능해서 그런데 좀 애처롭기도 하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떨리는 귀신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귀신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표현도 재밌잖아요.
2: 네,
0: 어느 날 귀신의
2: 물속에서
0: 소식을 들었다.
2: 가라앉았대.
0: 그러니까
2: 그래서 물이 된
0: 부서지고
2: 거지. 물이 된 거죠.
0: 그쵸.
2: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재밌게 표현하는 게, 귀신이 물에서 녹아서 부서져 버렸는데, 거기서 나 그거 좀 마신 것 같은데 수영하다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네.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이 시를 읽고 얘기하면서 계속 웃게 만드는,
2: 네.
0: 얘기할수록 더 재밌어지는 시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0: 의견들을
1: 예.
0: 교환할수록.
1: 그래서 상혁 씨님이 왕년에 게임 좀 해보신
0: 맞아요.
1: 캐릭터인 걸로
0: 전문가잖아요.
1: 알고 있어서 상혁 씨님 의견 너무 궁금해가지고 더 약간 짓궂은 마음에 가지고 왔거든요.
2: 저는 오히려 아, 이 게임의 NPC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그렇게
0: 네.
2: 해석하니까 훨씬 잘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0: 아.
2: 그걸 만약에 안 들었으면은 좀 가이드가 없어서 어려웠을 것 같은 시였고요.
0: 네.
2: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이 하나 한줄한 줄이 다 재밌는데, 그걸 조금 마신 것 같으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귀신의 물을 마신 나는
0: 네.
2: 반쯤 귀신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혹은 귀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 처음으로 다시 처음에 그 장면 있잖아요. 물에 빠져 수영장에 타이를 세는 내 모습이
0: 네.
2: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속 연결된다고 하면은,
1: 그쵸, 그쵸.
2: 내가 귀신의 물을 마신 다음에는 뭐 물에 빠져 수영장 타일을 셀 수도 있지. 물하고 너무 친숙하기도 하고, 난 귀신 같은 존재니까 반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하고 일부러 도입부랑 연

0: 연결해 놨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 하승성님은 전 물귀신인가 했어요. 이게 물귀신으로 또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셨고요. 최승량님은 게임 속인 것 같아요.
0: 네.
1: 게임 속 이야기인 것 같다.
0: 네. 저도 그렇게
1: 게임
0: 해야
1: 속에
0: 이 시가 더 많이 이해되더라고요.
1: 네. 이민정님은 퇴근 못하고 야근하는 저에게 귀신이 말을 거는 듯한
0: 예, 맞아요,
1: 분위기라고.
0: 맞아요. 예.
1: 와, 진짜 이 사람은 없고 그쵸? 귀신이 말을 거는 분위기. 9908 쓰시는 카페이님,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에서 소개되는 시들을 묶어서 출판하면 좋겠습니다.
0: 엔솔로지로?
1: 엔솔로지를 무리하는 시인들로?
0: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역금인가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마지막 연도 재밌잖아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 두 연도.
0: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다.
1: 예, 네, 그것도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다.
0: 예.
1: 왜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지?
0: 비참한
1: 계속.
0: 복숭아는 물이 많다.
1: 그러니까
0: 사실 복숭아가 왜 비참한지랑
1: 네.
0: 왜 우산이 왜 조급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말이 돼요.
1: 이게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우산이 조급하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빨리 펴지는 건가요?
0: 그쵸.
1: 빨리 접히려고 하고
0: 네.
1: 그게 튼튼하다는 거.
0: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에 한심한 세제도 저는 계속 눈이
1: 맞아요.
0: 갔거든요.
1: 한심한 세제
0: 한심한
1: 저도.
0: 세제.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물건 앞에
1: 그러네.
0: 한심하다, 조급하다, 비참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 속성을 붙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세계인 것 같아요.
1: 한심한 세제는 진짜 한심하니까 화장실 닦는 것도 싫을 것 같은데.
0: 전 너무
1: 네.
0: 좀 가여웠어요. 세제가 이렇게 하니까.
1: 그렇죠.
0: 한심한데 화장실까지 닦아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죠.
1: 그러니까 지금 일하기
0: 한심한
1: 싫은 것
0: 보호해줘.
1: 같은데.
0: 약간 그런
1: 그리고
0: 느낌으로.
1: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 햇살 아래 우산도 이제 재밌지만 그 아래 백열등이 비추던 복숭아. 보통 우리 복숭아를 과일 가게에서 사려고 할 때도 수식되는 거 보면 대부분 뭐 햇살 아래 복숭아 이런
0: 그렇죠.
1: 식인데
0: 백열등.
1: 백열등이 비추던 복숭아라고 한
0: 네.
1: 것도
0: 그러니까 햇살은 복숭아를 못 비추고 결국 우산이나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위에 또 나타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복숭아도 털이 보송보송한 그 복숭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픽셀화된 복숭아가 떠오라요.
1: 네, 그렇죠.
0: 예.
1: 그걸 깎아 먹고 또 이제 거기서 물이 많네 아니네 막 물복이구나. 비참한 복숭아 물복이에요, 그러면?
0: 그런 것
1: 그렇죠.
0: 같아요. 그리고
1: 네.
0: 비참한
1: 너무
0: 복숭아가
1: 물복이죠. 딱복 물복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네요.
0: 물복인데 귀신 느낌도 나요. 이 복숭아라는 느낌이 물에 대해서 계속 귀신하고 연관해서 읽을 수 있는
1: 그렇죠.
0: 것
1: 그러네요.
0: 같아요. 네네. 그래서 비참하다는 게 복숭아의 얘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한심하게 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풀어져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느낌으로 아 그냥 귀신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힘한번못 쓰고 혹은 무능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게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귀신이 좀나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귀신
1: 네.
0: 만나면 현실에서 나좀 꺼내줄 줄 알았는데 이 한심한 놈이 풀어져서 그냥 내 복숭아 거리 이 한입거리만 돼버리는 요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같이 얘기하던 게더 재미난 지금. 자, 방향숙님은 귀신 수를 세어봐야 할 시라고 하셨고요. 신수아님, 자신이 물에 빠져 있는 숨 막히는 시간을 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도 다 너무 재미나게 느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작품들 다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이 나눈 작품들 책으로 묶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북카페의 그 음악 선곡에 대한 사연들도 지금 다 미처 소개를 못한 채 아래로 갔는데 너무 좋습니다.
0: 저는
1: 좋다는 의견들이 있네요.
0: 북카페 엔솔로지는 딱 듣자마자 걱정부터 되는데 물론 실현되진 않을 테지만 아 그냥 묶는 게 아니라 뭔가 밑에 코멘트 다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1: 그렇죠. 그 여권
0: 일이 많겠다 이런
1: 아,
0: 생각인데.
1: 네. 우리의 뭐그 언젠가의 버킷리스트를
0: 네.
1: 올려놓고 네.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또 소연 시인님이 오시면서 우리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어떤 아이디어를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끝나고 또 얘기해 볼
0: 네.
1: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분또 좋은 작품들 가지고 오시길 기다리면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We are the night의 우리들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의 결정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낙서가 현대 도시 문화 예술이 되면서 그래피티라 불리게 된 이 역사의 중심에 미국 뉴욕 그리고 독일 베를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시가 그래피티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입니다. 독일에서는 심지어 나이로비를 그래피티의 수도라고까지 부르는데요. 그래피티가 이 사회적 소외를 느끼는 젊은이들이 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소통구라는 점에서는 이 뉴욕과 베를린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케냐 나이로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그래피티 문화가 있다죠. 바로 나이로비 곳곳을 누비는 미니버스 마타투입니다. 마타투는 차체 전체를 그래피티로 뒤덮은 버스죠. 달리는 그래피티 갤러리쯤 될 겁니다. 버스마다 이 화려한 그래피티 레터링을 자랑하는데요. 덕분에 특정 집단의 표현을 넘어서 시민 모두의 일상 속 시각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의 오늘 첫 곡, 케냐를 대표하는 아프로팝 밴드 사우티 솔들의 노래와 연주로 Live and Die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나서 죽겠다, 거기서 살고 평생을 보내고 대단한 자부심과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래피티 하면 일단 어린 시절에 그 주입된 그 정보로 연상작용이 일단 뭐 갱 문화나 도심의 그 드럭 컬처와 연관이 일단은 되는데, 그게 옛날 정보죠. 요즘은 도시의 어떤 하위 문화쯤으로 여기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나이로비의 것은 좀 독특하네요. 그리고 역사도 꽤 긴데요. 1950년대부터 출발한, 그래서 진화한 나이로비만의 도시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달리는 이동수단 버스, 한국으로 치면 약간 마을버스급의 그런 사이즈의 버스인데, 알림판도 되고 광고판도 되고 대자보 같은 역할도 할 것 같고, 예술 작품을 위한 캔버스이자 프레임이다. 뭐 좀 더 기사를 인용해서 얘기하면 공공담론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너무 비싸서 광고주가 뭐 특정한 어떤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도 대중교통수단 뭐 버스를 이용한 광고들이 뭐 전 주로 그 병원 광고를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일산 주변에서는. 아무튼 그것보다 훨씬 더 예, 이 사람들의 삶에 깊게 뿌리를 내린 그 뿌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담론의 장. 예. 청년뿐만 아니라 이 그룹이 다양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그래피티 걸스라는 그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엠파워먼트, 여성의 엠파워먼트,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그런 여성을 향한 폭력에 대한 어떤 메시지, 저항의 메시지, 그런 것들 담은 그래피티도 있다고 하는데, 얼핏 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쉽게 포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버스 영상을 보니까 할리우드 뭐 마블 캐릭터도 보이곤 하는데, 예, 그게 전부예요. 제가 눈으로, 제 눈으로, 나이로비에 사는 사람이 아닌 저의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정보는 그게 전부인데, 그런 은밀함, 뭐 은어 같은 그런 암호 같은 기능도 하고 있나?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네. 뭐 당연히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김현우님께서 그래피티 작가는 머릿속에 다 청사진이 있나 봅니다. 한번 실제로 봤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와 예술이다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써주셨네요. 한국에서는 굴다리나 천변다리에서 멋진 그래피티를 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피티 버스라니. 봉준호 영화 마더에서 선보인 관광

버스 안 댄스 파티만큼이나 독특한 버스 문화네요. 3911님 문자 주셨습니다. 아, 한국은 관광버스 내에서 하는 이 댄스 파티 교통법 위반이죠? 예, 그런가? 얼핏 그런 것 같은데. 자,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브라폰 연주자 바이비스트 김예찬이 이끄는 포레스텟 재즈 쿼텟 공연 티켓 이벤트 오늘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정규 앨범 발표를 기념하는 쇼케이스 공연에 초대하는 이벤트인데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JCC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은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앱 이용하셔서 포레스텟 말머리 달아 보내주시면 랜덤 추첨으로 한 사람당 두 매씩 티켓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칠레 아티스트 몽 라페르테가 부릅니다. Nuestra Casa, 우리 집. 그리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국의 작곡가 겸 가수죠. 클라우디아 블란트의 Sincera, 진심 어린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2019년 그래미상 최우수 라틴 팝 앨범 부문 수상 음반에서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국

아티스트 클라우디아 브란트의 신세라, 진심 어린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칠레의 아티스트 몽 라펠테의 최신곡인데요. Nuestra Casa, 우리 집, 이런 제목의 곡이었는데 좀 독특한 분위기였죠. 약간 70, 80년대 느낌도 나고 한국 당시 가요 느낌도 나는. 그 OTT의 드라마 사운드트랙을 위해서 작곡했다고 하는데 1920년부터 1970년대까지 칠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세 세대에 걸친 여성 사가,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영혼의 집이라는 OTT물의 사운드트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유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하는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밤 풍경이 지금의 LED가 아니라 몽환적인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던 1980년대와 90년대의 홍콩. 이 전성기의 홍콩은 아시아의 헐리우드인 동시에 아시안 팝의 중추였습니다. 광둥어로 노래하는 칸토팝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과 대만의 만다린 팝이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칸토팝을 아시안 팝의 주류 문화로 견인한 건 홍콩 영화였죠. 그녀의 노래도 영화를 거쳐 전달되었습니다. 홍콩 밖에 아시아 청중에게 도달한 경로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영화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오르기 전에 홍콩의 칸토팝 그리고 대만 중국의 만다린 팝 양대 음악 시장에서 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였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비브라토에 중국어 성조를 살리면서 영미 팝과 재즈식 표현을 더한 창법은 당시 홍콩 가수들과는 결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평론가들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콩의 국제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목소리.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엽천문 셀리 예입니다.

엽 전무는 삼중 국적 보유자입니다. 1961년 대만에서 태어나 4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1980년 가수의 꿈을 안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대만 영화 제작자의 눈에 띄면서 이 영화에 출연함과 동시에 주제가까지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뛰어듭니다. 대만 가요계의 엄격한 검열, 한정된 스타일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4년 후 홍콩으로 떠납니다. 칸토팝 시장에 진입하면서 광둥어의 장벽에 부딪히죠. 중국과 대만에서 쓰는 만다린어만 써온 그녀에게 광둥어는 외국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엽 전무는 영어로 음가를 표기한 후 노래하는 방식을 택했고 얼마 안 가서 언어 장벽을 완벽하게 극복합니다. 홍콩에 새로 둥지를 튼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표한 데뷔 앨범이 메가 히트를 기록하죠. 두 번째 앨범이 그해 시상식에서 12부문의 트로피를 휩쓸었고 1993년까지 4년 연속 최고 인기 여가수상을 독식합니다. 이 모두 천녀유혼이나 첩혈쌍웅 같은 홍콩 영화 히트작의 주제가를 부른 이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음악적

엽천무는 1980년대 아시아 음악시장에서 성공한 최초의 해외 화교 출신 슈퍼스타였습니다. 영미 팝 재즈의 세련된 보컬 스타일을 중화권 팝 음악에 이식함으로써 칸토팝의 스펙트럼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홍콩과 대만 시장에서 모두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후 페이 웡 같은 차세대 중화권 여성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토양을 닦아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중화권 대중음악을 영미 팝의 가창 스타일을 거쳐서 국제화한 아티스트 엽천문을 만나봤고요. 히트곡들 가운데 이 아시아 청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곡, 영화 주제가 두 곡이었습니다. 1987년 영화 천녀 유혼에 사용된 음악이죠. 여명부요래, 새벽아 오지 마라다오. 이 영화 저는 어렸을 때 얼핏 동생들이 보는 걸 장면 조각조각 보았는데, 결국 사람과 귀신의 사랑이었잖아요. 인간 남자와 여귀, 이 밤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제발 밤이 끝나지 않기를 애원하는 그런 노래인 거 다 아시죠? 새벽아 오지 마라다오, 장국영, 왕조연 주연의 A Chinese Ghost Story. 영화 제목은, 영어 제목은 그렇네요. 장국영도 주제가를 불렀고, 그 곡보단 덜 알려진 이 곡 오늘 드디어 들어보네요. 두 번째 곡, 89년도 영화 첩혈쌍웅, 홍콩 누아르작이죠. 사용 음악의 제목은 천취일생, 취한 채 한 생을 보낸다. 여기서 천취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그 만취보다는 얕게, 가볍게 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깊게 취하지 않은 살짝 취한 상태로 행복도 뭐 완전한 비극도 아닌 그런 아련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이 작품에서 셀리의 엽천문은 연기도 했죠. 주윤바리 쏜 총알, 그러니까 킬러 주윤바리 쏜 총격으로 시력을 잃는 가수 제니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그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예전 홍콩, 그 참 낭만이 있었죠. 그 특수 효과도 참.

만족이었고, 아무튼 세계적인 또 퀸틴 다란티노가 이 작품들을 섭렵하면서 또 자신의 작품 세계를 뭐 키웠다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홍콩 누아르의 컬트작의 음악까지 두곡 들어봤습니다. 4대 천황도 있지만 4대 천후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의 꽃피는 셀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연방 같은 4대 천후의 그 아티스트와 비교를 한 정보가 있네요. 매연방이 홍콩의 열정과 저항이라면 셀리의 엽천문은 우아함과 세련됨의 축이었다라고요. 트렌디한 그런 것들보다는 좀 전통적인 재즈, 블루스, 팝을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했다. 뭐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해 주십시오.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아드리아노 젤렌타노의 1966년 곡 Il ragazzo della via Gluck, 글룩거리의 소년. 이어서 움베르토 토치가 부릅니다. Gli altri siamo noi. 타인이 바로 우리다. 두 곡에 이어서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집트계 유대인 프랑스 아티스트 조르주 무스타키가 부르는 야스바르입니다. 조르주 무스타키 1969년 발표 음반이죠. 르 미테키 수록곡입니다. 노랫말은 프랑스 시인 폴 베를랭의 시 야스바르 하우저 쇽트, 야스바르 하우저가 노래하다의 곡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이자 노래의 흥미로운 주인공 야스바르 실존 인물인데요. 1828년 독일 뉘른베르크의 길거리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다지요. 늑대 소년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고 손에는 편지 한 장 쥐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 아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키워도 좋다. 다만 쓸모없을 경우 목을 매달아 죽여라. 이 아이의 이름은 야스바르다.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뉘른베르크 시 당국에서 그를 보호하며 언어를 가르치면서 야스바르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태어나서 16살이 될 때까지 비좁은 독방에 감금되어 살았고 말도 글도 모른 채 자랐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배경을 두고 독일 전역에서 왕위 쟁탈전에서 희생당한 왕족이라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비로소 인간답게 살게 된 지 불과 5년 만인 20살이 되던 해에 야스바르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시인 베를랭은 야스바르의 짧은 인생에서 이 고독과 부조리라는 인간 조건을 본 모양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없었던 불행하고 외로운 인간을 추모하는 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독과 이방인의 음유시인 조르주 무스타키의 노래로 다시 탄생했죠.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말없는 고아로 세상에 나타났다. 차분한 두 눈만 형형하게 대도시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서 영리함을 잃진 못했다. 스무 살 새로 들이켠 공기는 내게 사랑의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나는 여자의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여자들은 내게서 아름다움을 잃지 못했다. 내게는 조국도 없었고 왕도 없었다. 나는 용감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나는 전쟁에 나가 죽고 싶었다. 죽음은 날 원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일찍 태어난 건가? 나는 너무 늦게 태어난 건가? 이 세상에서 나는 무슨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아, 난 이토록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야스바르, 이 가엾은 야스바르를 위해 기도를 해다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새 여행 전하는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조르주 무슈타키의 69년 곡 야스팔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포레스테트 공연 티켓 당첨 발표해야죠. 재즈 비브라폰 연주자 김예찬이 이끄는 쿼텟 포레스테트의 공연 이벤트입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 김지희님 그리고 8238 문자 쓰시는 분 김지희 그리고 8238 이 두 분 축하드립니다. 세우맹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방에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요. 티켓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JCC 아트센터 현장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 김광현 재즈 피플 편집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광현의 재즈 노트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그리스 아티스트 사비나 야나투가 부르는 오 다이드로모스 베타네 우체부의 죽음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재즈클럽에 잘나가는 재즈클럽의 새벽 풍경을 시간대별로 묘사하는 그러면서 찰리 파커, 빌 에반스, 마일스 데이비스의 언급도 있는 그런 노랫말의 곡이었습니다. 1990년 발매 당시 프랑스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한 파트리샤 캐스의 L'heure du jazz, 재즈가 지배하는 시간, 그의 음반 샌드비, 삶의 풍경 수록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애청자 하승연님이 사연 그리고 신청곡 주셨는데요.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주기 되는 날이었어요 라고 쓰셨습니다. 10년 전 오늘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때는 하루도 뭐 더 못 살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10년이 지났네요. 사연과 함께 위로가 되어준 노래라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잘 사신 10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승연님 앞으로도 10년, 20년 쭉 꾸준히 잘 버티시길 살아내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이승열의 Secretly Wouldn't You Like to Know 함께 듣고요. 김광연의 재즈노트 이어갑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 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김광현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오늘은 온몸으로 어디 갔다 와셨는지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뉴욕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1: 네, 잘 일주일 다녀왔고요. 어제 왔으니까요. 네. 바로 그 당시 뉴욕에서 산 티를 처음 저희 네. 예, 새음행 청취자분들에게 예. 별건 아닙니다. 그냥 예,
0: 뉴욕이라고 써 있는 하늘색 티셔츠 그리고 모자는 블루노트 재즈 네네네. 페스티벌이라고 써 있는데.
1: 예, 블루노트 네. 클럽이 지금 이제 페스티벌 기간입니다. 근데 예. 블루노트 라이브 클럽이 워낙 유명하니까 뭐 매일 라이브가 있어지긴 하는데요. 보통 한 6월 정도에 한 몇 주 정도 기간을 두고 페스티벌의 이름을 달고 좀 못 썼던 무대 못 올랐던 연주자들을 섭외해서 네. 연주를 하고 있고요. 뭐 뉴욕은 워낙 뭐 재즈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요. 약간 오시게 된다면 가시게 된다면은 그뭐 숙소 근처에 검색하면은 어디든지 라이브 클럽이
0: 재즈 공연장이
1: 있습니다.
0: 있습니까? 맞습니다. 클럽이 네. 있군요. 이번에 그 재즈 피플 취재차 가신 거잖아요. 네네. 기획이 그 뉴욕 시의 네네. 재즈 명소를 발굴하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1: 일단은 예. 이제 저희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가게 됐고요. 뉴욕의 여러 공간이 이제 재즈 라이브 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누구의 뭐 생가도 있고 아. 누구누구가 처음 라이브 공연을 한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약간 재즈 뉴욕의 재즈 뭐 여행 뭐 추천지 정도 네.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갔던 곳을 사진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고요. 뭐 거기에 이제 LP 판매 중고 매장도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중고 매장에서 좀 좋은 재즈 음반을 고를 수 있는 곳들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0: 저희가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라고 여쭤봤는데 그 사진도 좀 보여주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가 사진을 좀 올려 영상 동영상이네요 저거는
1: 예 동영상도 예. 있었고요 예.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제 뭐 재즈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죠 빌리지 벵가드라고요
0: 역사가 예. 꽤나 가장 오래된 뉴욕의 명소죠
1: 예. 그렇죠 지금 현존하는 예. 재즈 라이브 클럽은 가장 오래됐고요 3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0: 오, 이제 거의 예. 100년 가까이 가고 예, 가고
1: 그렇습니다.
0: 있네요.
1: 예. 예. 거기에 뭐 한번 장소를 초기에 옮기긴 했지만 저 공간에서는 35년부터 예. 지하에 있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곳이긴 한데요. 저 빌리지 벵가드 말고 네. 또 여러 클럽들을 제가 이제 날짜로는 아마 7일인가 그렇게 될 텐데요. 이제 네. 매일 한 군데씩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곳을 다녔거든요. 네네네. 뭐 이제 포켓이라는 재즈 새롭게 오픈한 포켓. 저희가 간 날 그 주에 오픈을 한 라이브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켓 라이브 재즈 클럽 갔었고요. 그다음에 뭐 빌리지 벵가드와 함께 이제 쌍벽을 이루는 블루노트. 근데 약간이 아니고 이제 양 극단에 있는 컨셉이죠. 네네네. 하나는 약간 럭셔리한 라이브 클럽. 아, 식사도 하고.
0: 그게 블루노트인가요?
1: 그게 블루노트죠. 아, 네. 가면은 스테이크도 주문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요.
0: 심지어 스테이크도.
1: 네네. 네. 아주 고급진 예, 예. 네, 라이브 클럽이고요. 빌리지 벵가드는 이제 라이브 전문 식사 안 되고 네네. 음료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딱 두 세트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다음에 디지스 재즈 클럽이라고요. 링컨 센터에서 네.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블루노트와 비슷한 컨셉이고요.
0: 디지스라고 그러면 디지 갈레스피의 이름
1: 예, 이름을 따서 예. 디지스 예. 재즈 클럽이 있고요. 그다음 재즈 컬처럴이라는 곳도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이고요.

0: 인데요. 거기는 우연하게 식사하고 가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다섯 곳을 다녔습니다.
1: 일주일 동안 꽉 그렇게 공연도 보시고 취재도 하시느라고
0: 네.
1: 힘드셨겠네요.
0: 아니 뭐 즐겁게 다녀왔고요. 다시 못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한 곳이라도 더 가자, 한 곳이라도 더 가자 해서 이제 할렘에도 여러 군데 이제 듀크 엘링턴 동상 있는데도 갔었고요. 빌리 홀리데이가 처음 녹음한 곳도 갔었고 가면은 이렇게 명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분들 관광객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공간인데요. 재즈 의의를 가지고 이런 아티스트의 첫 녹음, 첫 공연장 그런 건데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루이 암스트롱 박물관도 있습니다. 몇년 전에
1: 할렘에 있는 건가요? 루이 암스트롱 박물관.
0: 할렘은 아니고요. 웨스트 빌리지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루이 암스트롱의 고향은 뉴올리언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말년에 활동했던 곳은 뉴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의 세상 떠나기 직전에 오랜 세월 아내분과 살았던 집, 그리고 집 맞은편에 박물관을 지었는데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프로그램 보고 설명 듣고요. 예, 그렇게 왔습니다.
1: 성지순례 비슷한
0: 네,
1: 느낌이네요. 약간
0: 그렇습니다. 예.
1: 제주에 있어서
0: 맞습니다. 뭐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렇게
1: 가듯이
0: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재즈 피플이 만든 재즈인을 위한 뉴욕의 성지순례 뭐 그렇게 한번 기획을
1: 나중에는
0: 해서
1: 뉴올린스나 뭐 이런 쪽도
0: 네, 뭐
1: 가능하면
0: 그 기회가 된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연관해서
0: 네.
1: 테마를 정해 주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0: 네, 선곡은 실은 제가 보통 선곡을 일요일 날 보내드리거든요, 작가님에게. 근데 이제 시간이 좀안 맞아서 가기 전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빌리지 뱅가드를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빌리지 뱅가드에서 녹음을 해서 나온 음반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 클럽들이 많이 있지만 뭐 재즈 팬들이 좋아하고 명반을 많이 낸 빌리지 뱅가드 라이브에서 이제 네 장의 음반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정확하게는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소재하고 있죠.
0: 네.
1: 맞나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건가요?
0: 처음에 그리니치에서
1: 지금은
0: 했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웨스트 빌리지에서 지하철 타고
1: 28번가? 뭐20몇 번가인가?
0: 그
1: 대략.
0: 젊은이들 가장 많이 모이는 곳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번가까지는 너무 복잡해서 못 외웠는데요. 예, 그래서 거기에 식당도 많이 있고 레스토랑도 많이 있고 뭐 카페도 많이 있고요. 우리로 본다면은 약간 홍대 같은
1: 홍대
0: 느낌.
1: 느낌이에요.
0: 예, 거기에 라이브 공간이 많이 있고 그 옆에도 그 재즈 클럽들이 한 5개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근처에서. 그래서 뭐 선별해서 가시면 되죠.
1: 성업 중인가요?
0: 아유, 뭐 엄청납니다.
1: 그래요?
0: 네.
1: 오늘 오전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팬데믹 때 상당한 타격을 받고
0: 맞아요. 네.
1: 그 당시에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공개를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한뭐20% 가격에
0: 네.
1: 결제를 하면 온라인으로 그 실제 그 클럽 연주를 또 보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0: 그 이제 팬데믹 때 없어진 라이브 클럽도 있죠. 재즈
1: 그렇구나.
0: 스탠다드라는 아주 재즈 팬들이 좋아했던 곳인데요. 없어진 공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다시
1: 다시
0: 생긴 공간도
1: 부활한.
0: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성업 중이다 보니까 그 오너가 2호점, 3호점.
1: 그렇게
0: 그래서
1: 잘 돼요?
0: 예, 한 오너가 이름은 다르지만 세 개의 클럽을 뉴욕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거는 잘안 되면 당연히 할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1: 그렇죠.
0: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제가 간 날도 평일이잖아요. 평일인데도 보통 빌리지 뱅가드가 같은 아티스트가 두번 공연을 하거든요. 다 매진돼서요. 꽉차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까 양대산맥 그 대표적으로 블루노트가 좀 럭셔리한
0: 네.
1: 컨셉이라면 뱅가드는 연주 중심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격 차이도 좀 많이 있어요?
0: 좀 디지스가 조금 더 금액이 오르죠.
1: 뱅가드가 좀, 아니, 블루노트가 조금 더,
0: 디지스가 아니고 블루노트가 조금 오르고요. 근데 가격은 클럽 차지라고 하죠. 이제 입장료가 있는 거죠. 입장료가 있고 들어가서 식사나 식음료 같은 거는 따로 결제를
1: 따로 결제를
0: 해야
1: 하는
0: 되는데
1: 거니까.
0: 블루노트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가격대가 좀
1: 고가,
0: 높고요. 그리고 이런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클럽의 2층에 올라가면 기념품

0: 샵 이렇게 있습니다. 아,
1: 굿즈를 살 수 있군요.
0: 맞습니다. 네. 빌지밴가드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1: 그런 거 없이.
0: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공연을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빌리지밴가드 녹음 실황 첫 번째 음반은 어떤 아티스트의 음반인가요?
0: 네. 빌리지밴가드 라이브를 가장 대표하는 음반이죠. 바로 빌 에반스가 1961년에 발표한 음반이고요. 61년에 녹음을 가졌죠. 61년에 녹음을 가져서 62년에 발매된 왈츠 포 데비라는 네. 음반입니다. 뭐 재즈 피아노를 좋아하신 분들은 다 아는 자켓 이미지이죠.
1: 맞아요.
0: 네, 그 왈츠 포 데비라는 곡이 여기에 실려 있죠. 네. 원래는 그 전에 발표된 짧은 소품 형태의 곡인데요. 여기에서 트리오 형태로 좀 긴 라이브 러닝 타임을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베이스의 스칼라파로 드럼의 폴 모션, 부동의 빌 에반스 트리오의 연주자들인데요. 이 연주자들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뭐 재즈 팬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이스 연주자인 스칼라파로가 이 빌리지 밴가드를 라이브를 하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1: 돌아가셨군요.
0: 바로 사망을 네. 했죠. 그래서 네. 너무 이른 나이에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음반이죠.
1: 네네네.
0: 그 트리오가 같이 한 연주. 이 음반과 그다음에 썬데이 앳 더 빌리지 밴가드라고 이름을 달고 나온 게 같은 날 녹음이 된 건데요. 두 장의 음반으로 나눠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재즈 팬들은 왈츠 포 데비라는 곡이 이 음반에 있어서 많이 사랑합니다. 뭐 재즈 발라드 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서머더 타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 프레시 하트라는 곡 있는데요. 그 A면 첫 번째 있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빌 에반스 트리오의 1961년 음반 왈츠 포 데비 수록 곡입니다. My Foolish Heart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화요일 2부 코너죠.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 오늘은 직접 탐방을 지난 일주일간 다녀오신 뉴욕 소재한 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 녹음된 명반 실황 음반 고르신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 음악을 오늘 첫 곡으로 빌 에반스 트리오의 1961년 왈츠 포 데비 수록 실황 My Foolish Heart 함께 들어봤습니다. 뱅가드가 이전하기 전 상황이었겠죠? 이 녹음 실황이 녹음된
1: 그 이전은
0: 더 일찍 됐나요?
1: 더 일찍 됐습니다. 그렇구나. 34년에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오픈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35년에 지금 있는 공간으로 왔으니까 이제 비레반스 녹음이 됐던 61년 6월 네. 25일이거든요. 네네네. 이날의 공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볼 수 있는 데입니다. 특히 이 비레반스 피아노 트리오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 나와요. 네. 이제 뱅가드에서 폴 모션과 스칼라파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저 공간이 어딘가 하는데요. 이제 클럽을 가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화장실 가는 길이 있는데 네. 그 공간에 한쪽 편에 이제 연주자 대기실 같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세 명이 앉아 있었던
0: 앉아 있는 거죠. 사진이 유명하군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세 명, 두 명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가면은 이제 그 사진 보고 오신 분들은 다 가서
0: 거기를 사진 찾는 찍고 거죠.
1: 네, 거기 앉아도 보고. 근데 제가 간 날은 그 색소폰 연주자 마크 터너의 라이브가 있었어요. 이제 커트 로제링 그 팀의 마크 터너. 근데 마크 터너가 거기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0: 아, 그 대기 공간 같은 데서 네, 대기 연습을 공간에서 하는군요.
1: 연주자 네. 대기실은 좀 다른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바로 문 앞에서 문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다 작죠.
0: 아, 예, 예. 예.
1: 그 뭐 연습실을 따로 두는 게 아니니까요. 다 아주 거의 객석에 있는 관객들도 거의 무릎이 닿아요. 서로 아. 그렇게 빽빽하게 앉아야지 예. 예, 이제 라이브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먼 곳에서 오신 저처럼 네. 이제 만큼만 먹고 어떻게 보면 가신 분들이니까 되도록 공연을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물론 요즘은 현장에서는 거의 다
0: 표를 살 수가
1: 없습니다. 예, 예. 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를 하시고, 예. 가셔야 됩니다.
0: 네. 한국에도 재즈클럽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공간 다는 모르지만 이태원의 한 공간을 찾아봤더니 그 인테리어가 그 뱅가드의 특성을 벤치마킹했다는 네, 생각이 네. 많이 드는데 네. 말씀해 주시기를 전 세계 모든 재즈클럽은 네. 빌리지 뱅가드를 모델로 네. 삼는다. 그러니까 네. 설계 자체나 뭐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1: 그 이제 어떤 그 지금 빌리지 뱅가드가 있는 건물이 네. 지하를 아예 라이브 클럽으로 생각하고 지진 않았거든요.
0: 그렇겠죠.
1: 근데 네. 이제 들어가면 약간 삼각형 구조예요. 아. 안쪽으로 들어가면 객석 그 무대가 있고 객석이 약간 길다랗게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 그 소리를 그 위치를 찾았겠죠. 네네네. 가장 녹음이 잘 나오는 공간으로
0: 실험을 통해서
1: 그렇죠. 네. 뭐 스피커 위치나 아니면 벽면에 반사판 같은 걸 네. 놓는 것들 무대의 뒤에서 어떤 뭐 천 종류로 할 것인지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명 네. 그러니까 조도를 낮추죠.
0: 네네네.
1: 그래서 굉장히 어둡죠. 조명도 낮추고 뒤에 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빌리지 뱅가드가 오랜 세월 걸쳐서 했던 어떤 노하우를 직접 사살 받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가서 보고 익히고 와서 전 세계 재즈 클럽에서 유사하게 네. 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이태원의 올드 재즈나 지금 광화문으로 이전한 야누스나 네. 다 유사한 네.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0: 새빨간 인테리어와 네. 낮은 조명 네. 그리고 벨벳으로 된
1: 맞아요.
0: 커튼.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뭐 배치라든지 네. 피아노 뭐 드럼 네. 뭐 이런. 네.
1: 피아노가 이제 왼쪽에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돌아서 이제 앞에 아무래도 이제 선율, 색소폰이나 기타 악기들이 가운데 있고 네. 그 뒤로 베이스 주자가 있고 뭐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네. 대체적으로는 유사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0: 빌 에반스 트리오의 My Foolish Heart 오늘 첫 곡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음반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팝 가수가 빌리지 뱅가드에서 라이브 하기에는 그게 그 귀가 잘 닿지는 않겠죠.
0: 네네.
1: 빌리지 밴가드 같은 경우는 재즈 연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는 오지는 않고요.
0: 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년부터 이 공간이 오픈했다고 하지만
0: 네.
1: 재즈 라이브가 시작된 거는 57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그 예전에 이제 신앙송,
0: 네.
1: 뭐 이렇게 약간 작은 연극 뭐 그런 것들
0: 그러니까
1: 문화 행사가 이루어졌던 공간인데요. 전문적인 재즈 라이브는 57년부터였고 그 57년 연말에 녹음이 됐던 게 저희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소니 롤린스 사망으로 들려드렸던 예. 그 음반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소니 롤린스 빌리지 밴가드 음반이 빌리지 밴가드에서 처음으로 녹음된 라이브 음반.
0: 1호 라이브 실황이군요.
1: 네, 그 예. 57년이고 음반은 58년에 나왔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방금 들었던 빌레반스도 굉장히 초기에 녹음된 음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재즈 연주자들이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도 한번 라이브를 가졌습니다.
0: 어떻게 또 성사가 됐네요.
1: 예. 예. 자기가 아주 유명해지기 전에
0: 네.
1: 재즈 스타일을 구사할 때 여기서 라이브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0: 아, 재즈 가수 이력이 있으시군요. 예, 예. 스트라이샌드가.
1: 뭐 재즈 비슷한 느낌의 곡들을 예전에 녹음하고 영화에서도 많이 불렀었기 때문에
0: 네.
1: 이 공간에서 라이브를 했는데요. 그래서 48년 만에 예, 자기가 와서 이제 거장이 됐죠. 뭐
0: 네.
1: 거성이 되는데요.
0: 예.
1: 아마 빌리지 밴가드에서 개런티를 맞추지는 못했었겠죠.
0: 이건 어떻게 숫자가
1: 그렇죠.
0: 계산이 안 나오는
1: 예, 예. 예, 스트라이샌드야 뭐 어마어마한 가수니까
0: 네.
1: 예, 뭐 그 근처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다 채울 정도의 예, 지명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극소수의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완벽하게 재즈 스탠다드 스타일로 공연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신의 히트곡도 몇 곡을 불렀습니다.
0: 네네.
1: 아, 그중에서 The Way We Were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0: 네네네.
1: 개봉이 됐던 영화 주제가죠.
0: 네네네.
1: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주연을 했었던 영화의 곡을 여기서 불렀습니다.
0: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The Way We Were 들어보죠.

0: 뉴욕 라이브 클럽 빌리지 뱅가드 라이브 명곡 오늘의 선곡 테마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이 고른 두 번째 음반은요. 2010년 녹음 실황이었습니다. 팝스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쿼텟의 빌리지 뱅가드 실황 그중에서 The Way We Were 13년 영화 제목이죠. 이 주제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화기애애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공연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록 잘 들었네요.
1: 네, 그 DVD, 그러니까 블루레이로도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전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기 좀 그러시면은 영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워낙 대형 가수이니까 히트곡도 많지만 거기에 이제 자기 지인들 잘 모셔다가 자기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멘트도 굉장히 많아요.
0: 많아요.
1: 예,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연, 뭐 자기가 여기 연주했었던 거 연주하지 못해서 대기하다가 뭐 앞에 가서 그 당시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뭐 건너가게에서 공중전화로 전화 받고 뭐 그런 얘기까지 시시콜콜하게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팬들에게 아주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음반이 DVD였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음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지금 뭐 현존하는 최강, 최고의 재즈 베이스 연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러 재즈 페스티벌

0: 페스티벌과 공간에서 음악 감독 역할도 하고
1: 네.
0: 있습니다. 벌써 이제 50대로 접어들었으니까요.
1: 네.
0: 처음 등장했었던 20대, 벌써 한 30년 정도의
1: 네.
0: 경력을 가진 재즈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라이브 음반도 많이 내고요. 뭐 정규 음반도 많이 내지만 2015년에 빌리지 뱅가드에서 가졌던 실황, 라이브 앳더 빌리지 뱅가드라는 음반을 냈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곡뿐 아니라 재즈곡, 특히 이제 찬송가, 연가를 몇곡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트리오 편성으로 연주했는데요. 선곡한 곡은 Down by the Riverside라는 곡인데요. 피아노에는 크리스천 샌즈, 드럼에는 율리시스 웬스 주니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이 음반은 한번 LP를 갖고 왔어요.
1: 네네.
0: 이거 요번에 가서 산 음반입니다. 제가 CD로는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1: 네네네.
0: 이제 음반 매장에 가는데 LP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1: 찾으셨네요.
0: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래도 빌리지 뱅가드 가니까 거기 실황을 하나 사야 되지 않나 해서 했는데요. 특히 이 뱅가드를 내려가는 그 길목을 일러스트로 잘 표현했습니다.
1: 계단이 꽤 깊게 지하로 이어지네요.
0: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계단이 있는데요. 뭐 약간 재즈 팬들에겐 천국으로 가는 계단 느낌으로 이렇게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선명하게 표현했고 뒤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1: 공연 다 보고 이제
0: 올라가는
1: 나갈 때
0: 장면이죠.
1: 전경이군요.
0: 이렇게 클럽을 잘 그려놔서요. 여기에 본인의 라이브 그
1: 포스터에
0: 포스터가 있어요.
1: 매진 이렇게 써 있는데요.
0: 매진 됐을 겁니다. 많이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공연하면 매진 되죠. 그래서 그 라이브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1: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트리오의 연주로 Down by the Riverside 들어보죠.

0: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1: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화요일 2부 코너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안내로 함께하는 김광현의 재즈노트. 오늘은 뉴욕 라이브 클럽 빌리지 밴가드 라이브 명곡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방금 크리스천 맥브라이드 트리오의 2015년 실황이었습니다. Down by the Riverside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마지막 음반에서 소개해 주시죠.
2: 네,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연주를 골랐습니다.
1: 네.
2: 앞서도 피아노 트리오고 브래드 멜다우도 피아노 트리오죠. 피아노 상태가 뭐 당연히 좋겠죠.
1: 네.
2: 거의 90년 넘게 물론 재즈 라이브는 50년대부터 있었긴 했지만 오랜 세월 명인들이 와서 녹음을 하고 연주를 했으니까 그 아마 피아노는 오래됐더라도 그 길이 아마 잘 들었을 것 같아요.
1: 아무나 막 치고 그렇게 어뷰즈한 게 아니라
2: 그렇죠.
1: 최상의 연주자들에 의해서 네. 연주가 된 악기라면은 네. 참
2: 물론 이제 그런 남의 여러 아티스트의 손을 탄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1: 네.
2: 새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테지만
1: 아까 그 키스테렉 같은 네네네. 분을 언급하신 게 그런 이유였거든요.
2: 뭐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세월이 오래됐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거 있으니까 본인이 맞는 것을 바꿀 수 있는
1: 네.
2: 클럽의 컨디션을 좋아하시는 연주자들이 있고 네. 뭐 클럽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을 인지하고 거기에 네. 맞춰서 하는 분이 있는데요. 빌리지 밴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가 되겠죠.
1: 네네.
2: 그 악기에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키스자의 라이브 앳 빌리지 밴가드는 존재하지 않겠네요.
2: 예, 아니, 있긴 있습니다.
1: 있어요?
2: 있는데 아주 초기 시절에.
1: 아, 초기에 한 번 하셨군요. 예,
2: 그러니까 트리오 같은 경우 네. 이제 70, 80년부터 가졌던 스탠다드 트리오에서는 빌리지 밴가드가 없고요.
1: 네.
2: 그 트리오 퀄텟, 그러니까 트리오나 이제 이상의 이제 퀄텟, 퀸텟 연주로는 있긴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마지막 음반은

0: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의 트리오 연주 실황이네요.
1: 네. 네. 브래드 멜다우는 아마 빌리지 밴가드에서 가장 많은 녹음을 가졌던 연주자입니다.
0: 그렇군요.
1: 아, 처음 브래드 멜다우가 나올 때부터 예. 신인 연주자가 빌리지 밴가드에서 라이브 음반 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초기 활동 때부터 꾸준히 트리오 음반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뭐 세계적인 연주자가 됐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개런티가 비싸도
0: 네.
1: 비쌀 테지만
0: 네.
1: 어쨌든 클럽에 맞춰서 서로 조율해가지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브래드 멜다우는 빌리지 밴가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아마 공연을 보통 하면은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원나잇 온리 이런 게 아니라
1: 게
0: 일주일 정도를 볼 수 있는
1: 네.
0: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좋네요.
1: 네, 그리고 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100명 정도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5일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0: 500명,
1: 뭐 이제 네. 두 번 세트면은 뭐 한 1000명 정도가
0: 1000명
1: 되는데
0: 정도 볼 수 있군요.
1: 네, 브래드 멜다우가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더 많은 연주 그 관광객들이나 재즈 팬들이 오기 마련이죠.
0: 네.
1: 뭐 LA에서도 올 수가 있고
0: 맞아요.
1: 유럽에서도 올 수가 있으니까요.
0: 예약 경쟁이 아주 심하겠는데요.
1: 뭐 우리나라 K-팝 아이돌 매진되는 것처럼 브래드 멜다우가 빌리지 밴 가드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바로 매진이 됩니다.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꼭 한번 보고 싶긴 한데요. 그러더라도 꾸준히 앨범화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브래드 멜다우의 빌리지 밴가드 이름이 들어간 여러 음반 중에서
0: 네네.
1: 한 곡씩 한 장씩 들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오늘 제가 고른 음반은 2011년에 나왔던 음반인데요. 아트 오브 더 트리오 볼륨 5가
0: 네.
1: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페기리나 줄리 런던 백인
0: 줄리
1: 여성이
0: 런던.
1: 많이
0: 네네네.
1: 불렀던 아주 매혹적인 팝 넘버죠. Cry Me a River라는 곡입니다.
0: 오늘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그 빌리지 밴가드 기운을 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Cry Me a River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에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마카야 씨, 행운도 습관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3: 에이,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돈을 줍고 뽑기를 한 번에 성공하는 것처럼 행운은 말 그대로 운 아닌가요?
2: 맞아요. 물론 그런 행운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행운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행운이라고 생각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 아, 그러고 보니 저도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아니면 점심 메뉴가 맛있을 때, 무대 위에서 실수 안 할 때, 오, 나 오늘 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습관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행복을 발견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3: 오케이! 그럼 저도 오늘부터 행운 루틴 가겠습니다.

0: 날씨가 좋을 때도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운 좋다 운 좋다 나는 럭키보이 이렇게 세 번 외쳐볼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아이돌 한국의 럭키보이 오늘도 한국인들과 행운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Hello, I'm DJ Camden, and I believe that laughter brings good luck.
2: Hi, I'm DJ Micaiah, and I want to wish Camden good luck.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마카야.
0: DJ 나 캠든입니다.

0: 베이비.
1: 네, 오늘 아이들 한국의 문을 연 곡은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였습니다.
2: 케누 씨 행운을 빌겠습니다.
1: 네. 마카야 씨도 행운을 빌길 바래요.
2: 네, 우리 캡는 씨.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또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2: 자, 그러면 이거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네. 행운을 부르는 습관 아니면 뭐 루틴 있으신가요?
1: 저는 따로 없습니다. 오! 네, 습관이랑 루틴은 따로 없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이제 시작하려면 딱 일어나야 되잖아요.
2: 그렇죠.
1: 눈을 뜰 때
2: 눈을 떠.
1: 제가 이제 좋은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2: 어떤 느낌이죠?
1: 사실 보통 피곤하거나 네. 뭐라 해야 될까? 만약에 막 이런 소리가 나면 오늘 그냥 되게 그냥 노멀하게 흘러가겠다.
2: No 행운.
1: 노멀 그냥 데이를 보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좀 진짜 개운하고 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잠을 되게 잘 잤다. 그런 날들은 뭔가 특별하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2: 시작이 중요하네요.
1: 네, 맞아요.
2: 근데 저도 약간 알람 한 번에 들으면 오늘 행운이 가득한 날이겠는데.
1: 평소에 못 들으셨어?
2: 평소에 잘 못 듣긴 해요.
1: 근데 요즘 많이 늘었다고.
2: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1: 들었어요.
2: 왜냐면 저희가 또 지각비가 생겼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죠. 조급함이 생기는데 어쨌든 또 행운을 부르는 습관 루틴. 저는 또 그 초록색을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초록색이 또 네잎 클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간 상징 이모티콘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초록색을 입는 날에는 뭔가 좀 더 행운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오늘 왜 안 입으셨어요?
2: 오늘의 행운은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록색 안 입었고요.
1: 네.
2: 근데 사실 오늘 행운이 있긴 했어요.
1: 뭐죠?
2: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편의점에 갔는데요. 네.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1: 뭐예요? 네. 무슨 아이스크림?
2: 땅콩 맛 아이스크림. 이 피넛 모양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네. 안에 뭐 땅콩 잼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거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띡 스캔하셨는데 1+1 상품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와우, 럭키 보이 해가지고 그렇게 딱 하나 더 그 영수증에 받아놨어요. 뭔지 아시죠?
1: 오늘 안 하고 그냥.
2: 왜냐면 그 또 저희 근처니까. 그쵸.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영수증을 받아놨어요.
1: 맛있었어요?
2: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1: 신기하네. 네, 네.
2: Very good. I love it. 자, 그러면 행운 말고 반대로 네. 약간 절대 안 하는 일이 있나요?
1: 안 하는 일이요?
2: 네, 이거 하면 좀 불안하다.
1: 저는 웬만해서 막 그런 중요한 날 있잖아요. 뭔가
2: 큰 무대?
1: 네, 뭐 큰 무대도 있고 내가 무슨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2: 그쵸.
1: 폭식을 안 하는 편이에요.
2: 그럼
1: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먹지 않아요.
2: 좀 조절?
1: 엄청 조절하죠. 일단 제가 제 배 자체가 네. 무거우면 뭔가 잘 안 풀려요. 어쨌든 제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어쨌든 몸을 되게 써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배가 거북하면 뭔가 잘 안 풀려요.
2: 느릿느릿해지죠.
1: 예, 예.
2: 왜냐면 거북하잖아요. 거북. 네. 그럼 약간 토끼로 변신해야 되나?
1: 네, 그러려고요. 저도. 네. 네. 다음에 토끼로 변신해볼게요.
2: 그러면 당근.
1: 당근 싫어해야죠.
2: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좀 조절한다.
1: 네.
2: 근데 이거는 진짜 다 동의할 수 그쵸.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좀 가볍게 뭐라 해야 될지 요거트라든지 과일 정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는.
2: 저도 약간 좀 큰 무대가 있다 하면 너무 밥을 안 먹는 편이에요.
1: 헤비하게 안 먹죠. 네.
2: 좀 살짝 뭐 소화하기 좋은 음식이나 그런 좀 뭔가 부담되지 않는 음식들.
1: 그쵸.
2: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1: 마카야 씨는요? 그럼 뭐 있어요?
2: 저는 네. 좀 상상을 너무 많이 하면 불안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뭔가 이게 괜찮을까 생각 드는 순간 온갖 상상이 들어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되게 제가 또 N이다 보니까 상상력이 되게
1: 풍부하잖아요. 네. 네.
2: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것을 상상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그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대를 하면서 좀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까 걱정하던 건데 이미 잘못되는 비전을 봤잖아요.
1: 네.
2: 이제 그게 현실로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죠.
1: 네,
2: 그래서 최대한
1: 덜 생각하고,
2: 좋은 생각만
1: 네, 좋은 생각
2: 네, 좋은 생각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2: 자, 그럼 우리 또 그룹이잖아요. 엠퍼센트.

0: 핸드원.
1: 네.
0: 저희 멤버 중에서 또뭐
1: 이런
0: 징크스나
1: 행운 이런
0: 네, 행운 믿는
1: 사람
0: 멤버가 한명 있는 것 같아요.
1: 누구요?
0: 승모. 아 근데 이게 또 항상 승모로 돌아오긴 하네.
1: 그러니까요.
0: 이게
1: 그냥
0: 오랜만에
1: 이제 승모라고 해도 승모를 말하지 맙시다. 네, 그냥 너무 많이 말한 것
0: 그냥
1: 같은데.
0: 모 모가 있는데요. 약간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나 그런 거 조금씩 보더라고요. 그 지호 씨도 조금씩 보는 것
1: 네,
0: 같은데.
1: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저희 한국인 멤버들이 좀 많이 오늘의 운세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저는 잘안 봐요.
0: 저도요. 저는 그게 있는
1: 일단
0: 줄도 몰랐어요.
1: 저도요. 저도 사실 오늘의 운세를 보통 제가 이제 가끔 저희 팬사인하면 엔디어분들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너의 운세를 한번 본적 있다. 그래서
0: 진짜요?
1: 오늘의 운세 나한 번도 본적 없다.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항상 되는데.
0: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조심해야 되는 초성.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승모가 미국에서 보여줬었는데, 저희 미국 갔을 때
1: 네.
0: 조심해야 되는 초성이었는데,
1: 뭐 있어요?
0: 거기에
1: 네, 뭐였어요?
0: 시옷 이응이 있었던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서
1: 아이고!
0: 저희 멤버 중에 시윤이 있거든요.
1: 진짜요?
0: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윤이 형한테, 저리 가! 저리 가! 막 이러면서 계속 피했는데, 그 형은 그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1: 잠시만. 이게 그 연도에 따라예요? 아니면.
0: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름이랑 생일 이런 거 넣으면 알려주더라고요.
1: 아, 이름이랑 생일.
0: 네. 뭐 피해야 되는 음식, 피해야 되는 색깔, 좋은 음식 뭐 이런
1: 그런
0: 게
1: 게
0: 다
1: 있어요?
0: 있더라고요.
1: 재밌네. 되게
0: 네,
1: 재밌다.
0: 약간 미니 게임 같기도 해요.
1: 저는 근데 잘안 믿어요, 그런 거다. 왜냐면 그런 거다 솔직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와우! 큰 발언입니다. 저는 이 발언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1: 저도요.
0: 네. 오케이.
1: 저희 넘어갑시다. 그럼 우리 행운으로 밸런스 게임을 한번
0: 아,
1: 해봅시다.
0: 오랜만에 또 밸런스 게임이네요.
1: 네. 자, 나에게 행운이 온다면 아주 큰 행운 하나 vs 작은 행운 10개. 자,
0: 오,
1: 하나, 둘, 셋.
0: 아주
1: 아주 큰
0: 큰 행운
1: 행운 하나.
0: 하나. 우! 아, 잘 맞아.
1: 예.
0: 왜요?
1: 누가 봐도 솔직히 딱큰게딱 하나 와야 이 만족도가 딱 뭐라 해야 될까요? 만족감이 딱. 네,
0: 약간,
1: 제가 만족할 거 아니에요,
0: 에, 그쵸,
1: 어쨌든. 예.
0: 그쵸.
1: 작은 행운 10개면 솔직히 복불복이에요. 그중에서
0: 이
1: 마음에 안
0: 작은
1: 드는 게 있을 수
0: 행운이
1: 있어.
0: 얼마나 작은지 모르잖아요.
1: 그러니까 더 작을 수도 있어,
0: 그래서 예를
1: 생각보다.
0: 들면, 피자를 시켰는데 한 조각이 더 온다. 에 좋긴 해요. 근데 피자 10조각보다는 뭐 아주 큰 행운이면 피자 가게를 내가 물려받았다.
1: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에요. 사실 아주 큰 행운은 집, 차
0: 아우.
1: 요런 데 범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0: 아직도
1: 해서.
0: 그 집.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부터 집 얘기하셨잖아요.
1: 네네네네.
0: 아우, 오랜만에 집
1: 아니
0: 얘기 들으니까
1: 저는 이게
0: 좋네요.
1: 사실 엄청난 꿈이죠. 제 그냥 오래 지금 되게 멀리 보고 있는 꿈이에요. 그냥 제 드림 하우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0: 아, 근데.
1: 행운은 크기보다 자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0: 아,
1: 합니다.
0: 근데 이런 작은 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1: 네.
0: 네, 그렇게 뭐, 저희는 큰거 고르겠습니다.
1: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0: 오케이, 하나 더,
1: 네,
0: 하나
1: 하나
0: 더.
1: 더. 이거 재밌겠다. 내가 원하는 행운은 먹방 찍어도 살안 찌기 vs 신호등 한 번도 안 걸리기. 이야,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오케이.
1: 오케이, 가봅시다. 하나, 둘, 셋.
0: 신호등
1: 먹방
0: 한
1: 찍어도
0: 번도
1: 살
0: 안
1: 안 찌기.
0: 걸리기. 어, 진짜요?
1: 네.
0: 왜요?
1: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먹는 걸 좋아하고. 근데 또 살은 안 찌고 싶으니까요. 네.
0: 아, 정확하네요.
1: 네.
0: 저는 또 이게 썰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1: 네.
0: 택시가 분명 1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1: 아.
0: 기사님이 그한 6분 뒤에 도착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딱 탔는데 기사님이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타자마자, 여기 신호등이 다 빨간색이요? 다 빨간색!
1: 아,
0: 이래가지고,
1: 근데 저도 미국에서 교통 서비스를 사용했는데요. 그 택시 서비스 사용했는데요. 제가 그날 아침에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이제 옷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빨리 보고 제가 헤어 메이크업 시간을 맞춰서 갔었어요. 근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로 해서 제가 사실 그날만큼 답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날은 너무 답답했어요.
0: 그리고 예를 들면 진짜 화장실이 급해.
1: 아.
0: 근데 계속 빨간불이야.
1: 네.
0: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여기서 밸런스에서 그한 번도 안 걸리는 걸 고르면 푸른색, 푸른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른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신호등이.
1: 그러니까요. 이 그린 그린 나와야 되는데.
0: 그렇죠.
1: 네.
0: 얼마나 좋아요.
1: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0: 네.
1: 우리 한국인들에게 네잎클로버를 드리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0: 반디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igher Daewin? Your friend is right here.
0: Right here, baby.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No. 2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N Double Curious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2의 가족을 소개할 시간이죠.
1: 성우 강영호 박지엽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4: 오랜만입니다.
3: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되게 두 분 다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5주 만에 뵙는 거잖아요.
4: 네.
0: 근데 두 분 다 뭔가 되게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신 느낌?
3: 관리요?
0: 딱 그게 뭔가 얼굴에서 티나는데요.
4: 전 실제로 두 분의 마지막으로 뵀을 때부터 살이 좀 빠지긴 했어요.
0: 네, 그니까요. 네. 진짜.
1: 성공.
4: 성공.
0: 진짜. 왜냐면 그때 다이어트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막
4: 맞아요.
0: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4: 아직 목표가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도 반은 온 것 같아요.
0: 그러면 약간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네. 뭘 찍고 싶으신가요? 약간.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4: 주변 분들이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바디 프로필 준비하냐?
0: 네네네.
4: 전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제가 인생에서 되게 쪘을 때와 통통했을 때와 보통인 때는 있었는데 네. 한 번도 마름의 단계에 가본 적이 없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0: 오, 좋은데요?
4: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만약에 그 몸무게 도달하면
4: 네.
0: 그걸 유지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바로 다음날에 떡볶이를 시키실 예정이신지
4: 유지를 하고 싶지만 그게 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또 영호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3: 그냥 저는 네. 그냥 옷차림이 조금 가벼워졌을 뿐인데

0: 숨겨져 있던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머슬맨.
0: 머슬맨. 네.
1: 좋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또 행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보통 중요한 날에는 행운이 꼭 찾아왔으면 하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럼 혹시 두 분은 행운을 부르는 습관이나 아이템이 있나요?
0: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이 네. 잘 갔다 와 오늘 힘내라는 말을 한 날과 안 한 날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아. 네, 듣고 나온 날은 좋고요. 네. 안 듣고 나온 날은 안 좋아요. 아이고.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네. 네,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응원 한마디가 생각보다 멀리 간다.
0: 맞아요. 네.
3: 저는 평소에 그 액세서리를 좀 안 하는 편인데 네. 네. 뭔가 이런 게 좀 필요할 때는 그 묵주 팔찌가 있거든요. 그거를 괜시리 그냥 한번 차보는
1: 아이템.
3: 네, 조금 운이 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이 행운을 부르는 거보다는 징크스는 있어요.
1: 뭐죠?
3: 진짜
1: 뭐예요?
3: 중요한 날에 항상 화장이 떠요. 아.
0: 슬프다.
3: 중요한 날에. 네, 꼭 중요한 날에.
1: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날 전에 항상 그 팩을 하고 자요. 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긴데 뭔가 메이크업에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아. 팩을 하고.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해외에도 그런 밈이 있어요. 그 birthday 메이크업이라고. 생일날에 항상 메이크업이 꼭 이상하다. 아. 네, 그래서 birthday 메이크업이라는 그 약간 밈이 있어요. 오. 약간 when you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봤는데 오늘은 birthday 메이크업일 때. 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0: 망했다는 뜻이구나. 야.
4: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두 분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할게요.
5: 지난 시간 아기 공룡 둘리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5주 동안 알 수 없는 세계를 헤매다 눈을 떠보니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 가득한 회의실 중앙에 앉아있다.
6: 강용호 회장님, 벌써 최성 그룹을 이 최성 그룹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신다뇨. 철회해 주십시오. 강 회장님 없는 최성은 최성 그룹이 아닙니다.
7: 여기는 어디야? 내가 회장님이라고? 최성 그룹 강 회장이라면 어마어마한 부자잖아.
5: 회장님, 오늘 스케줄은 엠퍼그룹 나 회장님과 조찬 회의 후 전세기로 미국 LA에 가셔서 스테이크를 드시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7: 아이, 오늘 스케줄 다 취소하게. 슈퍼카 타고 잠시 머리 좀 식혀야겠네. 그동안 힘들게 닭을 튀기거나 직장 상사분들께 혼나기만 했는데 내가 재벌이라니 눈물이 아플.
5: 그렇다. 70대 대기업 회장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20대 청년의 몸에서 깨어나 2회차 인생을 살게 된다는 드라마 신입사원 강 회장에 소환된 K. 회장님 의자가 너무 푹신해서 그만 탈출할 생각도 안 하는 곳이다.
7: 아, 좋긴 한데 드라마 흐름상 영혼이 바뀔 때가 됐는데 피하면 되겠지?
6: 회장님!
8: 제발 계십니다.
7: 안 된다! 안 된다! 난 아직 슈퍼카도 못 타봤다고!
5: 결국 만날 사람을 만나고야 말았다. 당황한 나머지 계단으로 후다닥 도망가려다 다리를 삐끗한 K. 우당탕탕 넘어지며 누군가와 빡! 박치기를 하고 만다.
7: 여긴 또 어디야? 회의실 같은데? 어? 몸은 또 왜 이렇게 20대처럼 가벼워?
9: 야, 인턴! 빨리빨리 PT하라고 뭐할머 아니면 서 있는 거야?
7: 자네! 내가 지금 누구로 보이는가?
10: 황준현 우리 팀 인턴으로 보이죠. 박치기 후유증인가? 우리 황준현 씨가 존댓말을 까먹은 것 같네.
5: 72세 최성그룹 강 회장의 몸에 적응할 새도 없이 27 인턴 사원 황준현의 몸에서 깨어난 미스터리 K. 계속되는 영혼 체인지에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탈출 방법을 생각해내고야 만다.
7: 내가 PT를 잘해서 최성그룹에 도움을 준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그렇다면 네! 저희 6조가 발표할 기획안은 EBS 라디오 아이돌 한국어와 최성그룹의 컬래버레이션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랑방 게스트로 강용호 회장님이 출연하신다면 최성그룹이 누리게 될 홍보 효과와 경제적 효과는 바로!
5: 당황한 K의 아무 말 대잔치에 차원의 문도 동정 타이밍을 찾지 못해

0: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1: 인턴! 뭐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2: 최성물산은 유진 네트워크, IB 글로벌, 화인 다이나믹스 이들 회사와 거래를 끊으면 매년 300억 이상의 순이익이 생길 겁니다! 이상!
1: 아니, 일기 인턴이 저걸 진짜...
3: 웅성웅성, 저거 비자금 출처 아니야? 웅성웅성, 웅성웅성!
0: 그렇게 미스터리 K가 회의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순간, 익숙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4: 여러분, 내가 터트린 폭탄 잘 해결해서 꼭 최성그룹 지켜내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5: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6: 뭐죠?
5: 마카야 씨가 그 눈물이 앞으로 이런데. 아니 이게 크게 하면 되는데 크였는데.
6: 제가 실수했어요. 네.
7: 제가 실수였나요?
6: 연구 너무, 많이 했다고
7: 저는,
6: 생각했는데.
7: 저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6: 아,
7: 와, 오랜만에 와서 정말 연기력이.
6: 저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5: 여기 뭐 걸리셨죠?
6: 네, 살짝 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 살짝 아이스크림 먹어가지고 아까
6: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애드립을 통해서 이렇게 뭐 마스터피스가 탄생하는 거죠.
7: 아 네. 그럼요 그럼요.
6: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 느낌으로.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70대 재벌 회장이 하루아침에 20대 청년이 되어 인생 2회차를 살게 되는 드라마 신입사원 강 회장에 다녀왔습니다.
5: 네 신입사원 강 회장은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두 분은 이 드라마나 웹소설 웹툰 보셨나요?
8: 아, 안타깝게도 아직 보지 못했어.
7: 네. 저도 땡튜브 그 쇼츠로만 네.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아직 그 풀 버전을 못 봐가지고 근데 지금 방영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화수가 쌓이면 그때 한번 몰아서 네. 보려고 생각 중.
6: 몰아보기 스킬.
5: 저도 네. 보통 그렇습니다. 아. 무조건 끝나야 저도 약간
7: 맞아요. 네. 그 기다릴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5: 맞아요.
8: 동감합니다. 네네. 몰아봐야죠.
5: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만약에 강 회장처럼 몸이 바뀐다면 나는 바로 적응한다 versus 들킬까봐 전전긍긍한다.
6: 아, 오케이. 아, 그러면 들켜야죠.
5: 들켜야죠. 저도 들키고 네. 활장으로 다시 돌아갈래.
6: 그러면 들키면 그 뭐라 해야 되지? 오 회장님 몸이 바뀌셨네.
5: 몰라? 누나 몰라 이런.
6: 그래도 아까 나 몰라봤지.
7: 근데 이게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어떡해요?
5: 그러면 이제 제가 회장인 이유를 말해야죠.
6: 아 증거.
5: 내가 증거. 내가 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6: 저놈이 어떻게 회장님의 금고 비밀번호를?
7: 그러다가 경찰에 네. 신고 당하면 어떡하려고?
5: 제가 다시 신고하면 되지.
6: 아 좋네.
7: 저는 약간 성별이 같으면 그래도 좀 적응할 것 같은데 성별이 아예 다른 사람 몸으로 가게 맞아요. 되면. 그거는 좀 적응 못할 것 같아요.
5: 아, 당황스럽네. 이 드라마 재밌긴 하겠다. 70대 몸이 20대 몸으로 바뀌는 것.
6: 20대 좋지.
7: 여기서 제일
5: 이제 20대잖아. 네 거의 이제 시작했잖아, 너는.
6: 이제 좋은 거죠.
7: 네.
6: 아, 좋네.
7: 아, 그렇죠.
6: 아, 여기서 네. 으뜸천기 플렉스를 해 보려고.
8: 엄청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의 네. 입장이 된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 약간 위기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그 회사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을 네. 막 다 알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상태로 젊어진다면 이라는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된 거니까 네.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강 회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6: 그러네요. 왜냐면 이미 회장이 됐었으니까 네.
5: 다 알겠지
6: 능력은 있는 거잖아요.
5: 그렇죠.
6: 그러면 20대부터 다시 시작하면 더 큰 회사로 네. 만들 수 있고
8: 젊으면 근데, 돈 주고도 못 산다니까
5: 네. 근데 막 커피 뽑으라고 하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못할 것 같아요.
6: 이것도 있네.
5: 내가, 네.
6: 방금까지 회장 내가. 자리였는데 갑자기 회사 모든 커피, 사람들이
8: 정수기 물 갈라 그러고
5: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할 것 같아요.
6: 근데 오히려 신나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5: 맞죠.
6: 정수기 물 갈았는데 물통이 가벼운 거예요 갑자기. 재밌는데? 하면서
5: 그럴 수도 있고.
6: 네. 오케이 다음 질문 네. 넘어갑시다.
5: 다음 질문은요 영혼 체인지의 장치로 박치기가 되게 신선했거든요.
6: 네네.
5: 근데 만약에 나라면 그 방법을 땡땡땡으로 설정하겠다 나 있다면 그 땡땡땡이 뭘까요? 저는 사실 좀 한번 눈을 감았다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알약이라든지 음료수를 마시고 한번 눈 감았다가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저는 뭔가 바뀌어 있으면
6: 변신돼
5: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1: 네.
0: 이름은 모르긴 하지만 그 영화에서 그 어떤 어린애가 농구 선수분이랑 그 힘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1: 오.
0: 뭐냐면 서로 농구공을 같이 잡고 I want to be like him.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Like, I want to be like
1: 아.
0: Jordan.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힘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
1: 오.
0: 상황에서는 같이 서류를 잡고 이렇게 비즈니스 서류를 한 쪽씩 잡고 아,
1: 아.
0: 회장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아, 인턴이 되고 싶다 하면 슉 바뀌는 거죠.
2: 오, 그건 약간 상호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3: 그러니까요.
2: 거예요.
3: 협의가 절대 안날것
2: 네.
3: 같은데 저는 회장이랑 인턴
0: 뭐 협의는 어떻게든 보는 걸로 하고 저는 그좀그 아이디어가 좀 재밌었어요.
3: 재밌겠다 근데 이 드라마.
2: 일단 눈을 감았다 떠야 되는 부분은 저도 동감해요. 네, 일단 뭔가 의식을 한번 잃긴 해야 될것
3: 그쵸,
2: 같아요.
3: 그쵸.
2: 의식적인 어떤 그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감았다 뜨면은 다른 세상 되었고 이런 거 너무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3: 그쵸.
2: 네.
1: 저는 뭐가 됐든지 안 아픈 거였으면 좋겠어요. 다치긴 너무
3: 아,
1: 아프니까 그냥 약간 뭐
3: 그니까요.
1: 핑거
3: 네.
1: 스냅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3: 오,
1: 방법으로 탁 하면
3: 이거 너무 능력자인데,
2: 이거.
1: 아.
2: 그럼 이거는 너무 능력자긴 해.
3: 너무 능력자인데.
0: 제 생각에 이거는 어벤져스에 들어가도
3: 그래,
0: 탑에 들어가요.
3: 이거는
0: 아, 재밌네. 아니 실수로 막 박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 오.
0: 너무 웃겨서 박수 쳤는데 갑자기 몸이
1: 아,
0: 바뀐 거예요.
1: 어, 그럼
2: 터치?
1: 재밌겠는데요?
0: 네.
2: 그냥 몸 터치 이런
0: 내가
2: 거?
0: 너무 신나가지고 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잠시
1: 슝.
0: 슝. 이것도 웃기긴 하겠다.
3: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어려워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해 버리면
0: 의미가 없어지죠.
3: 네, 바뀔 때도 내가 아, 이게 뭐야 생각보다 뭔가 안 다가올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네, 바뀐 게.
0: 동의합니다.
3: 네.
0: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핑거 스냅, 이 하이파이브, 이 박치기를 했어요.
3: 네.
0: 우리가 회장이 됐습니다.
3: 네.
0: 제가 우리가 회장인
3: 아.
0: 포지션에서
3: 네.
0: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복지가 있는지.
2: 복지.
0: 네, 아, 복지. 뭐, 사실 저희가 항상 원하는 게 복지죠. 제가 되게 만족하는 복지 중 하나가 회사 내 라면 기계인데, 그게 되게 좋거든요.
1: 있습니다.
0: 아.
1: 있어요.
0: 진짜요?
1: 네.
0: 그게 진짜 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스케줄 하고 왔는데, 아, 그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음료수 냉장고까지.
3: 아하.
2: 음료수를 좋아하긴 해요.
0: 네.
2: 이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0: 맞습니다.
2: 걸 전제로 하는 거겠죠?
0: 무료. 회사가 다돈 내준다.
1: 아.
0: 듣고 있죠?
3: 아, 뭐 있을까?
2: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의 자유.
0: 와.
2: 네, 성과만 내라.
0: 이게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2: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회장이 된다면 네, 출퇴근의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0: 아, 진짜 일만 잘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2: 재밌어서 일하십시오.
1: 저는 아마 모든 직장인분들이 다 꿈꾸실 것 같은데 주 4일제요.
0: 이야,
1: 주 4일제.
0: 4일제. 주 4일제.
1: 네.
0: 자, 그러면 주 4일제인데 일을 똑같이 그만큼 성과를 내야 돼요. 5일만큼. 괜찮나요?
1: 근데 사실 지금도
0: 오.
1: 이게 5일 일한다고 해서 그 5일을 꽉꽉 채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0: 그쵸.
1: 따지고 보면.
0: 사실 맞아요.
1: 네, 그래서 뭔가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0: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3: 저는 제가 해주고 싶은 복지가 있는데요.
1: 네.
3: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0: 이야.
2: 그걸 복지라고 여기지 않는 직원들이 많아요.
0: 제가 알기로는 그걸
3: 제가 복지예요.
0: 네. 복수라고 느끼는 직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3: 아, 장난이고요.
2: 회장님만을 위한 복지인가요?
3: 아, 장난이고요. 저는 일단 저도 뭔가 우리 직원들 잠을 좀잘 잤으면 하는 바람에 오후 10시 전에는 퇴근을 시키고 싶습니다.
2: 오후 10시.
1: 나는 거는 그때까지 일을 해야
3: 네.
1: 한다는.
2: 그렇구나.
3: 그러니까 그 대신 절대 야근을 안 시키겠다. 남아서 일 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 회사에 들어온 순간.
0: 아니면 그 낮잠
3: 그나 좋지 않아.
0: 낮잠방, 낮잠 센터 있는 것도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낮잠 시간 이런 것도
3: 그런
1: 좋은
3: 거.
1: 것
3: 그런
1: 같아요.
3: 거 너무 좋긴 하겠다.
2: CS다.
3: 낮잠 캡슐 뭐 이런 거.
0: 좋아요, 좋아요.
3: 네, 상상의 나래를 펼친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고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신입사원 강 회장의 OST 강승윤의 직진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당황한 K의 아무 말 대잔치.
1: The Korean expression we'll learn today is 당황하다. It means to be so surprised or overwhelmed that you don't know what to do. In English, it's similar to getting flustered or panicking.
0: 네, 오늘의 한국어 당황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당황하다.
3: 당황하다.
0: 네,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3: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불려서 당황했어.
1: I was sleeping and they suddenly called my name, so I panicked.
2: 대본에 없는 질문을 받아서 당황했어.
1: They asked me a question that wasn't on the list, so I was panicking.
0: 네, 당황하다 얘기를 더 해보면요. 최근 당황한 일,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2: 있었죠.
0: 오, 뭐죠? 바로 났고, 바로.
2: 아, 저희가 얼마 전에 성우 극회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4: 오, 진짜요?
2: 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선후배님들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족구도 한 게임하고 이러는 자리가 좋다. 있는데 그 경품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실내 게임을 진행하려고 네. 이렇게 그 장소에 마련되어 있는 장비를 연결하는데 네. 장비가 저희가 챙겨간 장비랑 안 맞는 거예요. 슬롯이.
4: Oh, no. 네,
2: 저희가 챙겨간 장비는 좀 작은 거여서 네. HDMI 미니 사이즈였는데 저쪽에 마련되어 있는 장비는 빅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서 젠더 사오고 그거 연결했는데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4: 진짜요?
0: 사온 것도요?
2: 네, 사온 것도 안 돼서 결국 그걸 활용한 코너를 생략하고 네. 네, 다른 걸로 넘어가는
0: 다른 코너.
2: 네, 그런 대처를 해야만 했습니다. 많이 당황했죠.
4: 그럴 때 되게 되게 당황스러워. 왜냐면 특히 분위기 또 이렇게 올라가고
0: 그러니까 네. 되게 사람들
3: 맞아요.
0: 많을 거 아니에요.
3: 네. 네. 네.
4: 아 근데 나 진짜 저럴 때 너무 뭔가 슬퍼요. 그러면 이렇게 재밌는 걸 이렇게 준비하고 심지어 그걸 다 이렇게 중간에 이게 실수는

0: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돼서 이게 해결책을 또 준비 가져온 거잖아요. 네네. 그 젠더를.
1: 네네. 맞아요.
0: 근데 그거마저 안 된다. 네. 너무 아쉬운 거
2: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래도 재밌게 넘어갔나요?
1: 재밌게. 네네, 재밌게 잘 넘어갔습니다.
2: 잘했습니다.
0: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3: 아, 재밌었겠다.
0: 아, 나도 저런 거 좋아하는데.
3: 궁금한 게 그럼 지음님도 족구 하셨어요?
1: 아, 족구를 했는데 네. 이제 저희는 네. 저희가 이제 막내라서 네. 약간 강제 차출처럼 아, 나가서 했다가 네. 저도 나름 그 당황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선배님이 오, 차신 공에 맞았어요. 네. 얼굴을.
0: 얼굴에요?
1: 근데 이제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셨죠. 그냥 네, 공을 네. 그냥 넘기셨고 저도 그냥 그 공을 잡으려고 한 거였는데 네. 얼굴에 너무 정통으로 딱 맞아버린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네. 엄청 아프진 않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얼굴에 맞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니까.
0: 아이고. 그쵸, 그쵸. 너무 놀란
1: 그래서 모든 시선이 저한테
0: 와 진짜
1: 야 너는 어떻게 뭐 애를 울릴 수가 있냐 막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시니까 어 아니야 저 아프진 않은데 하면서 모두 울게 돼가지고
0: 야 레전드다 아, 이거
1: 아, 너무 당황스러웠죠 정말 네.
0: 이거는 진짜 그 공 차신 선배님도 되게 당황하셨을
2: 거예요 그치 네, 그치
1: 네, 진짜로 네.
0: 어,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뭐 학교에서 뭐 단체 스포츠 하다가 공을 뭐 막 남자들끼리 되게 대결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누가 제일 멀리 차나 하다가 또 저기 가만히 앉아 있던 뭐 친구가 맞아서 울던가 아, 약간 그런 맞아요. 상황 같은데 네. 아유 되게 아, 되게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되게 그쵸, 재밌는 그쵸. 에피소드였다.
0: 이게 좋은 스토리죠. 에이. 나중에 네. 아 그때 기억나냐.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 너무
2: 두고두고 나올 에피소드.
0: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아, 네. 당황하면 나오는 나만의 습관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귀가 많이 빨개져요. 네, 전 귀가 되게 빨리
3: 저는 빨리 시선이 일단 땅으로 꽂아져요.
0: 아. 맞아요.
3: 절대 앞을 안 봐요.
0: 시선은 땅으로 발은 뒷걸음질. 아. 네. 오. 근데 되게 귀여워요. 그런 모먼트. 우리 성우분들은 또 약간 있으신가요?
2: 정색은 합니다. 근데 아닌 척 하지 않아요. 오. 고장나요. 아. 굉장히 아. 삐걱거려요. 제가 당황하면. 어, 막. 원래 잘 자연스럽게 움직이던 몸들도 잘 안 움직이고 오. 매끄럽게 나오던 말들도 더듬게
0: 그치, 그치, 네, 그치.
2: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아 근데 진짜 고장 나는 게 한 번 고장 나면 아,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2: 맞아요.
0: 아,
4: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되게 더 뭔가 당황스럽고 네. 더 민망해지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이거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거 패치해야 돼 이거.
3: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5: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음 중 위급한 상황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애교만 부리면 산다.
6: 호랑이 좋아하는 냉.
5: 2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떡만 주면 산다.
7: Oh, it's very chewy.
5: 3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자는 척만 하면 산다.
7: 아이가 자는 척이에요.
5: 4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8: 정신 차려. 맨날 정신 차려야 돼.
3: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 메시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0: 네,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아오. 아, 오늘 거 좀 재밌네요.
1: 아, 그러게요.
2: 약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0: 저는 그 자른 척도 너무 웃겨서요. 이건 자는 척입니다. 어, 오케이. 근데 저는 뭐 이쯤에서 네. 그 유명한 세잉이 하나 있죠. 어, 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 그 뭐 인절미도 있고. 어허. 어, 뭐 또 뭐가 있지?
3: 뭐 절편.
0: 어, 절편.
3: 네, 절편.
0: 꿀떡도 있고.
2: 어, 네. 지금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일부러.
0: 아, 이거 아니에요?
1: 아, 알고서 정신, 일부러 그렇게 아, 하시는 줄 알았어요.
2: 막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0: 그래서 아, 그렇게
3: 말씀 드렸잖아.
0: 아, 그래서 그렇게 말하신 거구나. 아, 나는 그건 줄 알았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1: 어, 옛날 얘기엔 그렇긴 한데. 아,
3: 네. 아, 저도 속았잖아요.
2: 아, 절편 얘기하고.
0: 아, 저는 아 이게 호랑이 굴 그거구나. 오케이.
2: 오케이.
3: 당하셨죠?
0: 제가 정신을 이제 차렸네요. 네. 아 그럼 어? 정
1: 지금 오,
0: 빌드업
1: 막대 기발하겠어요.
2: 아, 기발하겠어. 나가겠어.
3: 자, 실시간으로 보여주겠어요.
0: 자, 오케이. 그러면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0: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2: 모두 칭찬받을 준비 됐나요?
0: 쓰담쓰담
3: 칭찬 타임!
1: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인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0: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and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1: 네, 그러면 메시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0: 네, 우리 NWNHNKN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재수생 엔디어인데 육모에서 수능 때보다 다 2등급씩 올랐어요. 꼭 캠디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0: 와우.
1: I'm an Andy and I'm a repeating student. My grades got two levels higher at the June mock exam than at last year's college entrance exam. I really want to become KMD Junior.
0: 오, 일단 너무 칭찬한다. 와, 일단. 와.
1: 야. 아, 캠든 씨의 후배가 되고 싶다는 말은
0: 대학교
1: 그런 거 같은데요?
4: 맞죠?
5: 그 얘기 안 했죠.
4: 네, 네.
0: 대학교. 와, 진짜.
1: 제가 뭐 대학 이런 거 잘 모르긴 하는데 좋은 대학이라고 들었어요.
2: 굉장히 좋은 대학.
4: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네.
1: 멋있다 우리 리더.
4: 오, 네. 멋있다.
0: 기말고사 지금 기간이에요.
1: 아, 진짜. 네.
2: 오, 힘들겠다.
0: 어떡해. 그러니까요. 근데 프로젝트 하고 있었던 거 있어가지고 팀플도 하고 있고.
2: 우와,
0: 제가 팀플. 발표를 해야 합니다.
2: 이야. 네. 아, 쉽지 않은.
0: 그래서 맞춰와야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요즘 이제 좀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발표를.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1: 그럼 혹시 이 분이 후배로 오신다면,
0: 네.
1: 아, 또 캠디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0: 예. 아, 당연하죠.
1: 그러면 진짜 우리가 칭찬을 계속 해주면서, 네. 제 생각에 칭찬해주면, 또 이게 또 성적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2: 아, 네. 그럼요, 그럼요.
1: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0: 있어요. 이분은 또 이렇게 공부에 지금 몰두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각자 살면서 제일 열심히 노력했던 게 있는지 아니면 살면서. 올해 가장 열심히 노력 중인 게 있는지 살짝 궁금합니다. 우리 캔디 혹시 네. 있나요?
1: 살면서요?
0: 네. 아니면 올해 제일 아, 노력하고 있는
1: 올해가 거? 좀 재밌을 것 같네요.
0: 오, 얼마나 재밌을지
2: 좀만 생각해도 될까요?
0: 오케이. 혹시 우리 성우분들 아, 네. 있으신가요?
3: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거 바디 프로필 찍은 거.
0: 오, 네. Put your body on my body.
2: 아, 이건 진짜
3: 네, 한 4개월에 걸쳐서 105kg 정도 나가던 몸무게에서 네. 81kg까지 빼고 사진을 찍었죠.
0: 20kg 네. 넘게 네네네. 감량하셨네요.
3: 네. 네.
0: 우와.
3: 아마 인생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없었을 거예요.
0: 네. 와, 근데 진짜 전 리스펙트 합니다.
4: 아, 진짜.
0: 네. 식단도 엄청 열심히 하셨겠네요.
3: 식단,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 막디랑 다르게 먹는 거에 막 그렇게 이렇게 매달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0: 아, 맞네. 그때 먹는 거는 배를 채우는 용.
3: 네, 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위치 온오프가 되게 잘 되는 스타일이라서 네, 식단은 전혀 어렵지 않았고.
0: 되게 특이 케이스셨네요. 오케이, 그러면 캔디.
2: 네.
0: 이제 시간 좀 여기서 벌어주셨는데.
2: 네. 저는요, 상대방 말 더 듣는 거요.
0: 야.
2: 네, 더 듣고, 더 담아듣는 거? 다 담아두는 거를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올해요? 아니면 살면서 제일?
2: 올해요. 살면서, 살면서 제일. 그러면 저는 잘 못 산 거죠. 저는 그게 베스트면.
0: 네. 근데 이게 또 리더로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 그쵸.
0: 저는 되게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2: 네. 슬슬 저희가 또 쓰담쓰담 칭찬해 드려야죠.
0: 아, 오케이. 네.
2: 사실 아이디가 되게 조금 독특하시잖아요.
4: 네. 맞아요.
2: 부르기도 어려운데. 우리 이름을 한번 지어줄까요? 하나?
0: 오케이.
2: 어떻게 지어줄까요, 이름을?
0: 그러면
4: 근데 캠디의 후배가 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2: 네.
4: 주니어?
2: 오! 주니어. 좋아요, 좋아요.
0: 주니어. 맞아요. 주니어. 캠디 주니어니까 주니어. 너무 좋습니다.
2: 좋습니다.
0: 주니어.
2: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5, 6, 7, 8
5: 잘한다 잘한다 주니어. 잘한다 스탐 스탐.
0: 와, 너무 좋은데? 저희 같이 처음 해보는데 되게 네. 잘 봤네요.
2: 한 번에.
0: 네, 네, 저희가 원래 이거 야스민 씨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되게 잘 안 맞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니까, 한 번만에 딱 성공을 했네요.
2: 그니까 그때는 한 번 안 맞았는데.
0: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아,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2: 네, 바로 퀴즈 정답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4: 위급한 상황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바로
3: 4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2: 네, 이제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네. 함께해 주신 영호님, 지우님 감사드리고요.
3: 감사합니다.
2: 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맞춰본 홈 어떠셨나요?
4: 저 사실 되게 약간 걱정했거든요. 네. 두 분도 이제? 저희를 오랜만에 보는 거고 저희도 네. 또 두 분을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괜찮을까 했는데 오늘 정말 역대급 텐션이었던 것 같아요.
0: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4: 재밌었어요, 진짜.
3: 뭔가 오랜만이라는 그런 어떤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확 이렇게 그 우리가 몰랐던 호흡들이 막 나온 것 같아요.
2: 맞아, 그 맞는 것 같아요.
0: 역시 이게 긴장을 해야 또 그 어느 정도 긴장이 있어야 그 뭐라 해야 되지? 실력이 나오거든요.
2: 그렇죠. 매일 긴장합시다.
3: 쫀득쫀득하죠.
0: 좋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이무진 씨의 쉼표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 한국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5: 안녕.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Today's mission: find the gold bar. Will you accept the mission? 핀란드 북부의 휴양지인 레비에서 아주 반짝이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Midnight Sun Hunt라고 하는데요. 산책로와 명소를 둘러보면서 2만 유로, 약 3,550만 원 정도 상당의 금괴를 찾는 건데요. 듣기만 해도 이 뭔가 흥미진진하죠. 방문자 센터에서 첫 번째 단서를 받고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추가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보물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브닝 스페셜, 이것도 우리 금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아주 유용한 영어 보물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2시간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의 첫 곡입니다. Celine Dion and Clive Griffin, When I Fall in Love.

6월 9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핀란드 레비라는 곳은요, 겨울철 스키 슬로프와 그리고 오로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 관광객까지 유치하기 위해서 또 이런 행사를 기획한다고 하네요. 이거 한국에서도 관광 상품으로 뭐 어떤 명소에서 무엇 찾기 뭐 이런 거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약간 촉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잘 찾거든요. 느낌이 왠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준식 님이요. 유튜브 안 돼서 여길로 왔어요 하셨네요. 지금 다시 활성화가 됐으니 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0: 왠지 금괴를 해저 500m에 묻어놔도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하시면서 결국 찾아오실 것 같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Sam, you know, okay, I have a story. Okay. Since you brought it up.
0: All right.
1: So I was snorkeling off of an island in Zanzibar, which is in Africa.
0: All right.
1: And so there was like a group of us and someone dropped their goggles in the water.
0: Oh, no.
1: Guess who got it?
0: Oh.
1: Free diving. I'll get it. I'll get it for you.
0: Seriously?
1: Seriously.
0: Oh my.
1: You know
0: goodness.
1: I love swimming.
0: 혹시 이렇게 synchronize 하면서 막 하셨나?
1: Ah, synchronize. I should have done that.
0: 아, 왠지 하실 수 있을
1: 것 almost, 같아요. I almost, yeah. Mm-hmm. I just went.
0: 그래서 샘을 위한 이런 뭔가 보물찾기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I love it.
0: Okay.
1: Okay.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지금처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 보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With Israel and Iran having halted attacks on each other, U.S. President Donald Trump reportedly warned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that he would be left alone if he wasn't careful, according to a U.S. online outlet. Despite the pause in hostilities,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main.
0: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중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교전은 잠시 멈췄지만 양국 간 긴장은 여전합니다.
1: The British Museum is staging its biggest Korean exhibition in 42 years, bringing two millennia of Korean art to London, including pieces donated by the late Samsung chairman. The showcase spans Bronze Age artifacts, 13th century Celadon ceramics, and modern works, tracing the deep historical roots of what the world now knows as the Korean Wave.
0: 영국 박물관이 42년 만에 대규모 한국 특별전을 열고 삼성 선대 회장의 기증품을 포함한 한국 미술 2000년의 흐름을 런던에서 소개합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과 13세기 청자, 그리고 근현대 미술 작품 등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의 역사적 뿌리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1: Ahead of China's college entrance exam, known as the Gaokao, some students are turning to hospital oxygen chambers in hopes of improving concentration and easing anxiety. Experts, however, warn against putting too much faith in quick fixes, saying basic habits, enough sleep, and regular exercise matter far more.
0: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를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집중력 향상과 불안 완화를 기대하며 병원 고압 산소실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소치료와 같은 비법에 의존하기보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같은 기본 생활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 A farmer in northeastern Brazil struck something unexpected while digging a well for irrigation water. Not water, but a dark, fuel-smelling substance. Analysts confirmed it was crude oil, and if extraction is approved, the farmer could stand to receive a substantial payou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deposit.
0: 브라질 북동부의 한 농부가 농업 용수를 얻기 위해 우물을 파던 중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물이 아닌 연료 냄새가 나는 검은 물질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물질은 석유로 확인됐으며 개발이 허가될 경우 농부는 매장량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0: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With Israel and Iran having halted attacks on each other, U.S. President Donald Trump reportedly warned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that he would be felt left alone if he wasn't careful, according to a U.S. online outlet. Despite the pause in hostilities,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main.
0: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중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교전은 잠시 멈췄지만 양국 간 긴장은 여전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달 만에 다시 불이 붙은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무력 공방이 또 전면전으로 번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공격 중단을 좀 압박을 하면서 일단 뭐 하루 만에 교전은 멈춘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뭔가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요?
1: Okay. So before I begin, I would like to apologize today. I did not bring my reading glasses.
0: Oh, reading glasses.
1: So I'm doing this, and sometimes I can't see. Okay, so I'm doing my best, okay. So I hope you understand. So he is receiving, Trump is receiving calls from the Middle East.
0: Right.
1: In fact, he received five calls from Middle Eastern countries,
0: right,
1: asking him to talk to Netanyahu. Mm-hmm. Iran also called and said, you know, you need to get this.
0: Do something about that.
1: You got to do something guys. About okay. that, right? And right. Netanyahu, his nickname is Bibi.
0: Bibi.
1: Yeah. And so Trump said, well, if Bibi isn't careful, he might be left alone, meaning that we're not going to hang out with you.
0: Oh. 아, 그 뭐라 그럴까? 그 이 warning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무섭잖아요. 그냥 강력한 뭔가 아님에도 무슨 attack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진짜 이거 left alone이라는 말이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1: Because you have to understand that Israel cannot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do without the U.S. help. And so if that is a big threat,
0: right,
1: okay, you're left alone. You're on your own.
0: On your
1: We're
0: own.
1: Not helping you. That is actually a very serious threat.
0: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관심을 안 둘 거야라는 거가 오히려 더 공격 같은 거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이 이 비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어 이름이 벤재민의 줄임말이 보통 이제 벤인데 네타냐후는 어릴 때부터 가족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비비라고 불렀다고 해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항상 어렸을 때 이렇게 부르는 걸로 계속 가는 그런 느낌, right? Okay. 자, 한 문장씩 어떤 표현 나왔나 살펴보겠습니다.
1: With Israel and Iran having halted attacks on each other, U.S. President Donald Trump reportedly warned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that he would be left alone if he wasn't careful, according to a U.S. online outlet.
0: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중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래도 핵심 표현은 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죠. If he wasn't careful, 하지 않으면은 he would be left alone 될 것이다.
1: Okay. So in this context, clearly it is negative
0: okay.
1: to be left alone. But sometimes I personally want to be left alone. I've got too many family.
0: 아, 혼자 있고 싶을
1: They
0: 때가
1: want
0: 있죠.
1: things. Yeah, that's right. We want to be left alone.
0: 아, 그러면은 left alone 된다는 거가 혼자 남겨진다는 뜻인데 누군가를 left alone 상태로 만드는 게 항상 나쁜 거는 아닐 수가 있겠네요. I'll
1: so
0: leave you alone. 이거는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가 될 수도 있겠고요.
1: Right. So it kind of has the meaning of I won't bother you.
0: Okay.
1: Not to be bothered. But in this context, they're in the midst of war,
0: right,
1: a difficult situation. So you need support. military support, mm-hmm. financial support. Mm-hmm. So if you're left alone, mm-hmm. that means you got to handle all of those situations uh-huh. by yourself.
0: 아, 이게 더 무서운 거죠. Mm. You know, if something should happen, mm. I don't know, you're on your own. You're, 이게 더 무서운 거 같아요.
1: Don't ask me. Yeah.
0: Okay, 연결해 보겠습니다.
1: Despite the pause in hostilities,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main.
0: 교전은 잠시 멈췄지만 양국 간 긴장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뭔가 hostile 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적대감이고 와, 이런 느낌인 상황인데 하지만 그것의 pause에도 불구하고라고 나왔습니다. So despite the pause 라고 했는데,
1: yeah.
0: right?
1: So despite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even though. Mm-hmm. So though there is kind of a pause. And okay. of course when you play and mm-hmm. then you pause,
0: 잠깐
1: right?
0: 멈추는
1: yeah,
0: 거.
1: You stop mm-hmm. temporarily. So yes, there is they stopped.
0: Okay.
1: But it does feel mm-hmm. like if it's a pause, we don't know mm-hmm. there's a chance of playing again.
0: Right. 진짜 약간 무섭네요. Yeah. 왜냐하면 pause는 완전 full stop이 아니니까 일시 멈춤이니까
1: yeah.
0: 언제 다시 또 뭐가 터질지 모른다.
1: Yes, there is that feeling.
0: 하지만 그럼에도 okay. 뭐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쌤 진짜 despite로 뭔가 sentence가 시작이 되면 뒤에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겠네요.
1: Well, absolutely. Right? Right? Even though it's like this, then there's this.
0: Right. So 예를 들어서 뭐 despite the rain, I'm still going to go out. 뭐 이런 식으로 sure.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반대의 느낌을 주는 것처럼. So 이런 hostility 티즈에 잠깐 멈춤에도 불구하고 중단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main라고 mm-hmm. 합니다.
1: Yeah, so we cannot emphasize enough the Korean use of tens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tension here.
0: Right, okay.
1: Right. So like, oh, you know, like bring up the tension. I've heard people say.
0: 텐션이 좀 느껴지는데, yeah. 근데 그거는 뭔가 파이팅이 넘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데 so, 안 좋죠.
1: So Sam, 네. when I first heard this, I'm like, raise my tension. This is not good.
0: Yes, yes.
1: Okay. So in this, of course, tension though is basically there is stress, there is conflict, and there is kind of like it's very the situation is a bit tight.
0: Okay.
1: Right. That is the feeling.
0: 긴장감 같은.
1: Yeah. Right. So. Even though they stopped fighting, there's that kind of like, you know, they're on each side, very tense.
0: Right. So, 물론 이렇게 잠깐 멈추긴 했지만 여전히 좀 긴장감이 들고 저쪽에서 뭔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 것이 remain 한다는 거. Remain 한다는 거는 stay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1: Yes, 그쵸? absolutely right. right. But we do hear this word a lot in the news.
0: You know, remain. 포멀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Okay.
1: And let us hope that there is never tension between us, Sam.
0: You mean... You and
1: never.
0: me between
1: yeah, yeah, never.
0: Oh, come on.
1: Never.
0: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ith Israel and Iran having halted attacks on each other, U.S. President Donald Trump reportedly warned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that he would be left alone if he wasn't careful, according to a U.S. online outlet. Despite the pause in hostilities,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main.
0: 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Counting Crows with Mr. Jones.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The British Museum is staging its biggest Korean exhibition in 42 years, bringing two millennia of Korean art to London, including pieces donated by the late Samsung chairman. The showcase spans Bronze Age artifacts, 13th century celadon ceramics, and modern works, tracing the deep historical roots of what the world now knows as the Korean Wave.
0: 영국 박물관이 42년 만에 대규모 한국 특별전을 열고 삼성 선대 회장의 기증품을 포함한 한국 미술 2000년의 흐름을 런던에서 소개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13세기 청자 그리고 근현대 미술 작품 등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의 역사적 뿌리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네, 영국 대표 국립 박물관이죠. 영국 박물관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시 한국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전시에 영국 박물관이 이제 1984년 한국 미술 5천 년 전을 연 이후에 무려 42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한국전이라고 하네요.
1: Very exciting. And it seems that Korea is only getting more attention globally. The British Museum is a very big deal.
0: 특히나 이런 박물관 전시 이런 거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1: Oh, a little bit. Yeah, a little bit. Yeah.
0: 와, 근데 지금 가뜩이나 K everything, right? 이런 상태에서 박물관까지 이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 당연히 알아야지 이런 느낌.
1: Well, and I think this is significant

0: because they're seeing just the modern.
1: Mm-hmm.
0: But they don't realize right. that our history
1: yes.
0: goes way mm-hmm. back thousands of years.
1: Mm-hmm.
0: And then you think, ah, right? Mm-hmm. They see the roots, 그러니까, where it all comes from.
1: I mean, it didn't happen overnight. Wow. Oh, 이러면서.
0: Right.
1: 그래서 이번 전시에 그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또 기증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자동차를 이렇게 수집하는 거를 좋아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박물관 같은 것도 있거든요. Mm-hmm. 한국에. Mm-hmm. 그래서 가봤는데 제가 꿈에 그리던 차들도 다 있고 근데
0: wow.
1: 아무튼 그런 뭔가 테이스트가 좋으실 것 같은데 mm-hmm.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가서
0: yeah.
1: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진다는 게 엄청나네요.
0: Right. And so not only old ancient artifacts,
1: right.
0: but also they're going to highlight some modern artists. So
1: 아.
0: it's a nice mix.
1: 진짜 예전 것도 있지만 현대 작품들도 있고요. Mm-hmm. 이 전시 작품 중에 이 K-pop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더 유명해진 그 호작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캐릭터 중에 Derby라는 캐릭터가
0: Derby.
1: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0: so
1: 아 이게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0: Sure.
1: Right. 자,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The British Museum is staging its biggest Korean exhibition in 42 years, bringing two millennia of Korean art to London, including pieces donated by the late Samsung chairman.
1: 영국 박물관이 42년 만에 대규모 한국 특별전을 열고 삼성 선대 회장의 기증품을 포함한 한국 미술 2000년의 흐름을 런던에서 소개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런던에 가져가는 게 그냥 뭐 하나의 작품 이런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bringing two millennia of Korean art 라고 합니다. 와.
0: Okay, so what is millennia?
1: Yeah.
0: I'm sure you've heard of millennium.
1: Right.
0: Millennium. Mm-hmm. So, or millennials.
1: Mm-hmm.
0: So every time you hear that, think of 1,000 years. A millennium is 1,000 years.
1: 1,000년이죠.
0: That's right. Mm-hmm. So if it's two millennia, mm-hmm. millennia is the plural form of millennium.
1: Oh.
0: So it's 2,000 years.
1: 그러면은 two millenniums라고 하면 틀리겠네요.
0: That's right.
1: Okay, millennia.
0: So millennia.
1: Like a phenomenon and phenomena.
0: Yeah.
1: 이런 차이라고 볼 That's 수도
0: right.
1: 있겠네요. Korean art의 2,000년이라고 하면 그만큼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가져갔다. 이런 느낌이 또 되겠고요. Including pieces donated by the late Samsung chairma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late은 늦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을 떠난 그저 고 누구누구누구 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까요?
0: The showcase spans Bronze Age artifacts, 13th century Celadon ceramics, and modern works tracing the deep historical roots of what the world now knows as the Korean Wave.
1: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13세기 청자 그리고 근현대 미술 작품 등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의 역사적 뿌리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showcase spans라고 했는데요. span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넓게 펼쳐진 느낌이기 때문에 다 가로지르다, 다 커버한다, 범위가 넓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근데 spans 뭐를요? Bronze Age artifact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Okay, now. Bronze Age, mm-hmm. simply in Korean.
1: Right, 청동기.
0: Okay,
1: right?
0: there yes. you go. I think we want to focus on the word artifacts.
1: Artifacts.
0: Artifacts.
1: Mm-hmm.
0: And artifacts are made and used by humans.
1: Mm-hmm.
0: So if it's Bronze Age,
1: mm-hmm.
0: oh, that's like long, long, long, long, long ago.
1: 굉장히 오래되겠죠. 가늠은 할 수 없지만. Yes.
0: Yes. But we can also have, you know, cultural artifacts mm-hmm. as well. Just because we often hear the word artifact
1: mm-hmm.
0: in a kind of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context.
1: Okay.
0: But we can also use this like language or money
1: mm-hmm.
0: or cultural artifacts. Things that we used in the modern age. Yeah.
1: Okay. So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는 기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유물인데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미술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제로 썼던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0: Mm-hmm.
1: 근데 진짜로 인간이 만든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0: Mm-hmm.
1: 그렇죠? Human made, right?
0: Yeah,
1: so
0: that's right.
1: artifacts라고 얘기를 할 때 artificial이라고 하는 게 좀 연관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0: Well, so, yeah, right? it's not natural.
1: Uh-huh.
0: It wasn't just like, you know, like, found on the ground.
1: 그렇죠.
0: We made it.
1: Okay. All right. So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Bronze Age artifacts라고 얘기를 하면 청동기 시대 유물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Bronze Age보다 더 중요한 게

0: fact라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네요. 13th century, 13세기에 solid and ceramics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 단어가 굉장히 뭔가 fancy한 느낌 들어갑니다.
1: Oh, 네. Well, if you like traditional Korean pottery, mm-hmm. you probably should know this one. Mm-hmm. Ceramics is just another word for pottery.
0: Okay.
1: But celadon is that sort of greenish blue ceramic pieces that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Goryeo dynasty.
0: 아, 혹시 그 청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1: yeah.
0: 얘기하는 거고. 뭔가 은은한 파란 빛이
1: yes.
0: 막 뛰면서
1: That color, the colors are so incredible.
0: Right. Yeah.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딱 파란색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뭔가 마법 같은 그런 느낌이죠.
1: Yeah. 네. So the museum, you know, people will get to see that you know, we're not just about like you know, music K-pop demon hunters but that we have these
0: yes, yes.
1: the art.
0: Uh-huh. 그걸 직접 보게 되네요.
1: Has been there nice. for a long time.
0: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세라믹이 아닙니다. 세라믹이 아니라 세라믹이라고 yes. 하는 게 맞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아,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British Museum is staging its first major Korean exhibition in 42 years, bringing two millennia of Korean art to London, including pieces donated by the late Samsung chairman. The showcase spans Bronze Age artifacts, 13th century celadon ceramics, and modern works, tracing the deep historical roots of what the world now knows as the Korean wave.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Ahead of China's college entrance exam, known as the Gaokao, some students are turning to hospital oxygen chambers in hopes of improving concentration and easing anxiety. Experts, however, warn against putting too much faith in quick fixes, saying basic habits, enough sleep, and regular exercise matter far more.
0: 네.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를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집중력 향상과 불안 완화를 기대하며 병원 고압 산소실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소 치료 같은 비법에 의존하기보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가오카오가 매년 6월 치러지는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합니다. 워낙 중요한 시험이다가 보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진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 고압 산소 치료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완전히 알진 못하지만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무슨 선물을 받으셨는데 무슨 이렇게 가스통 같이 생겼어요. 요만하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칙 누르고 숨 쉬면 뭐가 이렇게 나온대요.
1: Well,
0: 산소
1: was,
0: 같은 거가.
1: Yeah, that was very popular. Like they got air from Canada, okay. like Rockies,
0: okay.
1: and they sold it at one time. We don't see very much of it, but I remember at one time this was very popular.
0: Right.
1: But these students are so, they're going to hospitals to get more oxygen, like high concentration oxygen, so that they can maybe feel better and, you know, clear their minds, maybe that they can concentrate better.
0: Right.
1: But of course, doctors are saying, okay, you know, stick to the basics.
0: 그렇죠.
1: Yeah, sleeping, you know, like getting some exercise, not sitting all day.
0: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돼.
1: And study harder. There you go. Yeah.
0: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 관계자는 이제 고농축 산소잖아요. 그렇죠. 고농도 산소인데 이거를 이제 흡입을 하면 혈중 산소 농도가 이렇게 높아져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장기 회복 같은 거에는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을 뭐 바꿔주고 무슨 매직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1: Yeah, and the thing, and I think because the students know about this is because these days people can buy these chambers
0: right.
1: and put it inside their homes.
0: 굉장히 돈이 많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chamber.
1: You go inside, you think, and it's like a oxygen chamber, and for wellness, it's supposed to be very good for you, but. You know, doing it once or twice for a test, I'm not sure.
0: 갑자기 삐삐삐 하면서 IQ가 올라간 것 같아요. I don't know about that. Okay, 자, 하나씩 표현 볼게요.
1: Ahead of China's college

0: entrance exam known as the Gaokao, some students are turning to hospital oxygen chambers in hopes of improving concentration and easing anxiety.
1: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 가오카오를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집중력 향상과 불안 완화를 기대하며 병원 고압 산소실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생각을 안 해봤던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College entrance exam.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지금 oxygen chambers에 이제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chamber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진짜 어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무슨 실 이런 거 있잖아요.
0: It is.
1: 그렇죠. Uh-huh.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고압 산소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겠어요? 당연히 in hopes of 뭔가를 바라면서 improving concentration and easing anxiety.
0: Okay. Right. So, improving concentration. Mm-hmm. Concentration means focus your attention.
1: Right.
0: Right. When you're doing something, you need mm-hmm. that laser focus, right?
1: 계속 들어가야죠.
0: Yeah, you got to do that. uh-huh. And then, of course, how nervous they are.
1: I know.
0: How much anxiety do they have mm-hmm. because of this big test? Mm-hmm. So, they want to ease anxiety, okay. which means simply to reduce okay. anxiety.
1: 아, ease라는 게 왠지 easy라는 단어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동사로 사실 ease한다는 게 relax 시키는 거, relieve 시키는 느낌이거든요. Yeah.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so 이런 집중력, concentration을 더 improve하고 향상시키고 그리고 anxiety, 뭔가 불안함 이런 것을 ease 시키겠다는 그런 희망으로 여기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0: Experts, however, warn against putting too much faith in quick fixes, saying basic habits, enough sleep, and regular exercise matter far more.
1: 전문가들은 산소 치료 같은 비법에 의존하기보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하죠. 지금 경고를 했는데 아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는 게 뭐냐면 warn against putting too much faith in quick fixes. 일단은 quick fixes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so let's talk about that. A quick fix is a quick temporary solution. So it's one of those like easy, fast solution to a problem. Mm-hmm. Nothing permanent.
1: Okay. Mm-hmm. 아 그러면 quick fix라고 얘기를 하는 게 easy fix랑은 다르게 쉽게 고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temporary한 임시 방편 같은 거네요.
0: Yes.
1: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Mm-hmm. Oh, okay. So quick fixes. 빠른 해결책. 뭐 사실 빠르다는 것보다는 물론 빠르게 해결이 되겠지만 이건 임시 방편이다.
0: Yeah.
1: 더 가깝겠네요.
0: That's right.
1: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putting too much faith라고 얘기 나옵니다.
0: All right. So when we talk about faith, we usually hear this in a religious mm-hmm. context, like right. faith in God.
1: Right.
0: But really, this is basically believing in something or mm-hmm. trusting in something without evidence, much evidence.
1: Mm-hmm.
0: So you just kind of blindly follow. That is the idea.
1: Okay. So faith가 신념인데 이게 약간 종교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만 뭔가에다가 너무 많은 faith를 넣는다는 거.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믿는 느낌보다는 진짜 뭐라 그럴까 아무 증거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맹신하는 느낌. Okay. So 지나치게 믿는 것, 과하게 의존하는 것. 이거는 반대일세.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0: Yes.
1: 그냥 열심히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하고 잠 많이 자라 uh-huh. 이런 얘기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head of China's college entrance exam, known as the Gaokao, some students are turning to hospital oxygen chambers in hopes of improving concentration and easing anxiety. Experts, however, warn against putting too much faith in quick fixes, saying basic habits, enough sleep, and regular exercise matter far more.
1: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합니다. 굉장히 좀 트리키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mm-hmm. 자, 다음 뉴스는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다음 중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0: Number 1, Brasilia. Number 2, São Paulo. Number 3, Rio de Janeiro.
1: 네, 와 이거는 정말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0: Number 1, Brasilia. Number 2, São Paulo. Number 3, Rio de Janeiro.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2: This is hard. Because I thought it was something else. It's number one, Brasilia.
1: Brasilia. Yeah. 저도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2번 생각했는데요.
2: Sao Paulo?
1: Yes.
2: Yeah,
1: right? 왜냐하면 거기 제일 많이 들어보니까
2: That's right.
1: 그런 생각했는데 와.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Travel with Flowers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브라질리아입니다 하셨고요. 상파울루랑 헷갈렸어요. 아,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2: I think everybody.
1: 그러니까요.
2: Yes.
1: 자, S-O-N-G, song underscore X님이요. 오늘 왠지 크리스틴 선생님 달라 보인다 했더니 안경 벗고 머리핀 꼽으셨군요. 진짜 귀여운 틴커벨 같아요. 워라벨 아니라 틴커벨. 두 분 뉴스 설명이 너무 재밌습니다 하셨습니다.
2: Thank you so 감사합니다. much.
1: 이제 틴커벨 뭔가 나와 있는, 프린트 나와 있는 거 한번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2: My glasses.
1: 어쩔 수 없습니다.
2: Okay. 네.
1: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 farmer in northeastern Brazil struck something unexpected while digging a well for irrigation water.

0: 되었으며 개발이 허가될 경우 농부는 매장량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와, 대박입니다. 정말. 예. 중남미에서 이 가장 큰 땅을 가진 브라질은 이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 이제 뭐 추정치로 보면 최소 158억 배럴. 예, 이게 최대 174억 배럴로 세계 15위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농부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대려고 하는 수로를 이제 만들다가, 어? 이거 뭐지?
1: Yeah.
0: 냄새가? 이건 설마?
1: It's not water. Yeah.
0: 네.
1: So farmer Morera, that's his name, he was digging a well. And so 40 meters down, underground, it was like, uh-oh, what's this? And then he discovered black gold.
0: 와, 진짜 black gold가 맞겠네요.
1: Yeah, it is black gold.
0: 이 현지에서는 만약 유전 개발이 승인이 되면요, 이 석유를 최초로 발견한 그 농부한테 그 엄청난 돈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돌아갈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해요. 진짜 우리 이상하게 우리 돈도 아닌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돈 얼마나 받을까?
1: 네.
0: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샘도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garage sale 같은 거로 갔는데. 그냥 아트워크가 있길래 예뻐서 샀는데 그게 진짜 무슨 작품이어서 뭐 몇백억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 totally.
0: 그리고 뭐 마당에서 뭐 아들이랑 뭐를 파서 뭐를 심는 그런 놀이를 하다가 금을 발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체스트 같은 걸 발견했는데 안에 막 금 들어가 있고 막
1: That's why in the UK and America it's a lot of fun to go to those yard sales that are had from like elderly people.
0: 뭔가 잭팟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Mm-hmm. Alright.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farmer in northeastern Brazil struck something unexpected while digging a well for irrigation water. Not water, but a dark fuel-smelling substance.
0: 브라질 북동부의 한 농부가 농업 용수를 얻기 위해 우물을 파던 중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물이 아닌 연료 냄새가 나는 검은 물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그 while digging a well for irrigation water이라고 했는데요. well이라는 게 글쎄 이런 뜻이 아니라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근데 irrigation water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렇죠. 뭐 재배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대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Analysis confirmed it was crude oil and if extraction is approved, the farmer could stand to receive a substantial payou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deposit.
0: 분석 결과 이 물질은 석유로 확인됐으며 개발이 허가될 경우 농부는 매장량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If extraction is approved 된다면이라고 했네요.
1: If you extract something, it means to remove it from that area.
0: Right.
1: So when we go to the dentist, the dentist can extract our tooth. That is the medical term.
0: Pull out 한다는
1: pull
0: 것을.
1: Pull out, yes, we can say pull out, but it's also extract.
0: Extract 하는 게 더 잔인한
1: more...
0: 느낌이에요.
1: That's So here,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f he has approval for taking out that oil or removing that oil from that ground, then he can get some money.
0: Right.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이게 나왔다고 해서 당신은 그거 다 빼서 당신 걸로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발견은 발견인 거고 일단은 extraction 계속 뽑아낼 수 있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군요. So extraction is approved라고 하면 채굴이 승인되다 뭔가 개발 허가가 나다 정도가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the farmer could stand to receive a substantial payo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could stand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서 있다는 건가요?
1: Well, this may be a very interesting and new sort of expression.
0: Right.
1: But this means could stand to in this context means could possibly receive.
0: 아, 오케이. 그러면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stand가.
1: That's right.
0: So, you don't stand a chance.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건가요?
1: Yeah. Yes. Ooh, yes. Okay. Good example.
0: All right. So 여기서 stand는 서 있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1: No.
0: Okay. So could stand to do something 뭐뭐 하게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하게 될 수도 있냐면 to receive a substantial payout.

0: Okay. Focus on the word substantial.
1: Right.
0: Okay. So how much? Mm-hmm. We all want to know. So substantial means a large amount. It is not an extraordinary, massive amount, but it is not also a small amount. So it's quite a lot.
1: 와, 이 뉘앙스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Yes. Substantial 하면 일단은 뭐 많은 건 많은 건데 그렇다고 최고로 많은 거라기보다는 꽤 괜찮아요.
0: 꽤.
1: 이런 느낌이네요.
0: Yes, 오, that's right.
1: 그렇다고 적지도 않다. Substantial. 근데 payout이라는 말은 또 뭘까요?
0: So payout means that that's the money that he is going to receive.
1: 그냥 단순하게 pay 쓰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0: It's a bit of a like a lump sum. I don't know how it's going to, you know, how they're going to pay him, but yeah. That he's going to get some benefits.
1: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lottery 같은 것도 그러니까 pay라는 단어를 안 쓰고 payout을 쓰잖아요.
0: Yes.
1: 그러니까 pay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느낌인데 payout은 정말 쫙 주는 느낌.
0: Yeah.
1: Right?
0: It's 그래서 free.
1: 거의 보상금, yeah. 지급액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Right.
1: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farmer in northeastern Brazil struck something unexpected while digging a well for irrigation water. Not water, but a dark fuel-smelling substance. Analysis confirmed it was crude oil. And if extraction is approved, the farmer could stand to receive a substantial payou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deposit.
1: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중에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left alo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자 남겨진, 진짜 홀로 감당하게 된.
0: If they lose support, they could be left alone.
1: 그들이 지지를 잃으면 홀로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artifacts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했던 단어 같아요. So Bronze Age artifacts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 유물이었죠.
0: The museum will display Bronze Age artifacts.
1: 네, 그 박물관은 청동기 시대 유물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putting too much faith라고 하는 거는 뉘앙스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약간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증거도 없이 그냥 믿는 거,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0: Don't put too much faith in rumors online.
1: 네, 온라인 소문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라고 될 수 있겠고요. Quick fixes. 자, 이거는 빠르면서도 정말 임시적으로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임시 방편이었죠.
0: Healthy habits work better than quick fixes.
1: 건강한 습관이 임시 방편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되고요. Alright, so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0: Okay,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Sting. It's Englishman in New York.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자,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1: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5월 25일에 뉴스로 한번 접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좀 흥미로운 주제여서 DDD를 통해서 이 바퀴벌레 잔따당이라고 해서 Cockroach Janta Party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의 미션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영어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Don't make me feel overlooked. Don't make me feel overlooked.
1: 네, 자, 이 문장을 우리말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Glasses 없이 하니까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Okay. 자,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2: The man turning the cockroach into a Gen Z movement in India.
1: 인도에서 바퀴벌레를 Z세대 운동으로 바꾼 남자라는 제목이고요. 이 이야기의 일부를 골라서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0: 보스턴 대학교 홍보학과를 졸업한 아비지트 딥케는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수천 명의 인도 유학생 중한 명이었는데요. 인도 대법원장 수리아 칸트가 취업에 실패한 인도의 젊은 청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불평만 늘어놓고 사회 운동가가 돼서 체제를 비판한다며 바퀴벌레에 빗대어 표현을 하자 그에 맞서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바퀴벌레 잔타당을 창당을 했죠. 힌디어로 잔타,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Well, it means the public in Hindi. And it's interesting that this website was built in just 2 hours with the help of AI. So we can see like AI's power in times like this.
0: 바로 만들어버렸네요. 두
1: In
0: 시간
1: two
0: 만에.
1: hours.
0: 와, 친구들 그리고 AI가 도와줘서 두 시간 후에 당이 완성이 됐네요. 지금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네요. Right? So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런 이 딥케의 움직임에 좀 동감을 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인도 최대 정당들보다도 많은 팔로워의 지지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볼게요.
1: But beyond the laughs, the instantaneous embrace of Dipke's message tells a bigger story of the bleak mood of many young Indians who are struggling to find jobs, even though the country has been the world's fastest growing large economy 4 years in a row. CJP, which now has more than 1 million registered numbers, also seeks to give voice to people who feel overlooked by what they call a corrupt government.
0: 하지만 웃음 뒤에는 더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많은 인도 젊은이의 암울한 현실이 딥케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현재 100만 명 이상의 등록 회원을 보유한 CJP는 부패한 정부에 의해 외면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딥케가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얘기를 했대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박탈감이 심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1: Yeah, absolutely. And this is not just India. This is America. It's possibly even Korea. A lot of young people are having a hard time
0: Right. 맞아요.
1: finding jobs.
0: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런 기분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1: Absolutely, absolutely. So, it should be interesting how this story,
0: Right.
1: unfolds.
0: Yes. 자,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1: But beyond the laughs, the instantaneous embrace of Deepak's message tells a bigger story of the bleak mood of many young Indians who are struggling to find jobs, even though the country has been the world's fastest growing large economy 4 years in a row.
0: 하지만 웃음 뒤에는 더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많은 인도 젊은이들의 암울한 현실이 딥케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제목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웃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Beyond the laughs, the instantaneous embrace of Deepak's message tells a bigger story.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instantaneous 하다는 건 진짜 즉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 embrace, 받아들임, right? 사람들의 받아들임 of Deepak's message tells a bigger story가 무슨 말일까요?
1: So this movement seems like, oh, okay, yeah, that's cute. But underneath that is another story. And that is the bigger story.
0: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아, 뭔가 뭐 cockroach party, what do you mean? 하면서 웃어 넘길 그거가 아니라 저 아래는 깊은 게 깔려 있다.
1: Yeah, and it's a more important and more meaningful story. So that was in a retaliation, not retaliation, but in response to the cockroach comment, was the fact that, these young people are actually having their own struggles,
0: 우리 너무
1: right?
0: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There are
0: 그래서
1: some social inequalities and things
0: Right.
1: like that. A lot of big social issues.
0: So 여기서 tell a bigger story 한다는 건 사실은 그냥 단순 웃음이 아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0: 있겠고요. 자, struggle to find jobs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young Indians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bleak mood에 젖어 있는 bleak하다는 게 암울한 것, depressing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 mood of many young Indians. 근데 여기서 Indians를 좀 꾸며 주네요. Who are struggling to find jobs.
1: Yeah. Anytime you're struggling, yes. it means you're having a very difficult time. Mm-hmm. So you could be struggling to find jobs. Mm-hmm. You could be struggling to pay your rent.
0: Okay.
1: You could be struggling with your health. Mm-hmm. So you can use this word in a variety of contexts
0: okay.
1: to mean that you're really having a difficult time.
0: 아, 그러면 struggle 자체가 노력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렇죠? 힘들어한다라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You can even be struggling with depression.
0: 아, 우울증이나 막 이런
1: or
0: 걸로.
1: Or physical okay. illnesses.
0: So struggle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굉장히 애쓰다. 근데 너무 힘들고 잘 안 된다라는 뉘앙스가 이제 들어가게 됐죠. So struggle to find jobs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이 Indians, young Indians의 우울한 무드에 대해서 더 큰 이야기를 이제 해준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볼까요?
1: CJP, which now has more than 1 million registered members, also seeks to give voice to people who feel overlooked by what they call a corrupt government.
0: 현재 100만 명 이상의 등록 회원을 보유한 CJP는 부패한 정부에 의해 외면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한다는 건데, so 이 CJP라고 하는 곳이 also seeks to 뭐 하기를 막 바라고 찾고 있는 거죠. To give voice to people이라고 합니다.
1: Okay. So people who are underprivileged, people who are weak, people who are vulnerable often don't have a voice. You know, imagine
0: right.
1: they're very, you know, like it's very soft. You can't hear them.
0: 우울하고 눈치 보이고.
1: Yes, right. that's right. So they're in that sort of state. Mm-hmm. So if you give voice mm-hmm. to these people, it means to kind of represent and speak for them.
0: Oh, okay. So it's like you're standing up for them.
1: Yes, you are taking on their worries, okay. their complaints, and you are speaking on their behalf.
0: Okay. 이 사람들이 본인들끼리 뭔가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voice를 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voice를 준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대변해 준다는 그런 느낌. So represent 한다는 느낌이 되겠네요.
1: Yeah.
0: Right? So give voice to someone.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give voice to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냐면 who feel overlooked. 여기서 okay.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Yeah. So when you overlook something, mm-hmm. it means like I'm looking at you, Sam, mm-hmm. but like I pretend you're not there. Yeah, I mean, I'm completely ignoring you.
0: 아, 무시하는 yeah. 거군요.
1: Yeah, you're overlooking.
0: 왜냐면 so,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1: It's like not important.
0: Okay, okay, okay.
1: You know, just almost ignore completely, mm-hmm. as if they're not there.
0: Mm-hmm.
1: So to be overlooked means that they are not giving you the due attention.
0: Mm-hmm.
1: They are ignoring you. They are dismissing you.
0: 그러니까 due attention,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관심이 있는 건데 그걸 주지 않는다. So overlook 자체가 좀 어려운 말로 우리말로도 간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를 간과하던 것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1: That's
0: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if I feel overlooked 이렇게 된다면 무시한다고 느끼거나 외면당한다고 느끼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by 뭐냐면 뭐 what they call 그들이 말하기에 a corrupt government 뭔가 부패한 government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뭔가 대변해 주네요. Okay.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But beyond the laughs, the instantaneous embrace of Dipke's message tells a bigger story of the bleak mood of many young Indians who are struggling to find jobs. Even though the country has been the world's fastest growing large economy 4 years in a row. CJP, which now has more than 1 million registered members, also seeks to give voice to people who feel overlooked by what they call a corrupt government.
0: 네.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1: Oh, let's listen to Prince Ooh. With Kiss.

0: kiss.
1: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2025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인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는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의 실업률이 지난해 약 10%로 전체 실업률인 약 3%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이어서 만나볼게요.
2: For a generation brought up on the story of India's global promise and hungry for success, the educational system itself can be a letdown. Just 2 days before Kant's comments, more than 2 million students who took India's biggest entrance exam for medical school on May 3rd were told those results would be voided amid allegations of a leak involving exam questions.
1: 인도의 세계적 도약을 꿈꾸며 자라난 성공의 굶주린 세대에게 교육 시스템 자체가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칸트 대법원장 발언 불과 이틀 전 5월 3일에 의대 입시 최대 시험을 치른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문제 유출 의혹으로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화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뜩이나 이제 힘들고 내가 대학을 또 열심히 해서 가고 또 이제 나중에 취업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거의 첫 번째 이제 문인 상황에서 나의 잘못도 아니고 다시 완전히 시험을 치러야 된다라고
2: 하면

0: this is for medical school. So imagine how difficult it is and how competitive.
1: I know. 뭔가 감독하는, 관리하는 쪽의 책임 아니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표현 하나씩 볼게요.
0: For a generation brought up on the story of India's global promise and hungry for success, the educational system itself can be a letdown.
1: 인도의 세계적 도약을 꿈꾸며 자라난 성공의 굶주린 세대에게 교육 시스템 자체가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generation을 얘기를 할 때 이런 global promise, India's global promise의 story로다가 brought up 된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 So to bring up means to raise a child.
1: Yes. Right? 기르는 거죠.
0: Yeah, that's right. So, but here there's a preposition after brought up.
1: Right.
0: So it's brought up on. Yes. And here the story of India's global promise. So they, since they were young, they had heard about like, you know, this kind of India, we are, you know, a leading economy and we're going to go global. And they make all these promises to the young generation. This is what they've known.
1: Right? It's like, You get a college degree, then you're going to get a job.
0: Yeah, that's right. And you can go further, right. you know, into the global market. All these promises.
1: Right. 그런 것을 듣고 막 느끼면서 자라온 정도가 되겠네요.
0: That's right.
1: So if you are brought up on something, 뭔가를 보거나 듣고 그렇게 자란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면 hungry for success 하면서 또 자라온 거잖아요.
0: Yeah.
1: 아, 이게 이제 성공에 정말 굶주린 겁니다. 정말 너무 성공을 원한다라는 느낌인데 궁금한 게 So I'm hungry for success. I'm hungry for fame.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진짜 literally 음식에 관련해 So I'm hungry for 족발. 이렇게도 쓸 수 있나요?
0: You could.
1: Oh,
0: you could.
1: Okay.
0: And speaking of food, since you mentioned food, you know what I was thinking? Kristen was brought up on cereal.
1: Really?
0: Every morning.
1: Were you?
0: I had cereal.
1: Oh.
0: Not good.
1: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죠.
0: Yeah, because it was very sweet and you know, but I really was my generation. We were all brought up on cereal.
1: 와, 지금 so, hungry for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brought up on cereal도 가능하다.
0: You could.
1: Okay.
0: Yeah.
1: 그것을 막 진짜 실제로 먹고 자란.
0: Okay. Yeah.
1: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young people에게 the educational system itself can be a letdown이 될 수 있다. 했네요.
0: This is the noun form of letting someone down. Okay? Which means to disappoint someone.
1: Right.
0: So if something is a letdown, it means that it's a disappointment. You had certain expectations and it failed.
1: Okay. And that's a noun form.
0: You mean. Noun
1: All right.
0: form.
1: So on a let down one word로 쓰면 실망, 기대에 못 미치는 거. 근데 동사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쌤이 지금 방금 let someone dow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hey, don't let me down. I won't let you down this time.
0: Yeah.
1: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를 실망시키다. 또 쓸 수가 있겠네요.
0: And I do feel that this word is a little bit more than just simply disappointment.
1: Okay.
0: Yeah, you really let us down.
1: Oh,
0: it feels very heavy.
1: Wow.
0: Oh, you disappointed us. Yeah, okay, yeah, but that was a letdown.
1: 그거는 진짜 듣고선 심장이 벌렁거릴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 연결해 볼게요.
0: Just 2 days before Kant's comments, more than 2 million students who took India's biggest entrance exam for medical school on May 3rd were told those results would be voided amid allegations of a leak involving exam questions.
1: 칸트 대법원장 발언 불과 이틀 전 5월 3일에 의대 입시 최대 시험을 치른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문제 유출 의혹으로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는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이 결과들이 those results들이 would be voided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뭔가가 voided 된 게 뭘까요?
0: It means it's cancelled.
1: 이거는 avoid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0: Yeah, that's right. So in this case, if it's voided, it means it's void. It means no longer.
1: 아, 그러면은 안 한 것처럼 해버릴 것이다.
0: Yes, that's right.
1: Okay. 뭐 체크 같은 데서도 잘못 쓴 체크가 있다고 하면 void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amid 뭐 중간에 나왔냐면 allegations of a leak involving exam questions라고 얘기 나왔어요. Allegations of a leak이 뭘까요? 뭐가 새어나왔다고요?
0: Yes, well, allegations are accusations.
1: Right.
0: We're not confirming, mm-hmm. but it's rumors that something happened. Mm-hmm. And this happens with big exams. If there is a leak, it means that someone kind of stole mm-hmm. the answers, or someone cheated. Information was disclosed mm-hmm. when it shouldn't have been.
1: So leak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새어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데 mm-hmm. 정보가 새어나온 거, 유출이 됐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 유출에 대한 allegations라고 돼 있는데 allegation이라고 하는 것은 100% 확신은 없지만 의혹인 거죠. 그렇죠? Mm-hmm. 저 사람이 저런 것 같아. 저랬대요. 이런 느낌. Okay? So 그거 도중에 지금 results는 void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더 허무하겠어요.
0: What a letdown.
1: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For a generation brought up on the story of India's global promise and hungry for success, the educational system itself can be a letdown. Just 2 days before Kant's comments, more than 2 million students who took India's biggest entrance exam for medical school on May 3rd were told those results would be voided amid allegations of a leak involving exam questions.
1: 네,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어 문장에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0: All right. Don't make me feel overlooked. Don't make me feel overlooked.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Al Green's Let's Stay Together.

0: The Man Turning the Cockroach into a Gen Z Movement in India 라는 제목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칸트 대법원장은 이후 자신이 젊은이들을 비판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자,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Last week, Indian government officials directed X to block the cockroach junta party handle, citing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Indian media reports. Dipke created a second handle, Cockroach is Back, which remains active. Under Indian law, social media companies operating in the country must take down content that could pose a risk to national security.
0: 지난주 인도 정부 당국은 인도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X의 바퀴벌레 잔타당 계정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딥케는 Cockroach is Back이라는 두 번째 계정을 만들었고 이 계정은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인도법상 국내에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아니다, 난 그렇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Cockroach is back. 이게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Right?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Last week, Indian government officials directed X to block the Cockroach Junta Party handle, citing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Indian media reports.
0: 지난주 인도 정부 당국은 인도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X의 바퀴벌레 잔타당 계정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Cockroach Junta Party Handle를 블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나저나 여기서 Handle이라는 거는 진짜 손잡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온라인상의 계정 이름 같은 거, right? Account name이나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ID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블락해야 된다. Citing 이유로 들었죠.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Right.
1: Yeah. So anytime something is a threat to anyone, it means that they are dangerous, right? That they can harm us.
0: Okay.
1: So they are a threat, in this case, to national security. So anytime you hear the word national, it is about the country. So they're saying, the government, Indian government is saying, these guys are dangerous to our countries. You know,
0: I don't know. I honestly, you know, I don't know how it's a threat, but you know, 그렇게 느끼는 거군요.
1: They probably feel that.
0: Right, 약간 불안할 수 있다. So 여기서 a threat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얘기하는데 무엇의 위협이냐면 national security. So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런 패턴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A threat인데. To를 쓴다는 거, right? So to 누구 하면 누구에게 뭐뭐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right?
1: And so that's why we have expressions like something is a threat to the environment or something is a threat to certain species,
0: okay.
1: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global right. you know, climate change 뭐, and environment.
0: Right. 환경이나 이런 데 위험이 될 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a threat to 무언.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Dipke created a second handle, Cockroach is Back, which remains active.
0: Dipke는 Cockroach is Back이라는 두 번째 계정을 만들었고 이 계정은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second handle,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정 이름을 하나 다시 낸 거예요. 근데 Cockroach가 돌아왔다. Is back, right?
1: Nice voice.
0: yeah, all about. So which remains active 하다고 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지금 remains active 한다는 게?
1: So again, we see the word remain.
0: Yes.
1: We see this all the time in the news, which means that it still is active. And active is a word that we often use with accounts and like social media, that it means it's operating.
0: Okay. 운영 중이다라는 뜻이네요.
1: Yes. And the opposite is inactive.
0: Right.
1: We're going to cancel your account because it has been inactive for 10 years.
0: 저 가끔가다 그런 이메일 받을 때 있거든요.
1: Yeah, right?
0: inactive한 거는 비활성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active하다는 거 활성화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상태로 remains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Under Indian law, social media companies operating in the country must take down content that could pose a risk to national security.
0: 인도법

0: 법상 국내에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꼭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는 콘텐츠를 take down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콘텐츠는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흔히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콘텐츠에 가까울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take down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많은 분들이 야, 사진 올려, 뭐 글을 올려 하면 뭐 put up or post를 쓰는 거는 들어보셨을 텐데 반대는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1: Oh, well, right? there you go. This is the expression you're looking for, to take down take that down. photo or take down. So you may wonder, originally, before the digital age,
0: right.
1: we had usually posters, and we had things like on walls for advertising.
0: Yes.
1: And then they would take it down.
0: Take it down.
1: So it is that concept of not physical taking down, but in a figurative sense, taking it down.
0: 어, 뜯어서 내리는 거네요.
1: Yes.
0: 그래서 왜, 야, 사진 내려. 왜 나, 너 자기 잘 나온 것만 올리고 뭐 이러면서 내, 나 이상하게 나온 거 내려 이렇게 할 때 take down the photos.
1: Yeah,
0: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1: Take down the photo.
0: Okay. So take down content라고 하면 콘텐츠를 삭제하다, 게시물을 내리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national security에 risk를 pose하는 것 할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1: Okay, and that just means to create or to cause a risk.
0: So 여기서 pose 한다는 거는 뭐 포즈를 잡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위협을 뭔가 제기하는 거, 야기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런 것들은 take down 할 수 있다. Okay.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Last week, Indian government officials directed X to block the cockroach Junta Party handle, citing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India media outlets. Indian media reports. I am not reading well. Okay. TK created a second handle, Cockroach's Back, which remains active. Under Indian law, social media companies operating in the country must take down the content that could pose a risk to national security.
0: 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Oh, one of my favorite singers, Whitney Houston's I Wanna Dance With Somebody.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딥캐는 CJP는 어느 당과도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As its first action, the party is circulating a petition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India's Education Prime Minister, Dharmendra Pradhan, under whose watch the recent medical school exam was allegedly mishandled. As of Thursday, the petition had gathered nearly 800,000 signatures of the targeted 1 million, according to CJP's website.
0: 첫 번째 행동으로 당은 최근 의대 입시 시험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을 돌리고 있습니다. CJP 웹사이트에 따르면 목표인 100만 명 중 목요일 기준으로 약 80만 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했습니다. 와, 엄청난 수잖아요.
1: 와.
0: 그리고 굉장히 서포티브한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1: Completely.
0: 뭔가 petition을 냈는데 그만큼 와서 사인을 했다는 거는
1: like if you have a million members I mean for a petition maybe you get 500,000
0: I know
1: 800,000 is almost a million.
0: 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1: 거군요. Full support, yeah. 네.
0: 자, 그렇다면 천천히 표현 살펴볼게요.
1: As its first action, the party is circulating a petition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India's education minister, Dharmendra Pradhan, under whose watch the recent medical school exam was allegedly mishandled.
0: 첫 번째 행동으로 당은 최근 의대 입시 시험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다르멘 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 자체도 우리말로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도 은근히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액션으로 the party is circulating a peti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petition이 뭐고 그것을 circulate 시켰다는 게 뭘까요?
1: So a petition is basically when you try to get signatures of people to support some kind of cause.
0: Okay.
1: So I'm sure everyone has, you know, maybe walked down the street. Mm-hmm. Oh, you know, could you sign this petition for, you know, whatever cause?
0: 맞아요.
1: That's right, right. And that is a petition.
0: Right. Petition이라고 하는 게 결국 청원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요즘에는 petition을 받기도 하고 길에서도 그게 가능하고요. 근데 그걸 circulate 시켰다는 거는 그것을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Circle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Yes.
0: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여기저기 돌린다는 느낌. So 그게 첫 번째 액션으로 취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alling for, 요청하면서 the resignation of India's education minis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나저나 resignation이 아닙니다, 여러분. Designation도 designation이 아니죠. So resignation이 무슨 뜻일까요?
1: Well, it is comes from the word resign. If you resign, usually you are giving up that job or that position due to some controversy or maybe a scandal or maybe there's something going on and people are asking you to resign.
0: 이거는 단순하게 quit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뉘앙스가 들어가 있네요.
1: It's different from quitting.
0: Okay.
1: Quitting is lik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quit.
0: 약간 voluntary한 그런 느낌인데.
1: But to resign definitely feels like you are kind of forced to quit.
0: Okay. So, 어떻게 보면 fire 당했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좀 안 좋은 일이나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일 때문에 resign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사임이네요. 네.
1: Yeah, so they're asking for him to resign.
0: 오, 오케이. Yeah. So 그것을 요청하는 그런 petition을 막 돌렸다, circulate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under whose watch the recent medical school exam was allegedly mishandled라고 돼 있습니다. Mishandle 했다라는 게 여기 또 handle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handle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1: Yes. So if something is mishandled when it comes to the exam, this is a very, very big exam.
0: Okay.
1: So basically, they didn't manage this properly. They didn't. They were careless. There were basically they missed some important details. They didn't do what they were supposed to do.
0: 아, 뭔가를 handle 해야 되는데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1: didn't do
0: 잘못한
1: it.
0: 거.

0: Yeah.
1: 약간 mistake이랑 섞여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Yeah, in some ways. Oh,
1: okay.
0: Yeah. Yeah.
1: So mm-hmm. if something is mishandled, 이 얘기는 it wasn't handled properly.
0: Properly.
1: Okay. 그런데 앞에 alleged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0: Again, mm-hmm. right? We just talked about the word yes. allegedly, meaning that it is not fully confirmed, mm-hmm. but it is assumed.
1: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
0: Yes.
1: 얘가 이 단어가요. 뉴스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yeah. 뉴스도 책임을 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다고 이렇게 주장이 되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드는 툴이기도
0: True.
1: 하죠. 그렇죠? Mm-hmm. So allegedly mishandled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실하게 처리를 했다는 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watch 아래서 감독 아래서 말이죠. Mm-hmm.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연결해 볼게요.
0: As of Thursday, the petition had gathered nearly 800,000 signatures of the targeted 1 million according to CJP's website.
1: CJP 웹사이트에 따르면 목표인 100만 명 중 목요일 기준으로 약 80만 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argeted 1 mill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그게 목표였다. 목표 수치이다. 되겠죠?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s its first action, the party is circulating a petition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India's education prime minister, Dharmendra Pradhan, under whose watch the recent medical school exam was allegedly mishandled. As of Thursday, the petition had gathered nearly 800,000 signatures of the targeted 1 million, according to CJP's website.
1: 네, 자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딥캐는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질색하는 바퀴벌레가 사실상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당명의 바퀴벌레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0: Don't make me feel overlooked.
1: 네, overlook 한다는 거가 좀 무시하고 간과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를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게 하지 마. 뭐 날 무시하지 마, 날 외면하지 마.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지만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정효경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Congratulations.
1: Alright.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Okay, let's listen to some Spice Girls with To Become One.

0: 네,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Sam, mm-hmm. 인도의 바퀴벌레당 회원 수가 이제 100만 명 넘는 거 봤어?
0: 이 젊은 사람들을 바퀴벌레라 불렀는데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보게 된다고 상상해봐.
1: 아, 역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당한다고 느끼면 mm-hmm.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0: 누가 나보고 바퀴벌레라고 부르면 그 사람 집에서 날아다니면서 기겁하게 해줄 거다.
1: 어?
0: 안녕, 나 바 선생이야. 쌤, 혹시 바 선생이라고 뭔지 아세요? 이 바퀴벌레가 좀 그 말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좀 부드럽게 만든 신조어 같은 게 있어요.
1: Oh,
0: 저도
1: funny.
0: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만화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바퀴벌레가 안경 딱 끼고 안녕, 나 바 선생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1: That is, you know, when I was very young,
0: yeah.
1: when I lived in America, in Koreatown,
0: right.
1: that apartment had a lot of cockroaches.
0: Oh, no.
1: A lot of 바 선생s.
0: 바 선생s.
1: You know, you turn on the light and all the 바 선생s.
0: Just...
1: 안녕하세요!
0: Hey, did you miss me? Flying around everywhere.
1: Seriously.
0: Oh my goodness.
1: I tell you, we've been talking about cockroach,
0: yes.
1: but when I think of cockroach, I have those memories.
0: Oh, 굉장히
1: the
0: 끔찍한,
1: trauma.
0: 끔찍한 트라우마라고 볼 수
1: yes.
0: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젊은 사람들을 바퀴벌레라 불렀는데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보게 된다고 상상해봐. 이거 좀 길긴 하지만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 Imagine calling young people cockroaches and then watching them turn it into a movement.
0: 오, 그렇죠. 자,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1: Yeah.
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calling이라고 쌤 돼 있잖아요.
1: Mm-hmm.
0: Imagine 뒤에 calling이라고 했는데 imagine to call이라고 하면
1: no.
0: 안 될까요?
1: No.
0: 아, 얘는 무조건 ing로 그냥 fix가 되는
1: That's
0: 거네요.
1: It. That's
0: 오.
1: right. Imagine verb ing. And this is a great expression. It's kind of like let's take a moment and think about the possibilities.
0: 상상해보자.
1: Like, so for example, like Sam, you know, imagine winning the lottery.
0: Oh.
1: Or imagine digging up oil.
0: Oh.
1: Like we learned today, right?
0: Oh, uh-huh. 너무 좋은데요?
1: Right, imagine.
0: Ah.
1: It's just...
0: 상상해봐.
1: Yeah. The idea is so interesting and so exciting.
0: 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example sentences를 직접 만들면서 상상력을 동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1: Yeah.
0: 일단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작 문장 상상도 해야겠고
1: yeah.
0: 그리고 또 아름다운 즐거운 상상도 또 한번 해봐야겠고요. 그렇죠?
1: So Sam, imagine living in Europe for half of the year.
0: Okay.
1: And then half... You know, in Korea. I don't know, for people like me, that is kind of my dream.
0: I'm there.
1: Living 3 months, six months in another country.
0: 유럽에도 갔다가.
1: That is my dream.
0: 저도 그래요, 사실은.
1: That is my dream.
0: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보는.
1: Yes.
0: So imagine,
1: imagine
0: doing something.
1: 와.
0: 뭔가 해보는 거를 상상해보다. 여기서는 그 young people를 cockroaches라고 부르는 걸 상상해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turn it into a movement로 바꾸는 걸 보게 된다.
1: Yeah.
0: 이걸 또 상상해봐. Mm-hm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urn it into something. 우리가 사실 이 앞부분에 보면요. 그 전에 사람들을 calling하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엄청 헷갈리시는데 누구를 뭐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call someone 그 다음에 그냥 something인데 많은 분들이 call someone as 같은 거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틀리죠?
1: No.
0: Just call someone something.
1: Something, that's
0: it, right.
1: Right? Yeah.
0: Okay. Yeah.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refer to someone as someth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refer to도 call

0: Charlie랑 같은 뜻인데 mm-hmm. 걔는 as가 붙어요, right? Mm-hmm. Refer to me as 뭐 whatever. Okay, 근데 call은 아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yeah. right? So can I call you? 뭐가 있을까요?
1: Imagine
0: Tinkerbell로 불렀대요.
1: Calling me Tinkerbell. I really do like that. You know what I was just thinking too? Mm-hmm. Imagine doing evening special, you and I, mm-hmm. for 20 years.
0: 20 years. How about 30? Hmm? Why don't we just make it 30? Huh?
1: Imagine.
0: Okay. 아, 우리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imagine ing에 빠져버렸어요.
1: Yeah, okay. 여러분,
0: 확 들어왔죠? Okay.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제 freak somebody out 시킨다는 게 나오게 될 텐데요. 그건 정말 기겁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Alright. 자, 그럼 배운 영어 표현 넣어서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1: Did you see that cockroach party in India has over a million members now?
2: Wow. I mean, imagine calling young people cockroaches and then watching them turn it into a movement.
1: Mm-hmm. Mm. That's what happens when people feel ignored for too long.
2: If someone called me a cockroach, I'd be flying around their house and freaking them out.
1: Oh!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0: Yes. Oh no.
1: Oh boy. Okay.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by Nat King Cole and Natalie Cole. It is Unforgettable.
0: 자,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everyone.
0: Bye.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rainy days.
1: It's rain week.
0: Uh-huh, rain week. 가수 비 말고요, 진짜 비. Real rai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Don't forget your umbrella라는 표현을 배웠고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some people really like rainy days.
0: Like me.
1: You like rainy days?
0: I do.
1: I like them a little bit. If I can stay inside, then I can say this sentence. I love rainy days.
0: 아, 실내에 있을 때만 말할 수 있다고요?
1: 네.
0: I love rainy days 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아요 라는 뜻입니다.
1: What about in winter?
0: I kind of like snowy days.
1: No, I mean winter rain.
0: Oh, rain. Oh, 너무 추워서 싫어요.
1: Yeah, that's my least favorite weather.
0: 맞아요. 차라리 여름에 비 오는 게 낫지. 겨울에 오면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I like the sound of the rain.
1: Yeah.
0: 네, 비 오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문에 두드리는 빗소리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운전하면서 듣는 빗소리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오늘 표현에 공감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이 표현 또 응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뭐 비 오는 날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I love rainy days. 이 문장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I love rainy days.
0: I love rainy days. 이죠? 자, I love rainy days.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I로 문장이 시작하겠네요.

0: I.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을 할때 really like라고 해도 사실 뭐 말은 통합니다. 하지만 really like 대신에 love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I love 뭐뭐라고 하면 내가 진짜 어떤 거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는 뭐뭐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Like보다 훨씬 더 감정이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비 오는 날. 어떤 날이냐? 비 오는 날이죠. 그래서 비가 오는이라는 표현이 날이라는 day를 수식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비 오는 rainy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비 오는 날은 딱 하루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ainy days s를 붙여서 꼭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특정한 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아할 때는 뭐뭐 days s를 붙여줍니다. rainy days, snowy days, clear days. 이런 식으로 또 날씨를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나는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아요. I love rainy days 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번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1: I love rainy days.
0: I love rainy days.
1: I love rainy days.
0: I love rainy days.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It's time for patterns.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I love rainy days. We're going to change rainy days. So I love Momo.
0: I love 뭐뭐라고 해서 나는 뭐뭐를 정말 좋아해요. 비 오는 날 싫으신 분들은 지금 더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뭘 정말 좋아하는지 한번 말해 볼까요? 잭쌤. 녹음하는 것처럼 한 번만 읽어주면 안 돼요? 뭐든?
1: Choose the best answer.
0: 우리 잭쌤 목소리 너무 좋아요! I love his voice. 뭐, 이럴 때쓸수 있겠네요. 그쵸? 그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 저는 이제 성시경 세대니까 성시경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I love his voice. 요즘은 뭐, 이무진 가수인가요? 아, 너무 그것도 이제 지났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듣고.
1: 저는 짙은. I love
0: 아,
1: that singer. 네.
0: 짙은. 짙은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죠. I love his voice. 여자는 I love her voic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When else can we use this?
1: 와우, look at that. You can see the ocean, the clouds. I love the view here.
0: 오션? 바다도 보이고, clouds, 구름도 예쁘게 보이나 봐요. I love the view here. 이곳의 경치가 정말 좋아요라는 말이네요. 그죠? I love the view here.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네. Now, people usually say I love to mean really like if it's something that's a matter of taste, personal preference.
0: 맞아요.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할 때
1: 네. So,
0: 말하죠.
1: foods or music. So, here's one you could use. I love this song.
0: 이 노래 너무 좋아. 우리 잭쌤이 만든 노래 한 번만 들려줘요.
1: 딩딩딩딩딩.
0: I love this song. 네, 이 노래 정말 좋아. 너무 좋아. 이럴 때 말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이거 어때요? 우리 스타님들은 I love this program.
1: Oh, perfect.
0: 생각하셨죠? 네, 이 프로그램은 Start English입니다. I love Start English.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꼭 해주세요.
1: I'm feeling kind of hungry.
0: Oh, here is a slice of pizza. 여기 피자 한 조각 있어.
1: Thank you. 고마워. I love pizza. 나 피자 진짜 좋아해.
0: 피자는 pizzas라고 안 하죠. 아, 물론 뭐 개수를 좀 더 강조할 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pizza 자체가 복수로 사용이 돼서 그냥 I love pizza라고 해도 일반적인 게 돼요. 아까 네. 제가 복수로 얘기할 때 일반적이라고 했지만 네, 이 경우는 그냥 pizza라고 합니다. I love pizza.
1: Pizza is basically a substance.
0: Oh, exactly. 네, 또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1: You can use it with art or things that people have made. Like, I love this movie.
0: I love this movie. 이 영화가 너무 좋아요. 아까 this song이랑 뭐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Mm-hmm. Personal preference, 개인적인 yeah. 취향. I love this movie. Did you watch Zoolander?
1: Yes.
0: Do you like it?
1: Yeah.
0: I love Zoolander. Have you watched White Chicks?
1: This?
0: White Chicks?
1: No, I haven't seen that yet.
0: 봐야 된다니까요.
1: I need to see it. Yeah.
0: 저는 I love the movie White Chicks.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I love summer.
0: 계절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Mm-hmm. I love summer.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Which season do you like?
1: I think spring. Spring is my favorite.
0: 그러면
1: But I also
0: love
1: like
0: spring.
1: Summer.
0: I love spring and summer. 네, 계절 쓸 수 있고요. I don't like winter. 저는 그렇게 winter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Me too. I had too much winter in my life already.
0: 맞아요. I love summer. 자, 또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1: Well, you could also use it more genuinely when mm-hmm. you really love something. So you could say, I love my life.
0: Oh, I love my life. Mm-hmm.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이렇게 진심으로 뭔가를 사랑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Mm-hmm. I love my life.
1: And then, of course, mm-hmm. I love you.
0: I love you.
1: 그때는
0: 진짜?
1: We say this often in our household.
0: 어, 그래요? 좋네요. Mm-hmm. 그거는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겠네요. 사람이 yeah. 오니까. Or I love my dogs.
1: Sure.
0: 그쵸? 강아지들도 진짜 사랑하니까. 그때는 진짜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사랑한다에 더 가깝겠네요. 가족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love는 이렇게 진짜 좋아한다, 뒤에 사물이 오거나 뭐 어떤 계절 이런 게 올 때는 그렇게 쓰지만 사람이 올 때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Mm-hmm. 자, 그럼 우리 오늘 진짜 좋아하는 거를 다양한 걸 얘기했어요. 다 큰 목소리로 복습해 볼까요?
1: I love his voice.
0: I love his voice.
1: I love the view here.
0: I love the view here.
1: I love this song.
0: I love this song.
1: I love pizza.
0: I love pizza.
1: I love this movie.
0: I love this movie.
1: I love summer.
0: I love summer.
1: I love my life.
0: I love my life.
1: I love you.
0: I love you. 네, 꼭 사랑 고백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어볼게요. 영어로 한번 표현들 생각해 보세요.
2: 또 비가 오네. 너무 싫다.
3: 그래? 난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아.
2: 비 오는 날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3: 빗소리를 듣는 게 아주 편안하거든.
0: 그쵸. 빗소리는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ASMR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친구분은 비가 싫은가 봐요. 우리 남자친구분은. 그래서 비가 또 오네. 헉,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온다. 우리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It's raining. 네, 그래서 그 노래 It's raining, 비가 오네요 라는 말인데 지금 오고 있는 거죠, ing니까 또 온다니까 또 라는 뜻의 단어만 뒤에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싫다. 너무 좋을 때는 I love it. 너무 싫을 때는 love 대신에 싫다라는 단어만 넣어주면 되겠죠. 어, 정말? 그래? 나는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건 여러분 영어로 이제 술술 나와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비 오는 날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뭐가 그렇게 좋은데?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가 좋냐니까 what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생각해 보시고 빗소리를 듣는 게 아주 편안하거든. 자, 빗소리를 듣는 것. 우리 얼마 전에 했었죠. 뭐뭐 하는 것.

0: 동사를 ing 형태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빗소리를 듣는 것. 요거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게 아주 편안하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생각하신 표현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대화 듣고 올게요.
1: It's raining again. I hate it.
2: Really? I love rainy days.
1: What's so good about them?
2: Listening to the rain is so relaxing.
0: 자, 처음에 우리 친구가 얘기했죠. 또 비가 오네. 너무 싫다.
1: It's raining again. I hate it.
0: What did he say?
3: It's raining again. I hate it.
0: It's raining again. Again이 또라는 의미네요. 그쵸? It's raining again. I hate it. Hate가 들어갔죠. 너무 싫다. Love의 반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자친구는 그래? 난 비가 오는 날이 정말 좋아.
2: Really? I love rainy days.
0: 정말?
3: Really?
0: 나는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아.
3: I love rainy days.
0: 그쵸? 이 표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I love rainy days 라고 했어요. 비 오는 날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1: What's so good about them?
0: One more time.
3: What's so good about them?
0: 자, 요 문장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hat's so good about 뭐뭐라는 패턴으로도 쓸수 있는데, 뭐뭐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는 질문이거든요. Them은 rainy days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rainy days, them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What's so good about them?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표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패턴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빗소리를 듣는 게 아주 편안하거든.
2: Listening to the rain is so relaxing.
0: One more time.
3: Listening to the rain is so relaxing.
0: Listening to the rain. 이게 바로 빗소리를 듣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is 뭐뭐입니다. So relaxing. 너무 편안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listening to the rain. 빗소리를 듣는 것이 is so relaxing. 아주 편안해요. 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들도 있고요. 생소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면 어려운 것도 쉬워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대화를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It's raining again. I hate it.
2: Really? I love rainy days.
1: What's so good about them?
2: Listening to the rain is so relax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핵심 문장, 미션 문장은
3: I love rainy days.
0: I love rainy days. 자, 이 표현이 나오니까 아까 우리 잭쌤이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I love rainy days. 네, rock and roll이지만 rainy days로 바꿨는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love L 발음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리을처럼 발음하면 rub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rub는 문지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love 할 때는 윗니 뒤쪽으로 혀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la 소리예요. I love. V 소리도 중요하겠죠? V 발음할 때는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 V 이렇게 진동을 시켜주는 발음입니다. Love, love. Rainy에서는 R 발음 나와야 되겠죠? 이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는 상태에서 양쪽을 긴장시켜줘야 돼요. R, R. 자, rainy. Days 이죠. 여기서 Z 발음도 주의해야 되겠네요. I love rainy days.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I love rainy days.
0: I love rainy days.
3: I love rainy days.
0: I love rainy days.

0: 잘하셨어요. 만약에 rainy days가 싫다, 그러면 다른 걸 넣어서 sunny days 이렇게 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하실 수 있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전체 내용 다 복습하실 수도 있고요. 생생 대화문을 통해서는 대화문만 따로 또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다 이용해 보세요.
1: Stupend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e.
0: 네, 자 오늘은요. 헐렁해진 바지를 맡기러 수선집에 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헐렁헐렁한 게 loose잖아요.
0: 네, 그렇죠.
1: L-O-O-S-E, loose.
0: 네, 얼마 전에 loose tiles라는 loose 얘기를 tiles. 했었는데
1: right.
0: 바닥에 깔려있는 이 타일이 이렇게 딱 잘 바짝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1: right.
0: 붙어있는 게 아니고 좀 헐렁해져서 들떠있는 상태를 가리켰을 때 loose tiles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1: That's right.
0: 너무 긴장해 있는 사람한테 아유 좀 긴장을 풀고 몸에 여유를 가져라 마음에도 그럴 때
1: loosen up.
0: loosen up 이라고
1: oh,
0: 쓸 수 있다고.
1: loosen up. It's
0: loosen
1: okay.
0: loosen up 이렇게
1: right.
0: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literally speaking mm-hmm.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져 있을 때 이걸 줄이자고 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고 right. 계신 교재 6월호 우리 50쪽 보시면요. 오늘 mm-hmm. 9일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Mm-hmm.
0: 네. 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볼까요?
1: "저기 실례합니다. 이 바지 좀 줄여야 하는데요. 허리 둘레가 너무 헐렁해서요."
0: 아, 그러시죠. 얼마나 줄여드릴까요?
1: 양쪽에서 한 1인치 정도요. 이 단을 줄여주실 수도 있을까요?
0: 그럼요. 목요일까지 다 될 거예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자 지금 재단사가 나오고 있는데 재단사와의 대화였습니다. 재단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Tailor, right?
0: Tailor.
1: Tailor.
0: 네.
1: So it's T-A-I-L-O-R.
0: 네.
1: 근데 유명한 가수 이름은 T-A-Y고요.
0: 아, 그렇군요.
1: 발음은 똑같아요.
0: 네.
1: So somebody who tailors your clothes is they make your clothes fit you perfectly.
0: 그렇죠. 맞게끔
1: 맞춤형으로
0: 맞춤형으로 해줄
1: 네.
0: 때 자, 그래서 양복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분들 할 적에 이제 tailor라고 할 수가
1: right.
0: 있겠고
1: they,
0: 여기서도 네.
1: they tailor your suit
0: 그렇습니다
1: especially
0: 그렇죠
1: yeah.
0: 그러니까 양복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 몸 그러니까 몸에 맞게끔 옷의
1: right.
0: 여기저기를 약간씩 수선해 주는 분들도 tailor라고 말씀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르게 되더라고요
1: right.
0: 네 근데 이 tailor는 또 it's tailored to your 뭐 needs 이렇게 말하게 되면
1: right.
0: 그것이 상대방의

0: 어떤 그 필요성에 맞게끔 right. 맞춤 제작됐다라는 right. 뜻이 되겠습니다.
1: Tailored to your needs, tailored to your liking.
0: Liking, 그렇죠.
1: Liking is another way.
0: 네, 맞습니다.
1: So any way you want, 어. we will make it exactly the way you want. 어. Tailored to your liking.
0: 아주 아주 오래전에 한 이제 M 본부에서
1: okay.
0: 그 라디오에서 이제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okay. 교재가 Tailored English였어요.
1: Wonderful.
0: 네, 맞춤형 English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1: 네. 네. Tailored English.
0: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 Another way to say it is customized English.
0: 네, 그렇죠. Yeah. 어떻게 커스마이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근데 right. 제목은 정말 좋았던 느낌이 듭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그 옷을 바지를 수선을 맡기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고
1: right.
0: 허리 둘레를 줄이는 것과 바지 단을 줄이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되겠어요.
1: Right.
0: 먼저 실례합니다. 이 바지 좀 줄여야 하거든요.까지 보겠습니다.
1: Excuse me.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0: 네. 자, 줄인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줄인다. 자, 어떤 단어가 가능할지. 자, 여기에서는 먼저 I need to 제가 해야 되거든요.
1: Right.
0: 이걸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right. in 이라고 했어요.
1: Right. When you take something in, that means you're kind of adjusting, usually making it a little bit tighter,
0: oh.
1: a little smaller to make you fit properly.
0: Ah, to make it yeah. fit you properly.
1: Yes.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밖에 나와 있는 걸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든다.
1: Yeah.
0: 즉 크기를 줄인다는 의미가
1: right.
0: get 뭐뭐뭐 taken in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네.
1: 여기서 tailor이라는 단어 말고 alter이라는 단어 있거든요.
0: 맞아요. Alter.
1: Get your clothes altered, pants altered,
0: 네.
1: shirts altered.
0: Altered.
1: Yeah.
0: A-L-T-E-R.
1: That's 그래서 right.
0: 되면 사실 이 말은 바꾼다, 변화시킨다라는
1: right.
0: 뜻이 되죠. 그래서 yeah. 보통 저희 옷 수선합니다. 라고 그 세탁소나 혹은 옷가게에서 yeah. 적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는데
1: right, right.
0: We do alterations 라고 써 있더라고요.
1: That's perfectly right.
0: 네.
1: We do alterations.
0: 네, 그렇습니다. Yeah. 우리가 수선을 합니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alter라는 뜻을 쓸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안으로 뭐 솔기를 더 접는다든지 뭐 단을 들인다든지 라고 해서 어떤 들인다라는
1: right.
0: 말이 get 뭐뭐뭐 taken in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은 결혼식 전에 그 드레스를 이제 피팅을 하면서 좀 줄였어요. 라고 한다면
1: right.
0: She got her dress taken in before
1: That's
0: the wedding.
1: Right.
0: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So imagine the word take in. Make something go inside.
0: 어.
1: You're altering it to make it fit your body.
0: 어.
1: 약간 줄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약간 줄이는 거.
1: 예.
0: 근데 그걸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부탁을 해서 즉 전문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맡긴다고 하는 거니까
1: right.
0: get 뭐뭐 taken in. 이 get이 들어간 right. 이유가 그렇습니다.
1: Get 자, it tapered in, get
0: 맞습니다.
1: it taken in.
0: 아, sure. get it tapered in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 맞아요. Tapered라는 표현이 make it narrower to fit your body.
0: 어.
1: Taper.
0: Taper.
1: 네.
0: T-A-P-E-R.
1: 무의식적으로 나왔네. 네. Taper.
0: 좋아요, 선생님. 살아있는.
1: 살아.
0: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이 taper.
1: Tapering
0: off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열기가 식어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걸 말하잖아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이렇게 몸에 맞게 줄인다라는 것도 taper.
1: 머리도 자를 때
0: 네.
1: the back of your head usually gets shorter and shorter in the bottom.
0: Uh-huh.
1: You taper your hair.
0: 아,
1: from in the backside.
0: 아, 그러면 yeah. 뒤통수 쪽에서
1: yeah.
0: 머리카락 길이를 점점 더 이렇게 내려올수록
1: yeah.
0: 머리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1: That's
0: 말합시다.
1: Right. That's
0: 머리에
1: right.
0: 가깝게 짧게 자른다라고 할 때 길이가
1: right.
0: 짧아지는 거죠. Tapered.
1: Tapered.
0: 아, 좋은 말이네요.
1: That's right.
0: 네, 그냥 get 뭐뭐 taken in만 하기에도 좀 벅차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합니다.
1: Mm-hmm.
0: I need to get these pants. 바지는 항상 복수형으로 these pants.
1: 맞아요.
0: 바지통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 pants.
0: pants라고 하게 되죠.
1: Mm-hmm.
0: These pants. 다 복수형으로 맞춰서 말하게 됩니다.
1: Mm-hmm.
0: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자, 그 이유는 이게 허리 둘레가 너무 헐렁해요.
1: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0: 네, 바지 한 벌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계속 these pants라고 하질 않나, they are라고 하질 않나 복수형
1: right.
0: 취급을 하죠.
1: Right.
0: 이게 바지라서 그렇습니다. So they are too loose. 우리 했던 거 지나치게 헐거워요. 어디가 특히 around the waist, 허리 둘레가.
1: 네, 그 조심해야 될 단어가 loose인데요.
0: 네.
1: 가끔 loose하고 lose, 잃어버리다 헷갈릴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loose, 헐렁헐렁한 거는 O가 두 개 있고
0: 네.
1: S 발음.

0: I mean, 쓰바르메요. Loose. Loose. Your shirt is loose. Your pants are loose. 잃어버리다는 lose.
1: Lose.
0: 쓰바르메죠.
1: Don't lose it. 그러면 그거 잃어버리지 마. 이런 말이 되는 거고.
0: Don't lose your keys.
1: Right. I need to lose a few pounds. 그러면
0: I need to lose 10 kilos.
1: 네, 그렇죠. 꼭 10 kilos. 한 1, 2kg 해도 될 걸.
0: 아, okay.
1: 꼭 예문 들으려고 그러면 10 kilos.
0: 그래야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1: 아, 그런가요?
0: 루즈한 다음에.
1: 아, 맞다. 네. 자, 그렇게 뭐뭐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으로 또 lose, 스펠링도 다른 단어가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그랬더니 아유, 네, 물론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sure가 된다며요.
0: Sure, of course.
1: 네, 자, 얼마나 줄여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0: How much do you want me to take in?
1: 네, 아까하고 똑같이 take in을 쓰는 건데요. 이번에는 누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right. take in 한 거라서 자 right. 얼마나 많이 how much do you want me to 제가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Do you want me to 무엇을 take in 안으로 들이는 것을
0: right.
1: so how much do you want me to take in 이거든요.
0: How much do you want me to alter these
1: 네,
0: pants?
1: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Right. 근데 alter는 느리는 것도 되고 줄이는 것도 다 되는 거잖아요.
0: 이거는 줄이는 거니까.
1: 이거는 줄이는 거죠.
0: Taken.
1: Taken.
0: That's
1: 그렇습니다.
0: Right.
1: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3: Sure. How much do you want me to take in?
1: How much do you want me to take in? 얼만큼이나 제가 안으로 들여드릴까요? How much do you want me to take in? 네. 자, 그랬더니 아, 양쪽에서 한 1인치 정도만요 라고 합니다.
0: Maybe about an inch on each side.
1: 네, 보통은 되게 이제 입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yeah. 많은데
0: sure.
1: 그렇지 않고 대충 눈대중으로라도 1인치 정도라는 말은 이렇게 말로 대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0: 뭐 어느 정도 1인치 정도 2인치 네. 정도를 maybe about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1: 그렇죠.
0: Around that much.
1: 네.
0: Maybe about.
1: Maybe about. 어쩌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maybe about.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표현처럼 같이 두 단어가 붙어 다니겠군요.
0: Right. That's right.
1: Maybe about. Maybe about. 그 다음에 an inch 하면은 1인치를 말하는데 yeah. 이게 양쪽에서 각각 1인치니까 다 합하면 2인치를 줄이는 거예요. 꽤
0: right.
1: 많이 줄이는데.
0: Yeah, so 네. basically 2 inches,
1: 네.
0: well, 1 inch on one side,
1: right.
0: 1 inch on the other side.
1: Right. Yeah. 네. So, maybe about an inch on each side. 그러니까 양쪽에 각각이란 말을 on each sid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0: Yes. 네. An inch on each side.
1: An inch on each side. Inch라고 할 때 인치, 그러니까 1인치, 2인치, 그 inch, inch라고만 하는군요.
0: 짧게.
1: 네.
0: An inch.
1: An inch.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여기 왔는데 단을 좀 줄여주실 수도 있나요?
0: Can you shorten the hem to?
1: Can you shorten the hem to? 라고 하는데 자, 이 hem이라는 것이 단을 뜻하는 것이겠죠.
0: That's right.
1: Shorten 하면 짧게 만든다는 뜻이겠고요.
0: That's right.
1: 네, Can you shorten the hem to?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shorten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short 하고 꿀꺽 삼키는 것 같은 발음으로 많이 발음합니다.
0: Shorten.
1: Shorten.
0: Shorten.
1: Shorten.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can you shorten the hem too?
0: Right.
1: 하면은 그 단을 좀 안쪽으로 이렇게 줄여주실 수 있습니까? 바지나 yeah. 치마에.
0: The bottom part, the end part of
1: 네.
0: the pants, we call them hem.
1: Hem.
0: H-E-M.
1: 네. 네 hem in 이렇게도 말하지 않나요?
0: To hem in, kind of fold it in.
1: 그렇죠.
0: Right.
1: 단을 한 단 안으로 들여서 줄인다는 뜻도 되고 hem out 하면은 한 단을 밖으로 낸다는 뜻도
0: That's
1: 되기도
0: right.
1: 하고요.
0: That's right.
1: 네. 여기서는 hem이란 것 자체를 단 이란 뜻의 명사로만 써서 shorten the hem 해서 바짓단을 줄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0: Shorten the hem.
1: Shorten the hem. 자, right. 들어보시죠.
2: Maybe about an inch on each side. Can you shorten the hem too?
1: Can you shorten the hem too? 자, 그랬더니 아유, 물론이죠.
0: No problem.
1: No problem.
0: Of course.
1: 네, of course. 그러면서 목요일까지는 늦어도 다 될 겁니다라는 말을요.
0: They'll be ready by Thursday.
1: They'll be ready by Thursday. 자, 목요일까지라고 할 때 until Thursday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0: 네. By Thursday.
1: 네. 늦어도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no later than Thursday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요일을 넘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금요일 뭐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뜻으로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이라

0: 라고 할 땐 by를 씁니다. By.
1: 그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No later than Thursday.
0: No later than Thursday.
1: So it could be earlier. But the latest is Thursday.
0: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the latest will be Thursday. 그때는 목요일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1: 그래서 일반적으로 by Thursday 하면 아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끝날 거구나. They'll be ready by Thursday.
0: They'll be ready by Thursday. Right. 그러니까 they'll be ready to get picked up 이 말이 되겠군요.
1: Right.
0: 가져가시게끔 준비가 되는 날짜가 아무리 늦어도 목요일까지이다. That's 그때까지는 right. 다 된다. They'll be ready by Thursday. 그랬더니 목요일이면 저도 좋습니다.
1: Oh, that works.
0: 네, that works.
1: That works.
0: 네, 이때 thank you, good, great 다 좋은데 right. that works 라고 하는군요.
1: 이것도 정말 살아있는 표현이에요. 네. Oh, that works. 좋다는 뜻이잖아요.
0: 네, 네.
1: 좋습니다. That's great.
0: 네.
1: That works.
0: That works. 그렇죠. That works. 그것은 뭐 제대로 적용됩니다. 혹은 작동합니다라는 뜻으로 that works. Right. 그 말은 나한테도 목요일이면 뭐 금요일 날 입을 일이 있는데 잘 됐다라고 yeah. 생각한다든지 나에게도 그 정도면 좋다. Yeah. That works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1: Thursday is good for me.
0: 네.
1: That
0: 그렇죠.
1: works for me.
0: Thursday is good for me. That works for me.
1: Yes.
0: 네, that works. 간단하게 두 단어로 했습니다.
1: 이 표현은 꼭 써먹으세요.
0: 네.
1: 좋아요. 그때 괜찮아요. That works.
0: That works.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이제 만날 날짜를 정할 때 How about yeah. next Thursday at 5 o'clock?
1: 그러면은, that works.
0: That works. 아, 그렇게 말하면 되네.
1: 그렇죠. I agree. That is good for me. That works.
0: 아.
1: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0: 네, 그러면 돼요. 라는 뜻으로.
1: 좋습니다.
0: 네, 자 들어볼게요.
2: No problem. They'll be ready by Thursday.
3: That works.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3: Excuse me,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2: Sure. How much do you want me to take in?
3: Maybe about an inch on each side. Can you shorten the hem too?
2: No problem. They'll be ready by Thursday.
3: That work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할 동안 이 표현들을 입에 착 붙여보도록 해볼까요?
1: Let's go!
0: 실례합니다. 이 바지 좀 줄여야 되는데요.
2: Excuse me,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1: Excuse me,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0: 그 허리 둘레가 너무 헐렁해서요.
2: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1: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0: 아, 그러시죠. 뭐 얼만큼 줄여드릴까요?
2: Sure. How much do you want me to take in?
1: Sure. How much do you want me to take in?
0: 뭐 양쪽에서 한 1인치 정도씩이면 되지 않을까요?
2: Maybe about an inch on each side.
1: Maybe about an inch on each side.
0: 아, 그리고 단을 좀 줄여주실 수도 있나요?
2: Can you shorten the hem too?
1: Can you shorten the hem too?
0: 그럼요. No problem.
1: No problem.
0: 목요일까지 다 될 겁니다.
2: They'll be ready by Thursday.
1: They'll be ready by Thursday.
0: 그러면 좋죠. That works.
1: That works.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reat job.
0: 네, 따로 찾아보셔도 금방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수선안에 관련된 표현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1: right.
0: 53쪽 보시면은요. 거기 조금 보충 내용이 나와 있는데 sure. 그 take in 하면 안으로 옷감을 더 들여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인다. 그러니까 take in이 되거든요.
1: Right.
0: 네, 이 take in이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make narrower 더 좁게 만들어 주세요.
1: Right. 네. Well, make the hem narrower, make the thigh narrower.
0: Thigh, 그렇죠. 뭐
1: make the waist
0: 좀.
1: narrower.
0: 그렇습니다. Sure. Make smaller, 더 작게 줄여주세요. 이렇게도 말을 바꿔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1: That's right.
0: 그럼 그 밖에 take in 하면 줄인다는 건 알겠는데 느린다는 건 이런 표현이 또 있죠. Let out라는 말이 있습니다.
1: Or loosen.
0: 네,
1: or
0: 네.
1: let out.
0: 아.
1: They both work, yeah.
0: loosen 하면은 오히려 더 헐렁하게 yeah. 만든다.
1: Loosen the waist.
0: Loosen the waist.
1: Make more room because I gained weight.
0: okay. 그러니까 너무 그 타이트 하면은 좀 그러니까.
1: Loosen.
0: 네, loosen the. Can you loosen the waist?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 That's right.
0: 네, 자 let out 하면은 밑단을 이렇게 수선하고 이렇게 이렇게 낸다, 밖으로 낸다.

0: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군요.
1: Perfect.
0: 근데 밑단을 올리다라는 말 하나만 알아볼게요.
1: Okay.
0: Take up 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1: Oh, take up.
0: 네, 그것도 많이 씁니다.
1: Basically, you're lifting it up a little
0: 그렇죠.
1: bit.
0: 그렇죠, 맞아요. Yeah. 그러니까 take up 하면은 당연히 shorten 이란 뜻이 되는 거고 take up the ham이 될 수도 있겠고 그냥 take up 이란 말도 쓸 수가 있다고 하죠.
1: That's right.
0: 모두 알아두시면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Wonderful.
0: 네, 많이 많이 연습하시기 바라고 오디오 어학당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otentially, 뜻은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게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22-year-old man has completed more than 12,400 pull-ups in 24 hours, potentially setting a new Guinness World Record. 여기서 potentially라는 표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discovery could potentially change the industry.
0: 그 발견은 산업을 바꿀 가능성이 잠재돼 있습니다. 뉴스에서 potentially dangerous, potentially effectiv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otentially,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새끼 산토끼가 하품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땐 신기했지만 녀석은 하루 종일 반복해서 하품을 했다. 누워있을 때도 했고 뒷다리로 앉아있을 때도 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선명한 분홍색 혀를 이빨 밖으로 길게 내밀었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지 눈을 감았다. 산토끼들은 좀처럼 긴장을 풀지 않고 눈도 감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이제 나는 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동물처럼 축 늘어져 쉰다는 것을. 클로이 달튼의 책 산토끼 키우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진아, 이경록이 함께한 곡 Ordinary Days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들으시고 김지희님 깜짝 놀라셨네요. 지금 북카페 시작하기 직전에 하품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첫 멘트가 산토끼가 하품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깜짝 놀라셨는데요. 아, 할 일은 있는데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마음, 제 마음 다 어떤 마음인지 알죠. 아, 마치 지희님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문장 카펫을 확 펼친 것처럼 그렇게 산토끼 하품하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바람북스에서 펴낸 클로이 달튼의 책 산토끼 키우기의 문장들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이책 진짜 감동적이고 사랑스러운 그런 산문이더라고요. 어떤 생각했냐면 이책 보고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어떤 무언가와 이제 사랑에도 빠져야 되는데 두렵기도 한 요런 사람들 곁에 있다면 이책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요. 새 일을 도전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육아를, 부모님이 되어서 육아를 시작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뭐,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누군가와 화해를 시도하거나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튼 무언가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려움과 약간 긴장감과, 그러면서도 약간의 설렘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토끼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저자가, 작가가 느끼는 어떤 그 경이로움이 무엇인지 이 책을 들여다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금요일 우리 제철 산문 시간에 다룬 적이 있고요. 이 책에 대한 얘기, 지난 방송들 목록 속에서 이 산토끼 키우기 클로이 달튼 책 다루었던 금요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훅 반해버린 책이었어요. 9749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집 강아지는 떡장에 있던 강아지인데 처음엔 벌벌 떨던 녀석이 지금은 푹 자는 모습이 저를 믿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믿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내 곁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푹 자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얼마나 뿌듯할까. 그리고 이 클로이 달튼이 지금 산토끼를 키우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도 굉장히 많이 달라짐을 느끼거든요. 변화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아마 9749 쓰시는 카페이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이님들, 네, 송태종님, 서창민님 등등, 이용유님 등등 반짝하면서 인사하시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시즈의 마들렌 러브 그리고 호아의 투머러 인 투머로까지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재현님 반짝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북카페에 반짝이라는 간단한 말로 인사 남기실 수도 있고요. 이혜정님 상해 댁 근근하게 잘 지냈어요. 근근하게 지내셨다고요? 도서관 네곳 다섯 곳 돌아다녀도 한글 책이 거의 없어서 속상해요. 그래도 아이와 함께 다녀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하이의 그 한글 책이 이렇게 도서관에 해외에 계시면 좀 그렇죠. 도서관에 한글 책이 많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또 이렇게 한국 안에 도서관에 가면 한국 책이 주였던 그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빨리 이 한글로 된 우리 책들이 좀 많이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이 공간적 제약이 없는 북카페가 있으니까요. 시간적 제약도 비교적 없는 편이죠. 음악은 물론 생방이나 본방이나 이제 재방으로만 들으실 수 있지만 놓친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듣기 통해서 이야기 나눈 내용은 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책 이야기 고프시면 북카페로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손경선님 반짝 어제 오늘 왠지 마음이 허해서 마음 채워줄 친구를 찾다가 아차 북카페 하면서 북카페에 딱 붙어 앉아 있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북카페 오늘 또 화요일은 무리하는 시인들 오는 시간이죠. 많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편한 자리에 앉아주시죠. 최준호님, 잠시 들러서 발자국 찍어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님도 최근에 또 북카페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글 제가 읽었는데요. 보면 너무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잠시 들러서 북카페 발자국 콩 찍고 가는 그 마음 너무 소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카페에서 쉬는 그 맛, 뭔가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는 맛 많이 느끼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타심입니다. 우리 흔히 자연을, 정말 이렇게 냉정하다, 자연도 냉혹하다, 약육강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오해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흔히 자연의 법칙을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라는 매서운 단어들로 설명하곤 합니다. 숲을 떠올려 보아도 마찬가지죠. 한정된 햇빛과 수분을 차지하기 위해 나무들은 쉴 새 없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키가 큰 나무가 잎을 넓게 펼쳐 햇빛을 독차지하면 그 그늘 아래 놓인 작은 나무들은 도태되어 시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섭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태학자들은 숲의 땅속을 깊이 들여다보고는 이 잔혹한 경쟁의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숲의 땅속에는 나무들의 뿌리와 곰팡이류가 얽히고 설

섞여 만든 거대한 통신망, 이른바 균사체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나무들은 이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길을 통해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자원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숲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큰 마더트리, 즉 엄마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햇빛을 받고 가장 깊은 곳에서 풍부한 물을 길어올리는 이 거대한 나무는 자신의 에너지를 결코 혼자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빛을 보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어린 묘목들이나 병이 들어 쇠약해진 이웃나무들에게 자신이 광합성으로 얻은 영양분을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심지어 자신이 수명을 다해 쓰러져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남은 에너지를 곁에 있는 숲의 가족들에게 전부 쏟아부어주고서야 조용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숲이 수백 수천 년 동안 푸르고 거대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개별 나무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약한 자를 기꺼이 품어안는 이 경이롭고 다정한 이타심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숲의 이 조용한 연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으며 각박하게 달려온 우리의 일상이 못내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홀로 완벽하게 살아남는 나무가 없듯 우리 역시 누군가 내어준 다정한 그늘과 따뜻한 양분 덕분에 지금까지 무사히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유독 삶이 팍팍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날이라면 내 발밑에도 누군가와 연결된 따뜻한 뿌리가 뻗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 역시 오늘 하루쯤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의 햇빛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 든든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진원의 나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렇게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이 자연의 섭리 만나봤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인간들도요. 아, 이기적인 게 본성이야.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타심이라는 주제로 나누는 얘기들 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박주영님은 산에 다니다 보면 위드댐이 보여요. 우리 함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다는 거죠. 자연을 이렇게 찬찬히 관찰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뭐 적자생존, 뭐 약육강식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만 보이지만 우리는 더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신 거죠. 이미. 아, 백승주님도 반짝하고 인사 주셨고요. 이렇게 반짝이라고만 찍어주시는 요것도 참 좋은 것 같은 게요. 물론 얘기를 더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상황 여의치 않을 때는 반짝만 찍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다 기록이잖아요.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또다 잊혀지는, 잊히는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날 거기 있었다, 사연이 읽혔다, 반짝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흔적처럼 나 거기 있었다라는 기록 북카페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반짝 찍어주셔도 되고요. 차미선님 반짝. 아, 점심시간에 쉬면서 듣고 있어요. 곧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몰래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머리카락 사이에 이렇게 이어폰 살짝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마 미선님은 이제 사무실 들어가시면 딱 이렇게 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또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이걸로 좋습니다. 김주희님, 너튜브에서 사람이 식물 잎사귀에 손을 닿을락 말락하니까 잎사귀가 손에 닿을 듯말듯 춤을 추듯 움직이길래 어제 햇살 받으며 1월 호수공원 걸으며 벤치에 앉아 꽃창포 잎사귀랑 교감하려 했으나 저는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게 교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 식물이 인간의 손을 타는 거를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도 하니까, 어떤 기록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바라만 봅니다. 뭐, 사진 소리 없이 찍는 거, 소리는 나지만, 찰칵 하면서 사진 찍는 거에서도 스트레스 받진 않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사진으로 담아둡니다. 아, 6387 쓰시는 카페이님. 수국찻집. 제가 얼마 전에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죠? 요거 동화책을 라디오에서 소개해 주셔서 초등학교 1학년 막둥이 아들 학교 가방에 어제 슬쩍 넣어줬어요. 근데 저녁에 책을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슬펐지만 엄마도 읽어봐야 한다며 저에게 읽어주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막둥이 아들이 읽어주는 수국찻집 이야기 어땠을까? 아, 감동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편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며 오늘 저녁에는 장미저택을 같이 읽기를 기대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 수국찻집, 장미저택, 튤립호텔, 그리고 수국찻집이 이제 가장 그 김지한 작가님 최근에 나온 그림책인데 그 뒤에 곧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다음 예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음 예고도 그 식물에 대한 거고요. 그 약국이었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다음 책도 그래서 얼른 기다리는 마음이 됐습니다. 장미 저택은 전못 봤는데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0179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올해부터 유치원 일을 다시 시작하느라 본방은 잘못 듣지만 다시 듣기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우주 최강 셀리야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0179 쓰시는 카페이님 셀리군요. 우주 최강 셀리야 생일 축하해. 아, 6월. 아, 나는 진짜 1년 중에 6월이 가장 이 체감하기로 날씨로 너무 아름다운 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날에 태어났네, 셀리.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생일 축하해. 아, 그리고 서보람님.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조용히 북카페와 함께 있었는데, 방금 숨은 카페인을 만났네요. 진짜요? 어디서?

지금 볼게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선생님과 처음으로 도시락 메이트를. 그러다 카페인인 것도 알게 되고, 오늘 재미난 날이에요 하셨습니다. 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셨는데, 카페인이었던 거예요. 서보람님이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사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보람님과 또그 카페인님, 네, 너무너무 신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카페인 우정도 너무너무 응원드리고요. 이수경님, 저도 반짝입니다. 항상 점심 식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수경님, 반짝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사연들 뒤로 하고, 이제 무리하는 지인들 만나러 가시죠. 딕펑스의 스페셜, 그리고 안녕하신가요의 지금이 우리의 전부 두곡 듣고 갈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제가 계속 이렇게 관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네. 이 로고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은 지점에서 상혁 시인님이 웃으세요.
0: 아,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네.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아, 이걸 무리하시네요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저예요, 제 거예요, 제 향이에요라고 말할 때. 물회로 들리는 거예요. 물회. 물회하시네요. 그래가지고.
1: 물회요? 물회하다? 물회하다?
3: 물회는 뭐야?
0: 물회는 뭡니까 또? 아니 그래서 이 네. 다음 텍스트를 미리 읽느라고 네. 오늘은 그걸 안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물회 예의가 없다라고 들리니까 네. 깜짝 놀라서 아니다 물이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1: 근데 전 또 그게 물회로 들은 이 앞으로 이 로고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제 참 지 않고 어떻게 듣죠? 웃긴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물회.
1: 물회까지 떠올랐어. 자, 아무튼 우리 카페인 하늘곰님이 보내주신 이 북카페 보라 이미지 여름판 두 분이 이렇게 잠자리채로 이제 책을 막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낚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방생하는 느낌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미지를 보시고 두 분 감탄하셨습니다.
0: 네.
1: 네.
0: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이제 거기다 잠자리 정도 저 같으면 그려 넣었을 것 같은데 여름 잠자리 안 어울리죠? 나비? 나비 정도?
1: 나비.
0: 근데 책이 날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 집 컨셉에 딱 맞는다.
1: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 잠자리 채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긴 하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0: 소도 비슷하고
1: 책이 커요 또.
0: 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소연세님은 너무 닮은 것 같다고 좀 놀라셨어요. 네.
2: 뭔가 제 자신이 캐릭터화된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저게 나야 이래야 되는데 네. 어머 정말 나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신기하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0: 지난번에도
2: 백일장 네, 때도.
0: 네 상혁 씨님은 계속 화면이 좀 미화됐다.
1: 네, 아 저는 사실 항상 어디서나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희미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 캐릭터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잡으면 좀 뭔가 옹졸해지고. 그냥 캐릭터를 부여하면 너무 네. 나 같지가 않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저 정도면 네. 저는 좋죠. 미화된 게 낫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렇죠. 미화된 걸 우리 기대하죠. 네. 네. 아무튼 여름 분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은정 님도 북카페에 지금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다라고 사연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네 분이 아니고 두 분이 네 작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중에서 상혁 시인님 올라오신 것부터 네. 볼게요.
1: 한서범 기자죠. 한서범 기자의 독자 되는 법, 한서범 작가의 독자 되는 법에서 요즘 그 텍스트 힙 이런 거 제가 많이 듣고 사실은 저도 여기에 뭔가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글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1: 과시용 독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텍스트 힙이라는 표현이 MZ세대의 독서 풍경을 설명하는 데 동원됐다. 읽는 것은 멋지다는 의미의 텍스트 힙은 멋진 것을 찾아 헤매는 MZ세대의 관심이 심지어 책 읽기에까지 도달했다는 일종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책 인증 사진을 찍어 북스타그램, 독서그램, 책스타그램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읽은 책을 따라 읽고 출판사 팝업스토어나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책갈피나 북커버 같은 책관련 굿즈도 즐겨 사는 이들의 독서 문화는 이전 세대에게 확실히 낯선 풍경이었다. 하지만 과시용 독서와 텍스트 힙이라는 신조어는 정작 읽기보다는 책을 둘러싼 분위기와 이미지만 소비하리라는 내심의 진단을 늘 동반했다. MZ세대에겐 책 읽기마저도 자신의 개성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 허영, 허세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반짝 유행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제언도 뒤따랐다. 그런데 이후 사람들이 SNS에 과시용 독서하기 좋은 목록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과시용 독서를 둘러싼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상 받은 책, 어려워 보이는 책, 가지고 있으면 똑똑해 보이는 책 등 과시하기 제격인 책을 낸 출판사도 등판해 과시용 책을 한 보따리씩 소개했다. 읽지도 않을 책을 사는 사람은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 됐고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지 않은 채 반납하는 사람은 책 산책시켜주는 사람이 됐다. 다 못 읽으면 어때? 우리는 지금 책으로 즐거운 놀이 중인데? 이런 생각으로 어떤 죄책감에도 시달리지 않는 새로운 독자. 과시용 독서는 읽기라는 책무에 결코 짓눌리지 않는 세대의 새로운 놀이 방식으로 스스로 진화했다.

0: 너드 커넥션의 그림자 놀이 띄워드렸습니다.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한소범 작가의 책 독자 되는 법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얘기예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남편 얘기예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은 과시형 독서자 저희 남편이요. 제가 책을 좋아한다니까 연애할 때 책을 007 가방 속에 넣어 다녔어요. 95년도에요. 결혼 후에 보니 안 읽더라고요. 제 카톡이나 문자도 긴 것은 안 읽어요. 너무 길어서 메시지도 못 읽는. 95년도에 그러셨다면 진짜 텍스트 유행이 있기도 전에 이미 과시형 독자셨던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까지는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아, 문자는 그래도 조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길면 요약해줘 이러기도 하잖아요.
1: 네. 재밌게 말씀하신 거실 텐데도 네.
0: 맞아요. 또 볼까요, 사연들을? 네. 하미경님, 과시형 독자. 네.
2: 과시형 독자. 어머나, 제 10대 후반 얘기 같아요. 파스칼의 팡세를 끼고만 다녔더랬죠.
0: 파스칼의 팡세를 선택하셨군요.
2: 네.
0: 과시할 대상으로. 네, 이주연님은 과시형 목록이라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신나는 놀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또 좋기도 하네요. 과시 없이 놀이할 순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놀이를 하려면 일단은 좀 그러니까 놀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는 게 부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실패해도 되고 뭐큰 어떤 신념 없어도 되고 그런
1: 네,
0: 느낌?
1: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냐면 그 유행했던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에코 있잖아요.
0: 아, 네, 맞아요.
1: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약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기도 하는데 그게 꼭 예전에는 근데 부정적인 느낌으로 웃음이 났다면 지금은 와 정말

0: 하면은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과시형 독서라고만 그냥
1: 네.
0: 그걸 소수의 사람들이 몇건 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것에서 멈췄는데, 이게 과시형 독서하기 좋은 목록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사고 책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니까 지금 출판사들이 등판해서 과시용 독서책 목록을 스스로 발표하고 판매량을 높이고 있잖아요.
1: 근데 궁금해요. 과시용 독서 목록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2: 여기 상 받은 책 어려워
0: 어려워
2: 보이는
0: 보이는
2: 책, 가지고
0: 책.
2: 있으면 똑똑해 보이는 책.
1: 네.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참 기준, 이런 기준으로 과시용 독서
0: 그리고
1: 목록을.
0: 다른 또 페이지를 읽어보면 두꺼운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무조건 두꺼운 벽돌책 이런 걸 이제 한소범 작가도 가지고 다녔대요. 그리고
1: 네.
0: 산 적도 있고. 근데 그걸 실제로 펼쳐보긴 되게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과시원 독서로 제일 좋은 건 두꺼운 철학책이나 역사 철학책 같은 거,
1: 딱각 잡힌 거.
0: 각 잡힌 거
2: 예.
0: 있으면 멋지죠,
2: 그쵸.
0: 하드커버에.
2: 어떤 식으로 멋지냐에 따라서 또 누군가는 또 전혀 말랑말랑한 책을 과시용 책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1: 그렇죠.
2: 예.
1: 아, 재밌습니다. 저이 한수범 작가의 이 독자 되는 법 여기 보면 동방신기 팬픽
0: 맞아요, 맞아요.
1: 얘기
0: 맞아.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던 이 너무나 책 전문가라고 할 법한 이력의 작가인데 그렇게 고백을 해주니까
0: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너무 시원했어요. 팬픽을 어디서 이제 무슨 책 읽으세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 팬픽 이름은 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시용 독서랑 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1: 네.
0: 소현 시인님이 잠깐 말했지만 그 너무 두꺼운 책보다는 약간 적당한 책이 좋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읽을 때 엄청 두꺼운 하드커버를 들고 읽으면 그게 되게 민망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1: 뭐
0: 여기에 또
1: 대백과사전 갖고
0: 그러니까
1: 나온
0: 그러면 안 되죠. 너무
1: 사람처럼?
0: 크고. 근데 정말 좋은 책이 가벼운 에세이나 시집이 그래서 또 많이 좀 많이 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1: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텍스트 힙, 지금 얘기 현상을 지금 이 책이 다루고 있는데, 아까 살짝 언급도 하셨지만, 포엣 코어, 그러니까 시인처럼 입고 다니는 거.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예전에 소현 씨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눈 적도 있잖아요. 방송에서 말고
0: 네.
1: 음악 나가는 사이에. 근데 그것도 참 재미난 현상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룩이라는 게 뭐지? 포엣 코어가 정확히 어떤 것이 시인을 규정하느냐 해서 제가 막 찾아봤잖아요. 거기는 안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뿔테 안경이. 네.
0: 그렇죠. 안경 저도 떠올라요. 책을 많이 읽고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눈부터 나빠지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부정적인 건 빼겠죠. 구부정한 허리,
1: 아, 뭐 그런 거 거기 나오긴
0: 아픈
1: 하는데.
0: 허리 뭐 이런 거 있잖아.
1: 그리고 이게 뭐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듯한 자유로운 뭐가
0: 네,
1: 있어야
0: 그렇죠.
1: 된대요. 너무 각 잡지 않은 소현 시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 동료 시인들이 저보고 포에코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1: 놀렸다고요?
2: 네.
1: 네.
2: 그래서 포에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그 놀림 받았던 순간이 떠오르고
1: 아오.
2: 그리고 저를 자꾸 점검하게 되고
1: 아, 점검.
2: 저가 뿔테 안경을 어느 순간부터 쓴단 말이죠.
1: 네.
2: 너무 영락 없이 저도 약간
1: 거기서 말하는
2: 예.
1: 그런.
2: 그러니까 저도 왜 뿔테 안경을 쓰기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다 저만의 이유가 있어요.
1: 네.
2: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죠.
1: 이게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지성이랄까? 이런 걸좀 추구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0: 네.
1: 약간. 그리고 뭔가 틀에 갇히지 않은 나만의 어떤 다른 시인의 영혼을 장착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유행이라고 하는
0: 네.
1: 거에는 텍스트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저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집을 계속 이제 읽어야 되니까
1: 네.
0: 그걸 사고 나면 바로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미뤄놓긴 하는데 그 너무 길어지면 6개월 후에 읽고 어떤 책은 1년 후에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책을 그냥 쌓아두면은 그 작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한국 시인이면 낭독회를 한다. 그럼 거기를 한번 먼저 찾아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가 샀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1: 그렇죠.
0: 그 낭독회를 듣고 와서 좋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럼 그 책을 얼른 읽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바뀌어도 그게 뭐 아주 그냥 책에 대한 관심,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그 도서관에서 네. 빌려 읽지 않고 그냥 반납하는 거를
2: 책 산책
1: 책 산책 시켜주는 사람이라고

0: 하니까 이말 자체에 너무 멋있는
1: 네.
0: 느낌이 드니까
2: 그렇죠.
0: 이렇게 책을 산책시켜주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1: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책이 거기 책꽂이에만 꽂혀 있는데 아무도 안 빌려가면. 근데
2: 그죠.
1: 제가 빌려서 햇빛도
2: 맞아요.
1: 좀 세게 해주고 바람도 새로운 신선한 공기도 좀 맞게 해주고 이런
2: 그렇죠.
1: 식으로 생각하면 산책하기라는 이 말은 너무나 절묘하고 예쁜 것 같아요.
0: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대여율이 굉장히 낮은 책들은
1: 그러니까.
0: 폐기되기도
1: 네.
0: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
2: 맞아요,
0: 때.
2: 맞아요.
0: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책을 구해주는 느낌도 막 들고.
1: 저는 산책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많이 빌리고 못 읽거든요.
0: 네. 다시 갖다
1: 네.
0: 주고. 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마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리세이의 리더 및 오스서 준비했고요. 우리 입으로 건너가기 전에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웃는 걸까요? 이게 무슨 분위기죠? 했는데, 네, 이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5690 쓰신 카페인님이 잠시 못 들은 사이에 유쾌한 시한 편을 읽어주셨나 봐요. 같이 웃고픈데 꾹 참았다가 밤빵을 들어야겠어요. 뭔가 지금 흐름을 놓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입으로 건너가시면 계속 또 이어집니다. 우리 입으로 함께 건너가시죠.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의 결정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아, 원래 무리하는 시인들인데 오늘은 어쩐지 물회하는 시인. 오늘 한 번만 한정판으로 물회하는 시인으로 지금 가는 느낌도 있고요. 우리 도서관 그 산책자 얘기를 하면서 넘어왔는데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지금 책 산책 시키는 전문가다라고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좀 읽어볼까요?
1: 네. 0688님이 저도 책 산책자입니다. 도서관에서 최대 가능 권수까지 대출해서 이고지고 크크. 집으로 오는 길 물소리 바람도 함께 맞으며 데려오죠.
0: 와, 최대 가능 권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 만약에 최대 가능 권수가 더 이렇게 높아지면 많아지면 그거 다 채우실 수
1: 그러니까요.
0: 있을까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최대 가능 권수.
0: 그렇죠. 하미경님, 특히 관외 대출 책 산책시키기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상호대체 이런 거 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또 볼까요?
2: 네. 이주연님, 책 산책 잘 시켜주는 저 자신 칭찬하게 돼요.
0: 우리 이렇게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보통은 책 빌려갔다가 열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될 때 약간 아유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될 수 있는데 이 한수범 작가님의 책 이후로 이 독자 되는 법 이후로 좀 뿌듯한 이 책 산책을 시키는 사람으로서의 또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1263 쓰시는 카페인님, 책 산책 잘 시켜줍니다. 주로 북카페에서 소개된 책들이죠. 늘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어릴 적부터 과시형 독서를 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늘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니셨대요. 오, 어릴 때부터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이제 펼쳐 볼 수 있을 때 언제든 펼쳐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렇겠죠. 근데 예,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했으니까 읽는 일보다 갖고 다니는 게 더 그게 의미 또, 있었다 그런 뜻 아닐까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이게 시집이 갖고 다니기 좋은 게 그냥 한 5분 정도 나도 읽기가 되게 좋거든요.
2: 맞아요.
1: 잠깐
0: 한 편만
1: 필요하게.
0: 한 네, 편씩 네. 이렇게 끊어 읽어도 네네네. 되니까. 그리고 그 각 한 편 한 편을 다른 장소에서 읽는다라는 것도 재밌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2: 네, 제가 이번에 팔레스타인 번역가의 이중생활이라는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북펀대에 참여해서 너무 읽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책이 출간됐고 이걸 읽고 있는데 너무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2: 이 저자가 알라 알카이시라는 가자 출신의 네. 가자에 살고 있는 그런 저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래 본업은 번역가예요. 그러니까 아랍 문학을 영어권으로 소개하는 일을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되게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분이고 네. 근데 이제 전쟁

0: 방통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실상을 기록해 두겠다, 증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조용히 누가 읽을 걸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이제 기록해온 것이 책으로 묶였는데, 후반부에 꽤 많은 분량으로 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어요.
1: 네.
0: 산문이 훨씬 더 이제 사실적이어서 저는 산문보다는 시를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편을 챙겨오게 됐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작품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가자. 언젠가 12월에 알라 알카이시. 가자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시. 한때 조용한 12월 속에 숨쉬던 그 도시는 이제 전쟁의 무게 아래 헐떡이고 있다. 12월이면 도시들은 빛으로 핀다. 금빛을 두르고 흰색으로 장식된 채 묵은 한 해를 가슴에서 털어버리고 희망을, 꿈들을, 휴식을 걸쳐 입는다. 하지만 가자의 겨울은 한때 그 모든 것보다 더 엄숙한 고요를 불러오곤 했다. 바다에 실려온 도시, 잔잔하고 밝았다. 밤 아래 소리 없는 노래처럼. 그 숨결은 소금, 목소리는 낮았다. 부드러운 바람 속에 흐르는 속삭임. 폭풍도 성내지 않았고 천둥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안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어부들은 바다에 달띠 다른 은빛 그물과 함께 아침을 맞고 냈고 아이들은 떨리는 물줄기처럼 모래 위에 스쳐가는 꿈들을 그렸다. 하지만 쉿, 파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배들은 너무 약해진 그물을 싣고 돌아온다. 물거품 위로 실려오는 자장가도 없고 바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었다. 이제 침묵은 울부짖는 사이렌과 함께 찾아오고 희망에는 다 해진 베일이 드리워져 있다. 도시는 불타고 하늘은 붉어지며 죽은 이들 모두의 이름을 헤아린다. 더는 조용하지도 더는 밝지도 않은 그 도시는 경로한다. 밤의 수의를 입은 채 품고 있던 고요는 찢겨 나갔고 그 심장의 메아리들이 대신 들어섰다. 그리고 세상이 사랑의 노래와 축하의 잔들로 한 해를 밝힐 때 가자는 남아있다. 잿빛 옷을 입은 유령처럼 시간이 멈춰서서 어디로도 흘러가지 않는 그곳에.

0: يا عن شجر نرتدي وعن جرس الليل عن قمر فوق أكواخنا نشتهي وعن طيش غزلاننا سندافع عن طير فخارنا سندافع وعن ريشنا في جناح الأغاني الأخيرة عما قليل تقيمون عالمكم فوق عالمنا من مقابرنا تفتحون الطريق إلى القمر الاصطناعي هذا زمان الصناعات هذا زمان المعاد من قطعة الفحم تبزغ شمبانيا الأنبياء هنالك موتى ومستوطنات وموتى وبلدوزرات وموتى ومستشفيات وموتى وشاشات رادار ترصد موتى يعيشون بعد الممات وموتى يربون وحش الحضارات موتى وموتى يموتون كي يحملوا الأرض فوق الرفات إلى أين يا سيد البيض تأخذ شعبي وشعبك
1: 글 항아리에서 펴낸 알라 알카이시의 책, 팔레스타인 번역가의 이중생활에 담긴 시, 가자, 언젠가 12월에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르 트리오 주브란의 얼터너티브 사일런스 듣고 왔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출신 세 형제가 결성한 그룹의 곡인데요. 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억압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위를 상징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침묵을 대체하고 존재와 저항을 드러내자라는 의미를 담은 곡 이어서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네, 아, 이 순식간에 정말 우리가 가끔은 잊기도 하는 그러나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그 비극 속으로 이렇게 옮겨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도 제 기능을 하는 도시였던 시절이 네. 이제 한참 동안 묘사가 되잖아요. 뭐 그런 모습의 가자를 사람들이 다 잊고 있을 때 이렇게 또 열심히 적어서 이것마저도 같이 증언하고 있는 이 시인의 네. 모습이 조금 저는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이 SNS 시대에서, 그러니까 어느, 저랑 살이 닿지 않은 어떤 일에서 일어나는 불행을
1: 네.
2: 외면한다는 게, 그러니까 외면해서 내가 좀 더 안락을 지킨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져 버렸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상황 속에서 기왕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잘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알라 알카이 씨의 이제 이 작업이 저는 꼭 내가 나야말로 과시용 독서가 되든 어쨌든
1: 네.
2: 펀딩에 참여를 해서 꼭 사고 싶은 책이었고 그리고 책이 오면은 꼭 이거 이 책만큼은 꼭 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주에 열심히 읽었어요. 아 근데 읽는 동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1: 괴로웠어요.
2: 네, 그래서 사실 한 편 가지고 오는 것도 뭔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 살기 힘든데 가자 이야기를 또 환기시키나 내 목소리로 그런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이 시를 발견하자 네. 갖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 지금 들으시면서 이주연님 얼마 전 힌드의 목소리를 봤는데
2: 네.
1: 모두가 즐거울 성탄지음의 잿빛으로 남아있는 가자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힌드가 좋아했던 가자 바다가 어서 다시 빛나기를요 라고 하셨습니다.
2: 네, 저도 얼마 전에 힌드의 목소리를 봤어요.
1: 네,
2: 아, 이 영화도 좀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렇게 또 이어서 같이 책도 보시고 이 네. 영화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23 쓰시는 카페인님도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독자를 가자로 데려가 놓아주질 않네요. 세상 어딘가의 처참함 속을 조용히 지켜보는 시인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라앉은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뉴스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라앉은 눈까지 들여다보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이렇게 한편의 글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3: 네, 가자지구는 진짜 좀 예전

0: 때부터 항상 뉴스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곳이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제가 예전에 하던 SNS를 닫게 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어요. 2023년에 닫았는데 그때
1: 네.
0: 가자지구에 대한 되게 폭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많이 그때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을 애도한다라고 말하고 오전에 그걸 올리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녁 때쯤에 뭔가 오늘 뭘 맛있게 먹었어 이걸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나중에 타임라인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애도를 한지몇 시간, 2023년 오전에 애도를 하고 그 같은 날 저녁에 이걸 너무 맛있다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올리는
1: 네.
0: 이 행위가 과연 맞나? SNS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트위터였던 그 X로 넘어갈 때
1: 네.
0: 그때 그걸 지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곳이에요, 항상. 내가 지금 뭔가 편하게 살고 있고 내가 여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할 때마다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네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빠져 있고 행복해 좋아만 할수 없는 그런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1: 그쵸.
0: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그런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라는 곳 자체가 저에게는.
1: 맞아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조각조각 분리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지금 이 읽어주신 시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원래 그 가자의 옛 모습을 이 여기 나열된 문장들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그려보게 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져서
0: 그렇죠.
1: 그게 더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것
2: 그렇죠.
1: 같아요.
2: 예, 그리고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을 다그 가자에서 지금 어떤 공포에 떨고 지금 살아남아 계신 피해자들이
1: 네.
2: 기억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1: 그쵸.
2: 그럴수록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러면서 저는 알라 알카이시가 기록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이걸 좀더 헤아리게 됐어요.
1: 네.
2: 그러니까 정말 기록하고 싶은 것은 고발하는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이 다 기록에 해당된다면
1: 그렇죠.
2: 아름다웠던 가사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걸꼭 기록하고 싶어 했구나. 이 번역가의 번역하는 마음은 이런
1: 네.
2: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아름답게 전달됐어요.
1: 특히 맨 마지막 연에 나오는 그 모두가 사랑의 노래와 축하의 잔들로 하늘을 밝힐 때 가자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이거는 진짜 너무
2: 그쵸.
1: 쿵하게 만들잖아요.
2: 예.
1: 유령처럼
2: 맞아요.
1: 그곳에 있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 시간에도 거기에 있다. 근데 또 잿빛 옷을 입은 유령처럼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자지구의 실상을 알리는 데는 산문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소현시님 말씀한 것처럼, 요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의 참상도 있지만, 과거의 아름다움도 같이 기억할 때,
1: 그렇죠.
0: 분명히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과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회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때를 그리워할 때고요.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오히려 시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네. 그래서 골라오신 소현시님의 마음도 너무나 이렇게 손에 잡힐 것처럼 섬세하게 전달이 돼서 더 뭉클하게 들었습니다. 아, 야드우드의 곡 듣고 가시죠. 골든 브라운 띄워드릴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강상원 시인의 시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이 강상원 시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원지 왔니라는 우리가 시집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근래 문장엽진의 신작 시를 발표해서 이게 재밌는 내용이어서 그냥 듣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재밌고
0: 톤을 맞추는 거예요.
1: 톤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0: 네, 낭독 듣고 가시죠.

친구 강상헌. 친구에게 전화해 네가 잘못한 게 있다고 말했다. 그 전에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이게 잘못이 맞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다시 친구에게 전화해 네가 잘못한 게 있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 미안하다.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들어줘서 고맙다. 그때 생각이 난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전화를 피했다.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그가 전화를 피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다. 턱없이 부족한 주말이 갔다. 사소한 문제들. 우리들 죽음에 비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저 이번 주에도 함께 죽음을 비껴갔구나. 그러나 다음 주에도 그것은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친구에게 전화해, 다음 주말에도 친구에게 전화해, 그 다음 주말, 그 다음 주말에도. 죽었으면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고.

0: 장세사님이 노래 좋네라고 하시는데요. 김창완 밴드의 세븐티 듣고 왔습니다. 문장웹진 2026년 6월호에 실린 강상헌 시인의 시 친구 만나봤고요. 우리 이 시랑 너무 잘 붙는다 노래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네.
0: 예,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었는데요. 아, 7179 쓰시는 카페이님, 왠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시네요라고

0: 네. 아, 그 처음에 읽을 때이시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 좀 집중해서 읽으면 재밌고 약간 가볍게 읽어도 되는 시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시인이 아,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약간 우울한 정서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처음에 재밌고 좀 적절한 톤으로 읽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Oh. 네.
0: BG가 띵띵띵 기타가 깔리는 거예요. 조용한,
1: 아.
0: 아, 이 분위기다라고 해서 그 배경 음악에 맞춰서 읽었는데, 그렇게
1: 네.
0: 읽고 나니까 저도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 아, 어떤 톤으로 읽느냐에 따라.
0: 네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읽을 때 보니까 후반부, 그러니까 즉 조금 비극적인 것을 오히려 비켜가기 위해 사소한 이야기를 그냥 나누어 버리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서 더
1: 네.
0: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읽혔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좀 오래 전, 한 예전에 한 열, 꽤한달 전에 이제 6월 1일 딱 되고 나서 그때 바로 읽었던 시거든요.
1: 네.
0: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읽고 나서 느꼈던 그 감정은 사실 요즘 근래 어떤 좀 비극적인 사건,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는 지인이 뭐 세상을 떠났다거나 이런 일을 들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은 아, 꼭 그렇잖아요.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 걸.
1: 그쵸.
0: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걸 보면서 또 그때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대입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전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읽을까 고민하다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이런 아픈 말도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야, 내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이런
1: 네.
0: 식으로 또 약간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서리법처럼.
1: 그쵸.
0: 이런 식의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잘못한 거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아, 말해줘서 고맙다. 너도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친구끼린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1: 진짜 저는 이시 따라 읽으면서 그런 풍경도 떠올랐어요. 우리 몇번 얘기했었지만 그 모자무사의 그 사람들의 관계 보면 굉장히 막 말들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0: 네.
1: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막 얘기를
0: 안
1: 말로
0: 하죠.
1: 이렇게 하지도 않는
0: 네.
1: 교우 관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0: 그쵸.
1: 그걸 보면서 옛 추억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에서도 그래도 그 정서를 담고 있는 느낌이라서
0: 네.
1: 전화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느라 주말이 다 갔대잖아요.
2: 그래서 저는 갑자기 강상헌 시인이나 젊은 시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 잠깐 해서 확인도 해봤고요.
1: 맞아요. 그래서 강상헌 시인의 나이까지 찾아봤죠. 네.
0: 네. 너무 재밌어요. 그
1: 네.
0: 아니 그 모자무사에도 나오지만 그 뭔가 서로 친구들이 같이 있다는 것, 특히 전화로도 할수 있지만 만나서 서로 어쨌든 감정이 계속 부딪치기라도 하는 거,
1: 그렇죠.
0: 그런 게 오히려 살아갈 힘이 되잖아요. 혹은
1: 그죠.
0: 욕을 먹고 나서 그거를 창작 동기 삼아서 밤새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런
1: 네.
0: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하든 어쨌든 행복하게 하든 그런 자극들이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나쁜 생각 같은 것은 좀 덜하게 하는
1: 맞아요.
0: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어쨌든 지금은 많이 목격하기 힘들어지고 저도
1: 그쵸.
2: 경험하기 힘들어진 가면을 전혀 쓰지 않은 이
1: 이렇게
2: 맨살로
1: 얘기를
2: 이
1: 하면서.
2: 친구들과의 이 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지고 볶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1: 네.
2: 이 자체가 되게 큰 그리움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1: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도 죽음을 비껴갔구나.
2: 네.
1: 근데
2: 맞아요.
1: 다음 주에도 그것은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 연이 저 너무 훅 들어왔습니다.
0: 네.
1: 마음에.
0: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구나. 죽음을 비껴가는 힘, 죽음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비극을 비껴가는 힘이 우정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2: 네,
0: 생각을 했고.
2: 그쵸. 그 우정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말도
0: 그러니까요.
2: 오가는 우정인 거예요.
0: 네.
1: 그렇죠. 이걸 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손절문화잖아요. 아니다
0: 그렇죠.
1: 싶으면 뭐 이런 뭐
2: 그쵸.
1: 내가 죽기를 바래
2: 재빠르게.
1: 이런 말 하면 진짜 완전히 손절되는 분위기일
2: 그쵸.
1: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대화는 너무나 촌스럽고 투박한 것일 수도
2: 맞아요,
1: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아, 이렇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구 1번한테 전화해서 네가 잘못한 게 있어 라고 말하고, 그 전에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하고, 또 다른 세 번째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이렇게 전화를 계속 걸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0: 볼 수 있는 이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내가 잘못한 게 그때 맞냐? 아니면 네가 그거 잘못했는데 그걸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이거를 물어볼 다른 친구가 또 있다는 건데 이런 관계 자체가 요즘 흔하지 않거든요.
1: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강상원 시인의 시였습니다. 시는 꽤 젊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2: 그렇죠.
1: 우리는 저기 또 김창완 밴드 세븐틴까지 들었기 때문에 네. 상상한 게 젊으셨어요.
0: 저는 네. 아까 노래 들을 때 김창완 밴드 노래 부를 때 세븐티라고 적힌 걸 세븐틴으로 당연히 알고 근데 세븐티구나. 제가
1: 차이가 큽니다. 네, 우리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보겠습니다. 새소년의 난춘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 골라오신 작품들 열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이 시를 미리 조금 뭔가 안내 코멘트를 하고 읽어드려야 할지 그냥 탁 읽어드리는 게 맞을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0: 반만 해주세요. 그러면. 반만? 네, 살짝만.
1: 예, 시집 제목이 크런치 모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자연 시인의 첫 시집인데 이자연 네. 시인이 실제로 게임 업계 종사자이

0: 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
0: 요게 딱 반.
1: 아, 아. 어,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지 않아요?
2: 조금만 너무 짧은 더, 반인데.
1: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냥?
0: 네, 그리고 시집 제목이 크런치 모드고, 이 크런치 모드라는 말 자체가 그쪽의 용어라면서요. IT 업계 사람들의
1: 아, 네.
0: 그 너무 과로하고 혹사하면서 불태우는 야근 시스템, 그 불태우는 모드 자체를 크런치 모드라고 한대요.
1: 네.
0: 그게 뭐 꼭 부정적인 뜻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약간 불나방스러운 그런 뜻인 걸로 저는 느껴졌는데
1: 네.
0: 아무튼 그 태도 자체를 시에 녹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오.
0: 아무튼 거기에 게임의 어떤 상황이 조금 등장하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떤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하는 부분들을 소화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습니다.
1: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0: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버리고 온 것들. 이자연. 물에 빠져 수영장에 타일을 샜다. 물속에서 녹지 않는 생각을 했다. 수영장 샤워실에서 귀신을 처음 알았다. 나 마음조차 흠뻑 젖었어. 귀신의 떨리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귀신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분명히 느껴졌다. 너무 싫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이다. 귀신을 보고 싶었다. 귀신은 내 손을 쥐고 수채화를 그렸다. 이게 나야. 영원히 그리고 싶은 수채화여서 영원히 완성을 시킬 수 없었다. 귀신은 나에게 집으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자꾸 시간이 멈춰서 막차가 오지 않는 걸.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한심한 세제로 화장실을 닦았다. 어느 날은 셔틀버스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깨고 보니 버스 차고지였고 사람이 없었다. 창밖의 귀신에게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보기 싫은 얼굴만이 창에 비쳤다. 성불하지 못한 것, 우리 되어버려라. 어느 날 귀신의 소식을 들었다. 물속에서 부서지고는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나 그걸 조금 마신 것 같은데. 햇살 아래 우산을 쥐며 걸었다. 백열등이 비추던 복숭아를 깎아 먹었다.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다. 비참한 복숭아는 물이 많다.

0: 아내 브룬의 All My Tears 듣고 왔습니다. 아침달에서 펴낸 이자연 시인의 시집 크런치 모드에 담긴 시,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버리고 온 것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기도
1: 네.
0: 했고요. 근데 또그 정보 없이 이시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시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1: 네. 어쩐지 만나는 귀신이 좀 범상치는 않다
0: 네.
1: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귀신에 대해서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물에 빠져 수영장에 타이를 샜다부터 이시 뭐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렇죠. 보통 물에 빠져서 누가 그 정신으로 타이를 새겠어요.
0: 그쵸.
1: 그래서 이건 뭔가 다른 거다. 공포가 없이 물에 빠져야 타이의 수를 셀수 있는 건데 뭔가 정황이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 게임 속 세계에서 그냥 이렇게 만난 NPC들이
0: 네.
1: 귀신이려나 생각 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훨씬 쉬웠는데 몇번더 읽어보니까 NPC가 나하고
0: 네.
1: 귀신이 퀘스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 시가 너무
0: 네.
1: 재밌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마치 이 시를 읽는 것 자체도
1: 네.
0: 그냥 시를 읽는 독자일 수도 있지만 뭔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드는 거예요. 한
1: 그쵸.
0: 구절 한
1: 예.
0: 구절 다 이렇게 좀
1: 네.
0: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
2: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귀신이 오히려 나에게 집으로 가지 않, 왜너 집에
1: 그니까요.
2: 안 가? 그러니까
0: 이게 너무
1: 여기서 저도 생각을
0: 저도
1: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아 자꾸 시간이 멈춰서 막차가 안 오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0: 네.
2: 이 부분 너무 재밌었고 눈길이 갔는데 이걸 어떻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막 시간 정말 안 가고 지긋지긋한 그 시기를 지날 때 정말 귀신도 안 무섭거든요. 차라리 귀신이 나타나면 그게
0: 네.
2: 내 이벤트가 될것 같고.
0: 아.
2: 그리고 셔틀버스 안에서 창밖에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0: 네.
1: 그쵸. 네.
2: 근데 이제 내가 만나고 싶은 귀신은 안 나오고 보기 싫은 나 예를
1: 내
2: 들어
1: 얼굴.
2: 얼굴만이 계속 창에 이 비치는 거막
0: 그렇죠.
2: 지치고 막그 생활에 어떻게 찌들어 있는 그내 모습을 보거나 혹은 만약에 내 얼굴과 비춰진 뭐 내가 싫어하는 나를 닮은 어떤 사람의 얼굴도 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0: 네.
2: 그런 게막 섞여서 직장 상사 얼굴이 보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2: 어쨌든 창밖이니까 아마 내 얼굴이 제일 많이 먼저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엄청 힘들구나 혹은 물에 빠져도 그런 게 별로 충격이 되지 않을 만큼 어쩌면 이 사람의 생활이라는 건 정말로
1: 극한.
2: 극한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혹은
0: 네.
2: 지루함 속에 살고 있구나, 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귀신은 뭐 다른 귀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들어봤던 많은 귀신들 중에 너무 능력이 좀 없지 않아요?
2: 그래,
0: 여기 있는
2: 무능해.
0: 귀신 너무
1: 그쵸.
0: 무능해서 그런데 좀 애처롭기도 하고
1: 네.
0: 사실은 말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떨리는 귀신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귀신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표현도 재밌잖아요.
2: 네,
0: 어느
2: 물
0: 날 귀신의
2: 속에서
0: 소식을 들었다.
2: 가라앉았대.
0: 그러니까
2: 그래서 물이 된
0: 부서지고
2: 거지. 물이 된 거죠.
0: 그쵸.
2: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재밌게 표현하는 게 귀신이 물에서 녹아서 부서져 버렸는데 거기서 나 그거 좀 마신 것 같은데 수영하다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네.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이 시를 읽고 얘기하면서 계속 웃게 만드는,
2: 네.
0: 얘기할수록 더 재밌어지는 시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0: 의견들을
1: 예.
0: 교환할수록.
1: 그래서 상혁 시인님이

0: 년에 게임 좀 해보신
1: 어제
0: 캐릭터인 걸로
1: 전문가잖아요.
0: 알고 있어서 상혁 씨님 의견 너무 궁금해가지고 더 약간 짓궂은 마음에 가지고 왔거든요.
2: 저는 오히려 아, 이 게임의 NPC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그렇게
1: 네.
2: 해석하니까 훨씬

0: 사람은 어떻게 될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귀신의 물을 마신 나는
1: 네.
0: 반쯤 귀신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혹은 귀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 처음으로 다시 처음에 그 장면 있잖아요. 물에 빠져 수영장에 타일을 세는 내 모습이
1: 네.
0: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속 연결된다고 하면은
1: 그쵸, 그쵸.
0: 내가 귀신의 물을 마신 다음에는 뭐 물에 빠져 수영장 타일을 셀 수도 있지. 물하고 너무 친숙하기도 하고 난 귀신 같은 존재니까 반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하고 일부러 도입부랑 연결해 놨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 하승성님은 전 물귀신인가 했어요. 이게 물귀신으로 또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셨고요. 최승양님은 게임 속인 것 같아요.
0: 네.
1: 게임 속 이야기인 것 같다.
2: 네. 저도 그렇게
1: 게임
2: 해야
1: 속에
2: 이 시가 더 많이 이해되더라고요.
1: 네. 이민정님은 퇴근 못하고 야근하는 저에게 귀신이 말을 거는 듯한
2: 예, 맞아요,
1: 분위기라고.
2: 맞아요. 예.
1: 와, 진짜 이 사람은 없고, 그쵸? 귀신이 말을 거는 분위기. 9908 쓰시는 카페이님,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에서 소개되는 시들을 묶어서 출판하면 좋겠습니다.
0: 엔솔로지로?
1: 엔솔로지를 무리하는 시인들로?
2: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역금인가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마지막 연도 재밌잖아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 두 연도?
2: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다.
1: 예, 그것도,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다.
2: 예.
1: 왜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지?
0: 비참한
1: 계속.
0: 복숭아는 물이 많다.
2: 그러니까 사실 복숭아가 왜 비참한지랑
1: 네.
2: 왜 우산이 왜 조급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말이 돼요.
1: 이게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우산이 조급하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빨리 펴지는 건가요?
2: 그쵸.
1: 빨리 접히려고 하고?
2: 네.
1: 그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에 한심한 세제도 저는 계속 눈이
2: 맞아요.
0: 갔거든요.
2: 한심한 세제
1: 한심한
2: 저도.
1: 세제.
0: 이 사람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물건 앞에
2: 네, 그러네.
0: 한심하다, 조급하다, 비참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 속성을 붙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세계인 것 같아요.
1: 한심한 세제는 진짜 한심하니까 화장실 닦는 것도 싫을 것 같은데.
0: 전 너무
2: 네.
0: 좀 가여웠어요. 세제가 이렇게 하니까.
1: 그렇죠.
0: 한심한데 화장실까지 닦아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1: 그러니까 지금 일하기
0: 한심하면
1: 싫은 것
0: 보호해줘.
1: 같은데.
0: 약간 그런
1: 그리고
0: 느낌으로.
1: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 햇살 아래 우산도 이제 재밌지만 그 아래 백열등이 비추던 복숭아. 보통 우리 복숭아를 과일 가게에서 사려고 할 때도 수식되는 거 보면 대부분 뭐 햇살 아래 복숭아
2: 그쵸,
1: 이런
2: 그쵸.
1: 식인데
2: 백열등.
1: 백열등이 비추던 복숭아라고 한
2: 네.
1: 것도
0: 그러니까 햇살은 복숭아를 못 비추고 결국 우산이나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위에 또 나타난
2: 그렇죠.
0: 거죠.
2: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복숭아도 털이 보송보송한 그 복숭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픽셀화된 복숭아가 떠오라요.
1: 네, 그쵸.
2: 예.
1: 그걸 깎아 먹고 또 이제 거기서 물이 많네 아니네 막 물복이구나. 비참한 복숭아는 물복이에요, 그러면?
0: 그런
2: 그쵸.
0: 것 같아요. 그래서
2: 네.
0: 비참한
2: 너무
0: 복숭아가
2: 물복이죠.
1: 딱복 물복 논쟁이 이렇게
0: 물복인데 귀신 느낌도 나요. 이 복숭아라는 느낌이 물에 대해서 계속 귀신하고 연관해서
2: 그렇죠.
0: 읽었으니까.
2: 그러네요.
0: 네네. 그래서 비참하다는 게 복숭아의 얘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한심하게 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풀어져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느낌으로 아 그냥 귀신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힘한번못 쓰고 혹은 무능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게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귀신이 좀나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귀신 만나면 현실에서 나좀 꺼내줄 줄 알았는데 이 한심한 놈이 풀어져서 그냥 내 복숭아 거리 이 한입거리만 돼버리는 요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같이 얘기하던 게더 재미난 지금 자 방향숙님은 귀신 술을 세워봐야 할 시라고 하셨고요 신수아님 자신이 물에 빠져 있는 숨막히는 시간을 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도 다 너무 재미나게 느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작품들 다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이 나눈 작품들 책으로 묶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북카페의 그 음악 선곡에 대한 사연들도 지금 다 미처 소개를 못한 채 아래로 갔는데 너무 좋습니다.
0: 저는
1: 좋다는 의견들이 있네요.
0: 북카페 엔솔로지는 딱 듣자마자 걱정부터 되는데 물론 실현되진 않을 테지만 아 그냥 묶는 게 아니라 뭔가 밑에 코멘트 다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1: 그렇죠. 그 여권
0: 일이 많겠다 이런
1: 아,
0: 생각.
1: 네. 우리의 뭐그 언젠가의 버킷리스트를
0: 네.
1: 올려놓고 네.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또 소연 시인님이 오시면서 우리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어떤 아이디어를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끝나고 또 얘기해 볼
0: 네.
1: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0: 다음 주에도 두 분 또 좋은 작품들 가지고 오시길 기다리면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We are the night의 우리들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괴로운 밤.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잊고 싶은 생각을 종이에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 구겨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툭 버리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행동이 내가 잊고 싶은 생각이랑 마음을 분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기보다 한번 밖으로 꺼내서 툭 던져보기.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가벼워지길 바라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6월 9일 오늘의 첫 곡, 혁오의 노래였죠. 러브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경청은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괴롭고 그 생각을 잊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종이에 잊고 싶은 생각을 적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마음에서 그 생각이랑 진짜로 멀어지는 효과가 있대요. 반대로 오래 간직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은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바다님들도 내 마음에서 구겨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잠시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쓰레기통에 탁 던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민예원 바다님이 오늘 머리 스타일과 옷이 너무 완벽하고, 왜 그러세요? 언제나 그랬던 걸 왜 그러세요? 자니님, 생선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리고 치어리딩 센터 됐다고. 와, 100점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센터가 더 좋으세요? 저는 센터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2347. 친정엄마가 갑자기 다치시고 수술하시고 해서 병원에 매일 가느라 경황이 없어서 이제서야 출석합니다. 생선님 그리고 바다님들 정말 건강하셔야 해요. 가족이 아프니까 모든 일이 스톱되고 지치더라고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늘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347님께서 친정어머니 빨리 나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번에 리브 경청 나왔을 때 너무 재밌어서 또 기다렸어요. 플레어 유랑 승재쌤, 이 만남 너무 귀하다. 7343님, 역시 화요일이 되니까 북적이네요. 그쵸? 새로운 우리 그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날이니까. 차차11님은 생선님 오늘 멋진 패션 짱짱, 경청의 뿔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플레어 유와 함께하는 오늘 특별한 날이죠. 눈부심 비주얼을 가진 그룹 플레어 유, 최리브 그리고 강우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플레어 유에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질문들 미리미리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또 여기서 잠깐 공지를 하자면 목요일에 혜정승재 크로스 시간에 저랑 윤혜정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 전화 연결하실 분들, 경청 인별그램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경청 보이는 라디오 켜두었으니까요. 유튜브 그리고 반디 앱으로 들어와서 보이는 라디오 경청 즐겨주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잠깐 얘기하자면 정승재 경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따뜻한 여러분의 사연도 읽고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월별로, 아니다, 요일별로 여러가지 코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끔씩 찾아와 주세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메시지, 무료인 반디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Aéreo.오늘 도착한 재료 AI 시대에 주목받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스토리텔러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꾼이죠. 요즘 글로벌 IT 기업 와 요즘 뭐 주가도 한창 좋고 하는 그 IT 기업들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이 이들 세계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텔러는요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 이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그걸 사람들한테 쉽게 풀어내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을 스토리텔러라고 한대요. 일부 기업에서는 이 스토리텔러 전문가들에게 수억 원대의 연봉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네요. 요즘은 AI가 글도 대신 써주고 광고 문구도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인데 와 오히려 그런 시대일수록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귀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AI가 써놓은 완벽한 글귀보다는 조금은 투박해도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승재의 경청 악뮤의 노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왔습니다. 가우디가우스님이 AI가 어휘력과 문장 실력은 좋지만 단초를 주는 건 사람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않을까요? 이렇게 또 클로버님은 AI가 아무리 가까워진 세상이라도 진심을 전하는 일만큼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토하트님은 AI 시대에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들으러 경청해 왔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AI가 라디오 DJ를 한다 그러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완벽한 진행을 하겠지만 아닌가? 그게 낫나? 모르겠네요.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AI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직업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AI에 정보만 살짝 입력하면 뭐 홍보 자료부터 시작해서 광고, 문구 순식간에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사람 냄새가 그리울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 냄새라는 이야기. 그런 거를 듣고 싶나 봐요. AI가 글을 쓰는 걸 보니까 참 빠릿빠릿하게 기가 막히게 잘 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히 AI보다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러라는 그 직업이 AI 시대에도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4237님은, 생선님, 오늘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애 국어는 100점, 수학은 50점. 50점 받았어요. 비와 비율 50점 받았구나. 비와 비율 되게 중요해요. 생선님 인터넷 강의로 현행 중인데 이 어린이 어쩌죠? 어떡할까요? 진짜 이 어린이 큰일 났네. 50점, 50점. 일단 그 50점 받은 거를 저에게 살짝 그샵 1045로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그 시험지 보내주실 수 있으면 그 사진 보내지거든요. 한번 저 한번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제가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RRK님, 뿔킹이들 보러 왔는데 뿔깅이가 플레어 유 팬들이신가 봐요. 생선님 차분하신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수학을 설명할 때와 바다님들과 함께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볼빨간 사춘기 아시죠? 러브 스토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선물을 받게 될까요? 선물 주는 사람도 모르고 선물을 받는 사람들도 모르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 선물의 주인공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AI 시대가 들어서고 나서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의 제품 그리고 기술에 담긴 이야기를 사람 냄새나게 전하는 사람.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기업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우리 각자도 모두 다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의 주제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한 문장.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험 보기 전에 시험이 끝나면 뭐부터 먹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바다님께 즉석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유튜브 댓글로도 보내주시고요.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죠. 펭수와 타이거 JK와 비지와 비비가 부릅니다. 펭수로 하겠습니다.

0: Queen. Huh. Shout out to Feel Good. Do the good. Chuggy at the Anna. Huh. Do the good. Chuggy at the Anna.
1: 펭수의 모래. 노래 소리를 들으니까 또 갑자기 또 펭수가 보고 싶은 밤입니다. 펭수와 타이거 JK, 비지와 비비가 같이 부른 펭수로 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제가 바다님들한테 장르 불문 생선물 나를 설명하는 한 문장 보내달라 그랬는데 우리 아까 AI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정승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달라고.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숫자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온 사람.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 너무 멋있죠? 와, 역시 AI는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끼끼0102님, 저는 출근하면서 퇴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퇴근해서 맛있는 치킨 드시라고 느낌 팍 오는데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11님, 저는 연기자같이 다양한 가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와우.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제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연기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6012님, 저는 수학이 5등급제 기준으로 3등급이지만 저에게는 스포로 잘하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좋아요. 햄버거 먹고 수학 공부 꾸준히 하면 3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가고요. 더 열심히 하면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김정은님, 저는 전과목 중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 고3인데 수학을 제일 못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위로해 줄 사람이 많지? 큰일 났네. 변세훈님,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경시대회 나가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나유림님은 저는 이 지긋지긋한 기말고사와 과제를 빨리 끝내고 열심히 친구들이랑 놀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라라라333, 저는 핫팩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야구 좋아하는 변세훈님에게 햄버거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 들러서 게시판 확인하시고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노래 듣고 와서 경청 스튜디오를 정말 환하게 빛내줄 꽃미남 그룹 플레어 유와 함께하는 경청 초대석 시작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오신 젠슨 황 아저씨가 엄청 좋아한다는 그 가수의 그 노래 화사가 부릅니다. So cute.

0: 이 팀은요, 비타민 자판기 같은 팀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피곤한 일상에 꼭 필요한 비타민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 자신들의 무대를 보면서 에너지를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오늘 경청 초대석, 앞으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비타민처럼 에너지를 전해줄 아름다운 그룹 플레어 유와 함께합니다. 아니, 제가 저런데 보면 보통 여성 진행자나 아니면 여성 팬분들이 되게 잘생긴 그런 아이돌 보면 보면서 계속 웃잖아요.
1: 네.
0: 나 왜 계속 웃음이 나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정말. 어떡해요. 저런 느낌일까? 지구에만 살다가 화성인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느끼는 느낌? 외계인 보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플레어 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플레어입니다. 와.
0: 야, 얼마 만에 대한민국에 남성 듀오가 나왔습니까?
3: 그니까요.
0: 그쵸. 예전에 도시 아이들이라고 있었어요. 모르시겠지만. 그 이후로 작년에 XY가 나왔고, XY 아세요?
3: 선생님,
0: 맞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XY. 그 다음에 이제 딱, 세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남성 듀오, 플레어 유. 한 분씩 인사를 좀 해주실래요? 한 분씩.
3: 네. 안녕하세요. 플레어 유의 최리부입니다.
0: 와, 리브 씨. 네. 그다음에
2: 안녕하세요. 플레어유의 강우진입니다.
0: 강우진 두 분. 와, 리브 씨는 우리 12월에 만났잖아요.
3: 맞아요.
0: 더 예뻐진 것 같아요.
3: 아, 진짜요?
0: 예.
3: 감사합니다.
0: 얼굴이 더 하얘진 것 같고 피부 관리 좀 받았나 보다.
3: 아, 샵 바꿨나?
0: 지금 바꿨어요. 너무 좋다. 지금 피부도 너무 좋고. 야, 그때 제가 이랬어요. 우리 리브님이 너무 착하고 막 그러니까 주위에서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일러라, 꼭 연락하라 그랬는데 연락 없는 거 보니까 괴롭히는 사람 없었어요?
3: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데려왔습니다.
0: 괴롭혀요? 네. 우진 씨가 괴롭혀요?
3: 네.
0: 동생이잖아요.
2: 억울합니다.
0: 얘기해보세요. 네, 왜요? 어떤 거를 괴롭혀요?
3: 아니, 평소에 막 저를 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0: 뭐라고 놀려요? 우리 리브 놀리면 안 되는데 뭐라고 놀려요? 동생?
2: 잠시만요.
3: 그냥 모든 거 다 놀리더라고요.
0: 모든 거를?
3: 네.
0: 둘이 지금 숙소 생활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놀려요?
3: 약간
0: 진짜?
3: 틈이 있으면.
0: 틈이 있으면 놀려요?
2: 아니,
0: 우진 못 됐네. 못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왜 그랬어요, 우진님?
3: 왜 그랬어요?

0: 저는 억울해요.
1: 뭐라고요? 뭐라고요?
0: 저는 억울해요.
1: 억울해요.
0: 보통 형이 저를 더 많이 놀리는 편이어서 이렇게 뭐 괴롭히는 사람을 데려왔다길래 누굴 데려왔지 싶었는데 저를 지목을 하네요.
1: 그러게. 어떤 점이 마음 아팠어요, 우리 신부님?
2: 아니, 되게 봐.
0: 좋아요. 지금 진대를 한번 해봅시다.
2: 그러니까 키가 이제 크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막 되게 잘 막 저를 막 치고 막 그러더라.
1: 우지님이 언제 키가 컸어요, 우지님은? 지금 키 물어봐도 돼요?
0: 네네네. 예. 아,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좀 많이 컸는데 어릴 때부터 크다는 얘기를 좀 많이 자랐거든요.
1: 네.
0: 아,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주변에 여자 친구들이랑 비슷한 키였다가 중학교 때 엄청 확 컸어요.
1: 중학교 농구 많이 했죠?
0: 아니요.
1: 아, 그거 아닌데?
0: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1: 게임하면 키 크는구나.
0: 네. 제가 부모님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랐는데
1: 정말.
0: 네, 중학교 때 키가 한 10cm 넘게 큰 거 같아요.
1: 확 컸구나. 네. 맞아요. 남자애들 갑자기 커요. 그죠? 네, 네, 네. 그때 커가지고 그 키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금씩 크고 있어요. 어때요?
0: 아, 제가 볼 때 키는 다 큰 거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언제 성장을 멈췄나요?
0: 고등학교 3학년? 작년이거든요. 고3.
1: 작년에 멈췄. 그럼 아직 모른다.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도 키 큰다 이런 얘기 막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
0: 아,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1: 그만 컸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렇구나. 그런데 형을 키 많이 컸다고 형을 이렇게 막 이렇게
0: 그게 아니고 네. 키가 크다고 막 이렇게 엄청 괴롭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제가 평소에 좀 자주 덜렁대는 성격이라
1: 예.
0: 제가 항상 형 껌딱지거든요.
1: 아, 형 되게 좋아하는구나.
0: 네, 형한테 항상 이렇게 있다가
3: 맨날 괴롭힌 거.
1: 아, 그게 괴롭힌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0: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야 하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1: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두 명 이렇게 귀여워 죽겠는데 이 뿔류님들은 보면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GFFF님 제보합니다. 리브가 반대로 우진이 놀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0: 맞습니다.
2: 이건 아마 우진이 방금 정말 보낸 문자일 거예요.
0: 맞는 말씀이십니다.
2: 아, 방금 미리 문자 보내셨어요?
1: 아,
2: GFFF네 기억하겠습니다.
1: 아, 기억할 거예요. 체리브0102님은 아니야, 그러지 마.
0: 경청이.
1: 아니야. 3405님은 아니야, 아니 작년에
0: 왜 아니
1: 왜? 아이고,
0: 경청의 미남의 셋이라고 남겨주셨거든요.
2: 그니까요.
0: 맞습니다.
1: 아, 맞습니다. 날 진짜 이건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아, 정말. 03405님은 아니 작년엔 경청해서 덜덜덜덜 떨던 리브가 옆에 든든한 동생이 생기니까 긴장은 훨씬 덜한다고.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봐야 해요. 뿔류 화이팅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0: 아니,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1: 네.
0: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팀은 아니었지만 되게 친하게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1: 네. 아, 같은 회사에서?
0: 네. 근데 네. 형이 이제 승재쌤?
1: 예. 승재쌤 승재쌤 맞아요. 네, 맞아요.
0: 선생님이 하는 라디오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저한테는 약간 선생님이 아이돌이시거든요.
1: 너 왜 그래? 진짜?
0: 또 저는 고3이었기도
1: 했고 창피하게 왜 그래?
0: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 자기는 수학 못하는데 나가도 되는 건가?
1: 아,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0: 네, 이렇게 걱정을 막 했었어요.
1: 그렇구나. 아니, 나는 되게 궁금한 게 원래 솔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2: 네.
1: 작년 올해 5월이죠? 네, 지금 두 달도 안 됐잖아요. 네. 한 달쯤 지났네. 네. 그러네. 맞습니다. 한 달쯤 지난 거죠?
0: 좀 안 되게.
1: 한 달도 안 됐어요, 네네네. 아직? 와, 그랬구나. 어떻게 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친했었다 그랬잖아요. 언제 처음 만난 건 언제예요?
2: 저희 방송할 때 그때부터는 그
0: 서바이벌 네.
1: 서바이벌이 그게 언제였지?
2: 작년 5월?
1: 한 작년 5월? 그러면 한 1년 정도 된 거구나. 네. 그러다가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두 명을 이렇게 딱 엮어준 거네요. 새롭게 니네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활동해볼래 이런 느낌으로.
2: 어떻게 보면
0: 네, 지저지하여 네.
1: 거기에 사장님이 두 명을 이렇게 묶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왜 니네 둘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2: 어떤
1: 팀이 탄생한 배경이라 그럴까?
0: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뭐 약간 그러니까 저희 둘이 친하니까
1: 친하니까
0: 그런 케미를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0: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1: 어 진짜. 그래서 플레어 유라는 팀명도 같이 둘이 빛나는 거를 하나로 탁 합쳐가지고 쫙 그쵸?
0: 맞습니다.
1: 네. 어 그렇게 엄청나게 빛날 것이다라는 네. 이름으로 플레어 유라 그런다 그랬어요. 네. 아직까지 그러면 팬미팅도 한 번도 안 해봤겠네요.
2: 맞아요.
1: 네.
2: 아직 못했어요.
1: 얼마나 보고 싶을까 우리 팬분들은.
3: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3: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1: 그렇죠.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5일 전에 데뷔 활동을 이제 마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되게 바빴겠다.
0: 네 활동을 하면서는 네.
1: 그렇죠. 몇 곡이 그렇고. 지금 나온 거예요 데뷔 앨범은?
2: 저 6곡이에요.
1: 6곡이나 나세요? 네. 와 그거 준비하는데도 꽤나 오래 걸렸겠어요.
2: 그렇죠. 이제 좀 오래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고 또 네. 준비를 하면서 다른 것도 준비하면서 해가지고.
1: 그랬었구나. 네. 지금 게시판에 엄청 많은 분들이 팬미팅 내놔요. 팬미팅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눈 감았다 뜨면 팬미팅이었으면 좋겠어요. 팬미팅 내놔. 팬미팅 내놔. FNC 회사 이름이구나. 팬미팅 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다른 라디오에서 못 들은 얘기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팬미팅 내일 해달라는 얘기도 해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저희 이름은 URE입니다. 이건 뭐예요? URE가 뭐예요? URE?
0: 유어
1: 이게 유어라고 읽는 거예요?
0: 저희 팬덤명이
1: 팬덤
0: 유어입니다.
1: 이름 유어구나. 네. 유어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당신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YOUR은 이거는 뭐예요? 유어가 무슨 뜻이에요? 두 명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0: 아니요. 저희 네. 유어는요. 예. 네. 플레어 유. 잖아요. 네. 거기 예. 유에서 따온 이름인데
1: 유에서
2: 이거 사실
0: 네. 얘기하세요.
2: 이제 네. 팬분들한테 이제
0: 받았어요.
2: 받았어요.
0: 사전으로 이렇게 네. 응모처럼
1: 응모를 받았구나.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유어다 네. 해가지고 네. 저희 애청자분들도 첫날 이렇게 받았거든요. 우리 애청자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생선이 뛰놀 수 있는 바다가 좋다. 그래서 바다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팬분들이 직접 팬덤명을 지어주셨구나. 유어라는 팬분들 와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진님이 이틀 전에 생일이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오 너무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1: 선물 많이 받았어요?
2: 네 많이 받았어요. 네.
1: 많이 받았구나. 아니 네. 예 우진님은 저 질문
0: 네
1: 이번이 데뷔예요 아니면 예전에 솔로 활동을 했었어요?
0: 저는 예. 개인적으로 팬미팅을 한번 한 거 외에는 다른 큰 활동은 없었어요.
1: 팬미팅을 어떻게 해요? 그게 활동을 안 했는데 팬이 생겨요? 어머 아, 이게... 진짜 새로운 세상이다. 어나더 월드다.
0: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서바이벌이라는 보이스 투 플래닛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1: 방송 통해서 했으니까
0: 거기서 맞네. 좋아해 주신 팬분들이 계셨거든요.
1: 아, 그래서 팬미팅을 딱 한번 해봤었고 네. 정식으로 데뷔한 건 아직 아니었었고 네. 이번에 그러면 처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신 거네요.
0: 맞습니다.
1: 와 리브님이 네. 우진님한테 생일 네. 선물로 스마트폰을 사줬다고요?
4: 아 맞아요.
1: 왜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아니면 되게 옛날 거를 가지고 다녔어요?
2: 스마트폰 있었는데 예. 이제 그 핸드폰을 좀 이제 나온지도 오래 되기도 하고
1: 아 오래된 거를 되게 알뜰하구나.
2: 네네 또 평소에 쓰면서도 막 아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왜 안 되냐 막 그래가지고
1: 아 사달라는 얘기였네 그러면
0: 아니 잠시만요
1: 느려. 이거 너무 느려 봐.
0: 선생님 잠시만요
1: 형, 내일 생일인데 너무 느려
0: 잠시만요
1: 말씀하십시오 기회를 드립니다.
0: 저는 정말 선물로 받는 어떤 물질적인 맞아. 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1: 그거 아닌데
0: 예. 그게 아닌데 예. 그냥 평소에도 제가 예. 생일 진짜 몇 달 전부터 내가 핸드폰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되게 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 아 진짜? 네. 그거를 딱 해줬어요?
0: 근데 그걸 형이 딱 캐치해서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고.
1: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살짝 얹어보세요. 예, 가슴에 손을 살짝 얹고 선물 포장지를 보고 휴대폰일 거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
0: 했습니다.
1: 그러면 어느 정도 야 그랬구나. 진짜 원하던 그 모델이었어요?
0: 네 너무 제가 사려던 그 모델이고
1: 진짜 그래서. 너무 좋네. 그런데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 선물을 받자마자 말이 없어졌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0: 아 왜냐면

0: 아, 사실 저희가 그런
1: 지금도 말이 없었어요.
0: 서로 서로 약간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2: 아, 벅찼구나.
0: 오글거려해서 잘 안 하는데.
2: 아 그래요.
0: 그 제가 그동안 이제 핸드폰을 새 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형이 사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2: 너무 고마운데 또 오글거려서 네. 얘기를 못 하고.
0: 네, 근데 이거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제가 새 거를 써본 적이 없다 이걸 라방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날 아,
2: 생일 전에. 네,
0: 근데 끝나고 엄마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2: 진짜?
0: 엄마가 미안하다고.
2: 정말?
0: 리브 형한테 너무 자기가 고맙고 자기가 아, 미안한 마음이 너무 너무 있다고 우진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 엄마가?
0: 네 그래서 어 아니야 나 진짜 절대 그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2: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0: 진짜 너무 형한테 고마운 얘기해서 한 건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또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 봐요.
2: 그러겠다.
0: 다시 한번 엄마한테 미안할 거 하나 없고 너무 난 고마운 게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2: 맞아요.
0: 괜찮아 엄마 사랑해.
2: 그래 엄마가 또 되게 저기 그랬나 보다 그치 네. 되게 미안한 마음이 또 있었나 보다
0: 네 저도 괜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 하지 말걸 괜히
2: 진짜
0: 네.
2: 리브님 생일은 언제예요?
3: 저는 1월이에요
2: 1월이에요?
3: 네
2: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리브 형한테 어떤 선물을 사줘야겠다 막 이런 거
3: 너무 이르죠
0: 아, 사실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을 줬었어요
3: 맞아 맞아
0: 그거는 아, 이제 진짜? 생일 그 향수를 사줬는데
2: 야 향수가 가고 스마트폰이 왔으면 잘하셨네요 정말
0: 그래서 아, 다음에는 또 어떤 걸 사줘야 될지
3: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수여서
2: 진짜 네. 서로 토닥토닥 거기는 거 봐 잘생긴 남자 둘이서 타이틀곡을
3: 되게 오랜만이다
2: 진짜 어떡하면 좋아 타이틀곡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이번에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
3: 소개해주실래요? 아 제가요? 네 이번 타이틀곡은 Way to You라는 노래인데요
2: 예.
3: 이제
2: Way to You
3: 좋아한다는 이 감정을 깨닫고
2: 두 분이 무대를 보니까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막 그러던데
0: 맞아요
3: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0: 이 형이 진짜
2: 아 나 너무 웃긴다 진짜
0: 아, 저희가 듀오다 보니까 페어 안무가 네.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써요.
2: 아 같이 네. 이렇게 하는 안무가?
3: 네. 아, 웨이투에서 손 잡고?
0: 웨이투에서 브릿지에서도 하고
3: 아
2: 이제 생각났어요.
3: 아, 맞아.
2: 데뷔 활동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시나 봐요 우리 리브님.
3: 아니 이제 무대하면서 팬분들만 바라보고 있었었
2: 그래요.
3: 네.
2: 팬분들 보다가 그런데 무대 위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막 웃기고 지금도 되게 웃기잖아요.
3: 네.
2: 둘이 같이 있으면 어색한 느낌이라기보다 막 오그라들고 막 이런 느낌 때문에 웃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3: 무대 위에서
2: 예 그런 느낌은 없나
0: 몇 번 있는데
2: 아 몇 번 있어요?
0: 2절
3: 저 보고 웃었어요?
0: 네
3: 웃겨가지고
0: 2절 때
2: 네.
0: 저희가 오직 네 얼굴만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안무가 있거든요.
3: 이거 뭔데?
0: 이때 형이랑 항상 마주쳐요 눈을. 이때 저는 조금씩 우참을 하게 되는.
3: 아 진짜. 왜요? 이유는 뭐예요?
2: 이유는 뭐예요?
0: 모르겠어요.
3: 웃겨서요?
2: 아, 그러니까 서로도 얼굴을 보면서 웃겨요?
3: 서운하다 진짜.
0: 아 얼굴이 웃기다기보다 얼굴이 재밌잖아요.
2: 그래 재밌어 네. 지금 두 명 다 재밌다는 게 되게 좋은 의미예요, 리브. 아우 정말.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0시 48분 18초를 지나는데 한참 전에 6분 전에 들었어야 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데뷔곡 플레어 유의 데뷔곡 Way to You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바다님들 그리고 유어님들 네. 노래 듣고 신곡 감상 평과 함께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의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1045 문자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되는 문자 이용하시면 됩니다 플레어 유의 데뷔곡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Way to you

0: 플레어유의 데뷔곡이죠. Way to you 듣고 왔습니다.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서 안무까지 두 분이서 또 해주셨어요. Way to you 몇 번을 들어도 좋은 곡이라고 체즈마이님이 또 보내주셨고 신비님은 리브랑 우진이 노래 나올 때 춤추는 거 너무 귀엽다고 11234님 세상에서 제일 웃긴 듀오 얼굴로 나를 웃기는 내 개그맨들 오늘도 너무 좋네 얼굴이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생선님의 플레이어 유 육아 일기를 보는 느낌이에요.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301하나님은 이번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거나 기억에 남는 일화가 궁금하대요. 가장 행복했었던 게 언제예요?
1: 가장 행복했었던 거? 네 저는 다 너무 행복했어요.
0: 지금 되게 영혼이 없어 보였어요. 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랬어요 지금.
2: 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근데 진짜요. 근데
0: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다 행복했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우진님은요?
3: 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뭔가 말씀하긴 드리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처음 무대 때 이제 그 팬분들이 응원법 처음 들을 때.
0: 그때 그러니까 눈물 났겠다.
3: 울컥했어요.
0: 울컥하죠. 네. 그럴 것 같아. 응원법 그 뭐 음악 중심이나 뮤직뱅크 같은 데서 할 때 이렇게 탁 팬분들 응원해 주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탁 엄청난 힘이 돼요. 정말로?
3: 엄청 힘이 돼요.
1: 저는 특히 막방 때는 되게 이제 팬분들도 이제 마지막 방송인 거 아니까 뭔가 그때 그만큼 더 열심히 응원해 주셨었어요.
0: 그랬구나.
1: 그때도
0: 그때 되게 짠하고 진짜 힘이 되고. 네. 아무래도 이렇게 관객들 쫙 있으면 팬분들 모여 있는 쪽에 계속 시선이 가겠다.
3: 맞습니다.
0: 그렇죠. 끝나고 또 이렇게 차 타고 집에 갈 때도 바깥에서 이렇게 딱 기다려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언제나 너무 고마운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아직 눈은 안 왔구나 데뷔한 다음에.
1: 네.
0: 그죠?
3: 그거 그렇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0: 와 가장 걱정됐었던 부분이랑 이런 것도 여쭤보려 그러는데 벌써 시간이 어떡하면 좋아요. 시간이 야속합니다. 10시 54분이 되고 있네요. 정말. 와 경청 초대서 오늘 특별히 연장하고 싶을 만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쉽지만 2부에 건너가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1: 알겠습니다.
0: 예, 앞으로 청춘을 대변하는 그룹이 될 플레어 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브님 우진님과는 당연히 2부에서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플레어 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앱 메시지는 무료고 샵 1045 문자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듭니다. 플레어 유의 두 번째 곡은 우후 WOOHOO 무슨 뜻이에요 이 노래는?
1: 이 노래는 저희가 신날 때
0: 우후
1: 이렇게 하잖아요.
0: 아 그거예요?
1: 이런 느낌의 곡인데 일단 스토리 자체는 뭔가 내 찐친과 여행을 가는 이런 스토리예요.
0: 여행 가는 느낌에서.
1: 네, 그래서 안무에도 막 기차가 있고 달려가는 안무가 있고 그렇거든요.
0: 아 정말?

0: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요소들도 많고 그런 곡입니다.
1: 와,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플레어 유의 노래입니다. 우후.
0: 우후.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경청 초대석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 듀오 플레어 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명은 참 그래요. 되게 지금 순수해. 착한 것 같고 두 명 다.
2: 감사합니다.
1: 진짜 그래요. 둘이 있으면 되게 잘해주고 싶고 막 그렇다. 짠해. 한편으로는 여기도 팬분들도 아유 우리 애기들 아직 울지도 않고 라디오 잘하네요 그러잖아.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2: 저희를 좀 키워주세요.
1: 안 졸려요 지금?
2: 네.
1: 괜찮아요?
2: 네.
1: 배고픈 건?
2: 괜찮아요.
3: 괜찮습니다.
1: 괜찮아요? 네. 야식 좋아한다면서요 우진님?
3: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그래요? 네, 야식으로 막 이게 시켜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막 관리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2: 활동할 때 근데 사실 저희 둘 다 사실 형은 관리를 안 해도 되고
1: 진짜.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어떻게 먹을 건 다 먹고 어떻게 뺄 건 다 빼고
1: 그런 다음에 또 운동하고 그러는구나.
2: 네.
1: 와 그러네요. 어떤 거 좋아해요? 조금 전에 보니까 감자탕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2: 네, 감자탕 좋아하고 야채곱창 좋아하고.
1: 야채곱창 좋아하고.
2: 치킨, 양념치킨, 뭐 족발, 보쌈.
4: 한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1: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2: 다 좋아합니다, 저는.
1: 정말.
2: 저 그 선생님께서 하신
1: 어떤 거?
2: 뭐? 치즈 롤 식빵
1: 그거 먹어봤어요?
2: 제가 그걸 직접 해봤거든요.
1: 예, 예.
2: 너무 맛있더라고요.
1: 되게 맛있죠, 그죠? 네. 막 꾸덕꾸덕하면서 되게 맛있잖아요. 입에 막 입천장에 달라붙으면서 맞아. 그거 요즘 안 팔더라고요. 금방 매진되는 것 같아.
2: 그 가도 하나 정도 있더라고요.
1: 그쵸? 네.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2: 네.
1: 와, 맛있다. 너무 좋습니다. 7343님이 리브랑 우진이 이번 듀오 데뷔 준비하면서 스스로 가장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성장했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리브이 혼자 나왔을 때보다 오늘 훨씬 더 편해 보이고 훨씬 더 밝아졌고 진짜 이게 성장하는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좋아요. 데뷔하면서 스스로가 성장했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4: 저요?
1: 네.
4: 한국어요.
1: 한국어 많이 들었어요?
4: 이제 우진이랑 얘기를 하면서 약간
1: 그치. 그러니까
2: 아주 일취월장했어요.
1: 음식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많이 적응됐어요?
4: 음식이요?
1: 예.
4: 제가 이제 음식은 원래
1: 원래 좋아해요? 한식 되게 좋아해요?
4: 되게 생각이 없어서
2: 원래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1: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2: 네.
1: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거 뭐예요? 뭐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4: 무대할 때요.
1: 무대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힘들잖아요.
4: 근데 막상 서보면 힘들지 않아요.
2: 네.
1: 진짜? 네. 너무 좋고 팬분들 보면 너무 기운 나고?
4: 네.
1: 그렇구나. 네. 누가 먼저 일어나요? 잠은 누가 더 많아요?
2: 잠은 항상 내가 먼저 일어나는.
1: 먼저 일어나고?
2: 네. 내가 항상 먼저 일어나.
1: 그러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거실로 나와요?
2: 네, 나와서 뭐 형이 너무 늦게까지 자고 있다 그럼 깨워서 이제 나가야 돼.
1: 이제 나가야 돼 그래요?
2: 이제 가야 돼.
1: 진짜? 아침은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2: 아침 잘 안 먹어요.
4: 네.
1: 아침 거의 안
2: 보통
1: 먹는구나.
2: 이제 샵에서 시켜 먹거나.
1: 샵에서 시켜 먹는.
2: 그 다음 스케줄 일정에서 시켜 먹고.
1: 진짜. 그러면 항상 둘이 동시에 나가서 샵 같은 데 다닐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1: 그 맨 처음에 가는 곳이 맨 처음에 샵.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스케줄 따라 움직이고.
4: 맞아요.
1: 그렇구나. 중간에 스케줄과 스케줄 중간에 뜰 때는 어떻게 해요?
2: 웬만해서는 잘 없는데.
1: 웬만하면 거의 붙어 있어요?
4: 네.
2: 시간이 많으면 저희 숙소에 가 있고.
1: 시간 많으면 숙소에서 좀 쉬었다가 하는 거고. 차 안에서는 뭐예요? 아까 팬분들도 많이 물어보던데. 차 안에서 이동 중에 서로가 말 안 하고 자는 편이에요? 아니면 막 이렇게 서로가 괴롭히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뻐해 주는 편이에요? 어때요?
4: 요즘 저는 차에서는 차에서는 그거 말이에요.
1: 예, 뭐예요?
4: 그 소통 앱을 팬분들과 이제 소통할
1: 팬분들이랑
4: 수 있는
1: 이거 SNS 같은 거 많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지내시고.
2: 네.
1: 그렇구나. 우진이 생일 축하하고 새로운 휴대폰도 축하해요.

0: 그런데 서로 번호는 어떻게 저장해 넣었네요. 플레어 유 우진, 플레어 유 리브 이랬어요?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1: 그냥 리브형.
0: 리브형? 네. 그 다음에 리브형은?
2: 강물링.
0: 강물링?
2: 네.
0: 아이고. 그게 뭐예요?
2: 그냥 이제 키가 커서 그냥 기린이라고 생각하고 또 평소에 물고기라고 부르거든요.
0: 물고기?
2: 네.
0: 왜 물고기지? 나도 생선인데 왜요?
2: 물고기 같아서요.
0: 어떤 점이?
2: 그냥 분위기?
1: 아니 제가 뭐 아가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아니, 어떻게 같은 멤버를 분위기가 물고기 같다 그래요?
2: 수영도 되게 좋아하고.
0: 수영이요?
2: 네, 욕조도 되게 좋아.
1: 아 맞아요. 욕조를 되게 좋아하고. 네.
0: 아~
2: 수영 되게 잘해요.
0: 아 수영 잘해요?
1: 네. 다 까먹었어.
2: 아무튼 수영 되게 잘해요.
0: 그래서 물고기예요. 네. 그래서 강 물고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 강 물고기 기린.
0: 아 물고기 기린. 네, 키 크니까. 커서, 네. 기린 이렇게 당겨줬다고. 아 너무 웃긴다. 리브랑 우진이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미리미리 계획 짜서 공부하는 완벽 계획파였나요? 아니면 시험 전날 밤새우는 벼락 치기파였나요? SMB님.
1: 기억이 안 나는데.
0: 학생 때? 네,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 때는 어떻게 했어요?
2: 시험 때는 이제 계획을 짜긴 하는데
0: 예.
2: 이제 그 계획대로 못 가면은 이제 그 시험 전날에 이제 급하게 공부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아 급하게. 네. 저도 그랬었는데 어땠어요 우리 우진님은?
1: 저 완전 벼락치기.
0: 벼락치기.
1: 날벼락.
0: 그게 요즘까지도 이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네.
0: 이제 데뷔 앨범이 얼마 안 남았어. 데뷔 무대가. 그런데 빨리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연습을 네. 끝내야 되잖아요.
2: 네.
0: 그거를 끝에 막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편이 아니면 미리미리 그거는 회사 스케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해요.
2: 맞아.
1: 사실 네, 절대로 벼락치기를 할 수 없어요.
0: 그렇죠.
1: 웬만한 그런 진짜 갑자기 해야 되는 그런 무대가 아닌 이상
0: 예.
1: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돼.
0: 그렇지. 맞아. 예를 들어서 콘서트에서 개인 솔로 무대를 뭐 이미 알려진 노래를 장기자랑 형식으로 하는 거라면
2: 네.
0: 갑자기 준비할 수 있어도 네. 정식으로 발매된 곡을 갑자기 준비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는 노릇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거의 힘들겠다. 한 노래 안무랑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정도면 이제 무대에 서도 된다라고 네. 얘기할 만큼 연습하려면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편이에요?
2: 어느 정도?
0: 한 곡을 거의 몇 달 하는 거죠 그러면?
1: 한 곡은 한 2주.
0: 아 2주 정도면 돼요?
1: 2-3주.
0: 아 2-3주 네, 정도.
2: 저희는 조금 빠르게 했어요 저희가.
0: 아 그렇구나.
2: 안무 세 개이다 보니까
0: 예.
2: 좀 이걸 빨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0: 예.
1: 저희가 이번 앨범은 그 저희 앨범뿐만 아니라 케이콘에서 하는 커버 무대도 있고 콜라보 무대도 있고 그런 다른 거 준비할 게 되게 많은.
0: 아 그랬었구나. 네. 하기야 이번에 데뷔하니까 곡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1: 네.
0: 다른 곡도 많이 하고 그랬었구나. 9293님은 리브 우진이 쉬는 날 숙소에서 둘이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2: 쉬는 날이요?
0: 같이 놀아요? 따로 쉬어요?
1: 아, 형 어때? 자주 형은 어떻게든 좀 그 시간을 되게 알뜰하게 활용을 하려고요. 네.
0: 아 좋아하는 게 뭐 또 따로 있어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걱정돼서.
2: 연습생 때는 사실 이제 쉬는 날은 그래도 데뷔하 한 이후보다는 그 많았으니까 그래서 연습생 때는 그냥 쉬는 날에 그냥 막 숙소에 있고 막 그냥 자려고 하는데 이제 데뷔하고 나서 쉬는 날이 되게
0: 없잖아요.
2: 네,
0: 네,
2: 네.
0: 네.
2: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면은 나갈 수 있으면은 나가려고 해요 저는. 네.
0: 나가면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몰려오고 막 이럴 텐데.
2: 네, 그렇지 않아요.
0: 그렇지 않아요?
2: 네.
0: 어떻게 하고 나가요? 마스크 쓰고 나가요?
2: 보통 네 마스크 모자 막 그렇게 쓰고
0: 모자 쓰고 딱 나가요? 그래도 네. 딱 멀리서 봐도 이렇게 딱 이렇게 길쭉한 게 저 사람 뭐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막 따라오고 막 그러는 사람들 없어요?
2: 그런 네
0: 뭐 해요 그럼 나가서?
2: 나가서 사진 찍고 막
0: 아 사진 막 찍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닮은 점을 찾았어요. 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항상 저 카메라 가지고 다니잖아요.
1: 오, 그러네요.
0: 항상 가지고 다녀요. 항상. 예? 이거 제품명은 얘기하면 안 되지만
2: 네네.
0: 아무튼 되게 좋아해요.
2: 네.
0: 카메라 제품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카메라 같은 거 좋아해요? 단렌즈 카메라 그러니까 단렌즈 같은 거 해가지고 렌즈 갈아 끼우는 거 좋아해요?
2: 맞아, 맞아.

0: 어, 그렇구나.
1: 그 웬만한 거 다 좋아하는데 캠코더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이제 필름 카메라도 네 되게 많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사진 찍는 거? 네네네. 그럼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1: 네.
0: 우리 우진님은 쉬는 날 뭐 하세요?
2: 저는 쉬는 날 웬만해서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0: 그치. 이게 약간 편하게.
2: 개인적으로 쉴 땐 쉬어야
0: 된다.
2: 근데 이건 저는 뭔가 활동을 하고 뭐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지만 몸이 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0: 하거든요. 당연해요. 맞아요.
2: 그래서 잠 10시간 이상 무조건 자고.
0: 맞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2: 계속
0: 정말.
2: 뭔가 최대한 그날 몸을 휴식을 해야 저희가 뭐 2, 3일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쉬는 날이. 그래서 그 다음날 스케줄을 바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맞아. 만들어놔야 돼.
0: 쉴 때 완전히 쉬어야 되고 네. 또 활동 시작하면 또 너무 바쁘니까 쉴 시간도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지내시는구나. 두 분이 라디오 DJ 활약도 오, 스페셜 DJ EBS 아이돌 한국어에서도 했다 그러고 네. 다른 방송사에서 한 달 동안 DJ 하셨어요?
2: 네.
0: 두 분이 동시에?
3: 동시에 했습니다.
0: 오 그랬구나. 왜요? 그때 그분이 뭐 DJ 분이 딴 데 이렇게 휴식 기간에 둘이 하신 거예요?
3: 그냥 그
2: 아 이거 저도 잘 모르는데
0: 아 잘 모르는데
2: 아마 저희가 예. 팀이 확정이 나고 예. 데뷔 전에
3: 아니, 그 전이었어요.
2: 그 전이요?
3: 그 전이었어요.
0: 아 한 달 텀으로 DJ가 바뀌는 프로그램이구나.
3: 맞아 맞아. 그럼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0: 아 그래서 두 분이서 가시고 네. 하셨구나. 네. 와 라디오 DJ 다 해보셨으니까 네. 두 분이 추천곡을 한 곡씩 가져오셨다면서요.
2: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그거를 멋있게 한 분씩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3: 아, 제가 먼저인가요?
0: 먼저 한번 해주세요.
3: 제가 먼저였어요.
0: 아 웃겨. 네,
3: 대본상 우진이 먼저 하지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0: 예.
3: 네 이번 가져온 노래는 브루노 메이저의 이즐리라는 노래인데요.
0: 어 브루노 메이저 네. 이즐리. 예. 네,
3: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예. 연습생 때 추천을 받았던 노래예요.
0: 연습생 때.
3: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받고 나서 연습도 하긴 했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래서 이번에 라디오에서도 추천곡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노래 할까? 이제 플레이리스트 들어왔어요. 근데 우연히 또 이 노래 다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뭔가
0: 그랬구나.
3: 아, 네, 저 다시 저의 연습생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0: 어, 노래도 많이 연습했었던 노래였겠네요. 네네. 그러면 그 노래. 우진 님은요?
2: 저는 익스트림의 몰든 워즈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0: 예. 어떤 사연이 있을까?
2: 아, 이 노래는 이 노래도 제가 옛날에 기타를 배울 때
0: 예.
2: 저는 항상 그 모든 선생님들한테 예. 우진아 클래식을 알아야 돼. 이 너가 지금 듣고 있는 대중음악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돼 하면서 옛날 노래를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0: 그랬구나.
2: 그때 배웠던 노래가 이제 Molden Was라는 곡이 한 곡이 있었는데
0: 예.
2: 그 당시에는 사실 뭔가 미션 깨듯이 해가지고 별로 이 노래에 대한 어떤
0: 그렇지.
2: 그거를 동요하지 못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맞아.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
0: 너무 좋아.
2: 너무 좋고 기타 소리도 너무 이쁘고
0: 맞아요.
2: 또 엄청 유명한 밴드고 하다 보니까
0: 예.
2: 저한테는 굉장한 힐링송이거든요.
0: 그렇구나.
2: 네.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우리 유아분들과 그 바다 여러분들도 좀 저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싶어서.
0: 정말 좋은 두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우진님의 추천곡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그 다음에 최리부님의 추천곡이죠. 브루노 네. 메이저의 이즐리 두 곡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3: 네.

0: we shouldn't try. Extreme의 More Than Words, 브루노 메이저 이즐리 같이 들었습니다. 와, 이즐리라는 이런 천천히 하고 막 조용한 노래 듣는 거 좋아요, 리브님은?
1: 네, 저 평소에 이런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0: 잘 때도 이런 거 많이 들어요?
1: 네, 잘 때는 노래 들어요, 저는.
0: 어,
1: 네.
0: 그렇구나. 네. 와, 이런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8599님은 오늘 일이 많아서 고되고 힘든 하루였는데 우진님의 추천곡이 지친 하루의 끝에 위로가 되어준다고 멋진 곡 고맙다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2: 아, 영광입니다.
0: 채채님은 리브는 이런 곡 어디서 맨날 찾아오지? 프레드릭 감성이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어디서 찾아요, 진짜?
1: 저도 모르
0: 아, 리브리브님이 뿔류 각자 방 꾸미는 방꾸라 그러나 봐. 방 꾸미는 네. 컨셉이 뭔지. 아니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1: 네.
0: 보통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정리가 잘 돼 있는 방이 있는가 하면 막 지저분한 방도 있잖아요.
1: 네.
0: 둘이 스타일이 같아요, 달라요? 방.
1: 저는 정리돼 있는 방인 것 같아요.
0: 어, 그래.
1: 네.
0: 우진님은요?
2: 제 방은 참. 뭐라 해야 되지?
1: 내추럴하는
0: 아 완전 다른 성격이다 그러면 리브님은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고 막 그러죠.
1: 약간 방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예뻤으면 좋겠어요.
0: 방 예쁜 거 좋아해요? 어떻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좀 지금 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1: 약간 방금쿤 노래처럼.
0: 어머 이즐리처럼.
1: 네.
0: 어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1: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러면 조명 같은 것 좀 이렇게 몇 개 달아놨어요?
1: 오 맞아요. 그래서 그쵸? 일부러 이제 색깔 바꿀 수 있는 그런
0: 조명도
1: 샀어요.
0: 네. 와 그렇구나. 커튼 색깔은?
1: 커튼 색깔은 원래 그냥 있는 건데.
0: 아 원래 그대로 있는 거고.
1: 그 갈색이에요. 딱 제가 좋아하는 갈색. 그런. 네.
0: 조명은 색온도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0: 노란 불 좋아해요? 아니면
1: 노란 불이요.
0: 노란 불. 네. 그러면 방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둡게 해놔요, 밝게 해놔요?
1: 어둡게요.
0: 어둡게 해놓고. 우진님은요? 밝게 해놓는.
2: 아유, 방에 잠만 잘 수 있어.
0: 아, 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2: 아, 사실 제가 네. 뭔가 형처럼 이렇게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성격이에요.
0: 아, 나 무슨 말인지
2: 꾸미고 이런 걸.
0: 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2: 근데 제 본가의 방은 어. 그 되게 엄청 제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꾸며져 있는데 아직은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돼가지고.
0: 아, 아직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 네.
0: 그러면 진짜 집 엄마 아빠 있는 그 방은 어떻게 꾸며놨는데요?
2: 그 제가 해리포터로? 네, 해리포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예.
2: 그렇게 딱 꾸며놨습니다.
0: 그 아, 그래.
2: 촛불 이렇게 위에 달아놓고 와이어로.
0: 정말?
2: 그거를 이렇게 리모컨으로 껐다 켤 수 있어요.
0: 오,
2: 조명을.
0: 아, 진짜?
2: 네.
0: 잘 때 그거 켜놓고 자고 막 그래요?
2: 네, 맞습니다.
0: 오, 그렇구나. 아,
2: 네.
0: 그러면 음악은 틀어놓고 자요? 아니면 그냥 자요?
2: 저는 어. 진짜 생각이 많을 때는 틀어두고 자고 웬만해서는
0: 웬만하면 그냥
2: 조용하게
0: 그냥
2: 제가 잘 때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0: 아 예민한 편
2: 네, 그래서 잘 때 밖에서 아빠가 기침하면 깨요.
0: 아 되게 예민하다.
2: 네. 그래서 저 본가에선 항상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약간 백색 소음처럼
0: 아, 딴 소음이 오히려 묻히도록
2: 네네.
0: 틀어놓고 윙 하는 소리에
2: 네.
0: 그러면 음악을 오히려 틀어놓고 자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2: 근데 음악은 뭔가
0: 방해가
2: 조금 그렇 더라고요. 네.
0: 플레어 유 둘 다 영어 잘하는데 서로가 영어로 대화를 하냐고 바미님이 물어보셨네요.
1: 아니요.
2: English conversation.
1: 우리 안 하지 않아요?
2: 안 해요.
0: 네. 그럼 다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거고.
2: 네.
0: 리브님은 집에 전화 많이 해요?
1: 전화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0: 많이 하지 않아요?
1: 네.
0: 그럼 거의 이제 완전히 한국말만 거의 하겠네요, 하루 종일.
1: 맞아요.
0: 그렇구나. 거의. 리브와 우진이가 슬럼프가 왔을 때 혹은 나중에 슬럼프가 온다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좌우명이나 말이 있는지 궁금해요. 니프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1: 네. 좌우명이요? 그냥 해라.
0: 그냥 해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냥 해라.
1: 그냥 해라.
0: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1: 네.
0: 계속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네. 어차피 피하지 못할 일이면 그냥 해야 돼.
1: 그렇죠.
0: 어차피 인생은 고단한 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슬럼프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0: 아, 왜요? 왜요?
2: 그게 제가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2: 이게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올 수 없 거든요. 아,
0: 멋진 말이다 정말.
2: 그래서,
0: 그렇지.
2: 네.
0: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 네.
0: 최근에 슬럼프는 언제 왔을까요? 그럼 우진님은
2: 최근에 슬럼프.
0: 근데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슬럼프 왔대.
2: 벌써 연습생 때는 좀 있었는데.
0: 그렇죠.
2: 네.
0: 지금 한창 바쁠 때고.
2: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연습생 때보다 훨씬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0: 아니 두 명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정말.
2: 네.
0: 되게 막 그 활동의 속에서 오는 막 그런 힘듦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밝고 그래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애기라고 불러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와 같이 살다 보니 알게 된 서로의 생활 습관 중에서 야 이건 진짜 예상 못했다. 나 이거 이해 안 됨. 그런 거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서로 한 가지씩. 리브가 생각하는 우진이의 가장 이해 안 되는 생활 습관. 빰빰.
1: 저는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0: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오.
2: 저는 하나 있어요.
0: 어, 뭐예요? 네. 뭐예요?
2: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저는 사실 집에서 맨발로 다니거든요.
0: 오.
2: 근데 형은 항상
0: 신발 신고 다니는
2: 실내화를 신더라고요.
0: 실내화 슬리퍼?
1: 네.
2: 어, 슬리퍼인데 약간 되게 털로 된?
1: 네. 귀여운? 네. 저는 고양이 슬리퍼를 네. 사놨어요.
2: 그걸 신더라고요. 그래서
0: 아.
2: 오 형은 그렇구나.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신고 있는
0: 실내화를
2: 네.
0: 저도 항상 실내화 신는 편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게 안 신으면 너무 딱딱해져 이제.
1: 맞아, 맞아.
0: 그죠? 그러니까 신는 버릇을 하다 보면 계속 신게 네.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네요.
1: 안 신고 다니면 가끔씩 막 아파요.
2: 근데 요즘 저는 약간 제 거를 따로 사가지고 신고 다녀요.
0: 그러니까 그것도 실내화별로 쿠션 정도도 다 달라서
2: 에이.
0: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2: 맞아, 맞아.
0: 큰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딱딱 맞는 거 좋아하는
2: 네.
0: 사람.
2: 네.
0: 그렇죠. 시간이 너무 아깝다. 벌써 11시 30분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저 질문 할 거를 좀 몇 개 해볼게요.
2: 네.
0: 둘이 여행 간 적 있어요?
1: 제대로는
2: 네, 간 적이
0: 짧게만 네. 그렇게 됐었고 아직 해외

0: 활동은 시작 안 했죠? 했어요?
1: 해외 활동은 안 하고 아직 K-콘 재팬 간 거밖에 없습니다.
0: 어디요? 어디?
1: K-콘 재팬.
0: 아, K-콘 재팬. 네. 거기만 갔었고. 그럼 일본에 갔었을 때는 뭐 따로 이렇게 시간 좀 남아 가지고 같이 라멘 먹으러 간다던가 뭐 이런
1: 맞아요.
0: 거.
1: 아,
2: 그랬었어요? 네.
0: 그랬었어요.
2: 네.
0: 그랬구나. 네. 여행 취향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2: 여행 취향이요?
1: 어때요?
2: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제대로 같이 그렇게 여행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0: 잘 모르구나. 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서 그 지역 볼 거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진 좋아하니까 난 그런 스타일일 것 같고, 그죠? 네. 사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나가면 계속 뭐 찍고 싶거든.
2: 맞아.
0: 시장에도 가고 막 현지 사람들 찍는 거 너무 재밌고, 그죠? 그럴 스타일일 것 같고, 우진님은 약간 다를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1: 저는 완전 계획 없이 그러니까 숙소도 일단 잡아두고 거기 가서 자고 다음날 가고 싶은 지역 하나만 정해요.
0: 아~
1: 거기 가서 아무렇게나 뭐 만약에 내가 오늘 집에 못 돌아가겠다 그럼 거기 아무 숙소나 가서 자면 되지.
0: 그렇지. 그러니까 여행은 쉬는 게 목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행 가면 야 오늘 세 번째 날이라서 여기 반드시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이런 거 싫어하는 스타일.
1: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아. 사람마다 이렇게 여행 취향이 다 다른 것 같다. 음식은 잘 맞아요? 둘이?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야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건 없어요?
2: 지금 많은 거 아는데.
1: 아, 왜? 저는 근데 웬만해선 다 잘 먹어서.
2: 근데 어떻게 제가 좀 많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는 음식에 대해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생각이
0: 그치.
2: 없다는 것보다
0: 먹는 거 안 좋아한다 그래서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건, 정말.
1: 근데 먹고 싶은 건 되게 많아.
0: 먹고 싶은 건 많아요?
2: 별로 많지 않은데.
1: 아니에요. 항상 엄청 많이 시키잖아.
2: 시키면 많이 시켜요? 시키는데
0: 가장 최근에 시킨 거 배달 음식 얘기하는 거죠.
2: 마라탕에다가 꼬바로 해서 그
1: 꽃빵이랑 전 같은 것도 하나 시켰잖아. 네.
2: 맞아. 전 같은 것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요아 좀 시키려다가 이제 우진이가 안 돼. 먹을 수 없어.
0: 아이스크림 시키려고 그러니까? 네. 안 돼 그랬구나.
2: 네.
1: 저는 옆에서 야채 곱창 먹고.
0: 야채
1: 곱창 따로
0: 먹고.
1: 시켜 먹어요.
0: 아, 네. 진짜 스타일이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막 그러네요.
2: 네.
0: 와.
2: 되게, 네.
0: 둘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요? 도시 아니면 휴양지. 도시 아니면 휴양지. 바닷가.
1: 시간이 많이 있나요?
0: 시간이
2: 다 가.
0: 2주 휴가. 2주 휴가. 2주 휴가. 예, 2주 휴가.
2: 그럼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리고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다 대죠.
1: 와. 그럼 일단 저는
0: 어디 가요?
2: 저는 유럽 투어 시작합니다.
1: 일단 호텔을 제일 좋은 데로 잡아.
0: 호텔을 제일 좋은 데로.
1: 와.
0: 그러니까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대.
2: 우와.
1: 그럼 유럽 가죠. 저.
0: 유럽 가요? 둘이? 네. 둘이 유럽 가서 네, 쫙? 네. 그러면 렌트카 빌려가지고 이렇게 운전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VIP 서비스로 의전팀 다 있는 이렇게 뒤에 탁 이렇게 가는 편한 여행이 좋아요? 아니면 운전하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해요?
1: 저 이거 운전을 못해서 후자로
0: 탁! 나오셨습니까? Welcome to Europe. 그렇구나. 얼른 그런 날도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얘기 나눠줘서 너무 고맙고요.
1: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0: 아니 다음번에도 우리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도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또 1위 하고 막 원하는 목표. 아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 있어요? 플레어 유로서?
1: 어때?
2: 플레이어로서?
0: 솔직하게.
2: 네. 아 먼저 하세요.
1: 저는 신인상을
0: 신인상
1: 타보고 싶습니다.
0: 신인상. 네. 신인상 너무 좋지. 딱 한 번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평생. 그렇죠. 신인상. 신인상 타면 다시 놀러와 줄 수 있어요? 우리 경청에?
1: 아...
0: 안 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아니 왜냐면 제가 하려던 말이 뭐 아니 제가 하려던 말이 뭐냐면 신인상 안 타도 올 수 있습니다라 하려다가
0: 진짜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아니 우리 바다님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도 두 분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대본대로 안 하고 제가 궁금한 거 계속 여쭤봤었거든요.
1: 네.
0: 두 명이 너무 착한 것 같고 막 밝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좋은 기운을 저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2: 영광입니다.
1: 영광입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6월

0: 분들이랑 바다님들에게 작별 인사 한 번씩 남겨주실래요? 한 분씩. 네. 예.
1: 어디 여기인가? 여기죠.
0: 아, 맞아요.
1: 네,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가고 유언님들 유어들 안녕 체르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솔로 이후로도 다시 이렇게 두 번째로 경청에 나왔는데요.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선생님을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오늘도 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뭐 신인상 타고 오겠습니다.
0: 좋아요. 리브님이었고요. 이제 우진님.
2: 안녕하세요 바다 여러분들, 우리 유어들. 일단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유어들 그리고 또 승재 선생님. 저한테는 저는 약간 지금 되게 연예인 보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같이 라디오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다음에 아이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또 오겠습니다.
0: 아이고.
2: 감사합니다.
0: 다음번에 또 만난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고생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0: 플레어 유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 다시 오겠습니다. 플레어 유의 우니까, 그리고 미라클.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3718님 택배를 기다릴 때는 잔뜩 설레다가 막상 도착하면 상자 뜯기 귀찮은 거 저만 그런가요? 나중에 뜯어야지 하고 현관에 둔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뜯을 기운이 안 생겨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커터칼 있죠? 그거를 10개를 주문하세요. 10개. 그거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서 오거든요. 그거를 식탁 위에 하나 놓고 중간중간에 테이블 위에도 하나 놓고 현관에도 하나 놓고 그래서 그거를 칼로 이렇게 쫙 타면 이렇게 곧바로 뜯어지잖아요. 곧바로 뜯어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여러 군데 놔두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0013님 냉동실에서 퍼먹는 아이스크림을 꺼냈는데요. 너무 꽝꽝 얼어서 숟가락이 안 들어가요. 아니 내가 정말 답답해서 진짜 이거 당장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거 방법 있어요.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지 녹는데 아니야 정확하게 3분이에요. 제가 정말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찰떡 뭐 얼음같이 생긴 거 있잖아. 되게 두꺼운 거. 두꺼운 거 기준으로 3분이 지나면 완전 말랑하면 맛없잖아요. 적당하게 씹을 수 있을 만큼이 돼요. 잊지 마세요. 3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강은혜님. 공부를 안 할 때는 머리도 좀 쉬어주고 싶거든요. 쉬려고 누워있어도 계속 공부 걱정이 떠올라요. 아, 아까 외운 그 단어 뭐였지? 이렇게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상태면 몸은 쉬어도 계속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힘들어져요. 이게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는데 이 생활이 지속되면 나중에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거든요. 쉬는 게 더 중요해요.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CF 멘트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공부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편히 쉬는 연습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권진아의 노래 흘러가자. 원필의 노래 우리 더 걸을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 경청 6월 9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벌써 됐네요. 5170님이 플레어 유가 이번 활동 때 경청에 꼭 나왔으면 했는데 소원 성취하셨다고, 생선님의 따뜻한 시각으로 해주는 질문들이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5000번님은 경청은 리브랑 플레어 유 출연했을 때 이렇게 두 번 봤다고. 아, 그러셨구나. 리브 팬이신가 보다. 승재쌤 진행 너무 잘하시고 라디오도 너무 좋았다고요. 고맙습니다. 게스트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듯. 초대석은 고정 요일이 있나요? 맞아요. 매주 화요일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초대 손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3679님.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능이 160일 남았어요.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수학 1등급 받고 싶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6월 모의고사 끝났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가 나아지면 돼요. 160일 동안 내가 몰랐었던 개념들, 몰랐었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들. 그거 160까지만 완벽해지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그러면 진짜 성적 두 등급은 오를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선미님, 요즘 쌤의 라디오 듣는 게 하루 일과 중 제일 행복하시다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라고, 오늘도 감사해요. 함께하신 바다님들도 모두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길,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아이유의 노래, 네버엔딩 스토리, 이 노래 들으면서 저랑 또 안녕 인사 나누죠. 우리 바다님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고요. 코 잘 자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낙서가 이 현대 도시 문화 예술이 되면서 그래피티라 불리게 된 이 역사의 중심에 미국 뉴욕 그리고 독일 베를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시가 그래피티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입니다. 독일에서는 심지어 나이로비를 그래피티의 수도라고까지 부르는데요. 그래피티가 이 사회적 소외를 느끼는 젊은이들이 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소통구라는 점에서는 이 뉴욕과 베를린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케냐 나이로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그래피티 문화가 있다죠. 바로 나이로비 곳곳을 누비는 미니버스 마타투입니다. 마타투는 차체 전체를 그래피티로 뒤덮은 버스죠. 달리는 그래피티 갤러리쯤 될 겁니다. 버스마다 이 화려한 그래피티 레터링을 자랑하는데요. 덕분에 특정 집단의 표현을 넘어서 시민 모두의 일상 속 시각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세계 음악의 오늘 첫 곡, 케냐를 대표하는 아프로팝 밴드 사우티 솔들의 노래와 연주로 Live and Die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나서 죽겠다, 거기서 살고 평생을 보내고 대단한 자부심과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래피티 하면 일단 어린 시절에 그 주입된 그 정보로 연상작용이 일단 뭐 갱 문화나 도심의 그 드럭 컬처와 이렇게 연관이 일단은 되는데, 그게 옛날 정보죠. 요즘은 도시의 어떤 하위 문화쯤으로 여기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나이로비의 것은 좀 독특하네요. 그리고 역사도 꽤 긴데요. 1950년대부터 출발한, 그래서 진화한 나이로비만의 도시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달리는 이동수단 버스, 한국으로 치면 약간 마을버스급의 그런 사이즈의 버스인데, 알림판도 되고 광고판도 되고 대자보 같은 역할도 할 것 같고, 예술 작품을 위한 캔버스이자 프레임이다. 기사를 인용해서 얘기하면 공공 담론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너무 비싸서 광고주가 뭐 특정한 어떤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도 대중교통수단 뭐 버스를 이용한 광고들이 뭐 전 주로 그 병원 광고를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일산 주변에서는. 아무튼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의 삶에 깊게 뿌리를 내린 그 뿌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담론의 장, 예. 청년뿐만 아니라 이 그룹이 다양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그래피티 걸스라는 그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엠파워먼트, 여성의 엠파워먼트,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그런 여성을 향한 폭력에 대한 어떤 메시지, 저항의 메시지, 그런 것들 담은 그래피티도 있다고 하는데, 얼핏 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쉽게 포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버스 영상을 보니까 헐리우드 뭐 마블 캐릭터도 보이곤 하는데, 예, 그게 전부예요. 제 눈으로 나이로비에 사는 사람이 아닌 저의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정보는 그게 전부인데, 그런 은밀함, 뭐 은어 같은 그런 암호 같은 기능도 하고 있나?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네. 뭐 당연히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김현우님께서 그래피티 작가는 머릿속에 다 청사진이 있나 봅니다. 한번 실제로 봤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와 예술이다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라고 써주셨네요. 한국에서는 굴다리나 천변다리에서 멋진 그래피티를 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피티 버스라니. 봉준호 영화 마더에서 선보인 관광버스 안 댄스파티만큼이나 독특한 버스 문화네요. 3911님 문자 주셨습니다. 아, 한국은 관광버스 내에서 하는 이 댄스파티 교통법 위반이죠. 예, 그런가? 얼핏 그런 것 같은데. 자,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브라폰 연주자 바이비스트 김예찬이 이끄는 포레스텟 재즈 쿼텟 공연 티켓 이벤트 오늘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정규 앨범 발표를 기념하는 쇼케이스 공연에 초대하는 이벤트인데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JCC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은 유료 문자 샵1045 반디앱 이용하셔서 포레스텟 말머리 달아 보내주시면 랜덤 추첨으로 한 사람당 두 매씩 티켓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칠레 아티스트 몽 라페르테가 부릅니다. 누에스트라 까사, 우리 집. 그리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국의 작곡가 겸 가수죠. 클라우디아 블란트의 신세라, 진심 어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2019년 그래미상 최우수 라틴 팝 앨범 부문 수상 음반에서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국 아티스트 클라우디아 브란트의 신세라, 진심 어린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칠레의 아티스트 몽 라페르테의 최신 곡인데요. Nuestra Casa, 우리 집 이런 제목의 곡이었는데 좀 독특한 분위기였죠. 약간 7, 80년대 느낌도 나고 한국 당시 가요 느낌도 나는 그 OTT의 드라마 사운드트랙을 위해서 작곡했다고 하는데 1920년부터 1970년대까지 칠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세세

40대에 걸친 여성 사가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영혼의 집이라는 OTT물의 사운드트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유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하는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밤풍경이 지금의 LED가 아니라 몽환적인 네온사인으로 가득했던 1980년대와 90년대의 홍콩. 이 전성기의 홍콩은 아시아의 헐리우드인 동시에 아시안 팝의 중추였습니다. 광둥어로 노래하는 칸토팝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과 대만의 만다린 팝이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칸토팝을 아시안 팝의 주류 문화로 견인한 건 홍콩 영화였죠. 그녀의 노래도 영화를 거쳐 전달되었습니다. 홍콩 밖에 아시아 청중에게 도달한 경로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영화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오르기 전에 홍콩의 칸토팝 그리고 대만 중국의 만다린 팝 양대 음악 시장에서 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였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비브라토에 중국어 성조를 살리면서 영미 팝과 재즈식 표현을 더한 창법은 당시 홍콩 가수들과는 결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평론가들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콩의 국제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목소리.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엽천문 샐리 예입니다.

엽 전무는 삼중 국적 보유자입니다. 1961년 대만에서 태어나 4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1980년 가수의 꿈을 안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대만 영화 제작자의 눈에 띄면서 이 영화에 출연함과 동시에 주제가까지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뛰어듭니다. 대만 가요계의 엄격한 검열, 한정된 스타일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4년 후 홍콩으로 떠납니다. 칸토팝 시장에 진입하면서 광둥어의 장벽에 부딪히죠. 중국과 대만에서 쓰는 만다린어만 써온 그녀에게 광둥어는 외국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엽 전무는 영어로 음가를 표기한 후 노래하는 방식을 택했고 얼마 안 가서 언어 장벽을 완벽하게 극복합니다. 홍콩에 새로 둥지를 튼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표한 데뷔 앨범이 메가 히트를 기록하죠. 두 번째 앨범이 그해 시상식에서 12 부문의 트로피를 휩쓸었고 1993년까지 4년 연속 최고 인기 여가수상을 독식합니다. 이 모두 천녀유혼이나 첩혈쌍웅 같은 홍콩 영화 히트작의 주제가를 부른 이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음악적 역량으로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엽천무는 1980년대 아시아 음악시장에서 성공한 최초의 해외 화교 출신 슈퍼스타였습니다. 영미 팝 재즈의 세련된 보컬 스타일을 중화권 팝 음악에 이식함으로써 칸토팝의 스펙트럼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홍

홍콩과 대만 시장에서 모두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후 페이 웡 같은 차세대 중화권 여성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토양을 닦아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중화권 대중음악을 영미 팝의 가창 스타일을 거쳐서 국제화한 아티스트 엽천문을 만나봤고요. 히트곡들 가운데 이 아시아 청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곡, 영화 주제가 두 곡이었습니다. 1987년 영화 천녀유혼에 사용된 음악이죠. 여명부요래, 새벽아 오지 마라다오. 이 영화 저는 어렸을 때 얼핏 동생들이 보는 걸 장면 조각조각 보았는데 결국 사람과 귀신의 사랑이었잖아요. 인간 남자와 여귀, 이 밤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제발 밤이 끝나지 않기를 애원하는 그런 노래인 거 다 아시죠? 새벽아 오지 마라다오. 장국영, 왕조연 주연의 A Chinese Ghost Story. 영화 제목은, 영어 제목은 그렇네요. 장국영도 주제가를 불렀고, 그 곡보단 덜 알려진 이 곡. 오늘 드디어 들어보네요. 두 번째 곡, 89년도 영화 첩혈상홍, 홍콩 누아르작이죠. 사용 음악의 제목은 천취일생, 취한 채 한 생을 보낸다. 여기서 천취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그 만취보다는 얕게, 가볍게 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깊 취하지 않은 살짝 취한 상태로 행복도 뭐 완전한 비극도 아닌 그런 아련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이 작품에서 셀리의 엽천문은 연기도 했죠. 주윤바리손 총알, 그러니까 킬러 주윤바리손 총격으로 시력을 잃는 가수 제니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그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예전 홍콩, 참 낭만이 있었죠. 그 특수효과도 참 낭만적이었고, 아무튼 세계적인 또 퀸틴 다란티노가 이 작품들을 섭렵하면서 또 자신의 작품 세계를 뭐 키웠다,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홍콩 누아르의 컬트작의 음악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4대 천황도 있지만 4대 천후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에 꼽히는 셀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연방 같은 4대 천후의 그 아티스트와 비교를 한 정보가 있네요. 매연방이

홍콩의 열정과 저항이라면 셀리의 엽천문은 우아함과 세련됨의 축이었다라고요. 트렌디한 그런 것들보다는 좀 전통적인 재즈, 블루스, 팝을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했다. 뭐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해 주십시오.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아드리아노 젤렌타노의 1966년 곡 Il ragazzo della via Gluck, 글룩거리의 소년. 이어서 움베르토 토치가 부릅니다. Gli altri siamo noi. 타인이 바로 우리다. 두 곡에 이어서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집트계 유대인 프랑스 아티스트 조르주 무스타키가 부르는 가스파르입니다. 조르주 무스타키 1969년 발표 음반이죠. 르 미테키 수록곡입니다. 노랫말은 프랑스 시인 폴 베를랭의 시 가스파르 하우저 숑트, 가스파르 하우저가 노래하다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이자 노래의 흥미로운 주인공 가스파르 실존 인물인데요. 1828년 독일 뉘른베르크의 길거리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다지요. 늑대 소년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고 손에는 편지 한 장 쥐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 아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키워도 좋다. 다만 쓸모없을 경우 목을 매달아 죽여라. 이 아이의 이름은 가스파르다.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뉘른베르크 시 당국에서 그를 보호하며 언어를 가르치면서 가스파르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태어나서 16살이 될 때까지 비좁은 독방에 감금되어 살았고 말도 글도 모른 채 자랐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배경을 두고 독일 전역에서 왕위 쟁탈전에서 희생당한 왕족이라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비로소 인간답게 살게 된 지 불과 5년 만인 20살이 되던 해에 가스파르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시인 베를랭은 가스파르의 짧은 인생에서 이 고독과 부조리라는 인간 조건을 본 모양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없었던 불행하고 외로운 인간을 추모하는 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독과 이방인의 음유시인 조르주 무스타키의 노래로 다시 탄생했죠.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말없는 고아로 세상에 나타났다. 차분한 두 눈만 형형하게 대도시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서 영리함을 잃진 못했다. 스무 살 새로 들이켠 공기는 내게 사랑의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나는 여자의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여자들은 내게서 아름다움을 잃지 못했다. 내게는 조국도 없었고 왕도 없었다. 나는 용감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나는 전쟁에 나가 죽고 싶었다. 죽음은 날 원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일찍 태어난 건가? 나는 너무 늦게 태어난 건가? 이 세상에서 나는 무슨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아, 난 이토록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스파르, 이 가엾은 가스파르를 위해 기도를 해다오.

이비어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새우맹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조르지 무슈타키의 69년 곡 야스팔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포레스테트 공연 티켓 당첨 발표해야죠. 재즈 비브라폰 연주자 김예찬이 이끄는 쿼텟 포레스테트의 공연 이벤트입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 김지희님 그리고 8238 문자 쓰시는 분 김지희 그리고 8238 이 두 분 축하드립니다. 새우맹 홈페이지에 선물 게시 신청방에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요. 티켓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JCC 아트센터 현장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 김광현 재즈 피플 편집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광현의 재즈 노트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그리스 아티스트 사비나 야나투가 부르는 오 다이드로모스 베타네 우체부의 죽음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재즈클럽에 잘나가는 재즈클럽의 새벽 풍경을 시간대별로 묘사하는 그러면서 찰리 파커, 빌 에반스, 마일스 데이비스의 언급도 있는 그런 노랫말의 곡이었습니다. 1990년 발매 당시 프랑스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한 파트리샤 캐스의 L'heure du jazz, 재즈가 지배하는 시간, 그의 음반 Scène de vie, 삶의 풍경 수록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애청자 하승연님이 사연 그리고 신청곡 주셨는데요.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0주기 되는 날이었어요 라고 쓰셨습니다. 10년 전 오늘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때는 하루도 뭐 더 못 살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10년이 지났네요. 사연과 함께 위로가 되어준 노래 라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잘 사신 10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승연님 앞으로도 10년, 20년 쭉 꾸준히 잘 버티시길 살아내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 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노트 시작합니다. 김광현 편집장

0: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오늘은 온몸으로 어디 갔다 가셨는지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뉴욕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1: 네, 잘 일주일 다녀왔고요. 어제 왔으니까요.
0: 네.
1: 바로 그 당시 뉴욕에서 산 티를 처음 저희 네. 예, 새음행 청취자분들에게
0: 예.
1: 별거는 아닙니다. 그냥
0: 네. 네. 뉴욕이라고 써 있는 하늘색 티셔츠 그리고 모자는 블루노트 재즈 네네네. 페스티벌이라고 써 있네요.
1: 예, 블루노트 네. 클럽이 지금 이제 페스티벌 기간입니다. 근데 예. 블루노트 라이브 클럽이 워낙 유명하니까 뭐 매일 라이브가 있어지긴 하는데요. 보통 한 6월 정도에 한 몇 주 정도 기간을 두고 페스티벌 이름을 달고 좀 못 썼던 무대 못 올랐던 연주자들을 섭외해서
0: 네.
1: 연주를 하고 있고요. 뭐 뉴욕은 워낙 뭐 재즈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요. 약간 오시게 된다면 가시게 된다면은 그뭐 숙소 근처에 검색하면은 어디든지 라이브 클럽이
0: 재즈 공연장이
1: 있습니다.
0: 있습니까? 맞습니다. 클럽이 네. 있군요. 이번에 그 재즈 피플 취재차 가신 거잖아요.
1: 네네.
0: 기획이 그 뉴욕 시의
1: 네네.
0: 재즈 명소를 발굴하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1: 일단은 예. 이제 저희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가게 됐고요. 뉴욕의 여러 공간이 이제 재즈 라이브 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누구의 뭐 생가도 있고
0: 아.
1: 누구누구가 처음 라이브 공연을 한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약간 재즈 뉴욕의 재즈 뭐 여행 뭐 추천지 정도 네.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갔던 곳을 사진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고요. 뭐 거기에 이제 LP 판매 중고 매장도 워낙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중고 매장에서 좀 좋은 재즈 음반을 고를 수 있는 곳들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0: 저희가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라고 여쭤봤는데 그 사진도 좀 보여주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1: 이
0: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가 사진을 좀 올려 영상 동영상이네요 저거는
1: 예 동영상도 예. 있었고요
0: 예.
1: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제 뭐 재즈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죠 빌리지 벵가드라고요
0: 역사가 예. 꽤나 가장 오래된 뉴욕의 명소죠
1: 예. 그렇죠 지금 현존하는 예. 재즈 라이브 클럽은 가장 오래됐고요 3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0: 오, 이제 거의
1: 예.
0: 100년 가까이 가고 예, 가고
1: 그렇습니다.
0: 있네요.
1: 예. 예. 거기에 뭐 한번 장소를 초기에 옮기긴 했지만 저 공간에서는 35년부터
0: 예.
1: 지하에 있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사진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곳이긴 한데요. 저 빌리지 벵가드 말고
0: 네.
1: 또 여러 클럽들을 제가 이제 날짜로는 아마 7일인가 그렇게 될 텐데요. 이제 네. 매일 한 군데씩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곳을 다녔거든요. 뭐 이제 포켓이라는 재즈 새롭게 오픈한
0: 포켓.
1: 저희가 간 날 그 주에 오픈을 한 라이브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켓 라이브 재즈 클럽 갔었고요. 그다음에 뭐 빌리지 벵가드와 함께 이제 쌍벽을 이루는 블루노트. 근데 약간이 아니고 이제 양 극단에 있는 컨셉이죠.
0: 네네네.
1: 하나는 약간 럭셔리한 라이브 클럽. 식사도 하고.
0: 그게 블루노트인가요?
1: 그게 블루노트죠. 네. 가면은 스테이크도 주문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0: 심지어 스테이크도.
1: 네네. 네. 아주 고급진
0: 예, 예.
1: 라이브 클럽이고요. 빌리지 벵가드는 이제 라이브 전문. 식사 안 되고
0: 네네.
1: 음료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딱 두 세트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다음에 디지스 재즈 클럽이라고요. 링컨 센터에서 네.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0: 예.
1: 약간 이제 블루노트와 비슷한 컨셉이고요.
0: 디지스라고 그러면 디지 갈레스피의 이름
1: 예, 이름을 따서
0: 예.
1: 디지스 예. 재즈 클럽이 있고요. 그다음 재즈 컬처럴이라는 곳도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인데요. 거기는 우연하게 식사하고 가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다섯 곳을 다녔습니다.
0: 일주일 동안 꽉 그렇게 공연도 보시고 취재도
1: 네네,
0: 하시느라고
1: 네.
0: 힘드셨겠네요.
1: 아니 뭐 즐겁게 네. 예, 네. 다녀왔고요. 다시 못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0: 네.
1: 한 곳이라도 더 가자. 한 곳이라도 더 가자 해서 이제 할렘에도 여러 군데 이제 듀크 엘링턴 동상 있는데도 갔었고요.
0: 네네.
1: 빌리 헐리데이가 처음 녹음한 곳도 네. 갔었고 가면은 이렇게 명판이 다 있습니다.
0: 아.
1: 물론 이제 그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분들 관광객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공간인데요. 재즈 의의를 가지고 이런 아티스트의 첫 녹음, 첫 공연장 뭐 그런 건데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루이 암스트롱 박물관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0: 할렘

0: 팔렘에 있는 건가요? 루이 암스트롱
1: 방문. 팔렘은 아니고요. 예. 웨스트 빌리지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예. 그 루이 암스트롱의 고향은 뉴올리언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말년에 활동했던 곳은 뉴욕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거의 세상 떠나기 직전에 오랜 세월 아내분과 살았던 집 그리고 집 맞은편에 박물관을 지었는데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프로그램 보고 설명 듣고요. 예, 그렇게 왔습니다.
0: 성지 순례 비슷한 느낌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제주에 있어서.
1: 맞습니다. 뭐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성지 순례 가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예. 재즈 피플이 만든 재즈인을 위한 뉴욕의 예. 성지 순례 예. 뭐 그렇게 한번
0: 나중에는 뉴올린스나 뭐 이런 쪽도
1: 가면 네, 뭐 그 기회가 된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연관해서 네. 테마를 정해주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선곡은 실은 제가 그 보통 선곡을 일요일 날 보내드리거든요. 작가님에게.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가기 전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빌리지 뱅가드를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빌리지 뱅가드에서 녹음을 해서 나온 음반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네, 네. 다 여러 클럽들이 많이 있지만 뭐 재즈 팬들이 좋아하고 명반을 많이 낸 빌리지 뱅가드 라이브에서 이제 4장, 4장의 음반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정확하게는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소재하고 있죠. 네. 맞나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건가요?
1: 처음에 그리니치에서 네. 지금은 했고 네. 지금 이제 한 뭐 빌리 그러니까 웨스트 빌리지에서
0: 지하철 28번가 뭐 20몇 번가인가?
1: 그 네. 젊은이들 가장 많이 모이는 곳간이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번가까지는 네, 네. 너무 복잡해서 못 외웠는데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식당도 많이 있고 레스토랑도 많이 있고 네. 차, 뭐 카페도 많이 있고요. 우리로 본다면은 약간 홍대 같은 느낌.
0: 홍대 느낌이에요.
1: 예, 거기에 라이브 공간이 많이 있고 그 옆에도 네. 그 재즈 클럽들이 한 5개 정도가 모여 있어요. 네, 네, 네. 근처에서. 그래서 뭐 선별해서 가시면 되죠.
0: 성업 중인가요?
1: 아유 뭐 엄청나.
0: 그래요? 네. 아, 그 오늘 오전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팬데믹 때 상당한 타격을 받고
1: 맞아요. 네.
0: 그 당시에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공개를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한 뭐 20% 가격에 네, 네. 결제를 하면 온라인으로 그 실제 그 클럽 연주를 또 네. 보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1: 그 네. 이제 팬데믹 때 없어진 라이브 클럽도 있죠. 재즈 스탠다드라는 네. 아주 재즈 팬들이 좋아했던 곳인데요. 없어진 공간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다시 생긴 공간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곳은 성업 중이다 보니까 네. 그 오너가 2호점, 3호점
0: 그래서 잘 돼요?
1: 예, 한 오너가 이름은 다르지만 세 개의 클럽을 뉴욕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거는 잘 안 되면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죠.
0: 그렇죠.
1: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제가 간 날도 평일이잖아요. 예. 평일인데도 보통 빌리지 뱅가드가 같은 아티스트가 두 번 공연을 하거든요.
0: 네.
1: 다 매진돼서 꽉 차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아까 양대산맥 그 대표적으로 블루노트가 좀 럭셔리한 컨셉이라면 뱅가드는 연주 중심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격 차이도 좀 많이 있어요?
1: 좀 디지스가 조금 더 금액이 오르죠.
0: 뱅가드가 좀 예, 예. 블루노트가 예. 조금 더
1: 디지스가 아니고 블루노트가 예, 예. 조금 오르고요. 예. 근데 가격은 클럽 차지라고 하죠. 이제 입장료가 있는 거죠. 입장료가 있고 들어가서 식사나 식음료 같은 거는 예.
0: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1: 되는데,
0: 거니까.
1: 블루노트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가격대가 좀 높고요. 예. 그리고 이런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클럽의 2층에 올라가면 기념품 샵 이렇게 있습니다.
0: 굿즈를 살 수 있군요.
1: 맞습니다. 네, 빌리지 뱅가드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0: 그런 거 없이.
1: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연을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빌리지 뱅가드 녹음 실황 첫 번째 음반은 어떤 아티스트의 음반인가요?
1: 네, 빌리지 뱅가드 라이브를 가장 대표하는 음반이죠. 바로 빌 에반스가 1961년에 발표한 음반이고요. 61년에 녹음을 가졌죠. 61년에 녹음을 가져서 62년에 발매된 왈츠 포 데비라는 네. 음반입니다. 뭐 재즈 피아노를 좋아하신 분들은 다 아는 자켓 이미지이죠.
0: 맞아요.
1: 예, 그 왈츠 포 데비라는 곡이 여기 실려 있죠. 예. 원래는 그 전에 발표된 짧은 소품 형태 곡인데요. 여기에서 트리오 형태로 좀 긴 라이브 러닝 타임을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베이스의 스칼라파.

0: 바로 드럼의 폴 모션, 부동의 빌에반스 트리오의 연주자들인데요. 이 연주자들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뭐 재즈 팬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이스 연주자인 스칼라파로가 이 빌리지 뱅거드를 라이브를 하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1: 돌아가셨군요.
0: 바로 사망을 했죠. 그래서
1: 네.
0: 너무 이른 나이에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음반이죠.
1: 네.
0: 그 트리오가 같이 한 연주. 이 음반과 그다음에 썬데이 앳 더 빌리지 뱅가드라고 이름을 달고 나온 게 같은 날 녹음이 된 건데요. 두 장의 음반으로 나눠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재즈 팬들은 왈츠 포 데뷔라는 곡이 이 음반에 있어서 많이 사랑합니다. 뭐 재즈 발라드 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Some Other Time'도 있고, 그다음에 'My Foolish Heart'라는 곡 있는데요. 그 A면 첫 번째 있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빌 에반스 트리오의 1961년 음반 왈츠 포 데뷔 수록곡입니다. My Foolish Heart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화요일 2부 코너죠. 월간 재즈 핏불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노트. 오늘은 직접 탐방을 지난 일주일간 다녀오신 뉴욕 소재한 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 녹음된 명반 실황 음반 고르신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 음악을 오늘 첫 곡으로 빌 에반스 트리오의 1961년 왈츠포 데뷔 수록 실황 My Foolish Heart 함께 들어봤습니다. 뱅가드가 이전하기 전 상황이었겠죠? 이 녹음 실황이 녹음된
1: 그 이전은
0: 더 일찍 됐나요?
1: 더 일찍 됐습니다. 그렇구나. 34년에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오픈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35년에 지금 있는 공간으로 왔으니까 이제 빌레반스 녹음이 됐던 61년 6월 네. 25일이거든요. 네네네. 이날의 공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볼 수 있는 데입니다. 특히 이 빌레반스 피아노 트리오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 나와요. 네. 이제 뱅가드에서 폴 모션과 스칼라파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모습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저 공간이 어딘가 하는데요. 이제 클럽을 가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화장실 가는 길이 있는데 네. 그 공간에 한쪽 편에 이제 연주자 대기실 같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 명이 앉아 있었던
0: 앉아 있는 거죠. 사진이 유명하군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세 명, 두 명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가면은 이제 그 사진 보고 오신 분들은 다 가서
0: 거기를 사진 찾는 찍고 거죠.
1: 네, 거기 앉아도 보고. 근데 제가 간 날은 그 색소폰 연주자 마크 터너의 라이브가 있었어요. 이제 커틀로제링 그 팀의 마크 터너인데 마크 터너가 거기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0: 아, 그 대기 공간 같은 데서 예, 대기 연습을 공간에서. 하는군요.
1: 연주자 네. 대기실은 좀 다른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바로 문 앞에서 문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다 작죠.
0: 아, 예, 예. 예.
1: 그 뭐 연습실을 따로 두는 게 아니니까요. 다 아주 거의 객석에 있는 관객들도 거의 무릎이 닿아요. 서로 그렇게 빽빽하게 앉아야지 이제 라이브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먼 곳에서 오신 저처럼 네. 이제 만 큰맘 먹고 어떻게 보면 가신 분들이니까 되도록 공연을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물론 요즘은 현장에서는 거의 다
0: 표를 살 수가 없고.
1: 없습니다. 예, 예. 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0: 네. 한국에도 재즈클럽이 있잖아요.
1: 네.
0: 대표적인 공간 다는 모르지만 이태원의 한 공간을 찾아봤더니 그 인테리어가 그 뱅가드의 특성을 벤치마킹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를 전 세계 모든 재즈클럽은 빌리지 뱅가드를 모델로 삼는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나 뭐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1: 그 이제 어떤 그 지금 빌리지 뱅가드가 있는 건물이 지하를 아예 라이브 클럽으로 생각하고 지진 않았거든요.
0: 그렇겠죠.
1: 근데 이제 들어가면 약간 삼각형 구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객석 그 무대가 있고 객석이 약간 길다랗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 그 소리를 그 위치를 찾았겠죠. 가장 녹음이 잘 나오는 공간으로
0: 실험을 통해서
1: 그렇죠. 네. 뭐 스피커 위치나 아니면 벽면에 반사판 같은 걸 놓는 것들 무대의 뒤에서 어떤 뭐 천 종류로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명 그러니까 조도를 낮추죠.
0: 네네네.
1: 그래서 굉장히 어둡죠. 조명도 낮추고 뒤에 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빌리지 뱅가드가 오랜 세월 걸쳐서 했던 어떤 노하우를 직접 사살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서 보고 익히고 와서 전 세계 재즈 클럽에서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요. 뭐

0: 말씀하신 이태원의 올드에테즈나 지금 광화문으로 이전한 야누스나
1: 예.
0: 다 유사한
1: 예, 그런
0: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1: 새빨간 인테리어와 낮은
0: 네.
1: 조명, 그리고 벨벳으로 된
0: 맞아요.
1: 커튼,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배치라든지 피아노, 뭐 드럼, 뭐 이런.
0: 네. 피아노가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돌아서 앞에 아무래도 이제 선율, 색스폰이나 기타 악기들이 가운데 있고 그 뒤로 베이스 주자가 있고 뭐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유사한
1: 그렇군요.
0: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1: 빌 에반스 트리오의 My Foolish Heart 오늘 첫 곡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음반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팝 가수가 빌리지 뱅가드에서 라이브 하기에는 되게 그 기회가 잘 닿지는 않겠죠. 빌리지 밴가드 같은 경우는 재즈 연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는 오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년부터 이 공간이 오픈했다고 하지만 재즈 라이브가 시작된 거는 57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그 예전에 이제 시낭송, 뭐 이렇게 약간 작은 연극,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화 행사가 이루어졌던 공간인데요. 전문적인 재즈 라이브는 57년부터였고 그 57년 연말에 녹음이 됐던 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소니 롤린스 사망으로 들려드렸던 그 음반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소니 롤린스 빌리지 뱅가드 음반이 빌리지 뱅가드에서 처음으로 녹음된 라이브 음반
1: 1호 라이브
0: 1호입니다.
1: 실황이군요.
0: 예, 그 57년이고 음반은 58년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들었던 빌 에반스도 굉장히 초기에 녹음된 음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재즈 연주자들이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도 한번 라이브를 가졌습니다.
1: 어떻게 또 성사가 됐네요.
0: 예, 자기가 아주 유명해지기 전에 재즈 스타일을 구사할 때 여기서 라이브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1: 재즈 가수 이력이 있으시군요, 스트라이샌드가.
0: 뭐 재즈 비슷한 느낌의 곡들을 예전에 녹음하고 영화에서도 많이 불렀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라이브를 했는데요. 그래서 48년 만에 자기가 와서 이제 거장이 됐죠. 뭐 거성이 되는데요. 아마 빌리지 뱅가드에서 개런티를 맞추지는 못했겠죠.
1: 이건 어떻게 숫자가
0: 그렇죠.
1: 계산이 안 나오는
0: 스트라이샌드야 뭐 어마어마한 가수니까
1: 네.
0: 뭐그 근처에 있는 센트럴 파크를 다 채울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극소수의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완벽하게 재즈 스탠다드 스타일로 공연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신의 히트곡도 몇 곡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The Way We Were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던 영화 주제가죠.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주연을 했었던 영화의 곡을 여기서 불렀습니다.
1: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The Way We Were 들어보죠.
2: Yes.

0: 뉴욕 라이브 클럽 빌리지 뱅가드 라이브 명곡 오늘의 선곡 테마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이 고른 두 번째 음반은요. 2010년 녹음 실황이었습니다. 팝스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쿼텟의 빌리지 뱅가드 실황 그중에서 The Way We Were 13년 영화 제목이죠. 이 주제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화기애애하고
1: 네.
0: 너무나 편안하게 공연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록 잘 들었네요.
1: 네, 그 DVD, 그 블루레이로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영상으로 이제 전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기 좀 그러시면은 영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워낙 대형 가수이니까 히트곡도 많지만 거기 이제 자기 지인들 잘 모셔다가 자기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멘트도 굉장히 많아요.
0: 많아요.
1: 예,
0: 아.
1: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연, 뭐 자기가 여기 연주했었던 거 연주하지 못해서 대기하다가 뭐 앞에 가서 그 당시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뭐 건너가게에서 공중전화로 전화 받고 뭐 그런 얘기까지 시시콜콜하게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팬들에게 아주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음반이요, DVD였겠네요.
1: 네.
0: 자, 이제 세 번째 음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지금 뭐 현존하는 최강, 최고의 재즈 베이스 연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러 재즈 페스티벌과 공관에서 음악 감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50대로 접어들었으니까요. 처음 등장했었던 20대, 벌써 한 3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재즈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라이브 음반도 많이 내고요. 뭐 정규 음반도 많이 내지만 2015년에 빌리지 뱅가드에서 가졌던 실황, 라이브 앳더 빌리지 뱅가드라는 음반을 냈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곡뿐 아니라 재즈곡, 특히 이제 찬송가, 연가를 몇곡
0: 아,
1: 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제 트리오 편성으로 연주했는데요. 선곡한 곡은 Down by the Riverside라는 곡인데요. 피아노에는 크리스천 샌즈, 드럼에는 율리시스 웬스 주니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이 음반은 한번 LP를 갖고 왔어요.
0: 네네.
1: 이거 요번에 가서 산 음반입니다. 제가 CD로는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0: 네네네.
1: 이제 음반 매장에 가는데 LP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0: 찾으셨네요.
1: 예, 그래서
0: 예.
1: 뉴욕에 가서 그래도 빌리지 뱅가드 가니까 거기 실황을 하나 사야 되지 않나
0: 네네네.
1: 해서 했는데요. 특히 이 뱅가드를 내려가는 그 길목을
0: 아,
1: 일러스트로 잘 표현했습니다.
0: 계단이 꽤 깊게 지하로 이어지네요.
1: 네, 그
0: 예.
1: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계단이 있는데요.
0: 네네.
1: 뭐 약간 재즈 팬들에겐 천국으로 가는 계단, 네, 느낌으로 이렇게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선명하게 표현했고, 뒤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0: 아,
1: 이걸
0: 공연 다 보고 이제
1: 네, 올라가는
0: 나갈 때
1: 장면이죠.
0: 전경이군요.
1: 네,
0: 예.
1: 이렇게 그 클럽을 잘 그려놔서요. 여기에 본인의 라이브 그
0: 포스터에
1: 포스터가 있어요.
0: 매진 이렇게 써
1: 네,
0: 있는데요.
1: 매진 됐을 겁니다. 아마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공연하면 매진 되죠. 네, 그래서 그 라이브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0: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트리오의 연주로 Down by the Riverside 들어보죠.

0: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1: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화요일 2부 코너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안내로 함께하는 김광현의 재즈 노트. 오늘은 뉴욕 라이브 클럽 빌리지 밴가드 라이브 명곡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방금 크리스천 맥브라이드 트리오의 2015년 실황이었습니다. Down by the Riverside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마지막 음반에서 소개해 주시죠.
2: 네,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연주를 골랐습니다.
1: 네.
2: 앞서도 피아노 트리오고 브래드 멜다우도 피아노 트리오죠. 피아노 상태가 뭐 당연히 좋겠죠.
1: 네.
2: 거의 90년 넘게 물론 재즈 라이브는 50년대부터 있었긴 했지만 오랜 세월 명인들이 와서 녹음을 하고 연주를 했으니까 그 아마 피아노는 오래됐더라도 그 길이 아마 잘 들었을 것 같아요.
1: 아무나 막 치고 그렇게 어뷰즈한 게 아니라
2: 그렇죠.
1: 최상의 연주자들에 의해서 네. 연주가 된 악기라면은 네. 참
2: 물론 이제 그런 남의 여러 아티스트의 손을 탄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1: 네.
2: 새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테지만
1: 아까 그 키스자렛 같은 네네네. 분을 언급하신 게 그런 이유였거든요.
2: 뭐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세월이 오래됐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거 있으니까 본인이 맞는 것을 바꿀 수 있는
1: 네.
2: 클럽의 컨디션을 좋아하시는 연주자가 있고
1: 네.
2: 뭐 클럽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을 인지하고 거기에 네. 맞춰서 하는 분이 있는데요. 빌리지 밴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가 되겠죠.
1: 네, 네.
2: 예, 그 악기에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키스자렛 라이브의 빌리지 밴가드는 존재하지 않겠네요.
2: 이게 아니 있긴 있습니다.
1: 있어요?
2: 있는데 아주 초기 시절에.
1: 아 초기에 한번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2: 트리오 같은 경우 네. 이제 80년부터 가졌던 스탠다드 트리오에서는 빌리지 밴가드가 없고요.
1: 네.
2: 그 트리오 퀄텟, 그러니까 트리오나 이제 이상의 이제 퀄텟 퀸텟 연주로는 있긴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마지막 음반은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의 트리오 연주 실황이네요.
2: 네. 네. 브래드 멜다우는 아마 빌리지 밴가드

0: 가장 많은 녹음을 가졌던 아, 연주자입니다.
1: 그렇군요.
0: 아, 처음 빌리 브래드 멜다가 나올 때부터 예. 신인 연주자가 빌리지 밴가드에서 라이브 음반 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초기 활동 때부터 꾸준히 트리오 음반

0: 가지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브래드 멜다운은 빌리지 밴가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아마 공연을 보통 하면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원 나잇 온리 이런 게
0: 그런
1: 아니라
0: 게
1: 일주일
0: 아닙니다.
1: 정도는 볼수 있는
0: 네.
1: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그
0: 좋죠.
1: 좋네요.
0: 네.
1: 네.
0: 그리고, 왜냐면 그 공간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100명 정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5일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뭐
1: 500명
0: 이제
1: 네.
0: 두번
1: 네.
0: 세트면은 뭐한 1000명 정도가
1: 1000명 정도
0: 되는데,
1: 볼수 있군요. 네.
0: 브래드 멜다우가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나 재즈 팬들이 오기 마련이죠.
1: 네.
0: 뭐 LA에서도 올 수가 있고
1: 맞아요.
0: 유럽에서도 올 수가 있으니까요.
1: 예약 경쟁이 아주 심하겠는데요.
0: 뭐 우리나라 케이팝 아이돌 매진되는 것처럼 브래드 멜다우가 빌리지 밴가드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바로
1: 팔려나가겠네요.
0: 매진이 됩니다.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꼭 한번 보고 싶긴 한데요. 그러더라도 꾸준히 앨범화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브래드 멜다우의 빌리지 밴가드 이름이 들어간 여러 음반 중에서
1: 네.
0: 한 곡씩 한 장씩 들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오늘 제가 고른 음반은 2011년에 나왔던 음반인데요. 아트 오브 더 트리오 볼륨
1: 네.
0: 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페기리나 줄리 런던,
1: 아,
0: 백인
1: 줄리 런던.
0: 여성이 많이
1: 네네네.
0: 불렀던 아주 매혹적인 팝 넘버죠. Cry Me a River라는 곡입니다.
1: 오늘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그 빌리지 밴가드 기운을 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Cry Me a River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에서 뵙겠습니다.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From Berlin.
2: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4: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昔は 好きじゃなかったけど
0: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북적이다, 번화하다.
1: 니기야카다, 니기야카다.
0: 니기야카라고 하면 북적임, 번화함이란 뜻입니다. 뒤에 다 연결해서 니기야카다, 북적이다, 번화하다, 나 형용사인데요. 조용하다는요?
1: 시즈카다, 시즈카다.
0: 시즈카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즈카까지가 조용함이란 뜻이고요. 뒤에 다 연결해서 시즈카다라고 하면 조용하다란 뜻이 됩니다. 선생님, 이 니기야카다 가지고 나형용사 수로 복습 한번 해볼까요?
1: 하이.
0: 북적이다.
1: 니기야카다.
0: 북적입니다.
1: 니기야카데스.
0: 북적이었다.
1: 니기야카다타.
0: 북적이었습니다.
1: 니기야카데시타.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요리.
1: 요리. 요리.
0: 요리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요리인데요. 선생님, 요리사는요?
1: 요리닝. 요리닝.
0: 여러분들, 요리사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음으로 해서 요리시가 아닐까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일본어로 요리사는 요리닝이라고 합니다. 혹은 외래어리요?
1: 코크. 코크.
0: 코크라고도 하죠. 평일.
1: 해지츠. 해지츠.
0: 평일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해지츠. 휴일은요?
1: 휴지츠. 휴지츠.
0: 그렇게.
1: 손나니. 손나니.
0: 손나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고소화도 다시 한번 연습해 봐야죠. 이렇게.
1: 곤나니.
0: 그렇게.
1: 손나니.
0: 저렇게.
1: 안나니.
0: 어떻게.
1: 돈나니.
0: 다음 단어 보죠. 병원.
1: 묘인. 묘잉.
0: 묘잉. 병원입니다. 선생님, 묘잉 할 때 묘, 요음이잖아요. 이거를 비요 이렇게 한 박자 한 박자씩 끊어서 읽으면요.
1: 비요잉.
0: 비요잉. 무슨 뜻이죠?
1: 미용실입니다.
0: 쇼타 선생님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십니다. 여러분, 묘잉 병원이고요. 비요잉이라고 하면은 미용실, 미장원이란 뜻입니다. 묘잉, 병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김에 병원과 관련된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병원에는 병이 걸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 뭐죠?
1: 묘기.
0: 묘기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의사.
1: 이샤.
0: 이샤라고 합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가는 거죠?
1: 간자.
0: 간자입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1: 간고시.
0: 간고시라고 하죠. 다음 단어 볼까요? 접수, 접수처.
1: 우케츠케. 우케츠케.
0: 우케츠케라고 합니다. 야옹야옹.
1: 냔냥. 냥냥.
0: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고양이는 내꼬인데요. 냥냥 외에도 냐냐라고 운다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마지막 단어입니다. 앞, 전.
1: 마에.

0: 마에
1: 다른 위치 명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앞이 나왔습니다. 뒤도 봐야죠.
0: 으시로
1: 으시로 안은요?
0: 나카
1: 나까입니다. 바깥은요?
0: 소토
1: 소토라고 합니다. 위는요?
0: 우에
1: 위에, 아래는요?
0: 시타
1: 시다입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뭐뭐 하지 않았다가 되기 위한 전 단계는 뭐뭐 하지 않다잖아요. 나 형용사는 다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조즈다라고 하는 나 형용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조즈까지가 잘함입니다. 다를 연결해서 조즈다. 즉, 이 다는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잘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 형태는요. 다의 부정 형태인 대화,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럼 잘하지 않았다, 뭐뭐하지 않다는 대화, 나이, 뭐뭐지 않았다는요. 대화, 나이의 과거형을 쓰면 되는 거죠. 이때는 대화, 나이, 이가 나왔습니다. 과거 형태, 이를 까타로 바꾸면 돼요. 즉, 나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은 대화 낚았다라고 하는 형태를 나형용사 어간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명사랑 동일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회화문에서는 대화의 축약형인 자를 사용해서 나니나니 자 낚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요. 단어 싹 틔우게 나온 단어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잘하다.
0: 上手だ。上手だ。
1: 잘하지 않았다.
0: 上手ではなかった。上手ではなかった。
1: 上手ではなかった。잘하지 않았다. 란 뜻입니다. 上手だ. 잘하다. 나형용사입니다. 잘하지 않다. 부정형태 만들고 싶어요. 다의 부정형태인 대화 나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저즈 대화 나이.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죠. 저즈 대화 나깠다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북적이다.
0: 賑やかだ。賑やかだ。
1: 북적이지 않았다.
0: 賑やかではなかった。賑やかではなかった。
1: 니기야카 대화 나깠다. 북적이지 않았다. 란 뜻입니다. 니기야카다, 북적이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 이때 다가 뭐뭐이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정을 만들려면 이 다의 부정 형태, 대와 나이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니기야카 대와 나이, 북적이지 않다.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꿔서 니기야카 대와 나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예전에는 요리를 별로 잘하지 않았어.
0: 昔は料理があまり上手ではなかった。昔は料理があまり上手ではなかった。
1: 昔は예전에는 料理が あまり 上手 ではなかった。上手だ 잘하다라고 하는 나형용사가 나왔어요. 조즈다 대상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가를 사용하죠. 그래서 料理가 요리를 아마리 별로 조즈데와 낚았다 잘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조즈다 잘하다 조즈데와 나이 잘하지 않다 조즈데와 낚았다 잘하지 않았어. 다음 문장 볼게요. 평일 백화점은 그렇게 북적이지 않았어.
0: 平日のデパートはそんなに賑やかではなかった。平日のデパートはそんなに賑やかではなかった。
1: 平日のデパートは평일 백화점은 そんなに그렇게にぎやかではなかった。북적이지않았어。にぎやかだ、북적이다。にぎやかではない、북적이지않다。にぎやかではなかった、북적이지않았어。란뜻이되었습니다。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인 어간 뒤에 대화 낚았다가 연결된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나 형용사의 정중한 과거 부정형은 어간에 대화 낚았다 데스 혹은 대화 아리마생 데시다를 붙이면 정중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형용사의 수러가 될때 형태는 명사의 수러가 될때 형태와 동일하다는 거꼭 기억하고 계세요. 단어 싹 틔우기에 잘하다, 조즈다, 북적이다.

0: 니기야카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정중한 과거 부정형으로 한번 바꿔봐요. 잘하지 않았습니다.
1: 上手では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上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0: 이번에는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1: にぎやかでは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にぎや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0: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 즉나 형용사 어간의 대화 나갔다가 연결된 형태인데요. 이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친절하다,
1: 親切だ.
0: 신세째다. 이 다가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형 만들어 볼게요. 친절하지 않다.
1: 親切ではない.
0: 신세째 대화 나이. 다의 부정형은 대화 나이. 과거로 바꿔봅니다. 친절하지 않았다.
1: 親切ではなかった.
0: 신세째 대화 나갔다. 대화 나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로 끝난 형태의 과거 형태는 어미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화 나이가 대화 나갔다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접수처 사람은 친절하지 않았어.
1: 病院の受付の人は親切ではなかった。
0: 病院の 受付の 人は 병원의 접수처 사람은 신세츠 대화 나갔다. 친절하지 않았어.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병원의 접수처 사람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어요.
1: 病院の受付の人は全然親切ではなかったです。親切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0: 病院の 受付の 人は 병원의 접수처 사람은 全然 전혀 신세츠 대화 나갔다 です. 친절하지 않았어요. 혹은 신세츠 대화 아리마생 되시다. 마찬가지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란 뜻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송건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미안합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하셨다면 총 3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초급 때 배웠던
3: 对不起.
1: 네, 네 글자 지난 시간 배웠던
3: 不好意思.
1: 혹은
3: 抱歉.
1: 대단히 죄송합니다. 抱歉. 두 번 쓰기도 합니다. 연속해서
3: 抱歉.
1: 그렇죠. 우리 요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3: 我们的菜还没上.
1: 지금 왕 선생님과 함께 발음하신 거 맞죠?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제목 더 큰 사이즈 있나요?
3: 有没有大一号的?
1: 한국어로는 지금 있나요? 라고 했지만 중국어는 직역하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말을 했네요. 자, 어떤 단어들이 숨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네, 옷 한 벌 할 때 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 개 제일 만만한 양사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 거만 쓸 수는 없습니다. 옷 한 벌 할 때 벌.
3: 젠.
1: 사건의 양사일 수도 있어요. 일, 사건 하나. 만나다와 발음이 똑같죠? 젠, 짜이 젠 할 때 젠과 발음이 똑같지만 엄연히 한자가 다릅니다. 옷 한 벌.
3: 이젠 이후.
1: 이젠. 숫자 1이 2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뒤에가 4성이니까 숫자 1은 2성입니다. 이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젠 이게 아니라 한번 입어보다, 한번 시도해보다. 옷가게에서는 입어보다가 될 수도 있고 모자가게에서는 모자를 쓰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자, 시도하다 할 때 시자죠?
3: 시.
1: 발음만 들으면 입니다와 똑같아요. 그죠? 문맥상 파악하셔야죠. 한번 입어보세요.
3: 시一下.
1: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목걸이 가게에 왔어요.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3: 可以的, 네. 试一下.
1: 试一下, 이렇게. 앞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번 해봐도 되나요?
3: 可以试一下吗?
1: 이렇게 말이죠.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죠.
3: 可以试一下吗?
1: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이성, 可, 그 다음 반삼성, 可以. 可以试一下吗?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可以,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동사로서 할 수 있다, 혹은 허락 관련 해도 된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저도 아내에게 이거 해도 돼라고 할 때 와이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부커이. 안 돼. 부커. 요번에 술 좀 마시고 부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 네, 我们上一课还学习了. 行.
1: 아, 不行.
3: 对, 그렇죠. 가능하다. 行.
1: 行.
3: 不行的话, 不可以.
1: 그렇죠. 行吗? 같은 말로 可以吗?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3: 是的.
1: 좋은 지적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탈의실할 때 우리는 탈, 탈수 현상할 때 탈자를 생각하시는데 중국은 그 탈자가 보이지 않네요. 들어볼게요.
3: 시이젠.
1: 하나하나 볼까요? 시, 시도하다. 이는 옷, 이후 할 때, 그죠? 젠은 뭐예요? 공간할 때.
3: 그렇죠.
1: 아, 옷을 시도해보는 공간. 재밌네요. 다시 들어볼게요.
3: 시이젠.
1: 시이젠. 좋아요. 어디 어디에 있다. 우와, 웬일로 쉬운 게 나왔어요.
3: 在.
1: 나 탈의실에 있어요. 하나, 둘, 셋.
3: 在试衣间.
1: 我 집어넣어서 할게요.
3: 我在试衣间.
1: 그렇죠. 방향, 오른쪽, 왼쪽 할 때 쪽입니다.
3: 边.
1: 그렇죠. 지금 일성 체크돼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경성으로도 많이 발음해요.
3: 对的.
1: 오른쪽, 요边보다는
3: 요边.
1: 내려서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작다.
3: 小.
1: 크다.
3: 다.
1: 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호수, 사이즈라고도 하죠. 네, 볼게요.
3: 하우.
1: 자, 이 사이즈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큰 사이즈.

0: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를
1: 大号.
0: 작은 사이즈는
1: 小号.
0: 그렇죠.
1: 중간은요?
0: 쫑.
1: 네, 중하오.
0: 네, 가운데 중자 중국할 때 중하오. 저는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샤오하오, 중하오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1: 일반都是大大号吗?
0: 大大号,
1: 特大号. 네.
0: 진짜 근데 일상생활에서 지금 왕 선생님께서 농담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X라지를 중국에서는 大大号라고도 합니다.
1: 是吗?也说特大号吧?特大号,
0: 특대. 有没有大大号? 이렇게 정말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농담식으로. 네, 特大, 특별할 때 그 특자를 함께 쓰시면 2X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
1: 稍等.
0: 이 稍等은요 특성상 또 请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Please 집어넣어서
1: 请稍等.
0: 세 글자니까 삼자성어처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请稍等. 잠시만 기다리세요. 누구누구에게
1: 给.
0: 그럼 맞춰보세요 여러분. 너에게 하나 둘 셋
1: 给你.
0: 너가 먼저면 안 되죠. 네, 개인입니다. A가 B에게 A 게이 B니까 네가 뒤로 가야죠. 그렇죠. 가져오다도 되고 들다도 되고 지난 시간 예문에 숨어 있었는데 오늘 제대로 또 배울 수 있겠네요. 이 나는 뜻이 많아요. 정말. 그리고 한국어랑 같은 발음이에요. 나이샤.
1: 나.
0: 네. 나. 대화문 한번 들어볼게요. 보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머니 칠라이 팅이샤.
2: 第六课，有没有大一号的？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可以啊，试衣间在那边。这件有点小，有没有大一号的？有啊，您稍等，我给您拿。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可以啊，试衣间在那边。这件有点小，有没有大一号的？有啊，您稍等，我给您拿。
0: 네, 본문을 보지 말라고 했을 때 제 통제에 따라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서 들은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안 보고 들으면 더 귀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 是的.
0: 네, 이 옷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1: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0: 이 옷, 중국은 이 뭐뭐, 저 뭐뭐 할 때 양사와 함께 많이 씁니다. 그냥 저 이프 해도 되는데 굳이 쓰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0: 삼성이성, 我能, 能이 무슨 뜻이죠? 할 수 있다. 당연히 같은 말로 可以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오, 가능하죠?
1: 可以啊.
0: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1: 试衣间在那边.
0: 试衣间, 试衣间 아니에요. 숫자 1이 아니라 여기서는 yi 발음, 试衣 아니고 试衣. 시이지엔.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인 초급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성 다음에 일성이에요. 따지아 이 발음을 따지아 막 사성이 일성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시이지엔 확실하게 시이를 확 올려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시이지엔 짜이나비엔 이런 식으로. 이 옷은 좀 작네요.
1: 这件有点小.
0: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인데 삼성이 세 개죠. 이럴 땐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오늘 여기서는 요디알 둘 다 이성입니다.
1: 有没有大一号的?
0: 네, 있어 없어 한 치수 더 큰 거요. 한 치수 더 큰 거 있나요?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겠습니까? 회화는 때로는 덩어리째 암기하셔야 됩니다. 통째로 암기하시죠. 요메요부터 들어볼게요.
1: 有没有大一号的?
0: 선생님 그럼 두 치수 더 큰 거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二号 하면 될까요?
1: 大两号的.
0: 네, 두 치수니까 둘을 쓰나 봐요. 량. 그럼 량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有没有大两号的?
0: 더까지 함께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는 뭐예요? 더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한 치수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 좋아요. 있고 말고요. 있어요.
1: 有啊.
0: 아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0: 되고 어기조사 말투입니다. 여. 여와 좀더 신난 느낌이 있고 아 당연히 있지요 이런 말투인 거죠.
1: 是的.
0: 네,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您稍等.
0: 칭 집어넣어 볼게요.
1: 您请稍等.
0: 이렇게 닌 빼고 그냥 칭샤오당 해도 전혀 문제
1: 请稍等.
0: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가져다 드릴게요.
1: 我给您拿.
0: 아이고, 이 와중에 삼성이성, 게이님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나는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의역이 될수 있네요. 앞에 게이 때문에.
1: 是的.
0: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어퍼 포인트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문맥에 따라서 이 나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취를 집어넣어 볼게요. 동생아, 니취 나봐. 니취 나봐. 문맥상 뭐겠습니까? 니가 가서 가져와. 되겠죠? 야, 니가 와서 가져와. 니 라이 나봐. 니 라이 나봐 하면 니가 와서 가져가 되는 거죠, 선생님?
1: 是的.
0: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한국어랑 발음도 똑같고 말이죠. 나. 네, 나. 다시 한번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 라이 팅이샤.
2: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3: 可以啊，试衣间在那边。这件有点小。
2: 有没有大一号的？
3: 有啊，您稍等，我给您拿。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可以啊，试衣间在那边。这件有点小，有没有？ 大一号的 有啊，您稍等，我给您拿。
0: EBS 초급 중국어 50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번 나왔던 단어인데 이렇게 어법에 넣은 이유는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자주 쓰이고요. 한번 봐봐. 잠깐만 보자.
1: 看一下.
0: 잠깐만 기다리세요.
1: 等一下.
0: 그래요.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1: 问一下.
0: 네, 좋습니다. 이 이샤 뒤에도 대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샤 뒤에 무조건 마침표는 아니에요, 선생님. 그죠? 영화를 잠깐 볼까?
1: 看一下电影.
0: 이렇게 말이죠. 영화, 띠엔잉.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다 되는 조동사입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可以.
0: 좋아요. 삼성이 두 개니까 앞에 可, 그 다음 반삼성. 可以. 뚝 떨어지는 센스 보여주시고요. 지금 가도 돼.
1: 现在可以走了.
0: 여기서는 거의 둘 다 이성으로 바뀝니다. 이도 이성이에요. 왜요? 走.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앞에 두 개가 이성입니다. 可以走. 可以走. 이렇게. 또 엄청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얼른 체크하시고요. 走. 오유는 어예요. 조우가 아니라 走. 가다, 걷다 다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뒤에 러 보이시죠? 조동사와 러가 함께 쓰이면은요 완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상태 변화입니다. 지금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1: 没错.
0: 기억하세요. 진짜 참가하다 중국어로 한번 배워볼게요. 갑자기 생뚱맞죠? 참가하다.
1: 참가.
0: 그럼 거의 집어넣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거의 참가러 발음 들어볼게요.
1: 거의 참가러.
0: 청취자분들 해석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상태 변화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법이었습니다. 박수 받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저 혼자 박수치고 다 하네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허락 관련입니다.
1: 我可以坐这儿吗?
0: 주어부터 지금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이럴 때는 我가 반삼성. 我可以. 괜찮죠, 선생님?
1: 很棒.
0: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我可以坐这儿吗?
0: 我可以坐这儿吗? 여기 앉아도 될까요? 坐, 앉다 잊지 마시고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다시 한번 나 예문 살펴보면서 머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카인샤. 네, 그는 손에 책을 들고 있다. 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他手里拿着书.
0: 손 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라고 할 때도
1: 빙샹리.
0: 네, 이렇게 안이라는 말을 꼭 쓰거든요. 중국은 여기서 손 안에라고 할 때 안, 리를 꼭 쓴다는 걸 예문을 통해서 암기하시고요. 삼성, 경성, 아하, 나이, 나이, 니먼, 쇼리 이 발음을 떠오를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0: 셔리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셔리.
0: 왜냐면 이 리가 삼성이에요, 원래. 그래서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그다음 반삼성. 니하오. 셔리 이런 발음이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경성 체크돼 있지만 사실 리는 삼성으로 우리가 체크를 마음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하나. 나죠. 동사 뒤에 저는 뭐예요? 뭐뭐한 채로입니다. 아, 든 채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他手里拿着书.
0: 拿着书, 들고 있는 채로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도와서 혹은 내 대신 핸드폰 좀 가져다 줘.
1: 帮我拿手机.
0: 拿手机. 네. 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아주 어려운 표현이죠.
1: 我从钱包里 拿钱给他.
0: 그러니까 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라고 할 때 총 땡땡 리가 꼭 필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뭐 꺼내라고 할 때도 총 냉장고 리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1: 네.
0: 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1: 冰箱里.
0: 맞아요. 총 땡땡 리가 이 총이 보통 어디 어디에서 붙어 이렇게만 외우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냉장고에서 지갑에서 뭘 꺼낼 때 총 땡땡 리를 기억해라. 어떤 거에 필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총 지엔바오리. 그래요. 나 물 가지러 간다.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 我去拿水.
0: 그렇죠. 나 대신 가방을 좀 잠깐 들어줄래?
1: 帮我拿一下包.
0: 빵워, 워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니까. 워나, 이 발음 들려야 됩니다. 빵워, 나, 이샤, 빠오. 빠오가 가방인가 봐요. 아, 돈이 중국어로?
1: 钱.
0: 그렇죠. 그에게 돈을 주다. 钱给, 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 一起进入深化练习.
0: 어우, 다른 날보다 선생님 문장이 좀 긴 것 같아요.
1: 是的,你写这一课的时候心情不好吗?
0: 이 교재 썼을 때 기분이 안 좋았네요.
1: 그래서 길게 썼나요?
0: 아, 맞았어요. 여러분께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루에 다 못 외워요. 너무 많아요.
1: 对呀,这么长.
0: 길잖아요.
1: 都是你的错.
0: 자, 저의 잘못이래요.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어떻습니까?
1: 오, 这个可以.
0: 1번은 월요일, 2번은 화요일 체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양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해볼게요. 나 이 바지 한번 입어보고 싶어.
1: 我想试一下这条裤子.
0: 긴 것들의 양사가 티아오예요. 뱀. 그리고
1: 강, 네, 네.
0: 뱀, 그리고 강, 바지, 시냇물 다 됩니다, 여러분. 저거만 하지 마시고요. 쿠즈, 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샹은 동사 앞에 있으면 하고 싶다죠? 우리 저기 가서 밥 먹어도 될까요?
1: 我们可以去那里吃饭吗?
0: 따라오고 계시죠? 한 번 더 해보시죠.
1: 我们可以去那里吃饭吗?
0: 나리 대신에 당연히 날 써도 괜찮습니다. 너 내 대신 저 컵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1: 你能帮我拿那个杯子吗?
0: 문맥상 나는 가져오다가 되겠네요. 컵, 베이즈 잊지 마시고요. 여기 신발 좀 비싸.
1: 这里的鞋有点贵.
0: 신발?
1: 鞋?
0: 비싸요. 꾸이가 아니라?
1: 贵.
0: UI 사이에 N 넣으셔야죠. 贵. 좋아요. 어, 있어 없어? 좀 더 싼 거? 이게 직역이에요. 좀 더 저렴한 거 있나요?
1: 有没有便宜一点的?
0: 더는 여기서 것입니다. 싼 것. 좀 싼 거. 便宜一点的. 이点 대신에 숫자 1을 빼고 그냥 便宜一点的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dr은 좀이에요, 좀. 좀 싼 거 없나요? 할 때 좀. 말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우. 이 페이지를 통해서 tiao, cuz, base, 写, 便宜 이런 발음 꼭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有没有大一号的?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 파트4의 날입니다. 루틴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느 날은 너무 공부하기 싫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디세요. 그걸 조금 힘들어도 오늘은 한다. 어쨌든 20분은 채우고 또 연습 문제도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해나가는 그 추진력,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늘 하는 말인데, 아파도 어쨌든 안 빠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성적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여건이 있죠. 힘든 여건이 있는데, 할 거는 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량 없이 토익이 요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좀 지치시더라도 이번 주 한번 도전해 나가시고, 늘 하는 말 있죠. 일요일 날 딱 일어났는데 이번 주는 토요일 시험이에요. 근데 딱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무조건 시험 보러 가세요. 그런 날 오히려 체념과 달관의 경지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이 피가 뜨거운 20대 학생들 너무 막 흥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볼 때 성적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힘드시더라도 기본으로 해나갈 거는 해나가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저도 시험 안 보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59쪽입니다. 71에서 76번까지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team meeting.
2: Good afternoon, everyone.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he National Dining Association earlier today. I'm delighted to announce that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our restaurant has been selected as the top casual dining restaurant for urban professionals. This year, we received especially positive feedback regarding the hygiene standards of our kitchen and dining areas. I'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to Mr. Lee and his team for maintaining such outstanding standards. You can find the full evaluation report on the association's official website, along with several promotional images that were uploaded last spring. However, we've made significant interior upgrades since those photos were taken.
1: Number 71. What information did the speaker receive today? Number 72. Which team does Mr. Lee most likely oversee? Number 73.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she says,
2: We've made significant interior upgrades since those photos were taken?
1: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radio announcement.
3: Good morning, listeners. This is your host, Marcus Reed, coming to you live from City Line Radio. We've got some major news for our regional economy today. Nova Drive Technologies has officially announced plans to build a cutting-edge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plant right here in Greenville. This large-scale investment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xpand the company's production capacity while also creating many new job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If you're interested in working for Nova Drive, simply visit the company's official website and click on the Greenville location tab to check current job openings. For those who would like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a public briefing session will be held this Friday at Downtown Civic Hall.
1: Number 74. What kind of business is Nova Drive Technologies? Number 75. What are listeners instructed to do on the company's website? Number 76. What is scheduled to occur this Friday?
0: 잘 들어보셨죠? 71번부터 보시죠. 어떤 정보를 화자가 오늘 받았냐 이랬죠. 그럼 what information 이렇게 밑줄 긋고요. today 이것까지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죠. 그리고 72번은 Mr. Lee예요. Mr. Lee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팀을 이 사람이 감독하는 것 같냐. 그러면 which team Mr. Lee oversee.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3번은 이 인용 문구의 의미는 우리 전에 3에서도 그랬는데 인용 문구 문제는 앞에 문장과 이 문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튈지 모르죠. 7도 있죠. 7은 쉬워요.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서 푸니까 이 인용 문구의 의미 그 앞에 단서가 있다 그러더라. 이렇게 딱 확인해 보면 좀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리스닝에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We've made significant interior upgrades since those photos were taken. 이 문장의 의미는 뭘까요? 그럼 이 문장은 전체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죠.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he National Dining Association earlier today. 오늘 오전 일찍 National Dining Association과 통화를 이제 막 마쳤어요. I'm delighted to announce that 이거 다음에 답죠요. I'm calling to let you know. I'm happy to announce that. I'm delighted to announce that. 뒤에 답의 단서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 이제 한 문제 주는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3년 연속 our restaurant, 우리 레스토랑이 has been selected as the top casual dining restaurant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For urban professionals. 이 도시 전문가들을 위한 이게 직역이고 아무튼 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게 the third consecutive year. 여러분 third면은 year에 s가 안 붙어요. 그렇죠? For three consecutive years. 이럴 때는 s가 붙어요. 3년 연속. 근데 the third 이렇게 서수가 나오면 year에는 s가 안 붙는다. 이것도 문법으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문장 내용을 기억하시면 71번 정답은 뭐죠? D번. The restaurant received an award. 상 받았다. 그죠? 예, 상 받았다.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긴 상인데 이름은 참 긴데 아무튼 3년 연속 상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This year, 올해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로 시작하면 또 답의 단서를 주죠. We received especially positive feedback. 우리가 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Regarding the hygiene standards. 여기서 보면은 위생 기준에 있어서 of our kitchen and dining areas. 우리 주방과 식당 지역의 그 위생 기준에 있어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I'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그래서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To Mr. Lee, Mr. Lee에게, and 그리고 his team에게 for maintaining such outstanding standards. 이렇게 뛰어난 기준을 계속 유지해 준 거에 대해서. 그럼 미스터 리는 어느 분야입니까? 위생 분야죠. 이제 위생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이 뭐죠? 두 문장 연속해서 잘 들어야 돼요. 위생 얘기는 앞 문장에 나왔고 그것 때문에 미스터 리와 그 팀에게 감사를 전하는 거죠. 그 두 문장 다 들어야 바로 두 번째 문제가 풀리죠. 미스터 리는 무엇을 감독할 것 같냐? 당연히 위생 관리를 담당하겠죠. 그래서 B번 The Sanitation Team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됩니다. Hygiene 이게 결국은 그 위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0: 세니테이션으로 패러프레이징 돼서 B, 72번 정답이 여기서 B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본문을 보시죠. You can find the full evaluation report. 완전한 그 평가 보고서를 보실 수 있어요. On the association's official website, 그 협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along with several promotional images, 몇몇 홍보용 이미지들과 함께 that were uploaded last spring, 지난 봄에 업로드 되었던. 자, 근데 잘 봐요. However, 그러나 we've made significant interior upgrades. 우리는 상당한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Since those photos were taken. 그 사진들이 찍혀진 이래로.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이 요즘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두 문장 또 함께 잘 들어야 풀 수 있고요. 73번 정답은 C가 되는 거예요. The current photos may no longer reflect reality. 그래서 이제 현재 사진들이 더 이상 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래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는데 인테리어가. 그러면 그 옛날 사진 이제 치워야겠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C가 정답이 되죠.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Good afternoon, everyone.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he National Dining Association earlier today. I'm delighted to announce that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our restaurant has been selected as the top casual dining restaurant for urban professionals. This year, we received especially positive feedback regarding the hygiene standards of our kitchen and dining areas. I'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to Mr. Lee and his team for maintaining such outstanding standards. You can find the full evaluation report on the association's official website, along with several promotional images that were uploaded last spring. However, we've made significant interior upgrades since those photos were taken.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4 진행 중입니다. 74번 보시죠. 어떤 종류의 사업인가? 이 노바 드라이브 테크놀로지는 여기는 이제 What kind of business? 이 정도를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아요. 이 노바 블라블라는 이제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75번 청자들은 무엇을 하도록 지시를 받나? 이 회사 웹사이트에서 그러면 이제 listeners are instructed 요거 밑줄 긋고 웹사이트 밑줄 그어두시면 좋죠. 그리고 76번 이번 금요일에 뭐가 예정돼 있냐? 그럼 이제 금요일만 밑줄 그으면 돼요. This Friday 이렇게 밑줄 그어두고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listen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your host.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인 마커스 리드라고 합니다. Coming to you live.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어요. From CityLine Radio에서. We've got some major news. 아주 중요 소식들이 있죠. For our regional economy today. 오늘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한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에 나왔던 Nova Drive Technology사가 나와요. 이 회사가 has officially announced plans, 공식적으로 계획을 발표했어요. To build a cutting-edge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plant. 어우, 막 엄청 길죠? Cutting-edge가 첨단에, 첨단 전기차 제조 공장을 지을 계획을 발표했죠. Right here in Greenville, 바로 이 그린빌에서 그러면 뭐 전기차 제조업체네요. 이 회사는. 그래서 74번 정답은 C, an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하나 풀립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죠. This large scale investment, 이 대규모 투자가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xpand the company's production capacity. 이 회사의 생산 용량을 상당히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While also creating many new job opportunities, 많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과 동시에 for local residents, 현지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과 동시에

0: 있네요. 75번 정답은 B번. Look into job opportunities, 그죠? 채용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가보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죠. For those who'd like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이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A public briefing session will be held this Friday. 이번 금요일이 나왔네요. 이번 금요일에 공식 브리핑 세션이 열리게 될 거예요. 블라블라 시빅홀에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민회관에서 이런 게 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죠. D번이죠. A public information session will be held. 공개 설명회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D가 답이 됩니다. 본문에는 public briefing session. 지금 선택지 D에는 public information session. 조금 단어를 바꿨었는데 같은 말이죠.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Good morning, listeners. This is your host, Marcus Reed, coming to you live from City Line Radio. We've got some major news for our regional economy today. Nova Drive Technologies has officially announced plans to build a cutting-edge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plant right here in Greenville. This large-scale investment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xpand the company's production capacity while also creating many new job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If you're interested in working for Nova Drive, simply visit the company's official website and click on the Greenville location tab to check current job openings. For those who would like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a public briefing session will be held this Friday at Downtown Civic Hall.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5월, 6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익스플로러토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 3번 보시죠. The company held an exploratory meeting. 이 회사는 어떤 예비적인 탐사 회의를 열었다. With several potential investors, 몇몇 잠재 투자자들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reluctant to 부정사, to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오죠. Many residents, 많은 주민들은 were reluctant to support the construction plan at first. 처음에는 그 건설 계획을 지지하기를 꺼렸다. 근데 나중에 찬성하게 되었다. 뭐 이런 문맥이죠. 그 다음 예문, the manager was reluctant to approve the proposal. 그 매니저는 그 제안을 승인하기를 꺼렸다. Without more information, 추가 정보 없이는 승인하기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한 문장 또 더 보겠습니다. Some employees are reluctant to use the new scheduling system. 몇몇 직원들은 새로운 그 일정 관리 시스템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be reluctant to란 말이에요. 그 뒤에 to 부정사,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뭐냐면 be likely to, 이런 거 to 뒤에 동사 원형 오죠. 그죠? 그러나 be dedicated to, be committed to, be devoted to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오죠. 그래서 이제 ing가 오냐, 투부정사가 오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꺼리다지만 be likely 투부정사, be willing 투부정사와 함께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을 꼭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1: 네.
0: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Wednes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56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타이타닉 유명하죠?
0: Oh, yes.
1: 그것으로 배우는 영어 되겠습니다.
0: Uh-huh.
1: 제가 사실은 그 타이타닉이라든가 그거 말고도 이제 또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그것도 유명한데요. 그런 것들 영화에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지 라이팅에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0: 네.
1: 실제로 대화문도 만들었었고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게 거의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0: Oh
1: 벌써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새롭게 또 재구성을 해서 새로운 표현을 좀 넣고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 배워보면 재밌겠죠.
0: 오, 그러면 오늘은 뭐 하나요?
1: 자, 오늘은 잭과 로즈 사이에 그 뭔가 마지막 장면, 슬픈 장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0: Oh no! Alright, here is today's dialogue. Learn English with Titanic starring Leonardo DiCaprio.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Don't you dare say goodbye, Rose. You're going to pull through this. You're going to get out of here safe and sound and start a family.
3: What good is it if I make it out of here without you? I'd rather die here with you than live the rest of my life alone.
2: You've got your whole life ahead of you. Don't you throw it away.
0: 네, 오늘의
1: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선생님.
1: 제가 잭을 하는 거죠?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0: 제가 로즈 할게요.
1: 지금 상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굉장히 그 차가운 물, 그렇죠? 근데 로즈는 그 배에 그래도 타고 있어요, 그렇죠? 조그만 배에 타고 있고.
0: 네.
1: 배가 아니라 아마 그 뭐였죠? 나무 판 같은 보드 같은 거에 올라가 있고요.
0: 그리고 만약에 보트에 있으면 잭도 같이 함께 있지 않을까요?
1: Oh, that's right. 근데 잭은 지금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네네.
1: 네, 가보겠습니다. Okay. 작별 인사할 생각은 하지도 마, 로즈. 당신은 이 상황을 이겨낼 거야. 여기서 무사히 나가서 가정을 꾸리게 될 거라고.
3: 여기서 나가더라도 당신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혼자 여생을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당신과 함께 죽겠어요.
1: 당신 앞에는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내 손 놓는 거야?
0: 그래, 그래. 자, 이제.
1: 안녕. 그래서 새 출발해야지.
0: 그래서.
1: 오케이. 그래서, 뭐, 연기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뭔가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그렇죠?
0: 네.
1: Right. Yes.
0: 저는 만족했는데요.
1: 만족했어요? 알겠습니다.
0: 자, 선생님이 조금 약했어요.
1: 약했죠?
0: 네.
1: 살짝 수줍어가지고요. 자,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로즈가 여기서 나가더라도 당신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 뭔가 응용할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뭐뭐뭐라면 무슨 의미가 혹은 소용이 있겠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What good is it if 평서문? What good is it if 평서문?
1: 네.
0: 여기 good는 좋은 게. 좋은 게 뭐가 있어?
1: 아,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좋은 점이 뭐가 있겠냐. 의미가 없다.
0: 네.
1: 이게 되겠네요.
0: 맞아요.
1: 예전에 우리가 What's the point of doing something?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0: 맞아요.
1: What good is it? Right.
0: Yeah.
1: 자,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자, 그게 뭐가 좋겠어?
0: What good is it?
1: 내가 혼자 살아야만 한다면.
0: If I have to live alone, what good is it if

0: If I have to live alone,
1: there's
0: no meaning.
1: 뭐 돈이 많든 뭐하든 그게 what good is it? 이란 얘기죠. 자 다음은요. 당신이 돈이 있다면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 그렇죠. 자 그게 뭐가 좋겠어?
0: What good is it?
1: 내가 돈이 있다면
0: If you have money
1: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0: But you are not happy. What good is it if you have money but you are not happy?
1: 그래도 뭐 좀 있으면 나쁘진 않죠.
0: Well, 선생님, if you're not happy then
1: okay, that's true. 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예쁘지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자, 그게 뭐가 좋겠어?
0: What good is it?
1: 내가 예쁘다면
0: If I am pretty
1: 하지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0: But nobody loves me. What good is it if I am pretty but nobody loves me?
1: 정말 이거는 본인 예쁘다는 건 인정하는 거네요?
0: 아, 이게 제가 말하는 예문이나요?
1: 느낌이 와요. 네. So what good is it? 하고 if 뭐뭐라면
0: 예쁘기만 하고 성격이 안 좋네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덩어리 표현이 좀 많습니다. 자, 해내다. 해냈어. 이거 정말 많이 나왔었죠?
0: 네, make it입니다. 이거를 연결해서 네. make it.
1: 네, make it은 뭔가 못할 줄 알았는데 해내는 것을 특히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살아남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make it 해내는데 뭐 예를 들어 좀 이따가는 뭐 out of here. So make it out of here 하면 여기에서 살아서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할
0: 네.
1: 수가 있겠죠.
0: 맞아요.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차라리 뭐뭐 하겠다.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0: Would rather. Would rather.
1: Right. So I would rather do something than do something else.
0: Yeah.
1: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정말 그만큼 다른 일은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걸 강조를 해주죠.
0: Yeah.
1: Right?
0: I would rather starve than eat that broccoli. Is what my kids often say.
1: 저도 That's something that I would say too.
0: Oh my gosh, 선생님. Broccoli is so good for you.
1: 다음은요. 나머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네, rest입니다.
1: 그렇죠.
0: Rest.
1: 보통 더와 함께 많이 쓰지 않나요?
0: 맞아요. 그래서 the rest of the sandwich, the rest of the day.
1: Right.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0: 왜냐하면 정해진 거라서 그래요.
1: 더라고 네. 쓰는 게.
0: 네.
1: 자, 그러면 다음은요. 혼자서 혹은 혼자인.
0: 네, alone입니다. Alone.
1: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혼자 오셨나요? 저 혼자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은 Are you by yourself? 라고 한다든가 I'm 네. by myself 라고 쓰는데 alone을 쓰면 그 틀린 건 아닌데 왠지 외롭다라는 뉘앙스가 살짝 묻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I'm here alone. 왠지.
0: 네, 네. 보통은 이제 I'm by myself
1: right.
0: or just me 뭐 이렇게 yes, 표현하죠.
1: Yes. 자 다음은요. 뭔가 앞에 혹은 앞서서
0: ahead of 최근에 저희가 선생님 이거 배웠잖아요.
1: 네,
0: ahead of
1: 보통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됐었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Right. 자, 마지막으로 뭔가를 버리다, 포기하다.
0: throw away. throw away.
1: 아, 그러면 이게 쌤, 물건을 버리는 거 말고도 뭐 너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너의 이런 삶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포기한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나요?
0: 맞아요. You can use it in a figurative sense as well.
1: Okay.
0: So don't throw away your opportunity
1: and your dreams.
0: Yeah.
1: 뭐 이런 거. 오케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감히 뭐뭐 하지 마. 감히 동사 원형 하지 마.
0: 네, don't you dare 동사 원형. Don't you dare 동사 원형.
1: 네.
0: 그래서 상대방한테 절대로 하면 안 돼라는 말이죠.
1: 절대 감히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감히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서 뭔가 루드하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강하게 그냥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0: 맞아요. 이게 상황 따라서 뭐 조금 뭐 강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할 생각도 하지 마.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좀 강하게
1: 단순하게.
0: 말하는 거죠.
1: 오케이. 네. 자, 예를 들어서 너 감히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너 감히 포기하지 마.
0: Don't you dare give up. Don't you dare give up.
1: 네. 자, 이번에는요. 어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0: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1: 네.
0: 너 감히 내 딸에게 상처 주지 마.
1: 네. 여기서는 좀 강하게 말하는 거죠. 네. Don't you dare hurt my daughter. Don't you dare hurt my daughter. I work for the CIA.
0: Oh, okay, sir. 자, 다음은요. 두 번째 주요 표현은 뭔가를 잘 해내다, 뭐 이겨내다, 겪어내다.
1: Pull through 명사. Pull through 명사.
0: 네. 우리 예전에 아까 전에도 나왔었지만 make it 이러고 있었잖아요. 해내는 네네네. 거. 근데 make it through something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1: 네.
0: 뭔가를 통과해서 해내는 거. 결국 잘 이렇게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1: 맞아요. get through도 써도 되고요. 근데 pull through라는 거는 선생님 뭔가 이렇게 당기는 게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힘들게 어렵게 뭐를 해낼 때 pull through.
0: 해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어. 자, 그들은 잘 해냈어.
1: They pulled.
0: 그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서.
1: Through the hard times. They pulled through the hard times.
0: 네, 두 번째는요. 그 환자는 그 수술을 잘 견뎌냈어. 자, 그 환자는 잘 해냈어.
1: The patient pulled.
0: 그 수술을 통과해서.
1: Through the surgery. The patient pulled through the surgery.
0: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명사 뒤에는 힘든 일이라든가 큰 변화 같은 게 또 나오게 되네요.
1: 네.
0: 네.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무사히.
1: 오,
0: 무사히.
1: 얼마 전에 이거 배웠는데 yes. 복습할 수 있겠네요. Safe and sound. Safe and sound.
0: Safe and sound. 우리가 비슷하게 in one piece도 기억나시죠?
1: 맞아요.
0: 한 조각으로. Right. So in one piece or safe and sound라는 거. Sound라고 하는 건 소리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1: 맞아요. 뭔가 그냥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네.
0: 아, something is sound하다고 yeah. 얘기를 하면. Okay, so safe and sound. 아, 얘는 순서를 바꿀 수도 없죠. 그렇죠?
1: No, you cannot right. say sound and safe. 이거는 salt and pepper 하고 똑같이 아. 이 순서대로 굳어진 표현이에요.
0: Okay. 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은 무사히 돌아왔어. 그 아이들은 돌아왔어.
1: The kids came back
0: 무사히
1: safe and sound. The kids came back safe and sound.
0: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걸 무사히 해내면 좋겠어. 난 봐라.
1: I hope
0: 우리가 그걸 해내길
1: we make it
0: 무사히.
1: Safe and sound. I hope we make it safe and sound.
0: Alright.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 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join us on page 59.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잭이요. 작별 인사할 생각 은 하지도 마, Rose. 당신은 이 상황을 이겨낼 거야. 자, 감히 안녕을 말하지 마, Rose.
1: Don't you dare say goodbye, Rose.
0: 넌 이걸 통과해 해낼 거야.
1: You're going to pull through this. Don't you dare say goodbye, Rose. You're going to pull through this.
0: 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통과해서 너는 겨우겨우 pull 해낼 것이다. 네. 결국에 아까 나왔었던 get이라든가 make it을 같이 써도 괜찮겠죠?
1: 맞아요.
0: Alright.
1: 그리고 여러분 그냥 bye라고 할 때는 이제 보통 인사할 때 bye 많이 쓰지만 goodbye라는 거는 뭔가 작별 인사할 때 많이 써요.
0: 완전 안녕.
1: 완전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보통 친구끼리 놀다가 아이들이 goodbye 잘 안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They just bye. Say bye.
0: Right?
1: Yeah.
0: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무사히 나가서 가정도 꾸리게 될 거라고. 자, 넌 여기에 밖으로 나갈 거야.
1: You're going to get out of here.
0: 무사히.
1: Safe and sound.
0: 그리고 가족을 시작할 거야.
1: And start a family. You're going to get out of here safe and sound and start a family.
0: 그러면 쌤, 우리 저번에 배웠던 in one piece로 여기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1: Absolutely.
0: Okay.
1: You're going to get out of here in one piece and start a family. 뜻은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0: All right. 자, 그랬더니 Rose가 여기서 나가더라도 당신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게 뭐가 좋겠어?
1: What good is it?
0: 내가 그걸 해낸다면
1: If I make it
0: 여기에 밖으로
1: Out of here
0: 당신 없이
1: Without you What good is it if I make it out of here without you?
0: 네,
1: 네 여기 make it out of here라는 거는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가는 거죠.
0: 네.
1: 해내는 거죠.
0: 해내긴 해냈는데 이 밖으로 해내는 거라고 네. 보면 되겠고요. What good is it if 대신에 뭐 what's the point of making it out of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1: 맞아요.

0: Right.
1: So what good is it if I make it out of here without you?라고 하면 mm-hmm. 이게 무슨 소용이야? Mm. 내가 살아남아도 무슨 mm. 소용이야?
0: 당신이 없는데. 네. Right. 자,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나 혼자 여생을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당신과 함께 죽겠어요. 자, 난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요.
1: I'd rather die here.
0: 당신과.
1: With you.
0: 내 인생의 나머지를 사느니.
1: Than live the rest of my life.
0: 혼자서.
1: Alone. I'd rather die here with you than live the rest of my life alone.
0: 네.
1: 네, 저희가 차라리 배웠죠? Would rather. 네, 여기서는 I'd rather 라고 표현했습니다.
0: 네. 그래서 I'd rather die here with you.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요. then 뒤에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living이 아니라 live.
1: 네.
0: Right?
1: Then live the rest of my life alone.
0: Right. 근데 여기 진짜 alone을 쓰니까 더 외로울 거라는 느낌이 진짜 확실히 들어가요. 여기서 오히려 by myself 하면 좀 dry 하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By myself.
1: By myself is more neutral for
0: right.
1: sure. Yeah.
0: Right. 자, 요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1: I'd rather die here with you than live the rest of my life alone.
0: 아, 확실히 연기 세리나 쌤이 잘해요.
1: Oh, thank you.
0: 아, 저 연습 좀 해야겠습니다. 아까 추위에 떠는 연기 연습 연기를 좀 해봤는데 손만 떨고 있더라고요.
1: 네, 오늘 집에 가서 연습 좀 하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제기요. 당신 앞에는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자, 넌 너의 전체 인생을 가지고 있어.
1: You've got your whole life.
0: 너의 앞으로
1: ahead of you.
0: 절대 그걸 버리지 마.
1: Don't you throw it away. You've got your whole life ahead of you. Don't you throw it away.
0: 네.
1: 네, 이 말 많이 합니다. You have your whole life ahead of you.
0: 아.
1: Ahead of you라는 거는 이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게 아직도 엄청 많은데.
0: 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
1: 네.
0: 인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보통 이제 꿈을 심어줄 때 많이 쓰겠죠. 아무래도.
1: Yes,
0: 그쵸?
1: that's right.
0: All right.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Don't you dare say goodbye, Rose. You're going to pull through this. You're going to get out of here safe and sound and start a family.
3: What good is it if I make it out of here without you? I'd rather die here with you than live the rest of my life alone.
2: You've got your whole life ahead of you. Don't you throw it away.
0: 차라리 뭐뭐 하겠다.
1: Would rather.
0: 나머지.
1: Rest.
0: 버리다, 포기하다.
1: Throw away.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평서문이라면 무슨 의미가 혹은 소용이 있겠어.
1: What good is it if 평서문.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감히 동사원형 하지 마.
1: Don't you dare 동사원형. That's all.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참고로 이거는 you를 넣어주세요.
1: 오, 좋아요.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평서문이라면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What good is it? if 평서문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All right, we'll see you next time. Bye.
0: Bye.

0: 있는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1: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2: It's a brand new beginning.
1: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2: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1: Speak now.
2: Start
1: English.
3: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5: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6: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different news topic every weekday. Today, talking about Disney and their new era with a new leader.
5: 자, 미디어 업계에서 가장 많은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디즈니가 확실합니다. 뭐 여러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뭐 각종 굿즈부터 시작해서 테마파크 사업이랑 뭐 크루즈선 사업까지 다 이게 IP잖아요, 어떻게 보면.
6: 그렇죠. 네.
5: 그런데 최근에 이 디즈니를 이제 오랜 기간 이끌어왔던 밥 아이거 CEO 뒤를 이어서 그 조 다마로라고 하는 분이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공식 취임을 했어요.
6: Yeah, and he has been there for a long while as well as an executive, mainly in the experiences division. And we talked about that recently with the cruises and new cruise ships. It's a booming business, so I'm guessing from the success of that, it's helped him secure this position. It does mean that the ship is being sailed figuratively by a new person. So how is Disney going to change in the future? All eyes are on him for a new start, I suppose.
5: 그렇죠. 이분은 그 experiences 사업 부문 부문장이었었거든요. Mm-hmm. 그것을 이끌던 분이었는데 테마파크라든가 소비자 제품 총괄 쪽이셨는데 지금 전체 회사를 다 맡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 핵심 동력인 테마파크와 그 스트리밍이죠. 디즈니 플러스 부문의 상승 디즈니 플러스 그 플랫폼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게끔 해야 되는 그런 축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6: Yeah, and it's not been smooth sailing for Disney Plus. Remember, they first made loads of content, loads of spin-offs from like the Marvel series. Then we did articles about them cutting back because it was too expensive. So how's that going to develop as well? It remains to be seen. And with the changing cinema industry as well, it could be tough times for many companies moving forward. But like we said, lots of IP. Good future is a potential outcome, I suppose. Page 56, we'll start with part one as always in the June book.
7: Disney enters a new era with leadership shift.
8: Disney has begun a new chapter as Josh D'Amaro officially takes over as CEO, succeeding Bob Iger during the company's annual shareholder meeting. A longtime executive, D'Amaro previously led the experiences division, overseeing parks and consumer products. His appointment follows a period of uncertainty marked by restructuring and mixed investor sentiment.
5: 자, 디즈니가 새로운 역사의 한 챕터를 열었다라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6: Disney has begun a new chapter as Josh D'Amaro officially takes over as CEO, succeeding Bob Iger during the company's annual shareholder meeting.
5: Has begun a new chapter라는 건 뭐 책에서도 챕터 하나를 넘기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6: 그렇죠.
5: 지금 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역사의 한 장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Joe DiMario, 그분이 이제 새로운 CEO 이름이고, officially takes over as CEO. You take over a certain position, but here it says take over as CEO 그랬으니까 이제 공식 CEO로서 취임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6: Yeah, exactly. That's how you can put in the information of the position by putting as after that, right? Mm-hmm. To assume that position, to assume that control. Succeeding Bob Iger. Succeeding obviously can mean success as well, but in this case it means to come after another person and take their place.
5: Succeed가 일단 1차적으로는 성공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2차적인 의미가 두 번째가 누구의 뒤를 잇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6: 그렇죠.
5: 그러니까 여기서 현 CEO인 밥 아이거 뒤를 이어서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서 했냐면 during the company's annual shareholder meeting 하면 연례 주총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사 연례 주총 자리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공식 취임 행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0: Disney has begun a new chapter as Josh D'Amaro officially takes over as CEO, succeeding Bob Iger during the company's annual shareholder meeting. A longtime executive, D'Amaro previously led the Experiences division, overseeing parks and consumer products.
1: 자, 이번에 신임 CEO로 선임이 된 D'Amaro 이제 대표이사는 previously led the Experiences division. 여기가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디비전이 있고 mm-hmm. 그다음에 Experiences division이 있잖아요. 여기엔 테마파크도 있고 그 소비자 제품들 뭐 굿즈 같은 거요. 그다음에
0: yeah.
1: 그 크루즈선 또 여기 있잖아요.
0: Yeah, the resort hotels and everything.
1: 호텔도.
0: So it says overseeing parks and consumer products. Yeah, here park is not just a regular corn. It's talking about the theme parks,
1: 그렇죠.
0: right? And to oversee, we've said a few times, means to supervise, to manage.
1: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그 아부다비에 또 새로 짓고 있는 mm-hmm. 디즈니랜드 이런 것들을 테마파크로 보는 거고 and consumer products 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여러 가지 제품군 이쪽을 다 oversee 했다는 얘기는 이쪽을 다 관장했다. Mm-hmm. 즉 거기 총책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0: A long-time executive, D'Amaro previously led the Experiences division, overseeing parks and consumer products. Mm. Yeah, to be a long-time something just means you've been doing it for many years, mm-hmm. right, as well. His appointment follows a period of uncertainty, marked by restructuring and mixed investor sentiment. Mm.
1: 한동안 디즈니가 약간 좀 불확실성을 이제 겪었던 그런 시기 이후에 이와 같은 새로운 CEO 선임이라는 인선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marked by restructuring and mixed investor sentiment 그랬으니까 이 불확실성이 뭐로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냐면 구조조정이 계속 있었고요.
0: Yeah.
1: 그다음에 mixed investor sentiment는 그 디즈니에 투자했던 그 주주들 즉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좀 엇갈렸다. 얘기잖아요.
0: Yeah, so it wasn't completely positive. They had different emotions and levels of confidence in Disney, right? They weren't sure. His appointment follows a period of uncertainty marked by restructuring and mixed investor sentiment.
1: 특히 마블 작품들이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0: 네.
1: 끝에 엔게임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후속작들이 워낙 그 성적이 들쑥날쑥했어요.
0: 그렇죠. 네. Yeah.
1: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어떤 구조조정도 겪었었고 투자자들도 디즈니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어떤 그런 심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0: Yeah, so that's all in the past. And his appointment was following that, was after that, right? Let's find out more in part two.
2: As he steps into the role, D'Amaro is expected to build a momentum in Disney's key growth areas, particularly theme parks and streaming. The company's recent performance has been supported by these segments, with Disney Plus playing a central role in its digital strategy. Concurrently, Disney continues expanding globally while pouring money into new content and experiences.
1: 자, 성장 부문에는 계속 이제 그 성장이 이어지게끔 여세를 몰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개의 부문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0: As he steps into the role, D'Amaro is expected to build on momentum in Disney's key growth areas, particularly theme parks and streaming.
1: Key growth areas는 이제 회사의 핵심 성장 사업 분야를 말하는데 하나가 테마파크들이고 또 하나가 스트리밍, 즉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0: 그렇죠. Yeah, so he's expected to build on momentum there. Remember that momentum is talking about the positive progress, right? And so to build on it means to expand, to capitalize.
1: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힘 혹은 여세를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핵심 성장 분야의 어떤 여세들을 계속 몰아갈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Build on이란 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그
0: 그렇죠.
1: 위에 더 추가로 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and as he steps into the role, that's another way of saying formally begin a job or position.
1: Or take over a CEO. Step into the role은 그 역할에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0: 네.
1: 이제 CEO로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잘 되는 사업 분야를 잘 더 키우겠다는 얘기죠.
0: As he steps into the role, D'Amaro is expected to build on momentum in Disney's key growth areas, particularly theme parks and streaming. The company's recent performance has been supported by these segments, with Disney Plus playing a central role in its digital strategy.
1: 최근에 회사 실적을 이렇게 이끌어간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사업 부문이라는 얘기예요. 테마파크 쪽 매출이 괜찮고 그다음에 스트리밍 쪽도 나쁘지 않고

0: 있기 때문에 이것이 has been supported by these segments. Segment는 앞에서도 저희가 사업 부문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1: 그렇죠. Those divisions with Disney Plus playing a central role in digital strategy. If it's a central role, it means it's having the most influence on something, right?
0: 그래서 디즈니 전체에서 어떤 디지털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혹은 중추적인 역할을 이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이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오케이?
1: The company's recent performance has been supported by these segments, with Disney Plus playing a central role in its digital strategy. Concurrently, Disney continues expanding globally while pouring money into new content and experiences.
0: Concurrently는 이제 동시에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1: 그쵸.
0: At the same time, maybe.
1: 그렇죠. 네. Yeah, at the same time.
0: 네. 이런 거 바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단어 듣고 딱 이해해야 되니까. 자, 동시에 어떤 전략들을 이제 펼 거란 얘기냐면 Disney continues expanding globally. 글로벌하게 계속 확장을 지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 While pouring money into new content and experiences. So at the same time, to pour money means you're investing a lot into something.
0: 대규모 자금을 이제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새로운 이제 체험 사업들을 이제 experiences라고 하는 거거든요.
1: Yeah, the theme parks from 맞아요. earlier, the cruise ships and 네. things like this. We did that article of the new cruise ship that 맞아요. Disney 네. spent money on. 네.
0: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콘텐츠 사업 부분이 있고 체험 사업 부분이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experiences 자체를.
1: Concurrently, Disney continues expanding globally while pouring money into new content and experiences. Let's move on to the third and final part.
2: Looking ahead, DeMauro emphasized creativity, technology, and unified operations as guiding principles for the company's future. Disney is navigating a rapidly changing media landscape shaped by consolidation and evolving consumer habits. With continued investment and a strong creative base, the company aims to drive long-term growth and maintain its position at the head of the pack.
0: 자, 마지막 부분 part 3 보겠습니다.
1: Looking ahead, DeMauro emphasized creativity, technology, and unified operations as guiding principles for the company's future.
0: 취임하면서 어떤 앞으로의 회사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So looking ahead, 향후 전략 관련해서 DeMauro emphasized creativity, technology, and unified operations. 자, 회사의 어떤 창의성,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통합 운영과 같은 그런 것들을 회사 미래를 이제 그 정하는 기업 경영 방침으로서 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Guiding principles은 이런 것에 입각해서 회사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명이죠.
1: Yeah, the other way to describe them is like core philosophies, core values that kind of way as well, right? Looking ahead, you use that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future, forecasting, anticipating,
0: sure.
1: right? Looking ahead, DeMauro emphasized creativity, technology, and unified operations as guiding principles for the company's future. Disney is navigating a rapidly changing media landscape shaped by consolidation and evolving consumer habits.
0: Consolid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파라마운트와 그 워너 브라더스의 어떤 합병권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한마디로 합친다는 얘기니까 합병과 같은 뭐 산업계의 큰 재편이라든가 Evolving consumer habits는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뭐 디지털 콘텐츠를 선호한다든가 스트리밍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콘텐츠를 다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소비 성향의 어떤 변화.
1: Yeah, it could be to do with not going to the cinema and things like this, right? And that's all in this rapidly changing media landscape. So the environment, the entertainment environment is changing so very quickly.
0: 그렇죠. 전 세계적인 미디어 판세가 워낙 급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디즈니도 헤쳐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비게이트 자체는 쉬운 길을 갈 때 쓰는 동사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길을 막 헤쳐나가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쓴다 했습니다.
1: Yeah, almost akin to you sailing a ship in some really big waves and that kind of thing.
0: Exactly. Okay.
1: Disney is navigating a rapidly changing media landscape shaped by consolidation and evolving consumer habits. With continued investment and a strong creative base, the company aims to drive long-term growth and maintain its position at the head of the pack.
0: 자, 보면, with continued investment and a strong creative base, 계속적인 어떤 투자와 강한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

0: 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3: 웰컴 어보드
4: EBS 트레이닝 영어.
5: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EBS 트레이닝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Welcome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5: You know,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Korean foods, K-foods out there, is something called kimbap.
3: Ah, kimbap.
5: I mean, it's become much more well-known around the world now.
3: Yeah. Mm. I mean, there are tons of very delicious kimbaps out there that you can buy, but I tend to make kimbap at home quite often. I don't know, twice a month maybe, because my son loves kimbap. Mm. So I try to make him a variety of kimbaps. Mm-hmm.
5: What do you put in there as ingredients?
3: Mm-hmm. Just a bunch of vegetables, but what he likes the most is like 지단이라고 하죠. Yeah, the eggs? Thin sheet of eggs. Mm-hmm. And then also he likes spam, some sort of like sausage.
5: And then, well,
3: yeah, he likes anchovies too. Yeah.
5: 멸치요.
3: 정말 여러 가지를 해줘요. Tuna도 해주지만 he doesn't like my tuna kimbap very much.
5: 참치김밥 이상하게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집에서 싸는 김밥이 맛있긴 한데.
3: Yeah.
5: 오늘 사연 주인공의 이제 남편분께서는 정말 김밥 몹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별일 없을 때 주말에 김밥 싸서 먹자고 이제 자주 하시는데 재료를 사오시는 것 같고요. 남편이 직접 뭐 당근을 넣기도 하고 오이 같은 거 너무 아삭아삭 좋잖아요. 오이 김밥 좋네요. 뭐 계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 많이 넣으면 계란 김밥 되는데
3: 전 청양고추 넣은 김밥 좋아해요.
5: 약간 매콤하게. 남편분께서 앉은 자리에서 일곱 줄을 너끈하게 먹어 치운다.
3: 꼬마 김밥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5: 상상을 해봤어요. 그 큰 김밥 일곱 줄은 쉬운 양이 아닌데 조금 작은 건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거든요.
3: 그러니까 일곱 줄이면은 한 밥 두 공기를 드시는 게 아닌가요?
5: 아니, 저는 그 큰 거는 두 줄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3: 그죠? 맞아요. 근데 요즘 그 왜 꼬마 김밥 싸는 그 작은 김밥 김도 있어요. 그거를 일곱 개 드시나요?
5: 따로 있나 봐요, 김이. 작은 게.
3: Yes. 네.
5: 그냥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으면 일곱 줄이 어떤 일곱 줄일지 궁금해서. 네.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네. 김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향기 선아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Let's take a listen.
6: My husband's favorite kimbap. On weekends, when my husband doesn't have anything going on, he often suggests we make kimbap at home. He's the one who goes to the store to buy all the ingredients. We usually keep it mostly vegetable-based. The kimbap ends up with a different name depending on which ingredient we use the most. If carrots are the main ingredient, we call it carrot flour kimbap. If we use a lot of cucumber, it becomes a light and refreshing cucumber kimbap. Sometimes I make a thin egg sheet, lay it over the rice, and roll everything up. Then it becomes a kimbap, with the egg neatly wrapping around the other ingredients. The look and taste both change depending on what goes in. I usually make about 10 rolls, but my husband can easily eat 7 in one sitting. And every time, he says my kimbap is the best in the world.
5: 음식을 했는데 가족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줄 때 그때가 음식 했을 때 가장 큰 보람과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주말에 별일 없이 집에 있을 때 종종 김밥을 싸서 먹자고 합니다.
3: On weekends, when my husband doesn't have anything going on, he often suggests we make kimbap at home.
5: 자, 입체형을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하는지 이 문장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별일 없이 집에 있을 때 이거를 뭐 바로 생각나는 표현이 없으면 when I don't have anything to do 명작이 나온다거나 그러는데 여러분 what's going on? 이 go on이라고 하는 고체

0: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긴 아는데 음흠. 과연 이런 형태의 영작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When my husband doesn't have anything going on. 네, 이런 식으로. Go on 자체가 뭐 무슨
1: happening
0: 일을 하다.
1: happening 이란 말이잖아요.
0: 맞아요. Yeah. 뭐 별일 없을 때 이 뉘앙스가 가장 그럴듯하게 살아나는 게 이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는 표현도 실제 보고 다시 써봐야 자꾸 잘 있게 된다. 그게 입지형 철학입니다. So when my husband doesn't have anything going on. 이따 이 going on 갖고 뒤에서 통한기 문장 지정 꼭 해드릴게요. He often suggests we make kimbap at home. 집에서 김밥 만들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마트에 가서 모든 김밥 재료를 사다 주는 건 남편 몫입니다. 보세요.
1: He's the one who goes to the store to buy all the ingredients.
0: 그렇죠. 그냥 he goes to the store to buy the ingredients 하면 되게 정직한 영작이긴 한데 mm-hmm. 강조 포인트가 없어요. 남편이 가서 재료를 사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지금 사연에도 재료를 사다 주는 건 남편 몫이다. 이 어순에 그렇죠. 따라 뉘앙스 달라요.
1: 아하.
0: 그래서 남편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that 강조처럼 사람이 주어인 경우는 후로 강조할 수 있죠.
1: 약간 그래서. 조미료 추가한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he's the one.
1: Yeah.
0: 그다음에 관계사로 풀어주는 거예요. Who goes to the store. 그래야 강조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To buy all the ingredients. 다시 한번요.
1: He's the one who goes to the store to buy all the ingredients.
0: 자, 재료는 보통 야채 위주입니다.
1: We usually keep it mostly vegetable-based.
0: 식단 관련해서 뭐뭐 based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Mm-hmm.
0: 뭐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그런다면 뭐 protein-based diet 이렇게
1: That's
0: 많이
1: right.
0: 쓰거든요.
1: So 네. you would name the main ingredient
0: 맞아요.
1: and then say something something based.
0: 그것이 약간 주재료가 된.
1: 그렇죠. 네.
0: 그것이 중심인 말 할 때 뭐뭐 based. So we usually keep it mostly vegetable based.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야채 위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럴 때 based 쓰는 거 이것도 하나의 영작 스킬이죠. 자, 어떤 야채를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김밥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1: The kimbap ends up with a different name depending on which ingredient we use the most.
0: 어떤 재료를 넣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김밥의 이름이 결과론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1: 네,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의
0: 그렇죠.
1: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네. Right?
0: 그래서 쓰는 표현이 end up with입니다.
1: Yeah.
0: 결과론적인 거니까. Mm-hmm. 예를 들어 아까 당근이 많이 들어가면 당근 김밥 이런 식으로.
1: Mm-hmm.
0: 그래서 the 김밥 ends up with a different name. 뭐에 따라서 붙여야겠죠? Depending on which ingredient that이 생략됐으니까. That we use the most. 자, 당근을 주재료로 하면요. 당근 꽃김밥이 됩니다.
1: If carrots are the main ingredient, we call it carrot flower 김밥.
0: 당근이 또 색상도 예쁘기 때문에 김밥 그 비주얼이 좀 예쁘게 나오죠?
1: 네.
0: 당근이 많이 들어갈수록. So if carrots are the main ingredient, we call it carrot flower 김밥. 오이를 많이 넣으면 상큼한 오이김밥이 됩니다.
1: If we use a lot of cucumber, It becomes a light and refreshing cucumber 김밥.
0: 맛이 상큼하다는 말을 저희가 이렇게 좀 풀어본 건데 상큼한은 이제 뭐 맛이 이렇게 뭐 무겁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단어 light and refreshing 요 두 가지를 묶으면 상큼한이란 뜻이 됩니다. 표시를 해두세요. 묶어서 상큼한. 자, 그럼 상큼한 오이 김밥이 됩니다. 또는 계란을 납작하게 붙여서 밥 위에 깔아서 말면 계란이 다른 재료를 품은 듯 모양이 예쁘게 계란김밥이 됩니다.
1: Sometimes I make a thin egg sheet, lay it over the rice, and roll everything up.
0: 지단이 이제 그 계란을 얇게 펼쳐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Mm-hmm. 아, sheet라는 단어를 쓰면 되네요.
1: Yeah.
0: Egg sheet, maybe.
1: Because you're basically making a very thin sheet mm-hmm. with eggs, right?
0: So I make a thin egg sheet, 납작하게 계란을 이렇게 지단처럼 만들어서 그 다음에 lay it over the rice. 밥 위에 이렇게 깐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lay죠, 까는 거. Lay it 위에다가 over the rice, 그 다음에 말아야 되니까. And roll everything up. 자, roll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김밥 말 때 꼭 필요한 구동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다의 의미로. 자, 다시 한 번요. Sometimes.
1: Sometimes I make a thin egg sheet, lay it over the rice, and roll everything up.
0: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란김밥이 된다, 그 부분.
1: Then it becomes egg 김밥 with the egg neatly wrapping around the other ingredients.
0: 그렇죠. 계란이 다른 재료들을 이렇게 품은 듯한 예쁜 모양으로 계란김밥이 된다. 그 얘기죠. It becomes egg kimbap with the egg neatly wrapping. 이게 이제 깔끔

0: 음악이죠. Neatly 음흠. 발음 좀 도와주세요.
1: Neatly.
0: Neat. 자, 거기서 좀 끊어주고 neatly.
1: Neatly.
0: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품은 듯한 모양이 된다. Wrapping around the other ingredients. 자, 이처럼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모양과 맛이 다양해집니다. 이 문장 잘 보세요.
1: The look and taste both change depending on what goes in.
0: 그렇죠. 김밥 설명하면서 너무나 필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Mm-hmm. 뭘 넣고 그러는지에 따라서 맛과 모양이 달라진다. 자, 이 문장 오늘 통학 1번으로 갈게요. The look and taste.
1: The look and taste both change depending on what goes in.
0: 뭐 대부분의 그 음식이 그렇죠. 뭘 yeah. 넣는지에 따라서
1: uh-huh.
0: 색상도 바뀌고 향도 바뀌고 맛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니까 The look and taste 한 번만 더요.
1: The look and taste both change depending on what goes in.
0: What goes in 이거에 따라서 자 오늘 통한기 1번이었습니다. 자 보통 10줄을 기본적으로 마는데요. 우리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7줄은 거뜬하게 먹어치웁니다.
1: I usually make about 10 rolls, but my husband can easily eat 7 in one sitting.
0: Okay.
1: He can easily eat. 뭐, 식은 죽 먹기다. 너무 쉽게 이런 말이잖아요. He can easily eat how many? 7. 7줄을 먹는데 in one sitting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앉은 자리에서 라고 하고 싶을 때 in one sitting이라고 하시면은 perfect. 최고입니다.
0: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이 말이 똑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Mm-hmm. Sitting 자체가 앉은 거니까.
1: 네.
0: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7줄을 먹을 수 있다. In one sitting 꼭 표시해놓고 외우시고 이따 대화문에 가면 이걸 살짝 바꾸긴 할 거예요. On the spot이란 말도 있어요. 그것도 어디 움직이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도 있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도 있잖아요.
1: 네.
0: On the spot은 약간 그 자리에서 느낌. In one sitting은 앉은 자리에서 느낌. 자, 한 번의 의미로 쓸 수 있는 자,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다시 한 번요.
1: I usually make about 10 rolls, but my husband can easily eat 7 in one sitting.
0: 자, 그러면서 내가 만든 김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말해줍니다.
1: And every time he says my kimbap is the best in the world.
0: Is the best in the world. 정말 세계 최고다. 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어떤 음식이 정말 제일 맛있다. 그럴 때 the best in the worl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밥 먹고 싶어지네요. 나 저녁 때 먹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My husband's favorite kimbap. On weekends, when my husband doesn't have anything going on, he often suggests we make kimbap at home. He's the one who goes to the store to buy all the ingredients. We usually keep it mostly vegetable-based. The kimbap ends up with a different name depending on which ingredient we use the most. If carrots are the main ingredient, we call it carrot flour kimbap. If we use a lot of cucumber, it becomes a light and refreshing cucumber kimbap. Sometimes I make a thin egg sheet, lay it over the rice, and roll everything up. Then it becomes a kimbap, with the egg neatly wrapping around the other ingredients. The look and taste both change depending on what goes in. I usually make about 10 rolls, but my husband can easily eat 7 in one sitting. And every time, he says my kimbap is the best in the world.
0: 자 오늘 김밥 관련된 주제에서 뽑은 패턴들 연습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이 제가 아까 강조했었던 입지영 공부하는 이유죠. Go o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Don't have anything going on 하면 별일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1: When my husband doesn't have anything going on, he suggests we make kimbap.
0: Okay. 지금 혹시 시간 여유 좀 되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럴 때 쓸 수도 있어요. 보세요.
1: Can you help me with this if you don't have anything going on?
0: 그렇죠.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으면. 그게 뭐 시간 여유가 있으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나는 그날 별일 없이 한가한 날이었다. 그 말.
1: I didn't have anything going on that day.
0: 그렇죠. I didn't have anything going on that day. 시제는 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문장 오늘 통한기 2번으로 외울게요. 갑니다.
1: I didn't have anything going on that day.
0: 그날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그래서 점점점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때 쓰는 문장이죠. 한 번만 더요.
1: I didn't have anything going on that day.

0: day.
1: 자, 그다음에 음식 설명하실 때 어떤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게 메인이라면 뭐뭐 based라고 하세요. Mostly vegetable based.
0: We usually keep it mostly vegetable based.
1: 자, 그 음식점의 요리들은

0: in one sitting.
1: 그렇죠. On the spot과 같은 뜻이라고 써놓으시고 그것은 그 자리에서. So my husband can easily eat 7 rolls on the spot.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앉은 자리에서 책을 끝까지 전부 다 읽었다.
0: I finished the entire book in one sitting.
1: 앉은 자리에서 전부 다 먹기에는 음식 양이 너무 많다.
0: It's too much food to eat in one sitting.
1: 나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It's too much food to eat in one sitting.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2: Did you make kimbap again this weekend?
3: Yes, my husband asked for it again.
2: What did you put in it this time?
3: I made it with tuna and cheese. It has a savory flavor, and it's highly nutritious.
2: How many rolls did your husband put away this time?
3: He finished 7 on the spot, and he told me it's the best in the world.
0: All right, so the man says, did you make kimbap again this weekend? Again이라고 했으니까 주말마다 김밥을 많이 만드나 봐요.
1: 주말 루틴인가 봐요.
0: 네. 이번 주말에도 또 김밥 샀어? 하니까 여자가 yes, my husband asked for it again. 또 남편이 또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 What did you put in it this time? 이번엔 뭘 넣어서 만들었어? I made it with tuna and cheese. 뭐 참치하고 치즈를 넣었어. It has a savory flavor and it's highly nutritious. Savory flavor.
1: 이게 이제 맛이 좀 풍미가 느껴진다. 맛에 깊이가 있다. 이럴 때 이제 savory라고 하거든요.
0: 그렇죠.
1: 가벼운 맛이 아니라 no. 뭐 고와가지고 정말 고소하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그래서 사실 그 고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도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물론 우리가 배웠던 그 nutty 같은 단어도 고소함의 의미지만 it has a savory flavor, 아주 고소하고 and it's highly nutritious 그런 어감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영양가도 savory는 약간의 그 약간 지, 살짝 좀 진한 맛?
1: 진한 느낌. Right. 우려낸 듯한 그런 느낌.
0: Okay, so the man says, how many rolls did your husband put away this time?
1: Put away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이제 치우다라는 얘기. Put that away. 치우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말에 그 먹어치우다 있잖아요.
0: 어, 그러네요. 네.
1: 그래서 먹어치우다 할 때도 써요.
0: 맞아요. 먹었으니까 없어졌잖아요.
1: 나 핫도그 3개 먹었다. I put away 3 hot dogs. 이렇게도 하거든요. Yeah. 네, 잘 표표 쳐놓으시고 재밌게 쓰는 먹어치우다 구동사.
0: He finished 7 on the spot.
1: 나왔죠. 네. 그 자리에서.
0: And he told me it's the best in the world.
1: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대화문으로도 재밌게 만들어봤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자, 60페이지에 5개 영자 꼭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1번과 5번에는 별표 쳐놓고 잘 보면서 더 집중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0: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Bye-bye.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expressions that have to do with the rain or rainy days. So what are we going to learn today?
1: Well, when it's rainy, you don't really want to go out. Mm-hmm. So today's expression is,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오늘은 실내에 있자 라는 말이죠. 비가 많이 쏟아지면 실내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비 오는 날 푹 쉬고 싶다, 집에 있고 싶다 라는 말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내뱉는지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Okay,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걸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let's로 시작을 할 거예요. Let's는 let us를 줄인 표현이죠. 그래서 let's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하자라는 말이에요. 자, 뭘 하자고 하죠? 실내에 있자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먼저 행동이 나와요. 있자, 머물다 라는 stay를 말하면 되고요. 어디에 있는지는 그 바로 뒤에 이어서 inside, 안에, 뭐 실내에 라는 표현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let's stay inside 라고 하면 우리 실내에 있자, 즉 밖에 가지 말고 안에 있자, 집에 있자 라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항상 뭐 집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건물 안에 있자, 그러니까 나가지 말자가 여기서는 핵심이겠죠. 그럴 때 let's stay inside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완성된 문장이죠. 우리 실내에 있자, let's stay inside. 자, 그런데 오늘은 실내에 있자,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today라는 표현을 맨 뒤에 넣어주면 되겠죠. Let's stay inside today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보통 맨 뒤에 옵니다. Today, let's stay inside. 이것보다는 today가 뒤에 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let's stay inside today. 오늘은 실내에 있자 라는 표현 다들 아시겠죠? 그럼 우리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1: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1: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Very good.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pattern practice 시간인데요.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our sentence is, let's stay inside today. Mm-hmm. We're going to keep let's stay and then change the ending.
0: Sure. Let's stay inside today. 요 inside today 부분을 빼고 다른 장소나 어떤 상태를 넣어서 어떤 장소에 머물자 혹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뜻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부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1: Let's start with a location. So, let's stay where we are.
0: Let's stay where we are. 자, 우리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자라는 뜻이죠. Where 어디에? We are.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을 where we are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자,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where we are를 쓴 거죠.
1: You could also say, let's stay at the hotel today.
0: Let's stay at the hotel today 라고 했는데 장소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전치사로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가 매일 갈 수 있는 장소들은 at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t the hotel. 여기서는 the hotel이 특정 호텔인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호텔에 있자. 호캉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자라는 의미일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1: Here's one. Let's stay together.
0: Let's stay together. 자, together라고 하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떨어지지 말자. 우리 함께 붙어 있자라는 의미로 let's stay together라고 할 수 있겠죠.
1: You can also say that in the sense of let's not break up.
0: Mm-hmm. Yeah. 우리 헤어지지 말자. 연인의 경우는 우리 헤어지지 말고 그냥 계속 사귀자라는 의미로도 let's stay togeth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Kaylin, mm-hmm. are we going out for dinner?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 거야?
0: No, let's stay focused on work. 아니, 우리 그냥 일에 계속 집중하자. 네, let's stay focused 라고 했죠?
1: There's an adjective.
0: 맞아요. 여기서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let's stay focused는 집중한 상태로 있자 라는 뜻이에요. 뒤에 on work가 왔죠. on work는 일에 라는 표현으로 let's stay focused on work. 우리 일에 계속 집중하자라는 말이 되겠네요.
1: Let's stay positive.
0: Positive. 이것도 역시 형용사인데요. 긍정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Let's stay positiv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Come on. Let's stay positive.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 Let's stay warm.
0: 추울 때, 특히 이제 겨울에 Let's stay warm 이라고 하면 우리 따뜻하게 있자 라는 뜻이에요. 뭐 이건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난로를 켜자, 아니면 옷을 좀 껴입자,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자. 경우에 따라서 의미는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s stay warm.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Mm-hmm. What else?
1: Well, let's do one more condition. Mm-hmm. Let's stay involved with the project.
0: Involved. Involved는 관여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et's stay involved with the project라고 하면 우리 프로젝트에 계속 관여된 상태로 있읍시다. 즉, 계속 관여를 하자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et's stay involved with the project. Mm-hmm. 또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1: Well, another time that you can use this is when you're describing the duration mm-hmm. or the time rather than a place or a condition. So you could say, let's stay a bit longer.
0: 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시간적인 기간, 뭐 기간을 제한할 때도 쓸 수 있어요. Let's stay a bit longer 라고 하면 우리 조금 더 길게 여기에 머무릅시다 라는 의미가 되죠. 사실 장소가 여기라는 거는 뭐 기본 사실인 거고요. Let's stay a bit longer. 이렇게 시간이 혹은 기간이 올 mm-hmm. 수도 있습니다.
1: Another one would be let's stay until Wednesday.
0: Until Wednesday. 수요일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요일까지 머뭅시다. Let's stay until Wednesday. Wednesday 대신에 이제 다른 요일을 넣으셔도 되고요. 네, 뭐 그렇게도 뭐 월요일 수도 있겠죠, 달이. 뭐 and let's stay until February, 뭐 December right, right.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Let's stay until 2035.
0: 네, yeah. 그렇게 연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Anything else?
1: Well, let's do one more. Mm-hmm. Let's stay late after school.
0: Let's stay late after school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 끝나고 늦게까지 있자라는 뜻으로 학교에 늦게까지 있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Let's stay late after school.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et's stay 어디 어디 그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또 기간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쭉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Let's stay where we are.
0: Let's stay

0: where we are.
1: Let's stay at the hotel today.
0: Let's stay at the hotel today.
1: Let's stay together.
0: Let's stay together.
1: Let's stay focused on work.
0: Let's stay focused on work.
1: Let's stay positive.
0: Let's stay positive.
1: Let's stay warm.
0: Let's stay warm.
1: Let's stay involved with the project.
0: Let's stay involved with the project.
1: Let's stay a bit longer.
0: Let's stay a bit longer.
1: Let's stay until Wednesday.
0: Let's stay until Wednesday.
1: Let's stay late after school.
0: Let's stay late after school. 잘하셨어요?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let's stay 뭐뭐라는 이 표현을 또 다른 예문으로도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볼게요.
2: 산책하러 나갈래?
3: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2: 네 말이 맞아. 오늘은 안에 있자.
3: 좋은 생각이야. 대신 영화나 보자.
0: 아, 산책하다, 뭐 바람이 세게 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요. 뭐 영화 보자 어떤 표현들이 쓰였을까요? 일단 산책하러 나갈래? 라고 질문을 했죠. 뭐뭐 할래? 자, 오늘 우리가 let's를 했지만 let's는 뭐뭐 하자라는 제안이고 뭐뭐 할래? 라고 할 때는 보통 다르게 질문으로 표현을 하죠. 상대방에게 뭐뭐 하고 싶어? 뭐뭐를 하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산책하다는 walk가 들어가는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 wind. 네, 바람이 불다라고 할 때는 불다라는 표현 blow를 쓰고요. 너무 세게 분다.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옳은, 맞은, 뭐 right, correct 뭐 요런 표현들 쓸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안에 있자 라고 했는데 요 표현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어로 딱 바로 생각이 나죠? 좋은 생각이야. 이 표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아요. 대신 영화나 보자. 자, 영화를 보자. 요거는 안에 있자. 이거랑 똑같이 제안하는 거죠. 요것도 let's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라는 표현 뒤에 오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라는 표현은 맨 뒤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순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연상이 잘 되시나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4: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5: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4: You're right. Let's stay inside today.
5: Good idea.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자, 산책하러 나갈래? 이렇게 질문 어떻게 했었죠?
4: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0: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다시 한번.
1: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0: 이 문장 좀 기억이 나시죠? Do you want to 뭐뭐 우리 이전에도 연습한 적이 있어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인데 그냥 제안할 때 뭐뭐 할래?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 뒤에 온 표현이 go out for a walk. Go out은 외출하다, 뭐 나가다 라는 뜻이고요. 나가는데 뭘 위해서? For a walk. 산책을 위해서라는 의미죠. 근데 산책은 여러 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이라 a walk. 이렇게 어가 꼭 들어갑니다. Go out for a walk. 산책하러 나가다라는 표현이라는 걸 잘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5: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0: One more time.
1: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0: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자, the wind, 지금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the wind이고요. is blowing. 여기까지만 말하면 바람이 부네요 라는 뜻이죠. 그런데 너무 세게 라는 표현은 맨 뒤에 too hard. Blow를 꾸며주기 때문에 blow 뒤에 왔습니다. The

0: is blowing too hard.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네 말이 맞아. 오늘은 안에 있자 라고 했죠.
1: You're right. Let's stay inside today.
0: 네 말이 맞아.
2: You're right.
0: You're right. 뭐, you're correct 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안에 있자.
2: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미 설명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어서 좋은 생각이야. 대신 영화나 보자.
3: Good idea.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좋은 생각이야.
2: Good idea.
0: 내일 대신 영화나 보자.
2: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내일은 제가 넣었네요. 네, 그냥 let's watch a movie instead. Tomorrow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왜 내일이라고 했는지 어찌됐건 대신 영화나 보자. Let's watch a movie instead. 이렇게 얘기를 했죠. So let's로 또 여기서 문장이 사용되는데 let's watch a movie. 우리 영화를 보자. Instead. 대신에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조금 긴 문장들이 있긴 했는데요. 좀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다시 한번 들을 때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1: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3: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1: You're right. Let's stay inside today.
3: Good idea.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2: Let's stay inside today.
0: 네, let's stay inside today입니다. 일단 let's S로 끝나죠. 근데 stay도 S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음 소리가 반복되잖아요. 한 번만 반복해주면 돼요. 근데 조금 더 길게 여기서는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stay inside. 자, stay에서는 T가 쌍디귿 발음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하고요. inside는 이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마지막 D 발음은 정말 약하게 해주시면서 today를 발음하는데 today도 이음절의 강세가 있는데 이 D 발음이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발음이 돼요. Let's stay inside toda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연습해볼까요?
2: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2: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여러분,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1: Happy Wednesday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오늘은 56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Mm-hmm. 그 이제 가장 좋아하는 스웨터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즐겨 입는 하지만 다를까 봐 헤어질까 봐 조심조심 입는 그 스웨터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세탁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세탁 관리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한 모양입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아이고 싶죠.
1: Do you have a favorite sweater?
0: Yes, I do.
1: Really?
0: A few, actually.
1: A few?
0: 네.
1: Wow.
0: So what about you?
1: I don't have a favorite sweater, but I have a favorite shirt, like a dress shirt.
0: Oh, okay.
1: 우리말로는 와이셔츠라고 하잖아요.
0: 네.
1: But in English, it's dress shirt. Uh-huh. It's custom-made dress shirt.
0: Tailored.
1: So, tailored. So I really love wearing that shirt because it fits me perfectly.
0: That's right. Yeah. 그렇죠. I think that's the beauty of having it. Tailored.
1: Yes.
0: 그렇게 그 맞춤 옷이라고 하는 것이
1: yeah.
0: 좋은 게 이렇게 딱 맞게끔 된다는
1: right.
0: 것 같아요.
1: Right.
0: 자, 그런데 이걸 세탁을 잘못하는 바람에
1: oh, no.
0: 세탁 방법이 적힌 라벨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세탁해 버렸을 적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확 줄어버리겠죠. 자, 그 안에 흔히 적힌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1: Mm-hmm.
0: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2: "아이고 이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웨터가 빨았더니 줄었어. 이제 아주 작아졌어.
0: 아우, 세탁 방법이 적힌 그 라벨 확인한 거야?
2: 뭐 이 볼 색깔을 안 했지. 여기 보니 여기 건조기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찬물에만 세탁하세요라고 되어 있네.
0: 네가 그걸 볼 생각을 안 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지. 자, 이 울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건조기에 넣잖아. 그럼 확 줄어요.
2: 아, 그냥 뉘어서 말려야겠다.
0: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1: Yes, that's
0: 네.
1: right.
0: 먼저 보겠습니다.
1: Okay.
0: 아이쿠 이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웨터가 빨았더니 줄었어.
1: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0: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자, 예전에 1989년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영화가 있었죠.
1: Honey,
0: I shrunk the kids.
1: I was thinking you were going to say that.
0: 네.
1: 지금 설마 보영쌤이 영화를 보셨을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미 말씀하셨어요.
0: 제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1: 대단하십니다. Honey, I shrunk the kids.
0: 네.
1: It was a fun movie.
0: It was. 정말 그 당시만 해도 그 아이들이 잘못해갖고 조그맣게 줄어들어서
1: That's right.
0: 내 집에서 막 청소기에 빨려 들어갈까 봐 막 걱정하고 이런 영화였는데요. 그 제목이 애들이 줄었어요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1: That's right.
0: 줄었다 혹은 내가 아이들을 줄게 만들었다 해서 아니, honey, I shrunk the kids. 여보, 내가 아이를 줄어들겠어. 자, shrink 하면은 이렇게 줄어들다
1: yeah,
0: 혹은
1: shrink.
0: 줄어들게 만들다 shrink. 근데 그것의 과거형이 shrunk가 되겠습니다.
1: Shrunk.
0: 네.
1: My sweater shrunk. 어디서? In the wash.
0: In the wash.
1: Or in the washer.
0: 네, in the washer. Shrunk. 그렇죠. 세탁기 안에서 in the washer 해도 되고 빨고 나니 빠는 와중에 라는 말로 할 땐 in the wash가 되겠고요.
1: That's right.
0: 이제 물빨래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게 아주 작아졌어 이제.
1: It's tiny now.
0: 네. 자, 줄어들어서 작아졌어 라는 말을 small 정도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maller than small 이란 뜻으로 tiny라고 했군요.
1: It means very, very small.
0: 쬐끔해졌다.
1: tiny.
0: 네.
1: tiny.
0: tiny. 자, T-I-N-Y로 쓰게 되고요. It's tiny now. 이제 이건 tiny해졌다. It's tiny now 라고 했습니다.
1: Right.
0: 그랬더니 지수 씨는 아니 그 세탁 방법이 적힌 라벨 확인했어 안 했어?
1: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0: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이라고 합니다. 자, 세탁 방법이 적힌 라벨, 뭐 라벨 딱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걸
1: right.
0: 영어로
1: care label.
0: Care label이라고 하는군요.
1: Care label.
0: Label.
1: So it's a label.

0: It's a little tiny label that's attached to your shirt.
1: Yes.
0: That tells you how to care for your shirt. Care label.
1: Care label. Mm-hmm. 그렇죠. 이야말로 그 세탁 방법이 적힌 라벨 말 그대로 그것이 the care label이 되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이거 라벨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0: 라벨.
1: 라베루라고까지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라베루.
1: 네. 이제 근데 여기서는 label이라고 해야 알아듣게 되죠.
0: Label.
1: Label. The care label. 그것을 right. 확인을 했니 안 했니라는 뜻으로 did you check?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하고 묻는군요.
0: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1: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It's tiny now.
3: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1: 네,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까지 들어보셨습니다. Mm-hmm. 자, 그랬더니, 아니 뭐 내가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했지.
0: I didn't think to look.
1: 이겁니다. I didn't think to look. 자, I didn't think까지만 보면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I didn't think. 내 뭐뭐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뒤에 이어서 to, 그다음에 동사를 이어 말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right. to look,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0: The long version is I didn't think about looking at the care label.
1: 그렇습니다. Yeah. I didn't even think about looking at the care label. Care label 한번 들여다봐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질 않았다. 근데 그걸 간단하게 I didn't think to look 이렇게 간단히 yeah. 말할 수 있습니다.
0: Or you can say I didn't check to look. I didn't think to check 해도 괜찮겠죠.
1: 그렇죠. Look이나 check이나 같은 뜻으로 본다, 확인한다는 뜻이니까요.
0: I didn't think to check.
1: I didn't think to check. 혹은
0: I didn't think to look.
1: I didn't think to look. 네, 하여튼 볼 생각을 안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렇게 적혀 있네. 건조기에 넣지 마세요. 또 찬물에만 세탁하세요. 라고 쓰여 있네.
0: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1: 네, 이렇게 두 가지가 care label에 적혀 있더라. 그걸 이제 봤다 이 말이죠. 자, 적혀 있더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write, 쓰다, 적다라는 동사를 생각하기 쉽지만 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무슨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care label에 뭐라고 쓰여 있다라고 할 때 모두 it says라고 시작합니다.
0: 여기 이렇게 써 있네.
1: 네.
0: It says.
1: It says. It says.
0: Or you can say 이거 보면서, 응. oh, it says here, 어.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1: 그렇죠.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 It says here 라고 해도 되고, 그냥 it says 한 다음에 바로 내용을 이어 말해도 되고.
0: Right.
1: say라는 동사가 이제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she said, he said 할 때 그 say가 있는데, it says 라고 하니까 it는 the care label를 가리킵니다.
0: Right.
1: 그게 말하고 있기를 it says 마치 나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it says 모두 거기 적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The letter says라고 한다든지 표지판에 적혀 있기를 the sign says라고 한다든지
0: right.
1: 그러니까 이 say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데 do not put in the dryer 건조기에 넣지 마시오. 아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yeah. 말하는군요.
0: Yeah, do not put in the dryer.
1: Do not put in the dryer.
0: Don't put the sweater. In the dryer.
1: 그렇죠. Don't use a dryer. 이 말이 되는 거네요.
0: 그냥 거기 no dryer 하면 바로 이해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맞아요. 네.
0: This is a nicer version.
1: 네.
0: Do not put in the dryer. 네.
1: 그런데 이걸 안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길게 썼으니까 안 읽어보지.
0: That's right.
1: 그리고 찬물만 쓰시오. 라고 할 때 찬물에서만 세탁하세요. 라는 뜻으로 cold water only.
0: Right. 아. Or sometimes I see cold wash only.
1: Cold wash only.
0: Yeah, cold wash only.
1: 그렇습니다. 맞아요. Yeah. 그러니까 찬물로만 세탁이 가능합니다.
0: Yes.
1: Cold wash 혹은 cold water only를 붙이게 되면 이것만 가능하다가 되겠죠.
0: 가끔씩 우리 한국 친구들이 only라는 발음이 조금 힘들어서
1: oh, 네.
0: only 이러거든요.
1: 네.
0: only가 아니고 only가 맞겠죠.
1: 저는 only에 대해서 정말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세계적인 디즈땡이라는 회사가 디즈땡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출시하는 그런 영어 교육을 위한 영어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비디오 테이프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스페니쉬 버전도 있고

0: Japanese 버전도 있고 뭐 근데 한국어 버전이 나오는 걸 제가 맡은 거예요.
1: Okay.
0: 이제 한국어로 설명도 하고 영어로도 얘기하고 이제 이게 되는 건데 하다가 only 발음에서 제가 뭐 only 뭐 이랬더니 그 우랄 알타이 어족을 공부하셨다는 그 본사에서 나온 미쿡 아저씨가 okay. 바깥에 있다가 stop 그랬더니 do it again 다시 발음해 보라고. So which one 그랬더니 only 그래서 only 그랬더니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라고.
1: Really?
0: 제가 솔직히 발음에 대해서 처음 그때 지적을 받았는데
1: okay.
0: O-N-L-Y를 제가 only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 Only.
0: 너무 네이셜 사운드가 콧바람이 너무 들어갔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힘 빼고 only, only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 Only.
0: 네. 아. 그래서 저봐 저렇게 콧바람 들어갔는데 나보고 뭐라 그래. 그래서
1: only.
0: 그다음부터는 only라는 단어만 보면 제가 아주 속으로 경기를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아 이게 쉽지가 않나 봐요.
1: 이게 O-N-L-Y잖아요.
0: 네.
1: 가끔씩 L하고 N이 바뀌어서 이제 발음이 될 때가 있어요.
0: 어.
1: 그래서 자연스럽게 N 먼저 L 다음. Only.
0: Only.
1: Only.
0: Only.
1: Only.
0: 저 참 당연한 말씀 같지만 정말 중요한 지적을 주신 게 보다 보면 O 하고 이게 콧바람이 너무 들어가서 그러니까 N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고 On까지는 자연스럽게.
1: Right.
0: 그다음에 Lee도 그대로 Only. 네, 알겠습니다.
1: Only.
0: 자, I didn't think to look. 그다음에 이 only에 특히 주의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2: I didn't think to look.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0: 이분도 cold water only.
1: Only.
0: 이렇게 only. 아유, 괜히 잘해보겠다고 only 이래가지고.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래, 그게 이유야. 그 이것 때문에 네 그 favorite sweater가 shrunk 됐던 거야 라는 뜻으로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영어로.
1: That's why.
0: That's why.
1: That's why.
0: 네, 그게 이유야. That's why. 자,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죠. 이 울 제품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거나 건조기에 넣으면 줄어든다고.
1: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0: 네, if you do this or do that, 자, A를 하거나 B를 하거나 하게 되면 wool shrinks, 울 제품이 확 줄어들어요.
1: Right.
0: 자, 줄어든다는 뜻의 단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주가가 떨어졌다, 무슨 뭐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뭔가 줄어들었다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규모나 크기가 확 줄어드는 경우를 shrink라고 하죠.
1: Shrink.
0: 네.
1: Something that drops or reduces so much.
0: 그렇죠.
1: Shrink.
0: Right. 그래서 wool shrinks. 이 울 발음도 조금 알려주세요.
1: Wool.
0: Wool.
1: 와와와 할 때 wool.
0: 아, 그러면 일단 동그랗게 오므렸다가
1: wool
0: 하면서 wool.
1: Oh, that's a beautiful wool sweater.
0: 아, 네.
1: Wool shirt.
0: Wool shirt. 그렇죠. Wool sweater. 자, wool shrinks 하면은 이 모로 된 울 제품은 확 줄어들어요.
1: Yeah.
0: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자, use hot water까지는 알겠는데 throw it in the dryer. 아까도 do not put it in the dryer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잖아요.
1: Right.
0: 자, 건조기에 확 집어넣는 걸 말하나요?
1: Yeah, when you throw something in the dryer, you're just kind of tossing it in there.
0: 아.
1: Just like putting it in there without thinking. You throw it in the dryer.
0: Throw it in the dryer. 그렇죠.
1: 솔직히 확 던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던지죠.
1: So you throw it.
0: 빨래를 던지... 아, 그렇죠. 던질 수 있죠. 맞아요.
1: 저는 주로 던집니다.
0: 던집니다. 자, 건조기에 그냥 가볍게 집어넣어버린다
1: right.
0: 라는 뜻이 바로 throw, 던지는 것처럼 T-H-R-O-W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야, 난 이제 뭐 어떡하겠니? 그냥 뉘어서 말려야지 뭐.
1: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네. I should just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이 이렇게 할 밖에 나는 도리가 없어. I should just... lay it 하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눕힌다는 뜻이 됩니다. lay it.
1: Right.
0: 근데 어떤 식으로 flat 납작하게 평평하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dry 말리기 위해서.
1: Yeah.
0: 네.
1: I should just lay it flat. Flat on the table, flat on the ground, wherever.
0: 그렇죠.
1: To dry.
0: 네. So just don't hang it. 걸지 말고 lay it flat 하면 평평하게 펴서 놓으세요. To dry. 그렇게 말리세요. 라는 말이 되죠.
1: That's right.
0: 네. 여기.
1: 제가
0: 네.
1: wool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0: 게. 네네네.
1: I used to have a wool, like a mini sweater.
0: Uh-huh.
1: And it was a wonderful sweater. I used to love it. I accidentally threw it in the dryer.
0: Oh.
1: And it shrunk two sizes. So I never ever put wool in the dryer again.
0: 아, 갑자기 배꼽티 같이 이렇게.
1: That's right.
0: 티까지 됐구나.
1: 어떻게 된 거야 이거?
0: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3: That's why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2: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네, 별다른 의도나 방법에 대한 생각이 없이 에이, 그냥 뭐뭐 해야겠다라고 할 때 I should just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1: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이렇게 눕힌다라고 할 때 lay라고 한다는 거
1: That's right.
0: 많이 헷갈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It's tiny now.
3: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2: I didn't think to look.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3: That's why.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2: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큰 소리로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이쿠, 이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웨터가 빨았더니 확 줄어버렸어.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1: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0: 이제 아주 조그매졌어. It's tiny now.
1: It's tiny now.
0: 아유, 세탁 방법이 적힌 라벨 확인했어?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1: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0: 아니, 뭐 아예 볼 생각을 안 했지. I didn't think to look.
1: I didn't think to look.
0: 야, 여기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쓰여 있다. 건조기에 넣지 마시오. 그리고 찬물에만 세탁하시오.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1: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0: 아유, 그래서 그런 거야. That's why.
1: That's why.
0: 울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건조기에 넣으면 확 줄어든다고.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1: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0: 아유, 이제 뭐 그냥 뉘어서 말려야겠다.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1: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여기까지입니다. Yay!
1: All right. Good job, everyone.
0: 네, 자 우리는 이제 put it in the dryer라고 할 거, throw it라고 이제 굳이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1: That's right.
0: 그다음에 납작하게 눕혀서 평평하게 편다, lay it flat도 한꺼번에 붙여서 익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ioneering, 뜻은 선구적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as restored the Rosetta Hall Korean Braille textbook, a nationally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and a pioneering resource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Korea. 여기서 pioneering이라는 표현은 어떤 분야에서 처음 시도했거나 선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She did pioneering work in education. 그녀는 교육 분야에서 선구적인 일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pioneering research, pioneering effor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앞서갔구나, 개척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ioneering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0: The point of perfectionism is not the key to success. 학업에서든 집에서 직업에서든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고나 완벽을 추구하며 원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ccording to American researchers, individuals should set expectations just slightly above average rather than pursuing flawless perfection, as the toll for unachievable goals far outweighs the cost of low standards. Now, this shift proves that a realistic, reachable standard is the true catalyst for optimal achievement. 미국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목표를 낮게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수학적으로 훨씬 더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흠 없는 완벽함, 크고 원대한 계획보다는 그저 평균보다 약간 높은 도달 가능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쪽이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중간만 가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일에 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Wednesday morning is Karen Choi. Good morning, Karen.
1: Good morning, Sue.
0: All right. Now, are you a perfectionist?
1: I am not.
0: You hesitated there.
1: I did Why? Hesitate because yeah. I think, you know, we are kind of trained since we're young. We hear from our parents, our teachers, do your best, mm-hmm, you know, mm-hmm. be the best. Best person you can be.
0: You gotta get 100%.
1: Yeah, yeah, dude. You know, I say it to my kids all the time. You know, why didn't you get 100? and I kind of feel bad for doing that. That's why I kind of hesitated. Because I do feel like, although I don't think I am, but maybe inside, maybe I kind of am.
0: Yeah, I think, I'm sure a lot of us are.
1: Yeah.
0: That's why we even have a study about, you know, how this affects us in terms of the things that the burden, you know, how much it sort of pulls us down. And they say if your goal is too high, mm-hmm. then you can really stress yourself out so much
1: yeah.
0: that even after achieving it, you might not feel that satisfied.
1: Yeah.
0: So but it depends on the person as well.
1: I was also thinking that goal mm. that you think is very high is also relative as well.
0: True. Mm. Yeah, absolutely. 자, 오늘 무마 문장은 중간만 가도 성공이니까 적당히 해 입니다.
1: I think that's a great mindset to have.
0: 그래요. 중간만 가도 성공이니까 적당히 해라.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고 계신가요? 혹시 중간 정도까지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지 그렇다면은 우리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지금도 너무나 잘했다라는 칭찬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도 알려주세요. 지금 EBS 스튜디오 밖에는 살짝 비가 흩날리는, 많이는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비 예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주로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도 알려주세요. 자,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모한 문장과 사연과 질문 다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지금부터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2: The Korean economy grew at the fastest pace in more than 5 years during the January to March period, with quarterly GDP growth expanding 1.8%, driven by strong semiconductor exports and facility investment.
0: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급증에 힘입어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1.8%로 기록됐습니다.
2: Stanford University has launched an open enrollment 6-week online course titled K-pop and the Global Stage, analyzing how the genre evolved into a dominant 21st century global cultural force.
0: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K-pop 장르가 21세기 세계 문화와 주류가 된 과정을 문화의 주류가 된 과정을 분석하는 K-POP과 글로벌 무대라는 이름의 6주 과정 온라인 공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2: A major UN report compiled over 5 years by 600 international scientists has warned that the world's oceans are in a deepening crisis, demanding urgent global action due to the mounting toll of climate change, pollution, and overfishing.
0: UN은 6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해 5년에 걸쳐 작성한 주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오염, 남핵으로 누적된 피해로 전 세계 해양이 처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이 촉구된다고 밝혔습니다.
2: After 144 years in the making, Barcelona Sagrada Familia is finally shedding its construction cranes,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basilica set to take place today, marking 100 years to the day since the death of the church's architect, Antonio Gaudí.
0: 스페인 바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 144년 만에 드디어 외관의 건설용 크레인을 철거하면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타계 100주기가 되는 바로 오늘 성당 외관의 구조적 완성을 알리는 준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2: A supercomputer simulation conducted by British researchers has named Argentina as the most likely champion of the 2026 World Cup in North and Central America.
0: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ll, those are our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2: The Korean economy grew at the fastest pace in more than 5 years during the January to March period, with quarterly GDP growth expanding 1.8%, driven by strong semiconductor exports and facility investment.
0: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급증에 힘입어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1.8%로 기록됐습니다. So we're looking at how much the GDP has grown over a quarter.
1: Mm-hmm. Yeah. So this is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And they say that the growth rebounded from a 0.1% contraction in the previous quarter. And it was driven, of course, by strong exports of semiconductors, automobiles, and machinery, which rose 5.9%. Facility investment increased 6.6%, which was the highest rate in 5 years, while private consumption edged up 0.6%. Nominal GDP climbed 10.5% from a year earlier, the strongest increase since 1976, and the central bank said rising exporter profits were the main driver of growth and could support domestic demand and government tax revenues.
0: Mm. When we talk about nominal GDP, we are keeping the rise and inflation into account.
1: Yes.
0: But nonetheless, GDP growth is up by quite a bit. Now, 1.8% might not seem like a large percentage.
1: Yeah.
0: However, if we look at past data, this is still very impressive.
1: Mm-hmm, it is.
0: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네, 이렇게 이제 반도체 수출 호조, 그리고 그다음에는 설비 투자 증가 등등으로 인해서 GDP가 이번 1분기에 그 전분기 대비 1.8% 증가했다라고 할 때요. 이렇게 분기별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는 거죠.
1: Yes.
0: So we use the expression quarterly.
1: Right, right. So it's used in business, finance, school terms when we talk about quarters. A lot of schools, you use the semester system, but some schools use the quarter system as well. So quarterly, it simply means that something that happens or is calculated or is published once every 3 months.
3: Yep.
1: So when we talk about the first quarter of 2020,

0: Things will get better.
1: 2977님,
0: 안녕하세요. 저는 교원 임용고시 볼 때 중간만 하자는 마음으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공부했는데 정말 중간 등수로 딱 붙었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1: And that's the important part, right? 네. That you made it.
0: You did. Mm-hmm. Even though you got sort of like average score.
1: Yeah, the score doesn't matter, right?
0: Yeah. Well done. Congratulations. 자, 부모 문장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만 가도 성공이니까 적당히 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받겠습니다. Here's Ella Langley, Chosen, Texas.

0: pollution and overfishing.
1: UN은 6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해 5년에 걸쳐 작성한 주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오염, 남핵으로 누적된 피해로 전 세계 해양이 처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이 촉구된다고 밝혔습니다. Tell us more.
0: Yeah, so they're saying that the world's oceans are facing the steepening crisis because of climate change, pollution, overfishing, and biodiversity loss. This is placing increasing pressure on marine ecosystems. So this report has been compiled by 600 scientists, and the assessment has found that ocean temperatures and sea levels are rising at accelerating rates, while Arctic and Antarctic ice cover continues to shrink. The report warns that the Arctic Ocean could experience ice-free conditions during September as early as the 2030s, and that up to 90% of coral reefs could disappear if global warming exceeds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lastic pollution remains a major concern, with more than 52 million tons of plastic waste entering the oceans each year and affecting over 4,000 marine species. So the UN has called for strong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urgent action to protect ocean health and prevent further environmental damage.
1: Mm. 해수면 온도도 온도지만 또 해수면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도가 오르다 보니까 빙하들이 녹아서 해수면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기후 또 우리의 미래가 계속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 중에서는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오염 문제, pollution. 그다음에는 이제 남획, overfishing 이런 것들도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So this report was compiled. What does that mean?
0: Well, when you compile something, it means to gather, organize, and bring different pieces of information together into a single unified whole.
1: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서 그다음에 보고서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To compile a report. So I have this image of lots of different pieces of paper, many data points, and you put it together to make a report.
0: Right.
1: Now, of course, these days we do everything online, but still.
0: In the past,
1: 그렇죠.
0: We would bring it all together into one pile.
1: 네. 그래서 책을 집필하는,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컴파일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때 compile a report. What about a mounting toll on the world?
0: Right. So here in this case, like toll would refer to maybe damages. So a mounting something, it refers to a gradually increasing or accumulating. It could be a number of casualties, damages, losses caused by some sort of disaster, conflict, or crisis.
1: Mounting. 점점 쌓여가는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ountain하고 mounting하고 발음이 좀 비슷한데 지금은 M-O-U-N-T-I-N-G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O-L-L, toll이라는 것은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누적되고 있는 피해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major UN report compiled over 5 years by 600 international scientists has warned that the world's oceans are in a deepening crisis demanding urgent global action due to the mounting toll of climate change, pollution, and overfishing.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0: After 144 years in the making, Barcelona's Sagrada Familia is finally shedding its construction cranes,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basilica set to take place today, marking 100 years to the day since the death of the church's architect, Antonio Gaudí.
1: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 144년 만에 드디어 외관에 건설용 크레인을 철거하면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타계 100주기가 되는 바로 오늘 성당 외관의 구조적 완성을 알리는 준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So finally, it's done. The work is done.
0: Yeah. And

0: computer. But yes, it was a British research team, and they predicted that the defending champion Argentina was the most likely winner of the 2026 FIFA World Cup after running thousands of simulations on a supercomputer. And the study was led by James Reid of the University of Reading. They analyzed international match results since January of 2023 and evaluated teams' attacking and defensive strengths. And Argentina ranked first in title probability ahead of France and Spain. Although researchers said the gap among the leading contenders is very small, and, you know, no on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at these games, so this is just a probability. And among non-European and non-South American teams, Japan ranked highest at 11th, while South Korea placed 20th. And South Korea's group stage opponents, Mexico, Czech Republic, and South Africa, were ranked 15th, 34th, and 39th place, respectively.
1: 그래요.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6월 11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고요. 그다음 또 마침 그날 우리가 체코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국가 축구팀들의 순위를 딱 매겼잖아요. 한국은 20위고 그다음 이제 한국이 속한 그 조별 리그에 있는 상대 국가들의 순위도 궁금하시죠. 체코는 34위,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15위, 남아공 39위,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케줄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멕시코와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5일 목요일에는 역시 오전 10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과의 경기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a simulation.
0: Yes, simulation. So they ran, basically they ran a replication of a real world process, I guess. These are not real games, but they ran fake games in the supercomputer. So a simulation is like an imitation of a real world process, a system, or a situation over time. So it's an imitation or kind of like a dry run of a real life process.
1: So 모의 실험 같은 거죠, simulation. Yeah. Now what about most likely champion?
0: Most likely champion. So that would be like a competitor team or a participant that is statistically projected or favored to win a tournament, league, or competition.
1: 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순으로 이렇게 월드컵 우승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는 건데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0: Yeah, and like I said, the probability or the gap between those leading contenders is very small. So you don't know. We don't know. It's not like one team is going to win with a big probability.
1: 그래요. 그렇게 한 방법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2023년 이후 각 나라의 경기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수행해 본 결과 이런 이제 뭐 예상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supercomputer simulation conducted by British researchers has named Argentina as the most likely champion of the 2026 World Cup in North and Central America.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Yeah, do send in your messages to #1045 and Pandy and YouTube. And our 무모한 문장 mission today is 중간만 가도 성공이니까 적당히 해. Let's listen to Kanan with Waving Flag.

0: 레시피를 모아서 가족의 그런 요리책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자, shed.
1: Shed, it means to drop, cast off, or let go of something. So, in business or in fitness or maybe in everyday life, people can use shed to describe deliberately getting rid of, it could be extra weight, employees, or maybe even old habits.
0: 그래요. 무언가를 벗어 던진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 반려동물이 털갈이 하는 것도 shedding fur라고 할수 있고요. 뱀이 이제 탈피하는 것도 shedding skin이라고 할수 있고 살 빼는 거 shedding pounds 아니면 shedding kilo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하셨던 게 사람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뭐라 그럴까요?
1: Extra weight.
0: 해임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
1: Ah, yes, employees. Yes.
0: 네 해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좀 비유적으로
1: Yes.
0: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예문 볼게요.
1: He managed to shed 10 kilograms by cutting out soda and walking every evening.
0: 탄산음료를 끊고 매일 저녁 산책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10kg을 뺄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 simulation.
1: Simulation. So, it's an imitation of a real life process, event, or a system. So it lets you see what might happen in reality without actually taking the real world risk.
0: 우리도 뭐 그냥 외래어로 시뮬레이션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모의 실험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볼게요.
1: Astronauts spend hundreds of hours training in flight simulation before launching into space.
0: 우주 비행사들은 실제로 우주로 나가기 전에 그 모의 비행을 상당히 오랫동안 뭐 수백 시간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전에 실제로 나가게 됩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중간만 가도 성공이니까 적당히 해. 자, 요거를 오늘 영어로 표현해 주시는 게 미션이었어요. 작은 예술님이 halfway is a win.
1: Halfway is a win. Halfway is a win. I want to add something.
0: 그러니까 it does seem like something's missing, but
1: Yeah.
0: can't quite put my finger on it though.
1: Yeah. Going halfway, being something like that. Like getting there. There needs to be something in there, I think.
0: Going halfway is enough,
1: Is
0: maybe.
1: enough,
0: You have to change win to
1: yeah.
0: enough. Because going halfway is winning might not seem, I don't know. It's okay grammatically, but I don't, 그래요. 그래서 going halfway 앞에 이 부분은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고, is a
1: Going
0: win 해도 되긴
1: halfway,
0: 하는데요.
1: going
0: 문법적으로는
1: halfway. Is enough.
0: is
1: I think
0: enough.
1: that sounds better. Yeah, going halfway is enough.
0: Going halfway가 또 우리 절충하다의 의미로도 쓸수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반만 해도 충분해 이런 느낌으로
1: Yeah.
0: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조주희님, play it by ear.
1: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
0: okay.
1: The meaning is a little bit different.
0: Play it
1: Yeah.
0: by ear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청음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음악에서. 근데 이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라 뭐 이런 그 뜻이
1: Like
0: 아닌가요?
1: without plans, like,
0: 그러니까
1: oh, you know, I didn't have anything planned today. We'll just play it by ear.
0: 그게 중간만 가도 성공이니까 적당히 해랑도 통하나요?
1: I think if you explained it a little bit,
0: Okay.
1: it could work. It could work.
0: Okay,
1: Yeah.
0: 좋아요. 자, 박민님, you don't have to be perfect. Middle of the pack is good enough.
1: You don't have to be perfect.
0: Ooh.
1: Middle of the pack is good. Yeah, this could work.
0: Like a pack of
1: Yeah,
0: wolves.
1: yeah, yeah.
0: 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영님, do what you can do. It's still okay.
1: Do what you can do. Yeah, do what you can do. Still okay. Yeah, I think this works. Yeah.
0: 네. 아,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네.
1: do what you can do.
0: 굉장히 창의적인 문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전희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중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솔직히 스마트폰 게임? 근데 요즘 재밌는 게 새로 생겼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저도 처음엔 잘못인 줄 알았어요. 무슨 도서관이 산속에 있냐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기도 싫었어요. 제가 책이랑 1도 안 친하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은 달라요. 여기선 책 볼 때 과자랑 간식 먹어도 되고요. 마법도 들어도 안 혼나요. 책에 낙서도 해요. 장난치는 낙서 말고 내 생각이나 느낀 점 그런 낙서요. 책 빌려갈 땐 그냥 가져가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런 거 안 적어요. 이 도서관 만든 언제로 박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직함은 서로 믿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책이랑 친구가 되는 곳. 여기는 깊은 산속 전희마을 도서관입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Wednesday, the 10th of June. I'm your host, Choi Soo-jin, and I'm joined by Karen Choi. 자, 잠시 후에는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하나 쭉 같이 읽어볼 겁니다. 오늘은 견종 하나를 두고 브라질과 멕시코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긴 사연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Karen, you have a quiz for us.
1: That's right. So listen carefully. So which of the following is a country that is not located in South America? Number one, Chile. Number two, Mali. Number three, Peru.
0: Which of the following countries is not in South America? Is it one, Chile or Chile? Number two, Mali. Or number three, Peru. 자, 지금 바로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거 50원, 긴 거는 100원입니다.